제곱.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닮은 두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으로 주어져 있을 때, m 대 n으로 주어져 있을 때그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 됩니다. 직사각형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요. 밑변의 길이가 m 대 n이네.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네.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m 대 n, m 대 n. m 대 n이 두 번씩 곱해지네? 아, m제곱 대 n제곱이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입체로 가면 부피로 갑니다. 부피의 비는요, 닮은 비의 세제곱과 같아요. 왜냐면 직육면체를 예를 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바로 부피가 되는데, 가로도 m 대 n, 세로도 m 대 n, 높이도 m 대 n이면 모두 곱하면 m과 n이 세 번씩 곱해지니까, 아,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의 비는 세제곱 대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뭐다? 닮은 비를 구해놓고 넓이 비를 구하고 싶으면 제곱을, 부피 비를 구하고 싶으면 세제곱을 해라.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바로 가볼게요. 자, 두 삼각형이 닮았어요. 그러면은 닮은 비를 찾아라. 주어져 있죠? 닮은 비는 4대 6 약분하면 2대 3. 그 다음에 그럼 넓이 비를 찾아봐라. 그러면 이거 높이 잘 모르는데요? 할 필요 없이 그냥 닮은 비를 각각을 제곱해서 2제곱 대 3제곱 4대 9입니다. 이렇게 풀면 끝. 자,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닮은 비를 찾아라 한다면 대응되는 변이 이렇게니까 닮은 비는 5대 3이에요. 그럼 넓이의 비는요? 뭐 어떻게 구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곱만 하면 된대요. 넓이 비는 5제곱 대 3제곱, 25대 9입니다. 이렇게 풀면 끝이라고요. 자, 입체네요. 입체. 닮은 비부터 찾으면 8과 12가 대응되니까 8대 12. 약분하면 2대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체니까 그냥 넓이가 아니라 무슨 넓이? 겉넓이잖아요. 겉넓이는 어쨌든 전기도를 쫙 펼쳐내면 평면 도형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겉넓이의 비 또한 닮은 비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겉넓이의 비는 4대 9. 부피의 비한번더 곱하면 되잖아요. 직육면체로 설명을 했지만 그게 일반적인 입체 도형에서도 다 성립하더라. 세제곱 해주면 8대 27. 이때 가끔 시험 볼때 많이 이제 급하게 하다가 하는 실수가 뭐냐? 아마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을 거예요. 2에 세제곱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해야 되는데 2에 세제곱 해가지고 막 갑자기 6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 곱하기 3 해가지고. 이런 조그만 실수들 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계산 실수 안 하게 집중해서 노력하자라는 게, 요 단원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8번. 직육면체. 겉넓이의 비를 구해라. 그러면요. 일단 닮은 비를 찾아야겠죠. 닮은 비가 3대 4로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 비는 제곱해주면 9대 16이 되는 거고요. 부피 비는 세제곱해주면 9, 3, 27대 16 곱하기 4, 64네요.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또 볼까요? 정사면체. 닮았어요. 닮은 비 찾으래요. 그 이제 막 저보다 먼저 대답하고 있죠. 아, 닮은 비는 3대 2고요. 겉넓이의 비는 제곱하랬어요. 그니까요. 겉넓이의 비는 9대 4예요. 그 다음 부피의 비는 세제곱하랬어요. 그럼 9, 3, 27 대 4, 2, 8이에요. 27대 8. 3대 2, 9대 4, 27대 8. 요 1련의 문제가 쫙쫙 풀려야 됩니다. 자, 또 닮은 도형. 오, 이거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네. 이제 좀 지루한가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닮은 비를 찾으래요. 반지름 가지고 닮은 비 찾으면 15대 20. 약분하면 3대 4가 되고요. 겉넓이의 비, 뭔지 모르겠지만 제곱을 해라. 3, 3, 9, 4, 4, 16이 됩니다. 부피의 비는요, 거기에 또 세제곱을 하는 거니까 9에다 3 곱하면 27, 16에 4 곱하면 64. 요렇게 됩니다. 자, 부피비까지 금방금방 구해지겠죠. 자, 9, 9. 9, 9는 이제 직접 구할 수도 있잖아요. 닮은 비가 16과 28이니까 4로 약분하면 16

6대 28을 4로 약분해주면 4대 7이 되는데, 이거 사실 요 반지름이 8, 요 반지름이 14니까 우리 9의 겉넓이 4파이 r 제곱과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두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겉넓이의 비, 부피의 비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9의 겉넓이의 비는 그냥 4, 4, 16 대 7, 7에 49, 16 대 49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부피의 비는요, 16 곱하기 4, 64 대49 곱하기 7. 자, 요런 거 그냥 막 암산하다가 계산 틀리거든요. 그럼 같이 해보면 97에 63, 47에 28, 64대343. 요렇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거, 자, 기억 못한 사람, 손. 솔직하게, 요거 기억 못했으면요, 다시 공부하면 돼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9의 겉넓이 4파이 r 제곱, 9의 부피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요두 가지는 앞으로 계속 쓰이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닮은 비, 겉넓이의 비, 부피의 비를 계산할 수 있더라. 요 정도에서 탁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마무리를 지었으면 이제는 이 겉넓이 비, 부피 비를 가지고 진짜 넓이도 구해보고 부피도 구해볼 거거든요. 잘 따라와야 돼요. 자, 19번. 자, 두 원기둥의 겉넓이, 원기둥이 서로 닮은 도형이고 A의 겉넓이가 32파이 다니는 제곱센티미터. 그럼 B의 겉넓이는 몇일까요? 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겉넓이에 b가 필요해. 넓이 b가 필요해. 그럼 넓이 b가 몇이지? 넓이 b를 구하려면 또 다시 뭐가 필요해요? 우린 또 다시 닮은 b가 필요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 b를 구해주고요. 넓이 b를 찾기 위해서는 닮은 b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곱을 할 거니까. 그럼 닮은 b는 이미 주어져 있듯이 4대 7인 거고요. 닮은 b를 제곱해준 게 넓이의 b니까 4, 4, 16 대 77에 49가 됩니다. 이 넓이비 가지고 뭐할 건데요? 겉넓이 알고 있으니까 B의 겉넓이를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보자면, A의 겉넓이 32파이 대 B의 겉넓이, 요렇게 B라고 표현할게요. B는 겉넓이의 B 16대 49를 만족합니다. 요걸 통해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해서 B의 겉넓이를 구해줘도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직접 계산하기 너무 어렵더라. 그럼 뭐 하자? 똑같이 B만 보, 요것만 보자. 직관으로. 16에서 32파이가 되려면 곱하기 2파이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49에서 B가 되려면 곱하기 2파이가 필요하겠더라. 즉, B의 원기둥 B의 겉넓이는 49 곱하기 2파이인 98파이 다니는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체크해 봤으면 또. 자, 똑같이. 원뿔 A에 이번에 작은 거 겉넓인데 75파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볼까요? 자, 시작. 겉넓이의 B 찾기 전에 닮은 B부터 찾아야 되니까 닮은 B 8대 10이니까 4대 5입니다. 오케이. 그럼 겉넓이의 B는요, 제곱하랬으니까 16대 25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6이고요, 여기가 25라는 소리예요. 그럼 며칠 곱했냐? 3파이만 곱해주면 75파이가 되니까 16에다가 3파이를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원뿔 A의 겉넓이겠더라. 48파이 다니는 제곱 센티미터.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피를 구하래요, 부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피, 여기가 큰게 729파이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부피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피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거는 닮은 비를 알아야 돼요. 닮은 비를 3 제곱하면 부피비가 되니까. 그럼 닮은 비가 14, 18이네요? 약분하면? 그렇지. 7대 9. 그럼 부피비. 7의 세제곱, 9의 세제곱, 열심히 구해보세요. 7, 7의 49, 아까 나왔었죠? 7의 세제곱은 343. 9의 세제곱은요? 9, 9, 81. 81 곱하기 9는 729.
그러면 여기는 343, 여기는 729. 부피비가 이렇게 되는데, 뭐야? 곱하기 파이만 하면 되네? 그럼 우리 343에다가 곱하기 파이만 해준 343파이가 바로 정답이겠네. 오케이. A의 부피는 343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하면 끝이다. 여러분, 요렇게 간다는 거죠. 부피 구하기 위해서 부피비 필요했고, 부피비 필요할 때 닮은 비를 통해서 찾았다. 오케이. 이번엔 반대로 넓이비를 줍니다. 어휴, 넓이비를 줬어요. 16대 25래요.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해라. 그럼 넓이비 가지고 우리는 닮은비도 유추하고 부피비도 만들어 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넓이비가 16대 25라는 거는 무언가의 제곱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뭐막다 대답이 쭉쭉쭉 나와요. 제곱해서 16 되는 거는요, 4고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5래요. 닮은비가 4대 5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원기둥 A의 높이가 12라고 주어져 있을 때 B의 높이를 찾아라. 그러면 닮은비가 4대 5니까 3배를 해줬네요. 그러면은 5에다가도 3배를 해주면 B의 높이는 15cm가 되겠네. 오케이. 자, 닮은비 찾았고, 그러면 이제 뭐 하자? 부피비 구해야죠, 부피비. 부피 구해야 되죠? 부피비는 16 곱하기 4, 64와 25 곱하기 5, 125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여기가 지금 A가 192파이잖아요? 192파이가 있고, 원기둥 B의 부피가 있는데, 그게 64대 125다. 그럼 64에 몇을 곱해야 192파이가 되냐? 하고 봤더니, 곱하기 3파이죠. 오케이, 3파이야? 그럼 여기도 3파이를 곱하면 B의 부피가 나오겠네? B의 부피는 몇이다? 375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가겠네. 라는 거죠. 뭔가 숨가쁘게 설명했지만 과정은 넓이비 통해서 닮은비 찾고 부피비 찾았다. 요것만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벌써 반복 체크 왔어요. 반복 체크. 자, 닮은 도형 주어져 있고 닮은비 주어져 있을 때 넓이 찾아라. 우리가 계속 했던 거. 그러면은 이제 막 달달달달 나오죠. 닮은비는요, 4대 3이에요. 그러면요, 넓이비는요, 제곱하랬으니까 16대 9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16대 9인데 작은 게 36일 때큰 거는 도대체 몇일까? 하고 봤더니 그 비가 바로 16대 9네. 엥? 며칠 곱했지? 4를 곱했네? 그러면은 16에도 4를 곱해준다면 우리는 5번. 64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이 4번의 정답이 되겠더라. 정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죠. 닮은비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비 찾았고요. 넓이비를 통해서 비례식을 통해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자, 실력 체크 3번을 볼게요. 자, 원뿔무한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쭉 넣어요. 그 전체 높이 2분의 1을 채우는데 20분 걸렸어요. 그럼 이거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와, 이게 산수잖아요. 2분의 1 채웠을 때 20분. 그러면은 꽉 채우는데 두 배죠. 정답 40분. 1번. 야, 이거 실력 체크, 이거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는 거는요, 뭐다? 부피입니다, 부피. 물을 채운다라는 거는 용량 꽉꽉꽉꽉꽉 집어넣겠다. 부피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작은 물이 채워진 이 작은 물과 큰 용기, 요두 개의 부피의 비를 통해서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딱큰 높이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2h고요. 작은 게 h인 거잖아요. 닮은 비가 몇대 몇이다? 닮은 비가 1대 2인 거죠. 닮은 비가. 두 도형의 닮은 비가 1대 2니까 부피의 비를 찾아라. 부피의 비는 1대 8이 됩니다. 세제곱을 해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 채우는데 20분 걸렸다면 나머지 빈 용기 꽉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8배가 돼야 된다. 이게 20분이었다면 요거는 8배인 160분이 정답이 된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높이가 두 배가 됐다고 시간 또한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물을 채운 데 걸리는 시간은 결국 부피와 관련인 거니까 부피비 1대 8을 구해서 8배입니다. 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실력 체크 6번. 반지름 길이가 6cm인 이런 구 모양 슬라임 떼어서 동글동글 하나씩 다시 말아가지고 작은 거 2cm짜리 작은 슬라임 만들어요. 이 작은 슬라임 겉넓이 합은 처음 슬라임 겉넓이의 몇 배냐? 어우, 문제도 어렵죠, 막.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 모르겠,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거 큰 슬라임 떼서 동글동글 만들어서 요거 몇 개나 만들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몇 개나 만들지? 그럼 우리 구의 겉넓이, 아니, 부피의 공식이 3분에서 파이 r 세제곱이니까 빨리빨리 계산을 해볼까? 그거 하는 순간 이 문제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빠르게 부피비, 겉넓이비를 활용해 줄 건데, 자, 몇 개가 필요할까 하고 봤더니, 엥? 이큰 구의 반지름 6cm, 작은 구 반지름 2cm. 그럼 닮은 비를 보니까 닮은 비는 6대 2, 3대 1인 거죠. 3대 1. 다시 이야기하면 닮은 비가 3대 1이다. 그러면요, 겉넓이의 비는요, 제곱한 9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비는요, 세제 곱한 27대 1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부피비 27대 1이 의미하는 거는요, 작은 슬라임 공한 개가 몇개 모여서, 27개 모여서 이큰 슬라임 하나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뭐 돌돌돌돌 떼는 거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 떼서 만들면요, 총몇 개가 나온다. 이런 거? 27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27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하나짜리 이게 돌돌돌돌 말았더니 27개가 나왔네? 그럼 이제 겉넓이 합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넓이비 쓰는 거예요. 넓이비가 분명히 9대 1이라 했잖아요. 겉넓이의 비가. 그런데 1짜리가 몇개 있어요? 지금 1짜리가 27개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에 9. 하나밖에 없으니까 9인데 1짜리가 27개 있네? 9대 27이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이렇게 세졌죠. 9대 27. 그럼 뭐다? 아, 이거 약분하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1대 3. 돌돌돌 뗐더니 얘네들 겉넓이 다 모았더니 이번엔 3배가 됐다는 거예요. 3배가. 3배가. 그래서 작은 구 모양 슬라임의 겉넓이의 합은요. 처음 슬라임 겉넓이의 정확하게 몇 배다? 3배입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 계산이 필요한 문제 같은데 그런 계산보다는 이런 비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자, 숨가쁘게 이 입체도형에서 이 겉넓이의 비, 부피의 비까지 다뤄봤는데요. 이 닮은 비랑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복과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하셨어요. 아주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우리 단어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또 하면 할수록 어때요? 야, 단어들이 다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단어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단어들이 또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쌤이 이런 거 접두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야, 어근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라고 말씀드릴 때 좀 부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선생님의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그때 나왔던 접두어죠? 이거 그때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같이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라는 단어에도 원리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단어의 공부에 재미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재미를 오늘도 한번 쌤과 함께 해볼까요? 네 좋아요. 준비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Health, Medicine and Wellness 건강에 관련된 그리고 질병과 질환에 관련된 단어들 오늘도 한번 이어서 볼 텐데 오늘은요 Medical Treatment and Care 이젠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병에 대해서 질환들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질병이 나오고 질병을 치료한다 라는 의미가 나와주면 좋겠죠. Sickness, sickness. Sick이라는 단어 다 알고 있죠? 아픈이라는 뜻이니까 sickness라고 하면 질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isease도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요. Pain이나 ache도 뭐 고통, 통증이라는 의미로 질병이나 질환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의미로 같이 묶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ickness는 메스꺼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거기 collocation에 motion sickness도 있고 morning sickness도 있을 거예요. Morning sickness는 선생님 빼버렸는데 얘는 특히 임산부들이 하는 이 그 입덧이라고 하죠. 그걸 morning sick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예, motion sickness가 우리가 지문에서 좀 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건 남겨놨는데요. 멀미라는 뜻입니다. motion이라는 단어가 동작이에요. 즉 움직이면서 생기게 되는 이런 메스꺼움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동차를 탔을 때 우리가 특히 이거 몰미를 할 때 움직여서 그런 거잖아요. 출렁출렁 이렇게 우리가 타고 있는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illness 그리고 disease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icken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en을 붙이면 특히 en을 앞에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enable이라는 단어가 가능하게 하다라는 의미, 유명한 동사 형태죠. able의 형용사의 의미에다가 앞에다가 en을 붙였어요.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의 앞이나 뒤에다가 en을 붙이면 뭐뭐하게 하다라는 make 의미가 들어간 접두어나 접미사 둘 다 쓰이게 됩니다. 얘는 병들게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돼요.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 쉬운 단어들의 파생된 단어 그리고 collocation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갑니다. severe. severe라는 단어고요. 얘는 심각한, 극심한, 정도가 약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이라는 의미는 mild라는 단어입니다. mild는요, 가벼운, 순한이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매운맛 할 때 왜 마일드한 맛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맛이 매운맛이 거의 없는 순한 맛을 마일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기후가 굉장히 마일드하다라고 하면 온화한 기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evere 정도에 있어서 심각하고 정도에 있어서 약하고 이런 의미도 있고 얘는 어떤 그 기후에도 쓰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The patient 환자가요 asked 물어봤어요. How severe the injury was. 그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봤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 다쳤는데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걱정어린 목소리를 물어봤겠지. ly를 붙여서 severely, 부사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명사 형태 ity를 붙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severe pain이라고 하면 심각한 통증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세 번째 단어 가도 될까?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어, vital. vital. 자, 이 단어는요, 원래는 생명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생명의, 생체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명과 관련된 거면 하찮겠어? 중요하겠어? 엄청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중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무슨 의미? 필수적인, 중요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형태라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essential도 역시 필수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vitality, 활력이라는 뜻이고요. vitally라고 하면 매우 중요하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경우에 드라마, 의학 드라마나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픈 사람이 있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의 머리맡에 이런 사인 있잖아.
띠 하면 이 사람은 사망한 거잖아. 그치? 요 띠 하는 걸 우리가 vital sign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생명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걸 잘 표시해야 되는 생명 유지와 관련된 신호를 vital sign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vital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의미가 있다. 특히 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지문에 나오면 뭐야? 주어가 vital 하다라고 하면 주어가 중요하다라고 노골적으로 글쓴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놓치게 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갑니다. Bear.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곰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나타, 아이를 낳다. 그래서 I was born 이라고 하면 나는 태어났어. 이렇게도 쓰이죠.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bear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의미를 말하면 안 되죠.

무슨 의미를 말해야 될까? 적어도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의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ear라는 단어는 stand, tolerate과 마찬가지로 참다, 견디다요. 선생님, stand가 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예, 서 있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얘가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친구를 오랫동안 기다릴 때, 서서 기다릴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도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The man asked, 그 남자는 물어봤어요. Whether she could bear the noise. 그녀가 그 소음을 견딜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Bearable이라고 하면 견딜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이란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지.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Diagnose, diagnose. 지난 시간에 이 표현이 특히 예문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질병이나 질환이 나오다 보니까 diagnose라는 단어가 얘는 어떤 질병으로 진단을 받다, 암이라고 진단받았다라는 예문이 있었어요. cancer라는 단어 예문이. 그때 diagnose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진단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test is used. 그 테스트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diagnose a variety of diseases. 다양한 질병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diagnosis라고 ISSIS. 끝에 IS로 끝나게 되면 명사의 진단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iagnostic 형용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be diagnosed with, 뭐뭐로 진단받다라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 with라는 전치랑 쓰이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섯 번째 단어 갑니다. pregnant. Pregnant, 임신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저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Expecting 이라는 표현, 얘가 pregnant와 비슷하게 임신한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non을 붙이게 되면 임신하지 않은 이라는 반대말이 되겠고요. pregnancy, cy로 끝나게 되면 t를 빼고 cy를 붙이면 임신이라는 명사로 됩니다. pregnant, pregnancy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일곱 번째 단어. 자, breath. 아시죠, 여러분?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를 붙이면 breathe, 발음이 확 바뀝니다. breath, 얘는 끝에가 th, 혀를 살짝 물어주는 th 사운드예요. 근데 breathe라고 이가 붙게 되면 이 모음과 함께 쓰여서 th가 d가 됩니다. 그래서 breathe가 되는 거예요. 얘는 동사로 숨쉬다, 호흡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breathless라고 하면 숨이 찬. 숨이 없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끝에 less 이렇게 less가 붙게 되면 without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숨이 없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숨이 찬. 숨이 계속 헐떡헐떡 되는 거예요. 그 숨이 찬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Holding one's breath 들어가면 숨을 참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holding his breath라고 하면 그가 숨을 참으면서 he waited for his blood test results. 그는 그의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숨을 참고 기다렸다라는 건 긴장하면서 어떡하지? 나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Take a deep breath. 이 표현 참 많이 나옵니다. 깊은 숨을 쉬다. 즉 호흡을 깊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Take a deep breath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 hold one's breath.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숨을 참다라는 뜻이고 이때 once라는 건 여기서 his로 받았죠. 소유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ld her breath, hold my breath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단어 여덟 번째 단어 갑니다.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여러분들, press가 뭐야? 얘는 누르다예요. 그죠? 그래서 depress, 아래로 누르다, 누군가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press의 명사 형태가 pressure입니다. 그러면 압박이죠. 그죠? 그럼 뭐야? 혈 압박, 혈액의 압박, 혈압이야, 혈압.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hypertension, 고혈압, 고혈압증이라는 단어 배웠죠? 그때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뭐가 나왔어요? High blood pressure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때 blood pressure가 바로 low blood pressure라고 하면 저혈압이 되겠고, high blood pressure라고 하면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왔지. High blood pressure, low blood pressure. 고혈압, 저혈압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medicine, 그 약은요, lowered, 낮춰줬어요. His blood pressure, 그의 혈압을 낮춰주었습니다.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blood pressure, lower blood pressure, low라는 단어가 낮은이라는 뜻이고, lower라고 하면 낮추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lowered라고 과거 형태로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hormone. 우리말로도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라고 할 만큼 아주 작디작은 이 호르몬의 양이 모든 이 신체의 모든 우리의 기분과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의 이런 기능들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The patient. 그 환자는요, 어떤 환자인데? Whose hormone balance was unstable.
호르몬의 균형이 불규칙한, 안정적이지 못한 그 환자는 needed. 뭐가 필요했어요? Treatment,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Hormone imbalance라고 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됩니다. 호르몬 밸런스는 호르몬의 균형이고 호르몬의 imbalance라고 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growth hormone라고 하면 성장 호르몬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굳어진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열 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열 번째 나와라. circulate라는 단어고요. 얘는 뭐를 연상하시면 좋냐면 circle, 원형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circle, 원형의 circulate, 순환하다 라는 뜻이에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순환하다 라는 단어가 circulate이라는 단어입니다. Blood circulates. 혈액은요, 순환합니다. Through the body, 몸을 통해서요. To supply oxygen,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액에 이 붉은색 혈액, 우리 헤모글로빈의 색깔이, 우리 인간의 헤모글로빈 색깔이 붉은색이어서 이게 붉은 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그 안에 산소를 넣어서 산소가 전 우리 기관에, 신체 기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혈액 순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혈액순환이 멈추게 되면 이 그쪽에 있는 조직들은 이제 괴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circular라는 단어는 원형의 라는 단어가 되겠고, circulation, circulate의 명사 형태가 순환이라는 단어입니다. circulate blood, 혈액을 순환시키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blood circulates라고 나왔지만, 혈액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나왔지만요. 11번째 단어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Surgeon. 이 단어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의사 중에서 특히 어떤 의사? 네,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 외과 전문의라는 단어고요. Surgery라고 하면 수술. 우리 성형수술이라는 표현을 plastic surgery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 surgery라는 게 바로 외과 수술을 가리키게 됩니다. Surgical이라는 형용사 형태는 외과에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되겠고요. The surgeon, 그 외과 의사는요. Remove the bullet. 뭘 제거했어요? Bullet. 총알을 제거했어요. From the wounded soldier. Wound라는 단어가 상해를 입히다, 상처를 입히다. 지난 시간에 injure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습니다. Injure, hurt, wound라는 표현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Wounded, 상해를 입은 군인으로부터 그 군인이 총상을 입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총알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Plastic surgeon, 성형외과, 외과 의사. Plastic surgery, 성형 수술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harmacist. IST가 붙여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Pharmacy가 약국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끝에 이렇게 전미사만 바꿔줬을 뿐이에요. Pharmaceutical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얘는 제약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Pharmacist라고 하면 약국에서, pharmacy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약사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3번째 단어 갑니다. Hospitalization. Hospital, 병원이라는 뜻이죠. Hospitalize, 뭐뭐 lies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뭐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병원화하다라는 뜻이죠. 병원화한다라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그치? 입원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hospitalization이라고 하면 입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doctor recommended, 그 의사는요, 추천했습니다. 권했어요. 뭐를요? Hospitalization, 입원하시죠. 입원하셔서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세요. 이렇게 권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Hospitalization,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Dental.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가 아마도 dentist라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요? 얘는 치과 의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Dental은 바로 그 치과 의사가 하는 일의라는 뜻이요. 다시 말하면 치아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Dental이라는 단어가 치아의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Dentistry, 치의학이 되겠고요. Dental care, 치과의 치료니까 치과 치료. Dental hygiene, hygiene이라는 단어가 위생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치위생, 구강위생이라는 의미의 이렇게 굳어진 표현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째 단어 regular. 이 단어 어렵지 않죠? 근데 밑에 굉장히 많은 설명이 붙었죠. 그죠?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정기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IR에 접두사를 붙이면 not의 의미가 돼서 irregular, 불규칙한, 규칙적이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Having regular meals. Regular meals가 규칙적인 식사, 정기적인 식사라는 의미니까요. 규칙적인 식사를 했기 때문에 she stayed healthy. 그녀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Regularly, ly를 붙이면 부사, regularity, 명사 형태로 ity를 붙입니다.
regular checkup.

체크업이 여러분들 특히 건강검진을 가리켜요. 그래서 regular checkup이라고 하면 정기 건강검진의 의미가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on a regular basis라고 하면 정기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on a basis라고 하면 뭐뭐로라는 의미의 부사의 의미를 만드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용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라는 의미가 돼요.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를 만들어서 on a regular basis, regular를 넣어서 이런 의미를 만들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갈게요. Particular, particular라는 단어고요. 특정한, 특별한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음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정하게 불어. 이런 의미가 뭐냐? 까다로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비슷한 의미의 특정한, 특별한의 의미와 비슷한 specific, special이라는 단어와 유사어로 같이 연결할 수 있겠고요. 자, is there a particular type of 뭐뭐에 대한 특정한 유형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밑에 in particular라고 하면 특히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특별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Food he enjoys. 그가 즐기는 음식의 어떤 특정 유형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a particular type of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Particularly, ly를 붙이면 부사, particularity라고 하면 특성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될 수 있다. 한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의미의 표제어를 일단 의미를 모르시면 이 의미부터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 ly 붙이는 건 부사인 거 너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particularity라는 명사 형태 정도 하나 더 챙기시고 만약에 표제어를 모른다라고 하면 표제어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파생어를 뒤에 나중에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단어장 어차피 한 번만 보고 안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n독을 해야 되잖아. n회독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줘서 단어를 외워야 될지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reatment. 아까 우리가 처음 도입부에서 말한 것처럼 질병이 이제 치료가 돼야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다 라는 의미에서 ment를 붙여서 치료, 처치라는 의미의 therapy. 우리 왜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로마 치료. 그럴 때 therapy라는 단어도 치료, 치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우라는 뜻도 되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다라고 할 때 treat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취급이나 대우라는 뜻이 됩니다. 치료하다, 대우하다라는 의미고요. treatable, 치료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med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medicine, C-I-N-E. 얘가 약이죠. 약물이에요. 그죠? 약물, 약치료. 약물 치료라는 단어가 medication이라는 단어로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약물이라는, medicine은 그야말로 약이라는 뜻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medication은 약물 치료라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쓰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drug라는 단어가 있죠. The patient, 그 환자는요, suddenly stop, 갑자기 멈췄습니다. Taking the medication, 그 약의 복용을 멈췄습니다. 중단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medicate라는 동사가 약을 투여하다라는 뜻이에요. 투약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medicinal이라고 하면 약용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는 거야. take라는 동사를 쓰면 여러분들 이렇게 섭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ake medication이라고 하면 약을 복용하는 거고 약을 처방하는 건, 약을 주는 건, 약을 투약시키는 건 바로 medicate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두 개의 단어 구분, 의미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단어 가볼까요? prescribe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scribe라고 하면 얘가 write의 의미죠.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ubscribe라고 하면 구독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scribe, 안에다가 쓰다라고 해서 inscribe라는 단어는 특히 돌이나 나무의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nscribe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이 describe라는 단어가 기술하다,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배웠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죠? 되게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prescribe는 뭘까요? 내가 약을 받기 전에 미리 앞에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야? 의사가 해주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약을 받기 전에 처방하다 혹은 규정하다라는 의미도 고등학교에 나오면 쓰이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처방하다라는 의미를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prescription이라고 하면 처방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rescribe medicine, 약을 처방하다. prescribe for, 뭐뭐에 대해서 처방되다. 이렇게 해서 for라는 전치사랑 같이 어울린다 정도만 살짝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prescribe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pre라는 의미가 미리, 먼저, before의 의미를 갖고 있고 scribe가 쓰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서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operation. operate라는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operate가 일단 작동하다, 작동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수술하자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operation이 바로 수술이라는 의미도 되고 선생님이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책에 operating room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OR, 그게 수술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수술하다라는 의미의 operate라는 동사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 operation은 작동이라는 의미가 있죠. 작동이나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 그 cooperation, CO를 붙이면 together, 함께니까 함께 작동하다라고 해서 cooperation은 협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operat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operate, operation, cooperation, cooperate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파생어와 그 다음에 다른 단어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섭렵하실 수 있어요. 자, 운영, 영업활동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operational이라고 하면 운영상에 in operation, 작동 중인이라는 의미, 가동 중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적인 의미의 전치사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njection. 자, inject라는 단어인데요. inject가 주입하다. 자, eject도 한번 살펴보면요. 얘가 던지다, throw의 뜻이에요. 던지다. 자, 그래서 inject, 안에다가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inject가 주입하다가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 reject가 있어요, 여러분. reject. re가 again의 뜻도 있지만, reject. re가 back의 뜻도 있거든요. 뒤로 던진대요. 상미쌤, 이거 할래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거 받고, 이렇게 뒤로 던졌어요.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reject는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subject도 원래 아래로 던지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ject가 기본적으로는 through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ject가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주입하다라는 의미가 돼서 injection이라고 하면 투입이나 주입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지. 몸 안에다가 주사로 넣는 거죠. 그래서 주사 놓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shot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죠. give a shot이라고 해도 주사를 놓다라는 뜻이고요. give an injection이라는 표현도 주사를 놓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in 안에다가 jack 던져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여러 개의 단어까지 여러분들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째 단어 가볼게요. alcohol. 이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코올 혹은 술이라는 의미도 되죠. 술, 주류라는 단어가 liquor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alcoholic이라고 하면 알코올이 혹은 alcoholic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죠.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도 됩니다. alcohol abuse, abuse가 남용, 너무 과하게 쓰는 거, 그죠? 그래서 alcohol abuse, 알코올 남용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side effect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side effect, 일단 side라는 표현이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옆에 나타난 효과잖아요, 여러분. 이펙트가 효과니까. 그죠? 내가 생각했던 메인 이펙트가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예요. 그 얘기는 뭘까? 내가 원래 무언가를 치료하려고 약을 투여를 했는데 근데 그 약에 예상치 못했던 옆에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좋은 효과가 아니겠죠. 그래서 side effect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네, 부작용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ffect가 기본적으로 효과라는 의미가 있어서 effective, 효과적인, 거기다 side effect라고 넣어서 부작용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have side effects, 부작용이 있다. cause side effects, 부작용을 일으키다. I don't know, 저는 몰라요. what side effects this medicine causes. 이 약이 어떠한 부작용을 야기시킬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4번째 단어 가볼게요. internal. 자, 기본적으로 일단 in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 내부의라는 뜻이야. 내부라는 건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체내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대는 in 대신에 ex를 넣으면 반대말이 되지요. 그래서 external이라고 하면 외부의. 체외의 라는 뜻이 되겠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inner, inside 라는 표현이 비슷합니다. 자, internally, ly를 붙이면 부사, interior, 우리 왜 인테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이나 집 안에 있는 내부를 잘 꾸미는 걸 인테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interior 라는 단어가 바로 내부의, 내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internal bleeding,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bleed가 피를 흘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lood의 동사 형태가 bleed입니다. 피를 흘리다. bleeding이 바로 출혈이죠. internal bleeding이라고 하면 안에서 출혈, 내부 출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chronic. chronic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이게 만성의

라는 의미가 바로 chronic입니다. 만성적인이라는 의미의 의미 자체를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몰랐거든요. 만성이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만성이라는 건 급성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죠. 약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중에 정말 생이 마감할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만성적인 이라는 의미의 chronic disease가 됩니다. 만성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급성애라는 표현은 acute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얘는 날카로운이라는 뜻도 있고 급성애, 심한이라는 의미도 돼요. My brother's cough. 남동생의 기침이 had become chronic. 만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그런 질환이 되었다. 여기 chronically라고 하면 얘는 만성적으로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다음 destruct. destruct라는 표현인데요. struct라는 표현이 원래는 build의 뜻이에요. 짓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짓는 것을 어떻게 반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괴하다라는 뜻이고요. destroy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struct이라는 표현이 짓다, build라고 얘기했죠? construct, 함께 만들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건설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destruct, 파괴하다. construct, 건설하다. 이렇게 반대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destruction, 파괴라는 명사가 되겠고 destructive, 파괴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The missile, 미사일은요, was programmed,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어요. to self-destruct, 스스로 파괴가 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졌습니다. 뭘한 후에? after hitting the target, 타겟, 목표물을 hitting, 명중한 후에, 조준해서 명중한 후에, 그 다음에 스스로가 파괴하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은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27번째, tolerate, tolerate.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bear라는 단어가 참다, 견디다라는 단어로 배웠죠? bear, tolerate, 비슷한 말로 참다, 견디다, 용인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역시 endure, stand. 아까 배웠던 우리 bear라는 단어도 얘도 곰이라는 뜻도 있고 나타난 뜻도 있지만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같은 말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olerance 명사 형태로 관용, 내성, 인내라는 뜻이고요. tolerant 하면 관대한, 관용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here's a limit 한계가 있어요. 뭐에 있어서? To what one person can tolerate 한 사람이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의미죠.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28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accommodate, accommodate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좀 길게 생겼는데요. 그죠? 얘는 표시해두겠습니다. accommodate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자, 함께라는 come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수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건물이 만여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여 명의 사람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함께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수용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얘가 어떤 의미를 좀더 확장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머물게 하다, 즉 숙박해서 묵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용하다 혹은 사람을 묵게 하다라는 뜻. 묵게 한다라는 게 거기서 잠을 자서 지낼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의미가 묵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그 사람들을 수용한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추다, 상황이나 요구 따위에 맞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맞추다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바로 meet, satisfy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의 의미와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eet, 충족시키다,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hotel, 그 호텔은요, which accommodates more than 100 people, 100명의 사람들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호텔은요, 라는 이야기죠. 그 호텔은 is fully booked today. 오늘 완전히 어떻게 됐대요? 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fully booked fully라는 표현이 완전히 예약이 다 찼다. book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예약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fully booked 이렇게 된 겁니다. accommodation이라고 하면 숙박, 숙박시설 수용이라는 명사의 의미가 되겠고요. accommodating, ing 붙여서 형용사 형태, 잘 맞춰주는, 누군가를 맞춰주다 혹은 상황에 맞추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잘 맞춰주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accommodate it with be,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A에게 B에 대해서 제공해주다, A에게 B에 대해서 맞춰준다라는 의미니까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e of라는 표현은요, 죽다라는 뜻인데요. 특히 이런 of를 쓰게 되면 질병으로 죽다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pass away. 특히 pass away는요, 여러분, 우리말에 죽다라는 표현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쓸때 누구누구가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특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누구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라고 얘기할 죽었어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 die of와 비슷한 표현이 바로 pass away인데요. pass away가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완곡적이면서 약간은 조금 높이는 존중의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ass away라는 표현이요. The report, 그 보고서는요. stated that 이하라고 말했어요. The man had died of her disease. 자, 여기 보세요. die of 다음에 질병이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뭐로 죽었다고? 심장 질환으로 그 남자가 죽었다라고 그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 be connected to. be connected to. 일단 connect라는 표현을 아시면 되겠죠? connect가 연결하다라는 뜻이니까 connected, 연결된이라는 의미의 굳어진 형용사의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가 되겠고요. connection이라고 하면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e connected to 뭐뭐와 연관되다,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표현은 relate라는 동사를 썼네요. 그죠? relate가 연관시키다라는 connect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connect는 사실 연결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 relate는 연관시키다라는 뜻인데요. be related to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ress는요, is connected to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many disease, many illnesses 많은 질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s까지 색 표시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be connected to 뭐뭐와 연결이 되라. 그래서 많은 질병과 스트레스는 연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be connected to까지 연결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우리가 배웠던 단어와 표현들 가지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Daily practice.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A 파트의 문제. 맥락상으로 적절한 표현을 골라라. 이게 되겠죠? breath는 숨이나 호흡, blood pressure, 혈압입니다. The doctor checked. 의사가요, 확인했습니다. 나의 breath, 호흡을, 나의 blood pressure, 혈압을 before the operation. 이게 뭘까요? 수술이죠. 그죠? 수술 전에 의사가 나의 뭘 확인할까요? 호흡은 특히 뭐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통 판별할 때 쓰겠죠. 그죠? 그러면 수술 전에 혈압을 체크했다가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죠? blood pressure 표시해 주겠습니다. 3번, a bad result of taking medicine. 약을 복용하는 나쁜 결과는 약을 복용해서 나타나게 되는 나쁜 효과. 이를테면 dizziness.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어지럼증 같은 것은 is a hormone. 호르몬이에요? 아니죠. side effect. 어때요? side effect. 부작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side effect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B 파트 가볼게요. 단어의 관계, 요거 매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선생님은 여러분들 유의어, 반의어, 요런 관계들 잘 체크해 주셔서 반대말과 비슷한 표현들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연결하시면 얘가 어느 순간에 쫙 여러분들이 딱 어떤 단어를 연상을 했을 때그 단어에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계속 나와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정말 단어를 잘 외우고 있구나. 단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특히 유의어나 반의어 관계는 꼭꼭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Severe. 얘는 뭐예요? 정도가 심각한, 심한이라는 뜻이죠. Mild는? 맞아. 얘는 순한, 온화한이라는 뜻도 되고, 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이라는 뜻이었어요. external이라고 하면 외부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는 그렇지 internal이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in과 ex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부의, 체내의라는 뜻이었어요. dental, 그렇지 얘는 치아의라는 뜻이었어요. oral이라고 하면 구강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그 치과 관련된 이그 용품을 파는 한 브랜드 네임 중에서도 이게 있죠. 이게 들어가는 이름이 있죠. 그죠? 그래서 dental, oral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surgery라고 하면 수술이죠. 수술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거 operation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ital 얘는 생명과 관련된 이라는 뜻이니까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이라는 뜻으로 essential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pass away 돌아가시다 라는 뜻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야? 죽다.
die of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of를 쓰게 될 경우에는 질병이나 질환으로 많이 죽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C 파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는 그의 병을 독감으로 진단했다. 자, 의사는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진단했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자, 그의 병을 진단했습니다. diagnose A as B를 쓰겠죠? 그의 병을 his illness 그다음 뭐로 as the flu 독감으로 이렇게 해서 diagnose A as B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동은 혈액이 몸 안에서 순환하도록 돕는다. 운동은이라는 주어 나왔고 돕는다라는 동사 나왔고요. 그다음에 체내에서 몸 안에서라는 표현 나왔어요. 순환하도록 돕는다라는 표현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help 그다음에 목적어를 써야 되겠죠? blood 목적어가 blood가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보로 쓰니까 to circulate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Blood to circulate in the body 라고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문제도 그리고 단어도 열심히 잘 외우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데일리 리뷰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또 새로운 파트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로 재미있게 공부해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0: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자, 우리 놀고 싶은 역을 뿌리치고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번 문제는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1번 문제 우리 바로 러브란 동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요. 여기는 주어에 맞게 현재형으로 S가 붙어줬는데 어쨌든 이 러브란 동사가 뭐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다 이럴 때 뭐뭐하는 것 그래요.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가능한 동사입니다. 우리 보기 가운데는 투부정사가 보이지요.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만약에 보기에 listening, ing 우리 동명사가 나와줬다.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야. 어쨌든 우리 보기에는 동명사는 보이지 않으니까 4번 보기가 정답이

like, love, prefer, hate, begin, start, continue. 됐죠? 1번에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2번 문제. 요번에는 자,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도록 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준 동명사가 정답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 뭐뭐 하다란 동사를 가지고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로 문장의 주어로 만들어 주는 방법 두 가지를 공부했죠. 여기처럼 동명사가 있고요. 또 투부정사 문장의 주어 역할하는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 가운데 to play 이게 있었다면 정답으로 또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보기에는 동명사가 나와주기 때문에 playing 정답이었고 의미는 뭔가요? 배드민턴을 치는 것이 나의 엄마의 취미들 중에 하나이다. 됐죠? 우리 뭐뭐 하는 것. 그 의미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 바로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정확하게 내용 잡아줘야 됩니다. 자, 3번. 요번에는 바로, 그렇죠? 가짜죠. 가주어 이시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1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뭐뭐 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뭐뭐 하는 것 이런 미름들 문장의 주어 자리에 넣어주는 방법 하나는 동명사 ing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또 하나는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로 바꿔주는 건데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명사 주어들 주어 자리에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학년 3학년 때 자 가주어 이슬 활용해주고 동명사가 진짜 주어로 활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일부 표현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명사 주어는 문장의 주어 자리 그대로 나와준다는 거야. 그런데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물론 투부정사를 문장의 주어 자리 그대로 써주는 거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좋은 구조의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기처럼 투부정사가 이끌어주는 부분을 문장의 뒤로 보내고 그 자리, 주어 자리잖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는 우리 가짜 주어, 가주어 it을 넣어주는 겁니다. 영어 여러분들, 가주어다라고 얘기할 때는 it 하나뿐이 없고요. 당연히 가짜 주어, 가주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 여러분들, 이시 정답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또 실전 문제를 통해 풀었던 것처럼 시험 문제로 이세 밑줄을 그어놓고 쓰임을 구분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시 가주어인 걸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뒤에는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이 문장의 뒤쪽에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을 문장의 주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때 it, 가짜 주어가 되겠고요. 가주어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다. 진주어로 사용된 쓰임이다. 라는 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 주어진 문장은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 거야? To finish the work on time. 그런데 on time은 정각에, 정시에 시간을 어기지 않고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3번에 우리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4번, 5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였지요. 동사의 자리가 비어 있고요. 뒤에는 투부정사가 보이죠. 4번 문제 의도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동사를 묻는 문제였는데 바로 보기 가운데 그렇죠. 3번에 우리 인조에는 대표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였죠. 그러니까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와줄 수가 없는 거야. 나머지 우리 hope, want, plan, promise 전부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준 동사였고요. 4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죠. 자, 요번에는 5번 문제 동사의 자리가 비어 있고요. 동명사가 뒤에 보이고 있네요.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골라주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동사 그 얘기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였고 우리 보기 가운데 그러네요. 5번에 decided. decided라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와주는데 이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뒤에 talking 이 형태가 나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번에 stop이라는 동사 과거로 나와주는데요. 어쨌든 얘가 뭐뭐 하는 거를 중단하다, 멈추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그래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고요. 우리 avoid라는 동사가 지금

과거형으로 보이는데요. 뭐뭐 하는 걸 피하다, 뭐뭐 하는 것 역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고요. 우리 finish도 또 뭐뭐 하는 거를 마치다, 끝마치다, 끝내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줍니다. 여기는 과거 형태 나와 있고 우리 인조의 대표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였죠. 그러니까 5번에 5번 다시 한번 정답인 거 확인되고요. 자, 이어진 6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친 것 이렇게 나와주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장은 뒤에 보니까 아 그러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입니다.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그렇다면 앞에 나와준 get은요. 우리 보기 가운데 아 그렇지요. 투부정사로 투 동사 원형 뭔가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활용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낼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문장 뒤쪽에 나와주게 되는데 자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문장 앞에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뭐 하기 위해? To get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 6번에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 볼수 있다라는 거였고 자, 이어진 7번 문제. 밑줄 친 1번에서 5번 중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지요. 바로 4번 보기였죠. 일단, My father made sandwiches and 김밥.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나의 아버지가 샌드위치와 김밥을 만드셨다. 근데, 샌드위치와 김밥인데요. 뭐할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와 김밥이에요. Sandwiches and 김밥. 명사 두 개가 and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뭘로 바꿔주는 거야? 그냥 is이 아니라 to 부정사, to is로 바꿔주게 되면 to eat for lunch,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와 김밥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을 활용하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샌드위치와 김밥인데 뭐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와 김밥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네요. 됐죠? 7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시 아닌 to it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8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1번부터 볼까요? 그런데 how about 또는 이번에 what about 뭐뭐는 어때?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뭐뭐 하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할 때는 about이 전치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뒤에 동사 성질을 주려면 동사는 말고도 동사거든. 그러니까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 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사에 ing를 붙여주는 거죠. 둘다 맞는 문장이야. 첫 번째 문장은 How about having some milk? 우유를 좀 마시는 게 어때?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What about going out for work? 산책을 위해 밖에 나가는 게 어때? 산책하러 밖에 나가는 게 어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렇게 how about 또는 what about 다음에 ing 형태, 동명사 나와주게 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뭘 기억하셔야 돼요? 비동사 나와주고 busy 하게 되면 바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뭐뭐 하는 거 맞아요. 동사에 우리 ing를 붙여준 동명사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Miss Han, Han 씨가 was busy, 바빴대. 뭐 하느라? 전화에 응답하느라.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to answer가 아니라 어떻게? 자, answer에다가 ing를 붙여준 동명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됐지요? was busy answering. 이게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when young, 어렸을 때, 자, 우리 used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라는 표현 제대로 활용이 됐고요. every weekend, 매 주말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매 주말마다 낚시하러 가곤 했다. 됐지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spend란 동사가 지금 현재형으로 주어에 밖에 s를 붙여 나타났는데 자 목적어 자리에 많은 시간 우리 시간이나 돈이 목적어 나와주고 그 시간이나 돈을 뭐뭐 하는데 쓰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그렇죠 동명사 형태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뭐 하는

보는데, watching soccer games, 축구 경기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했나요? spend 나와주고, 시간이나 돈. 그 다음에 우리 동명사 ing 형태 나와주는 거 다시 한번 표현 정확하게 기억해줘야 되고요. 8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 9번, 10번.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주는 건데요. 일단 1번 보기 잘못된 거 없죠? 내가 기회를 얻었다. 어떤 기회예요? 배우가 될 기회. 액트리스가 하는 여자 배우를 얘기하는 명사가 되겠고, 어쨌든 여기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찬스를 꾸며주죠. 내가 기회를 얻었는데 어떤 기회? 배우가 될 기회. 이거 여러분들, 기회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 어색한 문장은 바로 2번이었죠. 왜냐면 띵이나 바디나 원으로 끝나는 이 대명사는 여러분들,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웜이 뒤에 나와주고요. 투부정사가 동시에 꾸며줄 때는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주는 거지요. 결국 올바른 문장은 Do you need anything warm to drink? 이런 식으로 너는 필요로 하니? 자,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야? 마실 따뜻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니? 라는 의미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지요? Anything warm to drink?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3번은 맞는 문장이었지요. 주디가 제과점에 갔다. 뭐 하려고? 케이크를 사려고. 케이크를 사기 위해 제과점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너는 기대하고 있니? 뭐를? To win the gold medal. 금메달 따는 것을 기대하고 있니? 여기는 그렇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되겠네요. 기대하고 있니? 뭐를? 금메달 따는 것을. 됐죠?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프란 동사 다음에 우리 투부정사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겠지요. 명사적인 용법이고요. 나는 바란다. 뭘 바라는 거야? 내년에 새 집으로 이사하기를 바란다. 우리 9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10번째 문제. 1번 보기. 잘못된 거 없죠? 일단 단어부터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Cosmetics. 이거는 화장품이라는 의미예요. 그녀의 첫 번째 직업은 화장품을 파는 것이었다. Selling 여러분들, 그렇죠. 보호 역할하고 있는 동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비동사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 표현인데, 어쨌든 이 표현이 전체사 in으로 끝나죠. 그 뒤에는 우리 동사 형태의 동사 원형이 아닌 ing, 동명사로 자 전체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준 겁니다. 피터가 관심이 있다. 뭐에? 말 타는 것에 관심이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give up 기억나시나요? 뭐뭐하는 걸 포기하다로 얘기할 때 뭐뭐하는 것 맞아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라는 의미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트란 동사가 뭐뭐하는 걸 원하다, 뭐뭐하는 것 그렇지요. 투부정사가 나와주고요. 또 투부정사 부분에 go camping, 캠핑하러 가다, 야영하러 가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Do you want to go camping with me? 너 나와 함께 야영하러 가기를 원하니? 라는 의미의 맞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찾고 있는 잘못된 문장, 어색한 문장은요, 바로 5번이에요. 자, 우리 동명사가 이끌어주는 부분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동명사 주어, 그리고 투부정사 주어 전부 다 3인칭 단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받아주는 우리 비동사 현재형은 아가 아니라 이즈가 맞겠네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It's not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어지는 11번,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걸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표현 잡아주셔야 됩니다. 비동사 나와주고요. 비지 다음에 자, 뭐뭐하느라 바쁘다, 뭐뭐하는 거 그렇죠. 우리 동명사 ing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 보기 가운데는 당연히 starting 이 형태가 맞겠네요. 그녀는 was busy, 바빴대. 뭐 하느라? Studying for the exam. 시험 공부하느라 바빴다. 라는 의미 문장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his hobby, 그의 취미는 is, 이다. 문장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의 취미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보 자리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나 동명사 사용이 가능하죠. 우리 보기 가운데는 동명사가 나와주고요. 투부정사는 보이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의 취미는 뭐야? Is making furniture by himself. 그 혼자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했지요?
11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다시 한번 비동사 busy ing 뭐뭐하느라 바쁘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뭐뭐하는 것 우리 보호자리에 동명사나 투부정사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진 12번째 문제.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우리 look for란 표현 다시 한번 잡아셔야 돼요. 뭐뭐를 찾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They are looking for a hotel. 그들은 hotel, 호텔을 찾고 있다 라는 거고 자, hotel, 이걸 꾸며주기 위해 투부정사가 나와줍니다. To stay in, 바로 빈칸에 들어가는 올바른 표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일단은 manners, 우리말로 예절, 예의라는 의미예요. 나쁜 예절이다, 나쁜 예의다라는 얘기는 무례한 행동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is이 보이는데 해석이 되지 않죠. 왜냐면 뒤에 투부정사 우리 진짜 주어 역할을 해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to ask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러한 질문을 묻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무례한 행동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바로 가짜 주어, 가주어와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진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통해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는 내용이 호텔을 꾸며주는데 to stay 다음에 여러분들 in이라는 전체사가 붙었잖아요. in을 안 써주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될까요? 네,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 물론 여기는 stay가 투부정사로 활용되고 있는데 동사일 때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호텔에 머문다라고 얘기할 때 stay a hotel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stay in a hotel 이런 식으로 in이라는 전체사와 함께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는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로 앞에 나오는 hotel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어쨌든 투부정사이지만 원래 동사일 때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호텔을 꾸며줄 때 hotel 다음에 to stay가 아니라 to stay in, in까지 꼭 필요로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 가운데 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살 집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a house 다음에 to live 이렇게만 써줘도 충분할 것 같죠. 하지만 in이 꼭 붙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집에 산다라고 얘기할 때 live a house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live in a house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투부정사일 때도 집을 꾸며줄 때 여러분들 in이라는 전치사를 꼭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앉을 일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a chair, to sit 이렇게 써주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의자에 앉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sit a chair가 아니라 sit on a chai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투부정사로 모양을 바꿔주고 의자를 꾸며줄 때도 이 동사의 특징 때문에 on이라는 전치사를 붙이고 나타난다라는 거. 사실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 1학년 내용이 아니라 보통은 2학년 때 다뤄지는 내용인데 우리 교재 문제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처럼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 데보다 수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12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죠. 자, 이어지는 13번, 14번은 밑줄 칩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을 골라주는 자, 일단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해 준 문제가 13번째 문제로 나와 있죠. 여긴 보니까 그녀가 많은 흥미로운 재밌는 책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책들이에요? 읽을 책들을 얘기하는 거죠.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그렇죠.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번 볼까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is wrong. 나쁘다. 여기 여러분들 to tell은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죠. 무슨 용법?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리고 투부정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 예문 통해 보기를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lies로 끝나지만 그렇죠. 아가 아닌 is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명사적인 용법이죠. 나는 원한다. 뭐를? to play the violin.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원한다. 우리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진아가 grew up. 자랐다. 결과가 뭐예요? 뭐가 된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grow up 다음에 to be 또는 to become 이런 식으로 자라서 그 결과 뭐뭐가 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 줄 때 이때 투부정사는 그렇죠.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었죠.

그다음에 4번을 보니까 마리아가 돈을 저축했다. 왜? 목적이 뭔가요? 스페인에 가기 위해. 자,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고, 자, 우리가 찾고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조 용법, 바로 5번 보기네요. We don't have time.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거야. 어떤 시간이 없는 건가요? 여행 갈 시간입니다.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시간이 없는데, 어떤 시간이야? To take a trip. 여행 갈 시간. 이런 식으로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바로 형용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바로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진 14번째 문제도 역시 투부정사가 나와주고,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해 주는 문제였죠. The players were so excited. 그 선수들이 정말 신나했다. 자, 신이라는 감정의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왜 그랬던 건가요? To win the game. 경기를 이기게 되어서 정말로 신나했던 거예요. 자, 우리 투부정사는 excited. 이 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분류해 주고요. 자, 여러분들, 같은 용법은요, 간단해요. 여기처럼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보이는 문장을 골라주면 됩니다. 우리 보기 가운데 자신 보니까 그러네요. 2번 보기에 놀란,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죠. 지수가 놀랐다. 왜? 놀란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를 다시 보게 되어서 놀랐던 거야. 역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법이 되겠고, 나머지 보기 뭘까요? 1번은 나의 취미는 이다. 뭔데? 보충 설명해준 보어를 필요로 합니다.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수집하는 것. 뭐를? Antiques. 자, 우리 Antique이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골동품이라는 의미예요. 단어 몰랐던 친구들. 자, Antique. 골동품이 되겠고, 여기는 복수 형태로 S를 붙여준 거예요. 나의 취미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보호 역할하고 있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인 용법이다. 그다음에 3번 볼까요? 조씨가 약속했다. 뭐를? 자, 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 나온 거지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자정 전에 돌아오기로 약속했다. 라는 문장 되겠고요. 4번 보니까 그는 미쳤으면 틀림없다. 아,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요? 이 날씨에 밖에 나가다니. 자, 우리 부사적인 용법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지.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부사적인 용법 되겠고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다음에 5번 보니까 자, 많은 흥미로운 재밌는 영화들이 있다. 근데 어떤 볼 영화들이 여러분들 봐야 할 영화들이야.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형용사적 용법으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여러분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바로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1번, 3번, 우리 명사적 용법, 4번은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 그리고 5번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분류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라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동사가 끝내다, 마치다 라는 의미인데요.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마치다, 뭐뭐 하는 것, 맞아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동사입니다. 올바른 문장이에요. 전이 끝냈다. 뭐를? Reading the letter. 그 편지를 읽는 것을 끝냈다. 됐죠? 그 다음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for를 붙여주고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이유. 감사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for가 그래요. 전치사이다 보니까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불가능하고요. ing 우리 동명사 형태로 바꿔 줘야 돼요. 잘못된 문장이네요. 자, 내용은 뭔가요? 나의 문제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내 고민을 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어쨌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 형태로 써주려면 동명사 우리 ing 형태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자, 그다음 문장. 내가 도서관에 갔다, 뭐 하려고? To return the books. To return. 돌려주기 위해, 반납하기 위해. 뭐를? The books. 그 책들을. 내가 그 책들을 반납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자, 목적을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I turned on my computer. 내가 나의 컴퓨터를 켰다. 그런데, 우리 뭐뭐 하기 위해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같은 부사적 용법, 목적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앞에 in order를 붙여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맞는 문장이네요. 내가 나의 컴퓨터를 켰다. I turn on my computer. 뭐 하려고? In order to check my email. 나의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잘못된 거 없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이어지는 문장 보니까 이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짜 주어인데, 우리가 공부했던 가짜 주어는, 그래요.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 투부정사를 문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가조 is을 활용해 주는 거죠. 우리 동명사 주어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주어 자리에 그대로 써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 자리에 진짜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를 써줬는데, 그게 아니라, 투부정사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교재가 원했던 올바른 문장의 형태가 되겠고요. It is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To live. 사는 것이. Without이 여러분들 뭐뭐 없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없이? 스마트폰 없이 these days. 요즘에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자, 주어 자리에 is이 보이지만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가 되겠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 To live without a smartphone these days. 이 부분이 바로 진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주어를 활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 투부정사를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가주어 it 활용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동명사 주어일 때는 그냥 주어 자리 그대로 써주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잘못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바로 2번 보기를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으로 확인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워크북에 실전 문제 풀이해 드릴 테니까 오늘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풀게 될 문제들 미리 풀어오신 상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기 전에 만점 고치기 퀴즈 정답도 수강하기 게시판에 올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들도 쭉 훑어보고 또 오늘 풀 33번에서 48번까지의 문제도 미리 풀어보고 오셨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만점 고치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 퀴즈 내용. 말이나 행동에서 이것을 확인하면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빠진 내용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말이나 행동에서 무엇을 확인해요? 그렇죠. 단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일이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단서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단서를 확인하면 다 대화에서 말하지 않았어도 빠진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렇게 공부 예열해 봤으니까 33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오늘의 문제 나옵니다. 짠! 자, 책을 돌려주세요 라는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책을 돌려주세요? 누군가 책을 뺏어갔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후두둑 후두둑. 자, 비가 내리는 소리를 후두둑 후두둑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아. 한낮인데도 온 세상이 캄캄해. 진서의 노란 비옷이 캄캄한 세상에 점처럼 박혀 있어. 할머니는 꼭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날씨라고 하셨지. 캄캄하기 때문에 도깨비가 나올 것 같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하지만 진서는 겁나지 않아. 옷자락을 꼭꼭 여미고 우산을 받쳐 들었지. 어떤 상황인지 눈에 그려지시죠?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리고 있고 비 오는 날은 우리 화창하지 않고 좀 어둡고 흐리잖아요. 그래서 캄캄해서 마치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날씨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진서는 겁을 내고 있나요? 아니죠. 겁나지 않아요. 옷자락 여미고 우산 받쳐 들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서는 도서관을 좋아해. 아, 도서관이라는 장소를 좋아하는 친구군요. 작은 언덕배기에 있는 도서관은 넓고 깨끗해. 도서관의 상태 넓고 깨끗하대요. 그곳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 아, 진서가 도서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고 있군요. 넓고 깨끗하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도서관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서는 도서관 입구에서 우산을 접어 흔들었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비 오는 날 학교 갈 때도 그대로 우산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접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물기를 털어내죠.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요. 비를 피해 들어온 떠돌이 개도 몸을 흔들었어. 우리 강아지들도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은 막 털에 묻은 물 털어내려고 막 몸을 흔들잖아요. 그래서 진서는 우산을 접어서 흔들고 비를 피해 들어온 떠돌이 개도 몸을 흔들었어. 이런 장면도 우리 머릿속에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안녕! 어린이 자료실에 마음 좋게 생긴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그래서 이 등장인물, 이야기의 등장인물 선생님도 나오고 계시네요. 그 책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그 책 들어왔어요는 누가 한 말이겠어요? 그쵸? 진서가 누구에게? 선생님께. 그리고 선생님은 도서관에 계셨으니까 사서 선생님이시겠구나. 선생님 지금 생략된 말을 짐작까지 했습니다. 사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 없었는데 사서 선생님이시겠구나. 도서관에 계시니까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지난달에도 지난달에도 그 책 들어왔어요? 라고 진서가 물어봤다는 거죠.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빌리고 싶은, 읽고 싶은 그런 책인가 봐요. 아니, 아직.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진서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어.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웃는 얼굴로 아니, 아직 안 들어왔어 라고 하셨지만 진서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죠. 왜? 몇 달째 기다렸던 책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좀 시무룩해 있었나 봐요. 누가 빌려갔어요? 왜 안 돌려준대요? 또로롱 또로롱. 자, 또로롱 또로롱이라고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읽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자료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 전화 울리는 소리니까 뭐 또로롱
따르렁 이런 소리였겠죠? 진서는 선생님의 책상에 매달려서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어. 누가 빌려갔어요? 왜 안 돌려준대요?에 대한 대답을 아직 듣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통화가 끝나시면 다시 그거에 대한 답을 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책상에 매달려서 이렇게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린 거죠. 보고 싶었던 책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오늘은 꼭 듣고 싶었어. 자, 몇 달이나 기다렸으니까 오늘은 진짜 누가 빌려갖고 왜 안 돌려주는지 선생님께 꼭 이유를 여쭤봐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자, 몇 달째. 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군요. 하지만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어. 진서는 슬슬 지겨워졌고 너무 길어지니까 화장실에도 가고 싶어졌어. 아침 똥을 걸은 게 문제였나 봐. 아, 아침에 진서는 꼭 큰 볼일을 보고 와야 되는데 거르고 와가지고 배가 살살 아픈가 봐요.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도서관이었고요. 선생님도 나오시고 이런 등장인물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문제 바로 나오네요. 비 오는 날 진서가 간 곳은 어디예요? 도서관. 학교 아닙니다. 도서관에 갔었죠. 그래서 사서 선생님과 얘기도 나누었고요. 도서관에 갔기 때문에 책을 찾은 거죠. 아, 몇 달째 기다리는 그 책, 오늘은 들어왔나? 도서관에 간 거죠. 34번. 진서가 도서관에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았어요. 자, 왜 도서관은 좋아할까? 그 까닭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아, 오늘 누구누구 친구 만나러 가니까 오늘 너무 신난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도서관이 넓고 깨끗해 구경하기 좋아서. 넓고 깨끗하다라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뭐 구경하기 좋다. 그래서 도서관을 좋아한다는 아니었었죠.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어린이 자료실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 사서 선생님 너무 좋아,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서관에 도깨비가 나오는 것을 알고 싶어서 도깨비라는 단어는 나오지조차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바로 이 문장 우리가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서관을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꼭 맞췄길 바라면서 대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표 하는 겁니다. 짐작이라는 것은 다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 한번 볼까요? 그 책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아니, 아직.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 찾아보는 겁니다. 진서는 이 책을 너무 읽고 싶어 한다. 맞죠, 그쵸? 몇 달째 도서관에 오자마자 그 책 들어왔어요? 그 책 들어왔어요? 읽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애타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너무 읽고 싶은가 봐요. 진서는 전에도 이 책을 빌리려고 했다. 무슨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딱 단어 하나만 뽑아보자면. 그쵸, 몇 달째. 몇 달째라고 했으니까 이 책을 전에도 빌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다 알 수 있네요. 그것을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말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요. 진서는 도서관에 오는 것을 지겨워한다? 아니죠. 도서관에 오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도서관을 좋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6번이요. 기억에서 알 수 있는 진서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진서의 마음을 한번 알아봅시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억을 통해서요. 누가 빌려갔어요? 왜 안 돌려준대요? 아, 진짜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오늘도 없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즐거운 마음일까요? 아, 오늘도 없네. 아, 읽고 싶은데 오늘도 없네. 너무 즐겁다. 아니죠. 반갑나요? 그 책을 찾지 못했는데? 아니고요. 속상한 마음. 그렇죠. 이게 가장 어울리겠죠. 아직도 없나? 오늘도 없나? 누가 빌려갔어요? 대체 누구야? 왜 안 돌려준대요? 속상한 마음. 신기한 것도 아니고요. 부끄럽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 그대로 좀 이어서 읽어볼게요.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게 좁고 어두웠어. 아까 우리 어디서 끊겼어요? 아침동을 걸은 게 문제였나 봐. 선생님께 오늘은 정말 답을 들으려고 기다렸다가 통화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지겹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해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이라는 새로운 장소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게 어땠대요? 좁고 어두웠어. 이런 것들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선생님이라면 이런 걸 냈을 것 같은데. 자, 왜냐면 도서관은 넓고 깨끗하고 진서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그럼 도서관 화장실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좁고 어두운 공간이라고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칙칙해 보였지. 진서는 가운데 칸에 들어갔어. 그리고 힘을 끙 주고 보니 화장지함에 화장지가 없는 거야. 아, 어떡해요. 힘을 주는데 화장지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상상해보면 너무 진땀나죠. 주머니를 뒤져도 나오는 건 먼지뿐이어서 내가 화장지 혹시 갖고 왔나? 주머니를 막 손을 넣어봤는데 먼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떡해요. 휴지통도 살짝 봤지만 손이 가진 않았어. 아, 휴지통에 혹시 누가 쓰다 버린 휴지라도 좀 쓸까 했는데 손이 가진 않았죠. 누군가 쓰다 버린 거니까 그걸 또 꺼내서 쓰긴 싫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손바닥엔 땀이 뱄어. 나 어떡해. 휴지 없는데 어떡해 하면서 얼굴 빨개지고 손바닥에 땀이 막 뱀 겁니다. 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스락 바스락. 이것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때 바로 옆 칸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 자,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 바스락 바스락 생생하게 상상해 보면서 사람이 있었나 봐. 다행이지 뭐야. 휴지 있어요? 진서가 칸막이 벽을 두드렸어. 두드리면서 말하는 거야. 휴지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인기척이 들리니까 휴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칸막이 밑으로 화장지 한 뭉치가 쑥 넘어왔지. 와, 너무 안도했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진서는 마음이 탁 놓였어. 아, 휴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들려가지고 휴지 있어요 하니까 갑자기 휴지 한 뭉치가 쑥 넘어온 거죠. 진서는 볼일을 마치고 손도 깨끗이 씻었어. 아, 얼마나 다행이고 안도감이 들고 기분이 좋을까요. 볼일 마치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거야. 진서가 앉아있던 옆 칸, 그러니까 가장 안쪽의 칸은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으로 쓰고 있었어.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내가 앉아있던 옆 칸에서 화장지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인데 거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제 청소 도구들을 치우고 원래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걸까? 진서는 그 칸의 문 앞으로 가보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하면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진서가 모르는 사이에 나가버린 걸까? 그 휴지를 준 사람이 나가버린 걸까 생각한 거죠. 진서는 확인하려고 문을 살짝 밀었어. 문은 스르르 열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어. 안에 있던 사람이 열지 말라고 문을 밀었다면 다시 닫혔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멈췄어. 사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무언가 꽉 찬 느낌이었지. 진서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어요. 자, 문 뒤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할 텐데요. 일단 여기까지 읽고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37번. 진서가 얼굴이 빨개지고 손바닥에 땀이 밴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도 이입해보면 같이 덩달아 얼굴이 빨개지고 손에 땀이 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었는데 왜 그랬었죠? 화장실이 무서웠나요? 아니에요. 어디인지 몰랐어요? 아니요. 화장실 들어갔어요. 화장지함에 화장지가 없었죠. 끙 힘을 줬는데 뒤처리를 해야 하는데 화장지가 없었단 말이죠. 아, 너무 땀이 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유고요. 화장실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서 빨개진 거 아니죠? 칸막이 밑으로 화장지가 넘어온 거 오히려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서를 이렇게 당황하게 했던 이유는 화장지함에 화장지가 없어서였어요. 자, 미리미리 아무리 급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38번은 서술형 문제네요. 진서가 화장실 가장 안쪽 칸을 확인하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냥 손을 씻고 나오면 되는데 잠깐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화장실 가장 안쪽 칸을 확인하려고 했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어떤 칸이었어요?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인데 그곳에서 휴지가 쑥 나오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갔잖아요. 화장실 가장 안쪽 칸은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인데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니까 다시 간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서술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39번은요. 기억부터 디귿까지의 낱말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는 건데요. 자, 기억은 뭐였죠? 어떤 단어였죠? 어울리지라는 단어의 기억, 그리고 밑줄 쳐져 있는데요. 어울리다라는 뜻은 어떤 거예요? 1, 2, 3번 중에서. 그렇죠. 여럿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지라는 뜻입니다. 어울리다. 보통 어떨 때 써요? 이 색과 이색잘 어울리네. 이 음식과 이 음료수 잘 어울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럿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될때 우리가 어울리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니은은 뭐죠? 칙칙해. 자, 칙칙하다는 건 뭐예요? 화창하다. 이런 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뜻인데, 빛깔이나 분위기 등이 산뜻하거나 맑지 아니하고 컴컴하고 어두워라는 게 이제 칙칙한 거죠. 얼굴빛이 왜 이렇게 칙칙해? 무슨 일 있어? 잠을 못 잤어? 이렇게도 사용하는데요. 산뜻하거나 맑지 않고 어떻대요? 컴컴하고 어둡다. 우리 비 오는 날 칙칙하다. 이렇게 본문에서 나왔었죠. 어두컴컴하고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날씨다라고 하면서 칙칙해 나왔었는데요. 자, 마지막 디귿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일을 할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죠. 뭐 조리 도구, 뭔가를 음식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조리 도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쓸 때는 연필, 형광펜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필기 도구라고 부르죠. 도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어휘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까지 읽은 글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활기찬 분위기였나요? 아, 룰루랄라, 일다 보고 손을 깨끗이 씻고 여기까지만 보면 활기차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 잠깐, 뭔가 이상한데? 사람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건데, 활기찬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예요? 평온한 거 아니고 오싹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별 생각 없다가 잠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무섭다 오싹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평온한 거는 뭐 아무 일 없이 잔잔한 건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싹한 분위기에 동그라미 표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읽어봐야죠. 막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고 있으니까 끄 냄비 바닥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 문을 밀었잖아요? 청소도구가 끌리는 소리인가? 확실히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어. 진서는 다시 한번 힘을 주었어. 그러자 붕당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어. 그곳엔 빗자루와 대걸레, 쓰레받기가 잔뜩 쌓여 있었어. 청소도구 역시나 있네요. 두루마리 화장지도 한 봉지 있고 말이야. 진서가 받기도 했었죠. 역시 청소도구를 놓는 곳이었던 거야. 옆 칸은 진서는 머리를 극적이다가 이상하네 하면서 변기 속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변기 속에는 진서가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책이 떨어져 있었어. 몇달 동안이나 샀던 책이 변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진서는 책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변기 옆에 세워져 있던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어서 정말 책이 읽고 싶었나 봐요. 변기 속에 책이 빠졌는데도 그것을 건져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흠뻑 젖었지만 잘 말리면 그래도 그럭저럭 볼수 있지 않을까 했지. 푸르풍풍 소리를 나타내겠죠? 아차고! 변기 속에 빗자루를 넣는 순간 빗자루는 사라지고 커다란 갈색 도깨비가 나타났어. 자, 커다란 갈색 도깨비,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되겠네요. 도깨비는 화장실 한 칸을 꽉 채울 정도로 컸어. 도깨비의 몸집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도깨비는 어때요? 굉장히 큰 도깨비네요. 머리는 천장에 닿았고 구부정한 자세로 팔을 앞으로 쭉 빼고 있었어. 유난히 빨간 얼굴,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부리부리한 눈은 진서의 짝꿍을 쏙 빼닮았어. 진서의 짝꿍이 도깨비를 닮았나 봐요. 좋은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서는 너무 놀라 할 말이 없지. 놀라고 말고죠. 갑자기 빗자루를 넣었는데 그 빗자루가 사라지고 도깨비가 나타나니까 그것도 아주 크고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그런 도깨비가요. 감히 날 변기 속에 넣다니. 이건 누가 한 말이겠어요? 갈색 도깨비가 한 말이겠죠. 도깨비가 눈알을 뒤룩뒤룩 굴렸어. 아하! 조금 전에 쌀이 빗자루가 이 갈색 도깨비였던 모양이야. 자, 빗자루를 넣었는데 도깨비가 되어서 나타난 거죠. 이래봬도 깔끔한 몸이시라고 도깨비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 그러는 사이 진서도 정신을 차렸지. 막 너무 놀랐는데 정신을 조금 차린 거예요. 몇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책이 변기 속에 있었어. 그 애타게 찾던 책이 변기 속에 있었어요. 그것도 커다란 갈색 도깨비와 함께 말이야.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났고, 진서는 지금 너무 놀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1번. 진서가 찾던 책을 발견한 곳은 어디인가요? 변기죠, 변기. 변기라고 적어도 되고, 또는 변기 속이라고 적어도 괜찮겠네요. 42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겁니다. 진서는 쌀이 빗자루로 책을 건져 올렸나요? 그런 내용 없죠. 쌀이 빗자루를 넣었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죠. 알맞지 않습니다. 진서는 책을 말리면 볼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건지려고 했던 거죠. 쌀이 빗자루는 도깨비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빗자루랑 도깨비랑 대화한 게 아니라 빗자루가 도깨비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X입니다. 43번. 기역과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알맞은 거 찾는 겁니다.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 2번. 인상이 강하게 보일 만큼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 자, 일단 기역과 니은이 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기역은 부리부리한이었고요. 니은은
뒤룩뒤룩이었어요. 자, 1번과 2번을 읽어보니까 뭔가 눈과 관련된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1번은 그 크고 둥그런 눈알이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이래요. 자, 움직이는 거. 2번은 인상이 강하게 보일 만큼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 그 상태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1번은 그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자, 움직이는 거는 부리부리한에 가까워요. 뒤룩뒤룩에 가까워요. 뒤룩뒤룩 눈을 굴렸지. 그래서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가서 인상이 굉장히 강해 보일 때 우리가 눈이 정말 크고 부리부리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기역 적어주면 되네요. 44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죠? 다 나오지 않더라도 그 생략된 내용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내용일까? 한번 봅시다. 감히 날 변기 속에 넣다니라고 말한 사람 누구예요? 도깨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도깨비가 날 변기 속에 넣었다? 진서가 넣은 건 뭐였죠? 쌀이 빗자루였어요. 근데 그걸 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도깨비랑 쌀이 빗자루랑 똑같다. 즉,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쌀이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했다. 바로 여기 있네요. 도깨비는 변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 원래부터 변기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 넣다니라고 했잖아요. 빗자루를 넣으니까 도깨비로 변한 거죠.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까요? 너무 흥미진진한데.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진서가 몇달 동안 기다렸던 이 책, 너가 안 돌려줬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서가 도깨비를 쏘아봤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몇달 동안 기다렸어. 하면서. 도깨비는 흠칫했지. 흠칫한 거 뭐예요? 뜨끔하고 놀라고 이런 거죠. 자기를 보고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데 오히려 겁을 주고 있으니 말이야. 도깨비의 생김새가 아주 어여쁜가요? 아니죠. 엄청 크고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크고 덥수룩한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에 빨간 얼굴이고 이렇게 무서운 그 인상인데 보통은 자기를 보고 도망가는데 오히려 진서가 겁을 주고 있으니까 흠칫한 겁니다. 어? 내가 그런 거냐고. 진서가 한발 앞으로 왔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얘기한 거죠. 너가 그런 거냐고, 너가 책을 돌려주지 않은 거냐고 한 거죠. 도깨비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 아, 진서 아주 용기 있는데요. 선생님이라면 막 놀라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좁은 화장실 안에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도깨비는 몸을 뒤로 빼다가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러버렸어. 아, 안 돼! 변기 안에 뭐가 있는데? 진서가 찾던 책이 있는데. 놀라서 몸을 뒤로 빼다가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러버린 거죠. 아, 어떡해! 과르르르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죠. 변기 속의 물이 소용돌이를 쳤지. 진서는 깜짝 놀라 도깨비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냈어. 화가 났어요. 겨우 찾아낸 책이 군데군데 찢겨 변기 속을 떠다녔어. 마음도 찢겼겠네요. 그쵸? 이제는 건져서 말린다 해도 절대 읽을 수 없을 거야. 원래는 변기 속에 책이 있는 걸 봤지만 그래도 건져서 말리면 읽을 수는 있겠군 했는데 이제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러버리는 바람에 찢겨서 건져도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와, 무슨 뜻이에요? 정말 많이 화가 났다라는 거죠. 도깨비의 눈보다 부리부리해졌지. 얼마나 화났으면. 이제 어쩔 거야? 미안. 사과한 건 도깨비겠죠? 미안. 좀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미안하다면 다야? 저 책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진서의 얼굴은 퉁퉁 붓고 도깨비는 점점 더 오그라들었어. 어쩔 거냐고! 점점 더 오그라들던 도깨비가 진서의 손을 잡아끌었어.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간 곳은 어린이 자료실이야. 까지 우리 읽어보고 문제 만나볼까요? 45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입니다. 진서는 도깨비가 책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의심했죠.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했으니까. 도깨비는 책이 망가진 것을 알고 진서에게 화가 났다. 화가 난건 진서예요. 도깨비를 보고 놀란 진서는 변기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렀다. 아니죠. 도깨비가 놀라서 눌렀습니다. 46번. 기역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인데 기역 뭐였죠? 흠칫했지. 뭐랑 바꿀 수 있어요?
놀라서 하는 거죠. 흠칫 놀랐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3번입니다. 바꾸어 쓸 수 있는 거니까 놀랐지라고 해도 자연스럽겠네요.

0: 47번. 니은의 까닭은 무엇인가요?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깨비의 눈보다 부리부리해졌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까요? 왜 그랬죠? 저 진서가 찾던 책이 변기 속을 떠다녔기 때문이다. 또는 변기 속에 떠다니는 책은 건져서 말린다 해도 읽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야. 만약에 찢겨지지 않고 그냥 떠다니다가 물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뭐 다시 건져 올릴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다지만 아예 갈기갈기 찢겨서 떠다녀서 이제는 건져도 읽을 수가 없어요. 몇 달 동안 기다렸는데 도깨비 너 때문에 이 책을 늦게 발견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불이 막 인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화가 났길래 도깨비보다 그런 걸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이 찢겨서 변기 속을 떠다녔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정답이고요. 건져서 말린다 해도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그래서 화가 났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모두 정답입니다. 48번. 가에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이제 어쩔 거야? 미안. 미안하다면 다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어린이 자료실에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현우, 도깨비는 화내는 진서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점점 더 오그라든다는 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게 움츠러드는 거잖아요. 선아, 도깨비는 진서가 보고 싶어하는 책을 건져내지 못할 것 같아. 그쵸? 아마 살려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선아가 알맞게 짐작을 했네요. 자, 우리 이렇게 48번까지의 문제도 쭉 풀어봤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만점 고치기 퀴즈 한번 확인해볼까요? 책을 돌려주세요에서 진서가 들어간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과 어울리는 곳이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이유까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읽어서 선생님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 조금 더 함께 풀어볼게요. 그럼 우린 4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20강의 단기 특강으로 우리 2학년 과학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벌써 마지막 대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9강 별을 공부한 다음에요. 20강은요, 우리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요, 우리 왕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19강 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별은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 밤하늘의 별 보면요, 다 색이 비슷비슷했어요. 다 똑같은 색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니에요. 별마다 색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라고 예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요, 선생님이 직접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백조자리의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을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찍었습니다. 사실 이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은요, 우리 눈으로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요, 이렇게 두 개의 별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은요, 원래 두 개의 별, 쌍성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가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워낙 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하나의 별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비레오 쌍성을 봤더니, 하나의 별은 색깔이 어떤 색인 것 같아요?

관측 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즉, 관측자가 A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럴 때이 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A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관측자가 위치를 바꿔서 B로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똑같은 위치에 나무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B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요, 그 물체와 두 관측 지점 사이에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무가 조금 더 뒤로 이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즉, 나무가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A의 위치에서 이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대략 A 다시 다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B 위치에서 이 나무를 다시 이렇게 보면요. 대략 B 다시 다시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나무가 지금 이렇게 멀어졌더니 이 각도, 시차, 아까보다 어떻게 됐나요? 더 각도가 작아졌죠. 아,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가 크고, 관측자와 물체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시차가 작아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리고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차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개념을 별에도 적용하거든요. 연주 시차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시차가 무엇이냐면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을 하여 특정한 시차에 얼마래요? 2분의 1. 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 원의 위치에 있을 때별 S를 관측을 했어요. 그럼 그 별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S1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요, 6개월 후에요. 공전을 해서 정반대편의 지구, E2 위치의 지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별 S를 바라보면요. 그때는 별이 어디? S2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때 각각 E1, E2와 그 다음에 별까지의 그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연주 시차는 시차의 얼마라고요? 반이라고요. 그럼 그 각도 딱 반한 요만큼이 시차가 되겠죠. 연주 시차가. 아, 우리 이 시차의 반이 연주 시차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이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요, 뭐라고 하냐면 초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각도의 단위인데 초단위로 나타내요. 네, 여러분들, 사실 별은 워낙 멀리 있어요. 그래서 1도보다도 작게 연주 시차가 측정이 됩니다. 그럼 이 초단위는요, 1도를 60으로 나눈 게 1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분을 60으로 나눈 게 초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그 각도기의 1도는 몇초 정도 되냐면요. 바로 3600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초는 굉장히 작은 단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시차가 크면 클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짧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별의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 관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주 시차는 이 시차의 반이잖아요. 그럼 연주 시차 역시 마찬가지겠죠.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연주 시차는 작아질 겁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요. 별의 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된대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구할 수 있대요. 그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 위에서 본 초단이고요. 별까지의 거리는 우리 천문 단위 파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C로 쓰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파색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1파색까지 어떤 별이 1파색의 거리에 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 별의 연주 시차가 1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별 S가 있었으면요. 그 뒤에 별 T도 있습니다. 그럼 별 T의 연주 시차는 지금 요 각도가 되겠죠? 아, 멀어지니까 지금 연주 시차가 더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구나라는 거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는요, 별 S보다 별 T가 지구로부터 더 멀기 때문에, 아, 연주 시차가 더 작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식을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 계산할 때요, 보통 별이 지구로부터 100파색 이내에 있는 별만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별이 백파색보다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연주 시차가 너무 작아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별까지의 거리 계산하는지 이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에서 우리 별 S를 봤더니 그때 그 연주 시차가 0.5초로 계산이 됐대요. 그럼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아, 이 별까지의 거리는 2 파색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별까지의 거리를 알았다면 이제 밝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로등이 이렇게 쭉서 있어요. 그때 각각의 불빛은 같은 빛의 양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즉, 각각의 실제 빛의 양이 같아요. 그런데 나랑 가까운 전등일수록 훨씬 어떻게 보일까요? 밝아 보입니다. 분명히 내고 있는 빛의 양은 같은데 나랑 가까우니까 훨씬 더 밝게 보여요. 오른쪽 그림 보도록 할게요. 같은 빛의 양을 내고 있는 손전등이 있습니다. 이 손전등은요, 같은 빛의 양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손전등을 벽에 가까이 했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손전등을요, 벽으로부터 멀리 뒤로 뺐어요. 그랬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커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랬더니 훨씬 더 왼쪽보다 어때 보여요? 어두워 보입니다. 아, 빛이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을 받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밝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 이 개념 별빛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밝기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별의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별은요, 거의 구에 가까운 형태, 공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별로부터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배 멀어졌을 때, 두배 멀어졌을 때, 세배 멀어졌을 때, 별의 밝기는 어떻게 줄어드냐라는 걸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요 네모칸 한 칸에 별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리가 별로부터 두 배로 멀어지니까 지금 네모칸이 몇 칸으로 됐어요? 네 칸이요. 즉, 네모칸이 2의 제곱배로 많아졌어요. 2의 제곱배. 거리가 두 배로 멀어졌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2의 제곱배로 커졌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더 볼게요. 이번에는 거리가 세 배로 멀어졌더니 빛을 받는 이 네모칸이 몇 개로 커졌어요? 아홉 개로 늘어났습니다. 3의 제곱배로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졌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여기 한 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100이었다고 얘기를 할게요. 100. 한 칸에 1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2의 제곱배로 면적이 넓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칸에 받는 빛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을 얼마로 나눈? 4로 나눈 25가 될 거예요. 즉, 25, 25, 25, 25 해서 합이 100이 돼야겠죠. 그러면 같은 면적에 받는 빛의 양은 100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25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0을 얼마로 나눈 거예요? 2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즉, 100에 2의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아, 밝기가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2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요, 선생님이 한 칸에 들어온 양이 빛의 양이 100이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거리가 3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한 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3의 제곱분의 100이 되겠죠. 왜? 이거 총 9칸이잖아요. 그럼 100을 9칸으로 나눠줘야 되면 한 칸은 3의 제곱분의 100의 양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 정리하면은요, 별에서부터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지면 빛이 도달하는 면적은 어떻게 커져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로 넓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 즉이한 칸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얼만큼씩 줄어들겠어요? 2의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면요, 별의 밝기는 무엇에 비례해요? 별까지의 거리에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별은 나랑 가까울수록 굉장히 밝아 보이는구나라고 우리 수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별의 밝기를 숫자,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의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보면요. 별의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각각의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1등급의 별은요, 밝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등급의 별은 어둡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 밝은 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1등급이 6등급보다 훨씬 더 밝은 별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밝냐 또 이걸 봐야겠죠. 우리가 한 등급의 차이는 약 2.5배의 밝기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1등급은 2등급보다 약 2.5배 정도 밝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약 5등급의 차이. 즉, 어떤 뜻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즉, 6등급의 별보다 1등급의 별이 몇배 밝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100배 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등급의 차이는 밝기 차이가 100배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그리고 어두운 별일수록 등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등급의 별은 6등급의 별보다 몇배 밝아요? 100배 밝아요. 5등급의 차이는 밝기가 100배 차이 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별의 등급도요, 종류가 있어요. 바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밝은 등급을 나타낸 거예요. 읽어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겉보기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별이 실제로 밝던 어둡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밝아 보이면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절대 등급은 뭐냐면 실제 그 별의 밝기입니다. 그러려면 나랑 가깝고 먼 것은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별이 몇 파색에? 10파색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즉, 우리가 딱 10파색의 모든 별을 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절대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절대 등급은 이 거리 요인을 배제시킨 등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떠한 별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잖아요?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내용 표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A별의 겉보기 등급은 3등급이고요. A별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등급이래요. 자, 선생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우리 눈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별을 보니까. 그때 이 눈으로부터 여기가 10파색의 거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별은 겉으로는 3등급인데 어디에 갖다 놨더니 이 10파색의 A를 갖다 놨더니 마이너스 1등급으로 밝아졌어요. 상대적으로 밝아졌잖아요. 이 말은 10파색보다 멀었던 걸까요? 가까웠던 걸까요? 그렇죠. A별 10파색보다 멀리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내가 10파색으로 가져왔더니 더 등급이 밝아진 거죠. 아,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비별 볼게요. 비별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밝아 보였는데 막상 10파색에 갖다 놓으니까 2등급으로 어두워졌어요. 즉, 10파색에서 비별은 2등급이 됐어요. 이 말은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밝게 보였던 이유는 10파색보다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비별은 밝았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열이요. 겉보기 등급은 4등급인데 절대 등급도 4등급이래요. 어? 눈으로 봐도 4등급, 10파색에 갖다 놔도 4등급. 이 12열 어디에 있었겠어요? 10파색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이 별은 겉보기 등급은 0.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10파색에 갖다 놓고 보니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등급으로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아, 10파색보다 멀리 있었던 별이구나. 즉,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요. 그 별은 어디에 있겠어요? 10파색에 있는 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태양 볼게요. 태양 겉보기 등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6.8등급이래요. 굉장히 밝아 보이는 별이죠. 근데 사실 이 태양이 워낙 밝아 보이는 이유는요.

지구랑 굉장히 가까운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요, 사실 18색으로 갖다 놓으면 절대 등급이 4.8등급으로 뚝,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등급이 됐죠. 즉,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18색보다 어떠한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이 그래요. 우리 눈에 가장 태양이 밝아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실제로 다른 별들보다 굉장히 밝아서가 아니라 워낙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 보였던 거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별마다 색이 다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별은 서로 색이 다를까라고 하는 걸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요, 이 별은 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냐면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은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색깔의 빛을 내냐면 붉은색의 빛을 냅니다. 붉은색의 빛을 방출을 해요. 반면에 그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슨 색깔의 빛을 방출하냐면 파랑색의 빛을 방출합니다. 파랑색. 그래서 우리는 별의 색깔을 가지고 그 별의 표면 온도를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적색의 색깔을 갖는 별이 가장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적색에서 주황색, 주황색에서 황색, 황색에서 황백색, 그리고 황백색에서 백색, 백색에서 청백색, 그리고 청색 순으로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요색 정도는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지 온도에 따라서 아 온도,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더 높네, 낮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별과 관련된 개념 아이템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봤으니까요. 그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그림은요, 별 A와 B를 6계열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 별 A와 B는 백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래요. 선생님이 연주시차로 별까지의 거리 측정하려면 별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얼마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백파색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우리 연주시차 측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럼 적어도 별 A와 B는 연주시차로 별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단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기억. 지구에서 별 A보다 별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차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6개월 전, 6개월 후의 그림인데, 선생님 이걸 한번 겹쳐서 그려볼게요. 알기 쉽게. 그럼 대략 B는요, 요 정도의 위치에서 6개월을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별 A는 대략 요 정도의 위치에서 6개월을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많이 이동했던 게 시차가 더 어땠던 거예요? 우리가 봤던 요 지점에서 더 많이 이동한 A가 훨씬 더 시차가 더큰 거죠. 시차가 더 크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아, 더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별이 이 B별보다 훨씬 더 시차가 큰 것으로 보아, 큰 것으로 보아, 우리 A가 훨씬 더 가까운 별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보다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반대죠. 틀렸습니다. 자, 시차가 큰 A별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해야 되고요. 별 A와 별 B는 배경별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경별,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에요? 이 하얀 색깔 별들인데요. 우리가 A와 B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배경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이 말은 시차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럼 A와 B별은요, 18색 이내, 즉 배경별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눈에 이 정도의 시차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요. 지구에서 별 A와 별 B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18색 이내에 있으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이요. 표는 별 몇 가지 별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래요. 위 별들 중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과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우리 연주 시차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큰 거죠. 그럼 연주 시차 제일 큰거 고르면 돼요. 0.37 시리우스가 제일 크네요. 그럼 가는.

0: 시리우스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요,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이요. 시차가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됐겠죠. 시차 제일 작은 건 스피카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이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별의 밝기와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별빛은 넓게 퍼져나갈까요? 네, 이렇게 넓게 넓게 거리에 따라서 받는 면적이 커집니다. 퍼져나가고 있고요. 퍼져나간 별빛은 점점 더 넓은 면적을 비추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두 배로 커지면은 면적도 2의 제곱배로, 그리고 거리가 세 배로 커지면 3의 제곱배로 별을 받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맞고요. 3번. 별에서 거리가 두배 멀어지면 별빛을 받는 면적은 4배, 2의 제곱배로 증가해야겠죠.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별에서 거리가 세배 멀어졌어요. 그럼 같은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은 9배로 증가하나요? 아니요. 9분의 1배로 감소해야 되죠. 같은 면적이니까요.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이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별은 어둡게 보입니다.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표는요. 몇 가지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밝은 별과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로 오른 것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밝은 건 무엇이? 절대 등급의 숫자가 제일 작은 거죠. 왜? 절대 등급은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거리에 쭉 놓고 그 등급을 측정한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절대 등급 숫자 제일 작은 거 뭐예요? 북극성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북극성이 돼야 될것 같고요. 우리 눈으로 볼때 가장 밝다라는 건 우리 겉보기 등급이 제일 숫자가 작은 거 고르면 되겠죠. 겉보기 등급 숫자 제일 작은 건 시리우스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16번 문제 볼게요.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과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 고르래요. 우리 10파색보다 멀고 가까운 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됐어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보기에 밝아 보였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을 경우 우리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겠어요. 우리 시리우스와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게 요거 프로키온이 되겠네요. 그러면 단은요 시리우스와 프로키온이 답이 되고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다라는 건 절대 등급이 뭐보다 겉보기 등급보다 크면 돼요. 그럼 나머지 아크투루스와 북극성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겨울철에 볼수 있는 오리온 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오리온 자리요, 겨울철에 찾기 굉장히 쉬운 별자리 중 하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혹시 겨울철에 이렇게 허리별이라고 해서 삼태성 별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혹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베텔게우스라는 별과 리겔이라는 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겨울철에 굉장히 찾기 쉬운 별자리 중 하나가 이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 오리온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와 리겔 색깔을 보니까요. 색이 어때요? 다르죠? 우리 베텔게우스는 상대적으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리겔은요. 약간 흰색과 청색의 중간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별의 온도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로 청색을 더 많이 내고 있는 리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겠구나라는 거 우리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억이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선생님이 파랑색을 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 맞고요. 그리고 니은. 적색인 베텔게우스는요. 청백색의 리겔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베텔게우스 적색이래요. 적색은 표면 온도가 낮을 때 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방출하니까 훨씬 온도가 낮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반대겠죠?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색이 다른 것은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별의 색깔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우리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주로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주로 어떤 색깔을 띠는지 어디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19강의 답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도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답변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완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강만 들으면요, 우리 뉘런과 2학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완강하셔서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20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짜자잔! 이게 뭔지 알겠죠? 네. 책 깎는 소년, 지난 시간에 예, 한편 봤고, 이제 곧 뒷이야기 오늘 또 배울 거예요. 네. 자,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 그 조선시대, 조선 후기, 책을 만드는데, 예, 이런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 지금은 뭐, 착착착 인쇄만 하면 될것 같지만, 예, 그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책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뒷이야기 이제 우리가 볼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라면 있어요. 볼게요. 일단, 나라면, 읽고, 생각한 뒤에 말하고 쓸 거야. 라면 있어요. 라면 먹으러 갑시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이 장호 말고 우리 봉운이가 있었어요. 그쵸? 우리 이 책의 주인공, 봉운이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야, 나 없는 동안 이것밖에 못 팔았냐? 그게, 이 앞에가 이제 장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봉운이가 얘기하는 거고. 장호가 먼저 일했다고 했죠. 그 서포에서. 네, 그 책방 이름이 서계서포예요. 얘가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온 아이가, 예, 봉은이가 되겠죠? 이러니 내가 서포를 비울 수가 있간디? 예, 책 파는 곳이죠? 아니, 못 비워. 예, 핑계야. 사실은 작업장에 갔다가, 에이, 나 안 해. 그러고 이제 온 건데, 그죠? 인자부터 내가 다시 서포를 지킬 테니께 그리 알아라이. 자, 장호가 갑자기 나타난 봉은이를 닥달했어요. 갑자기 나타나니 아니지. 갑자기 나타나. 장호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 막 이제, 봉은이를 못 살게 구는 거죠. 장호는 하루 종일 심술을 부리면서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각수어른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에이, 나안 해. 나 빨리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작업장에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괜히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봉은이한테 그냥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친구랑 막 노는데 또는 뭐 지내는데 괜히 이 친구가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에이치, 나쁜 애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 제가 좀 힘든 일이 있나? 집에서 뭐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렇게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각설을

티 글자 새기는 거나 제대로 배울 일이지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만. 누굴까요? 예, 바로 봉은이입니다. 봉은이. 자, 봉은이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각설하는 티 글자 새기는 거나 제대로 배울 것이지. 왜?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어떤 일이다? 글자 새기는 일이다. 자기는 이렇게 글자 새기고 싶었는데 자기는 아직 뭐 일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걸 하고 싶단 말도 못해. 그런데 너는 왜 그걸 그만두고 여기 왔냐 하고 지금 되묻는 거예요. 봉은이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왜? 부러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부러워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책을 읽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또 나옵니다. 가치 삼각형 평평. 자,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알려면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시대 상황. 자, 지금 어떤 시대예요?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자, 장호와 그다음에 우리 봉은이의 행동을 봐요. 이 세 가지를 보란 말이죠. 시대 상황, 말, 삼각형. 이 세 개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인물이 무엇을 추구하는 인물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물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봉은이의 가치를 알, 봉은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책을 읽는다면 기분이 어떨란가? 생각해봐요. 내가 막 깎아. 그리고 그걸로 인쇄를 해. 그래서 책을 만들어. 그걸 사람들이 좋다고 들고 가. 그것만 생각해도 봉은이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봉은이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인물이에요? 장호와 같이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호 그리고 봉은 전부 다 같은 형편이에요. 봉은이도 어렵게 살아요. 자, 장호도 어렵게 살고 봉은이도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둘 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돈에다가 가치를 두고 또 한쪽은 책에다가 가치를 둬요. 책을 읽고 이런 건 아니지만 책을 만드는 일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둘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면요. 상황은 같은데 선택에서 차이가 납니다. 장호는 돈을 선택했고요. 봉은이는 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예, 이 둘의 차이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예, 몇 번이 답이야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이 둘의 처지가 너무나 똑같은데, 그치? 가정환경도 비슷해. 그리고 똑같이 서포에서 일해.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하고 그 결과도 나중에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책을 읽는다면 기분이 어떨란가 생각하고 있어. 생각만으로 가슴께가 간질거려. 웃음이 절로 나와. 자, 이런 책을 만드는 일인데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누가? 장호가. 이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봉은이는 서가에 남아있는 책들 수를 헤아린 후, 뭐냐면 책장을 말하는 거야. 책장. 서가라는 건 책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포에 책들이 막 있잖아. 아, 이거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거 10권이 있었는데 5권으로 줄어있네. 이 5권이 팔렸네. 이렇게. 예, 책들을 세는 거예요. 책들 수를 헤아려요. 어디로 가요? 작업장으로 가요. 작업장에 누가 있다? 각수어른이 계시다. 늦은 시간인데도 각수어른이 판각도 말이 어렵죠? 예, 말 그대로 판단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파고 있어. 뭘? 글자를 새기고 있어. 이게 판각이에요. 판각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대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외우시면서 어휘력을 늘려가셔야 돼요. 어른들한테는 판각이라는 말이 여러분보다는 좀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에이 몰라 그러지 마시고 판각. 아 이거 이게 그 조각을 한다고 글자를 조각하는 거 예, 머릿속에 넣으세요. 각수어른 조웅전이랑 심청전 소대성전이 몇 권 없구만요. 많이 팔렸다는 거죠. 더 찍어야 할 것 같아라. 책 더 만들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조웅전. 예, 요거는 이제 전자가 붙었죠. 이렇게 전자가 붙으면 예. 마치 전기문처럼 이 사람이 주인공.

이란 얘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홍길동전, 홍길동이 주인공이야. 조웅전, 조웅이 주인공이야. 이 말이야. 주인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힘도 세고, 무술도 잘하고, 막 누구를 막 구해줘.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막 왕도 되는 경우도 있어. 이 보통 고대 소설, 조선 후기에 있는 고대 소설이라고 해요. 예. 고전 소설, 고대 소설이란다. 죄송. 예. 어, 이건 뭐지? 막 예, 도와주네. 죄송합니다. 고대 소설이 아니고 고전 소설이에요. 조선 후기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이런 조웅전, 심청전, 소대성전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영웅인들이에요. 영웅. 아셨죠? 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도술도 부려. 막 환갑술도 부리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 했다는 거죠. 그다음 심청전. 단 이 심청은 예, 조금 다릅니다. 효녀죠. 그죠? 예. 그다음에 소대성. 이 소대성도 역시 영웅이에요. 몇 권 얻구만요. 예, 많이 팔렸구만요. 더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알았다. 근디 아직까지 집에 안 갔냐. 근데 멋있다. 안 갔냐. 늦었으니 어서 가거라. 각설은의 말에 봉은이가 우물쭈물하며 눈치 봤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그지? 자, 이거 몇 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각설은이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봤어요. 여러분, 짜잔. 어떤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저기 밥 좀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이거 아닌 것 같지? 무슨 얘기를 할까? 예,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거. 책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 장원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자기가 걷어쳤어. 안타까워. 이거 그래. 그럼 무슨 말 할까? 예, 여러분 짝 예, 예상이 되죠? 서포에 돌아온 장호가 봉은이를 꾸짖은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장호는 지금 화가 났어요. 왜? 에, 책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책을 많이 팔지 못해서? 대패질을 잘못해서? 예, 요거죠? 예, 뭐랄까요? 예, 하나 건수를 잡은 거지.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고 기분이 안 좋은데 너 책도 많이 안 팔았어? 못 팔았어? 에라이?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는 거죠. 각서 어른한테 글자 새기는 거나 제대로 배울 일이지. 너는 하고 싶어도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만. 자, 봉은이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한숨을 쉰 까닭으로 알맞은 건 뭘까요? 돈 벌고 싶어 서계 서포가 작게 느껴져 책을 많이 팔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 장호에게 서포 지키는 일을 뺏기기 싫어 글자를 새기는 일을 그만두려는 장호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너는 지금 하게 생겼는데 왜 그만둬? 이거죠. 봉은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써볼게요. 심술 부린다, 책 파는 일에 관심이 없다, 책 만들기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4번이죠? 자, 이것이 바로 봉은이가 추구하는, 뭘까요? 추구하는. 추구라는 게 뭐예요? 예, 그걸 갈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봉은이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용어를 그냥 딱 외우세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대로. 꼭 과학이나 사회 용어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국어도 이렇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니은에서 각수 어른에게 보일 봉은이의 반응. 자, 각수가 뭔 일이니? 하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 여러분 상상했어요? 예,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같이 밥 좀 먹어요. 이걸까? 너무 동떨어지죠? 네. 자신도 책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앞뒤 상황에 맞게 쓰셔야 돼요. 저 어르신, 서포일 끝나고 난 뒤에 지가 여기 와서 일을 도와드려도 될란가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선생님은 감탄을 했어요. 진짜 감탄했어요. 장호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저도, 예, 봉은이보다 오래 일했으니까, 글자 새기는 것 좀 가르쳐 줘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봉은이는 벌써 말이 달라. 봐요. 나 서포일 안 합니다가 아니야. 장호는 나 서포일 안 할 거예요. 글자 새기는 거나 가르쳐 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봉은이는요. 그게 아니에요. 봐. 서포일 할 겁니다. 이건 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면요. 제가 여기 올게요. 그리고 저 글자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야. 잘 봐. 일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이 친구는요 굉장히 뭐랄까 말을 잘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는 정말 말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저 소포일 안 할 거예요. 저 돈 벌어야 되니까 글자 새기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서포일 할 건데요. 그거 다 하고 나서 집에 안 가고 여기 와서 어르신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안 돼 이러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이 말을 잘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친구야. 이거는 뭐 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친구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놓고 딴 일 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일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친구구나. 책임감이 엄청 강하고 성실한 친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너 서포 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여기까지 일 괜찮겠냐? 예, 걱정 없구만요. 봉은이가 큰 소리로 대답하자 각설은이 흔쾌히 그러라고 허락했죠. 자,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어. 왜 팔짝팔짝 뛰었을까요? 기뻐서. 그죠?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죠. 각설은이 흐뭇한 표정. 왜? 앞에 사람이 팔팔팔팔 뛰는데 보는 사람도 기쁘지 않겠어요? 다음 날부터 봉은이는 서포일이 끝나면요. 작업장으로 갔어요. 매일매일 두 군데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힘들죠. 하지만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두 달이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봉은이가 글자 새기는 거 배웠을까? 아니죠. 대패질부터 배웠겠죠? 두 달 동안 대패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대패질만 시켰던 각설은이 드디어 두 달이 다 돼가니까 얘기를 하신 거죠. 봉은이가 나무 몇 개를 각수어른 앞으로 이제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각수어른이 이제 둘러본 거죠. 검사하는 거야. 알겠어? 잘 보여야 돼. 대패질 한 거 잘했나 검사하는 거니까 잘 보여야지. 자, 보셨어요? 쓱 둘러보셨어요? 테스트 하나 다 끝났어. 검사 끝났어. 자, 이번에 두 번째 테스트야. 두 번째 검사야. 어디를 보자? 너 손 좀 내봐. 손? 어때야 됐을까? 생각나지? 손 좀 내봐라. 각설은이 봉은이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들여다봤어요. 자, 대패질을 두 달 동안 매일매일 계속했단 말이야. 서포일 끝나고 밤까지. 손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되겠죠? 손바닥에 무엇이? 굳은 살이 박였구나. 너 손바닥에 굳은 살 박였네? 이게 말이 뭘까? 아, 너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구나. 이 말이죠. 재밌드냐? 자, 세 번째. 잘 봐. 너 대패질 한 거 갖고 와봐. 첫 번째 테스트. 괜찮은데? 너 손 좀 보자. 두 번째. 얘는 아마 봉은이는 여기는 이해했을 거야. 네? 손? 손은 왜?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야. 너 재밌었니? 힘들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지. 너 재밌었니? 예!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어 놓으면 촉감도 좋고요. 덩달아 지 맴도 다듬어지는 것 같아라. 합격! 그렇게 되는 거야. 너 합격이야! 너 이제 일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내가 다 기분이 좋네. 그쵸? 각설은이 합격에 뭘 지었어요? 미소를 지었어. 너 합격이다잉. 이렇게. 너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턴이야, 인턴. 지금으로 치면. 인턴인데 합격했어. 우리 회사 직원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인자 책판을 만들어도 되겠다. 미소 지으면서. 참말이 당가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뭘까요? 왜 뛰었다? 기뻐서 뛰었죠. 자, 그래서 야! 네, 앞에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지죠. 네,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봉은이가 두 달 동안 했던 일로 알맞은 거 대패질이죠.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써볼까? 손이나 발과 같이 자주 사용한 부위에 생긴 두껍고 단단한 살, 굳은 살. 그래서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하는 운동에 맞춰서요, 신체에 굳은 살들이 있대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은 어디가 좀 두툼하던가요? 저 없는데요? 잘 보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손가락에. 네. 왜? 연필을 오랫동안 쥐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툭 튀어나온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각설은이 봉은이에게 니은과 같이 말한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인자 책판을 만들어도 되겠다.
자, 서포일이 지금보다 바빠질 것 같다. 또 대패질보다 책판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봉운이의 성실함. 이게 바로 봉운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네. 자, 책판을 만들어도 되겠다. 야, 너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두달 동안 아무 말 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밌더냐 물어봤잖아요. 너 혹시 죽지 못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 재밌었어? 야? 예? 좋았어요? 그럼 너 일할 수 있겠다. 자, 성실함도 보고 그걸 즐기는 것도 봤죠. 자,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요걸 알아차린 은빈이가 되겠습니다. 은빈이. 각서어른이 손짓을 하자 봉은이가 곁으로 다가갔어요. 이리 와봐. 자, 그리고 무엇을 줍니까? 야, 두 개의 조각칼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각서어른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리사가 되고 싶을 때 처음부터 자, 뭐 요리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야, 너 이제 칼을 사용해도 되겠어. 칼을 탁 정식으로 준단 말이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각서어른은 두 개의 조각칼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요. 칼날은 예리했어요. 나무 자루는 반질반질 윤이 나서 이게 자루예요, 여러분. 이게 자루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 반질반질해. 뭐 이걸로 뭐 갈았을까? 아니지. 너무나 오랫동안 오래 이걸 쥐고 있어서 여기 윤이 나. 얼마만큼 이 각수어른이 성실하게 일했는지 알겠죠? 칼자루를 지어보니 각수어른의 체온이 느껴져요. 벌써 제자가 될 준비가 된 거지. 각수어른이 칼자루를 쥐고 책판을 새긴 시간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그 책판을 새긴 그 기나긴 시간. 이 귀한 걸 누구한테 한번 쥐어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한테 쥐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 각수어른이 이걸 하고 싶었을 거야. 그치? 장호한테. 근데 장호는 도망가 버렸어. 글자를 새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망치를 쓰는 것, 다른 하나는 바른 손으로 조각칼을 잡고 칼등에 손가락을 대고 찌르거나 밀거나 당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른 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른 손은 오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망치를 쓰거나, 아니면 이 조각칼을 잡고, 이렇게, 막, 대고 찌르고 밀고 당기고, 요거. 요거 지금 막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신나게, 어머나. 이게 저 펜을 쥐어야 되는데 망치를 쥐었네. 자, 당기는 거예요. 각서어른이 봉은이의 왼손에 창칼을 쥐어주고 오른손에 망치를 쥐게 했다. 봉은이는 각서어른이 시키는 대로 칼을 비스듬히 쥐고 망치로 칼등을 때렸다. 드디어 네, 각수가 되는 첫 단계에 들어간 거죠. 각서어른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냥 흐흐 보는 게 아니야. 잘하나 안 하나 보겠어.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손놀림을 지켜봤죠. 시간이 흘렀어요. 글자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책판 위에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어요. 자, 꽃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글자들이죠. 얼마나 이 봉은이가 이 글자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이것을 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쵸? 이거는요, 선생님이 옷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거 꽃을 그려볼까? 예, 이렇게. 이 꽃들이 뭐예요? 글자들이. 봉은이는 자신이 새긴 글자들이 신기하기만 했어. 글자들을 다 새기면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이야기가 될 거였어. 어서 빨리 다 새겨서. 자, 얘 빨리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욕심이 났어. 욕심이 솟아올랐어. 쉬지 않고. 그래서 쉬지 않고 빠르게 야 망치질을 했어. 쉬지도 않아. 느리지도 않아. 아주 빨라. 한참을 지켜보던 각서어른이 합격하고 이제 작업장을 나가는 거야. 잘한다. 합격.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거지. 합격을 몇 번을 외치시나 몰라. 그죠? 재밌드냐? 합격! 자, 이거 잘 쥐어봐. 합격! 어디? 잘하네? 합격! 그러고 이제 나가시는 거야. 안심 푹 하고 나가시는 거지? 각수어른이 봉은이에게 조각칼을 쥐어준 까닭은 뭘까요? 뭐, 다 쉽지? 직접 글자를 새겨보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새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해볼까요? 무엇이었어요? 예, 망치와 조각칼을 이용해서 나무판에 글자 새기는 것. 우리 아까 다 읽었잖아요. 각서어른이 잘 가르쳐 주신 거. 봉은이가 글자를 새길 때 보인 태도는 어땠을까요? 아까 그 4번 문단 한번 보세요. 욕심이 생겼죠? 그리고 빨리, 다 새겨보고 싶은 마음에 욕심껏 쉬지 않고 빠르게 망치질을 했어요. 네, 그거 그대로 옮겨 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하라고? 눈을 빨리 돌리라고. 이렇게 눈을 가만히. 선생님이 써주시면 베껴 써야지. 그러면 내게 안 돼.
니네가 먼저 찾아야 돼. 알았죠? 그리고 이 대답하고, 이 답하고 비교해.

보고요. 봉훈이가 자신이 새긴 글자를 보면 느꼈을 감정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골라 쓰시오. 자, 열심히 했어. 근데 그 글자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여기 작품 속에 꽃이라고 표현했죠? 예, 어떤 느낌이 났을까요? 야, 신기하고 뿌듯해. 내가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걸 팠단 말이야? 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봉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쉬지 않고 글자를 새겼어요. 이렇게. 자, 고개 숙였어. 쉬지 않아. 절대 쉬지 않아. 1시간 쉬지 않아. 2시간 쉬지 않아. 자, 이렇게. 그럼 어땠을까요? 끙끙거렸겠지. 그런데 작품은 한 줄 겨우 새겼어.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예, 아파. 고개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 그리고 나 마지막에 이제 책판을 들여다 봤어. 책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려줬죠? 나무로 된 거. 이렇게 생겼다.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둘씩 다 새기는 거다. 요건 손잡이다. 그쵸? 옮길 때도 쓰고, 그쵸? 여기다 종이를 나중에 싹 바르면 이 종이가 책이 되는 것이죠. 글자들이 보였는데 글자 사이가 엉망이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뭘까요? 각설훈한테 혼나겠다. 이거 아니겠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못한다고?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될 사람이란 뜻이죠. 남을 의식하지 않고도 내가 열심히 잘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잘 되겠죠. 어디 보자. 밖에 나갔던 각설훈이 돌아왔어. 봉은이는 마지못해 책판을 내밀었어.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각설훈이 꼼꼼하게 책판을 살폈어.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다. 합격! 오늘 각설훈이 합격을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몰라. 야단만 차등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칭찬을 받았죠. 오늘 네가 새긴 책판은 가져가거라. 네가 처음 새긴 책판인께 앞으로도 오늘 그 맴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예,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너 초심 잊지 말고 끝까지 힘든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해. 봉은이는 각설훈이 준 책판을 가슴에 안고 작업장을 나섰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을 거야. 그렇죠? 그동안 수없이 책판에 글자 새기는 날을 꿈꿔왔는데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이뤘어요. 봉은이는 서포에서 처음 책을 보고 자 옛날 일을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책판을 들고 나오는데 옛날 생각 안 나겠어요? 서포에서 처음 책을 보고 각소 어른을 만났어요. 예, 그런 장면이 실제 나옵니다. 이 작품 속에 책 안에 나와요. 여기에 안 나오지만 용우아재라고 있어요. 예, 이 용우아재가 아주 이 봉은이를 좋아해. 그래서 예, 각수어른하고 이어줘요. 그래서 아, 얘 일 좀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잘 이어줍니다. 그래서 각수어른을 만나게 돼요. 감히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었던 그 나의 소중한 꿈. 내 책판 만들고 싶다. 나 책판 만들고 싶어. 이 꿈을 드디어 오늘 이룬 거예요. 네. 그것도 칭찬받아가면서 합격! 그랬으니까. 그치? 자신의 손으로 새긴 책판을 보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잠시야. 잠시. 그 다음에 뭐? 두려움이 밀려와. 그리고 책임감이 밀려와. 아, 이런 사람은 된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될 거야. 아주 프로가 될 겁니다. 봉은이가 하루 종일 글자를 새겼는데 한 줄밖에 새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아직 글자 새기기에 당연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각수어른 같으면 그렇게 하루 종일 탁탁탁탁 했으면 몇 판을 아마 만드셨을 거야. 그렇죠? 자, 봉은이가 책판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 이게 뭐가 이렇게 무거워. 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거 아니었죠.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 글자 사이사이가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네. 자기가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예. 네. 자, 이 얼굴을 찡그린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 각수어른이 꾸중하실까봐 걱정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자신이 새긴 글자가 엉망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예술이죠? 예. 네. 예슬이가 공부를 잘했어. 각수어른이 새긴 책판을 살펴본 뒤 봉은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람에 한 행동이 무엇인지 쓰시오. 선생님이 이걸 딱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먼저 나왔어요. 하지만 뭐가 괜찮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자 봉은이가 새긴 책판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예, 너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초심을 잃지 말라 하는 뜻으로 봉은이가 처음 만든 이 책판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스승인 것 같아요. 장호와 봉은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중요라고 써있네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난 더 할 거야. 네, 별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의 그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0: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목적을 꼭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이 목표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이걸 읽는 목표는 각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지 서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읽는 거였어요. 장호는 돈, 성공, 효도, 성취, 유명세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봉은이는 성실, 책임감, 끈기, 꿈, 희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면 문제입니다. 장호와 봉은 중에서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러면 골라주시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장호는 나빠, 봉은이는 좋아. 이거는 6학년답지 않아요. 장호든 봉은이든 여러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골라주시고 왜 나는 이 친구가 필요한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를 넣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중단원 서술형 대비 레벨 3 문제들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넘어가서 소단원 핵심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구원픽으로 고른 문제는 21번, 22번인데요. 여기 있는 21번 문제 상당히 고등학교스러운 문제고요. 22번 도형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역시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출제돼도 괜찮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구원픽은요. 이번에 배우면 몇년 후까지도 대비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보시죠. 자, 이어서 볼게요. 17번 문제 볼 차례입니다.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라고 이야기할 때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x equal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경우를 생각해봐라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교점이라고 이야기하면 y값 서로 같다라고 식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점이란 얘기하면서 a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x 플러스 b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때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참여해야 돼. 이런 얘기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1 플러스 b와 같다 생각해서 넘어가면 a 플러스 b가 결국은 6이다라는 관계식 하나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의 조건에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 되는 거죠. 자, 이 조건 만족하는 주사위의 눈의 수 AB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 생각해보래요. 그럼 1, 5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1, 5, 2, 4, 3, 3, 4, 2, 5, 1까지 총몇 가지 경우 있습니까? 다섯 가지 경우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5라고 정답 써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17번도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처럼 도형의 그래프 요것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죠.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20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에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요. 아, 좋았어. 4장이나 꺼내. 그럼 머릿속에 우선 이런 건 떠올라야 돼. 아, 4장 꼴라. 그러면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카드에 적힌 두 번째로 큰 수가 10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딱 정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커다란 숫자를 이렇게 10이다라고 두 번째로 커다란 숫자를 10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크기 순으로 다음과 같이 숫자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어? 내가 네 개를 순서를 생각하면서 뽑는다라고 전체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

볼수 있겠다. 1부터 9까지 9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더라. 그리고 뒤쪽에 10보다 큰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는 10가지더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곱해주시면 360가지 경우 하고 경우의 수 만들어집니다. 360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요. 몇천 가지, 몇만 가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을 좁혀가는 거지. 아, 20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순서가 어떨까? 아, 근데 두 번째 큰 수가 10이면 양쪽으로 나눠서 뽑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좁혀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9번 문제입니다.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대요. 아, 카드 5장 있어. 그런데 이 중에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가 있고, 그 3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의 배수의 특징 생각해야죠. 3의 배수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요? 각 자리에 숫자를 생각하는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을 생각하면 그각 자리 숫자의 합, 네가 3의 배수더라라고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원래 수도 3의 배수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숫자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00의 자리 숫자를 X, 10의 자리 숫자를 Y, 1의 자리 숫자를 Z라고 이야기하면 이 수가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X랑 Y랑 Z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자.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저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골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얼마야? 그렇지, 6이죠. 이렇게 3개 고르면 6이라는 3의 배수가 나타나고요. 3의 배수 6보다 더 작은 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3개의 숫자를 골라서 3의 배수를 만들 때 제일 큰 거, 얼마 만들 수 있습니까? 요렇게 3개 골라서 만들면 제일 커요. 12가 제일 큰 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2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거지. 그럼 그 사이에는 X랑 Y랑 Z랑 더해서 만들어진 3의 배수 또 뭐가 있겠습니까? 9가 있겠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가 되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겁니다. 자, 1번 케이스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케이스는요, 3개의 숫자를 더해서 6이 되려면 그 3개의 숫자가 1이랑 2랑 3일 수밖에 없다. 더하는 순서는 달라도 되죠.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어도 되고, 3 더하기 2 더하기 1이어도 되고. 즉, 바꿔서 얘기하면, X가 1, Y가 2, Z가 3이어도 되고요. X가 3, Y가 2, Z가 1이어도 돼요. 그럼, 저기 있는 1, 2, 3 가지고, X, Y, Z에 짝지어 주려면, 자리는 세 자리, 1, 2, 3을 일렬로 줄 세워 가지고, 세 자리에 순서대로 대입하면, X랑 Y랑 Z를 결정하는 방법 수가 나오겠죠. 즉, 저기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다라는 건 1, 2, 3을 가지고밖에 만들 수 없는데, 1, 2, 3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가 바로 X, Y, Z의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3개의 숫자를 세 자리에 배열하니까 3, 2, 1이라는 경우의 수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케이스 생각해 볼수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가 되는 경우는요, 3이랑 4랑 5를 더해서 12가 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X가 3일까? Y가 3일까? 그래, 3, 4, 5를 일렬로 줄 세워서 앞에서부터 X, Y, Z라고 하면 X, Y, Z를 더해서 12가 되는 경우들이 다 만들어지겠죠. 즉,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가 되는 경우도요, 저기 있는 3, 4, 5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에요. 세 개를 한 줄로 쫙줄 세우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가지 경우였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요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만들어진다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네, 가운데 게 문제예요. 가운데 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 더해서 9가 되는 경우 생각하고 일렬로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더해서 9가 되는 경우가 아까 첫 번째랑 세 번째 케이스처럼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더해서 구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더해서 구가 되는 경우는 2하고 3하고 4를 더하면 더해서 구가 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YZ가 2랑 3이랑 4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5랑 3이랑 1을 더해서 구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해서 구가 되는 숫자들의 조합이 1, 3, 5일 수도 있고요. 2, 3, 4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3, 5를 가지고 더해서 9를 만들어가는 케이스 또는 2, 3, 4를 가지고 더해서 9를 만들어내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1, 3, 5를 가지고 더해서 9를 만드는 경우는요. 1하고 3하고 5를 한 줄로 세우면 x, y, z 결정되겠죠. 결국 3 곱하기 2 곱하기 1하고 나타나고요. 그 다음 2, 3, 4를 가지고 9를 만드는 경우도요. 그렇지. 2, 3, 4한 줄로 세우면 x, y, z가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역시 3 곱하기 2 곱하기 1하고 경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하나에 섞여 있으니까 더해준다면 총 1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어. 이것들 다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서 만들어질 테니까 정답은 24라고 쓸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걸 가운데 파악 못하고 6 더하기 6 더하기 6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는데 그 각각의 케이스가 상태가 다 똑같지 않고 경우들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문제 읽어보셔야 됩니다. 20번 문제 갈게요. 3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야기했네. 자, 이거 선생님이 이걸 구원픽으로 고를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니까.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두 문제가 너무 또 중요해서 지금은 살짝 빼보았어요. 그런데 이 가위바위보는 머릿속에서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사람 A, B, C가 가위바위보를 해.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B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C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라는 거 나중에 또 물어보거든요. 네, 그때 공평하게 이길 확률이 다 똑같애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문제가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공평한 게임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문제 경우의 수 구해보자.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를 구하래요.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 어때요? 승부가 나지 않으려면 세 사람이 모두 똑같은 걸 내면 돼요. 그럼 승부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걸 내면 승부가 안 나요. 한 명이 가위, 한 명이 바위, 한 명이 보를 내면 승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문제의 조건은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모두 같은 걸 내는 경우.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럼 모두 같은 걸 내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자. 모두 다 가위를 내고, 모두 다 바위를 내고, 모두 다 보를 내는 경우가 있겠죠.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거 깔끔하게 3 하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모두 다른 걸 내는 경우가 문제인데, 사람이 A, B, C 세 사람이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그 A, B, C가 가위바위보를 낸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건 가위바위보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가위바위보 세 가지를 일렬로 배열해가지고 앞에서부터 A, B, C에게 배열해주면 모두 다 서로 다른 걸 내는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이렇게 A, B, C를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요. 가위바위보라는 세 가지를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위, 가위, 보 이렇게 순서로 배열이 됐다면 A가 바위를, B가 가위를, C가 보자기를 내서 보를 내서 공평하게 무승부가 되는 그런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모두 다른 걸 내는 경우의 수는 가위바위보를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고 너 3, 2, 1 곱해준 거다.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모두 다 더해주면 정답 경우의 수9 하고 쓸수 있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걸요, 마지막을 살짝 다른 아이디어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A가 무엇을 낼까 결정하는 거지. A는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

C는 뭘 낼까? A가 낸거 빼고 둘 중에 하나. C는 뭘 낼까? AB가 낸거 빼고 나머지 하나. 그래서 경우의 수 6가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중학생들이 하기 쉬운 생각은 두 번째 보여드린 풀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문제를 풀때더 효과적인 생각은 첫 번째 생각입니다. ABC 자리 잡아놓고 가위바위보를 1렬 줄 세운 다음에 배열하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선생님, 가위바위보를 배열하는 게좀 어려워요. 네, 그럼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가위와 바위와 볼을 먼저 이렇게 자리를 정해놓고요. 가위 낼 사람이 누군지, 바위 낼 사람이 누군지, 보낼 사람이 누군지 결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A, B, C 세 사람을 일렬로 줄 세워서 앞에서부터 가위, 바위, 보 네개 만들면 되겠죠. 결국 세 사람 A, B, C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 줄수 있을 겁니다. 자, 괜찮니? 좋아. A 잡아놓고 뭐 낼까? B 잡아놓고 뭐 낼까? C 잡아놓고 뭐 낼까? 이게 생각은 쉽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줄 세우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 요게 더 좋은 풀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답은 9가 되겠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21번 문제 가보자. 21번, 오늘의 구원 픽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요,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문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지수와 예현이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6개의 의자에 나란히 앉으려고 한다. 지수와 예현이 사이에 두 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상황이 이래요. 지수가 있고요. 어떤 두 사람이 있고요. 예현이가 있고요. 다른 두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지수와 예현이 사이에 두 명이 있다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는 묶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지수와 예현이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도, 이건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괜찮니? 자,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정리를 했다면 지수랑 예연이가 6개의 의자 중에 어디에 앉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자. 지수랑 예연이가 아무 데나 막 앉을 수 있겠습니까? 지수랑 예연이, 지수가 여기 앉고 예연이가 이 뒤쪽에 앉는다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수랑 예연이가 앉는 자리가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몇 자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자에 번호를 붙이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의 번호를 붙이고 지수하고 예연이가 자리에 앉는 경우를 한번 구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지수와 예연이가 1번 자리와 4번 자리에 앉는 거 가능합니까? 아, 가능해. 그치? 지수와 예연이가 1과 4에 앉는 경우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자, 두 번째 케이스로는요, 지수와 예연이가 2번과 5번에 앉을 수 있겠죠. 2번, 5번에 앉으면 역시 둘 사이에 두 자리 비어 있으면서 문제의 조건 만족해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번과 2와 5에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 역시나 3번이랑 6번에 지수와 예연이가 앉아도 가능하죠. 그렇지. 그래서 3과 6에 지수와 예연이가 앉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됐니? 자, 이세 가지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은 케이스 분류하지 않고요. 3 곱하기 하고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그세 개에서 벌어지는 경우의 수가 왜다 똑같아? 이거 나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케이스를 나누어 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지수와 예연이가 1번 자리와 4번 자리에 앉았다라는 첫 번째 케이스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요, 지수가 1번일지 예연이가 1번일지 모르죠. 1, 4, 둘 중에 하나가 지수와 예연이니까 지수와 예연이가 1, 4번에 나누어 앉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지수 예연 순서로 앉거나 예연 지수 순서로 앉거나 두 가지 경우. 그래서 1, 4에 지수와 예연이를 자리 배치하는 경우는 두 가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지수와 예연이의 자리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네 자리에 나머지 네 사람을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죠. 네 사람을 일렬로 줄 세워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2번에,

그 다음 사람을 3번에, 그 다음 사람을 5번에, 그 다음 사람을 6번에 앉혀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사람을 네 자리에 앉게 하는 방법은 네 사람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랑 자리가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물론 다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2번 자리에 사람을 앉힐 사람을 골라보자. 4명 중에 1명. 3번 자리에 앉힐 사람을 골라보자. 아까 전에 앉았던 사람 빼고 나머지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나머지 1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학교스러운 생각. 자, 고등학교스러운 생각이려면 어때야 된다고? 네 사람이 있어. 네 자리가 있어. 네 사람 일렬로 세워서 앞에서부터 2번, 3번, 5번, 6번 자리에 앉히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네 사람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쓰여지니까 결국 24에다가 2 곱하면서 48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도 48가지 경우가 만들어져요. 왜냐? 지금 우리가 했던 이 과정을 위치만 바꿔서 똑같이 다시 진행할 거거든요. 자, 지수와 예연이의 자리를 생각할 건데, 지수와 예연이가 2번 자리와 5번 자리에 앉았다라는 케이스를 지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어때요? 저 2번 자리와 5번 자리에 지수와 예연이를 자리에 앉히는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지수 예연 아니면 예연 지수 이렇게 앉을 거니까 경우의 수두 가지. 그러고 나면 자리는 몇 자리가 남아요? 네 자리가 남아 있어요. 이네 자리에 네 사람 배열하면 되죠? 네 사람을 일렬로 줄 세운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1번, 그 다음을 3번, 그 다음을 4번, 그 다음을 6번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뒤는 네 사람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위치가 바뀌었지만 경우의 수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경우의 수 48하고 만들어질 테니까 결국은 48 곱하기 3이라고 해서 총 144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어때? 구원 픽으로 고를 만하죠? 생각, 문제 자체도 복잡하지만 생각의 아이디어도 고등학교스럽게 맞추어 갈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가능하시겠습니까? 와, 이거 꼭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생각의 흐름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맞춰가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었는데 생각의 흐름이 선생님이 좀 중학교스러운 방법이야 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등학교스러운 생각으로 맞춰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도 똑같지만 계산의 과정이 더 깔끔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문제들을 풀어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22번. 역시 우리 오늘의 구원픽 중에 하나, 도형 문제. 위와 아래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세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든다. 삼각형이 총몇 개나 만들어질 거니? 이런 생각해 보네요. 자, 삼각형 만들려면 점을 세개 골라야 되는데,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두개 고르는 경우가 있고요. 위에서 두 개, 아래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집니다. 선생님, 일일이 쓰지 않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위쪽에서 하나, 아래쪽에서 두개 고르는 케이스.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선생님, 점을 4개 골랐는데요? 아니야, 얘들아. 나는 하나, 둘, 세 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든 거야. 이 점은 그냥 중간에 지나갔을 뿐이야. 내가 고른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두 개를 골라서 만드는 케이스 있다. 자, 반대로 위에서 두 개, 아래에서 하나 골라서 만드는 케이스도 있겠죠? 위쪽에서 이렇게 두 개, 아래쪽에서 하나 골라서 다음과 같이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경우의 수 구해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자, 위에는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세 가지. 아래에서는 넷 중에 둘을 골라야 돼. 그런데 고르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점 고르고 이점 고르나, 이점 고르고 이점 고르나, 똑같은 삼각형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네개 중에 순서랑 상관없이 두 점을 고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18하고 만들어지죠. 이게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두 점을 골랐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반대로 위에서 두 개, 아래에서 하나 고를 때는요. 위쪽에 세점 중에 두 점을 순서에 상관없이 고르는 거니까 3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1. 그리고 거기에 아래에 있는 점네점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곱하기 4하고 계산하시면 12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지. 이 케이스 또는 이 케이스 하고 만들어지니까요. 이거 두개 합의 법칙 더해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총 30가지 경우의 수, 즉 삼각형의 개수 몇개 나온다? 30개.

나온다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22번 문제, 대표 고르는, 대표 뽑는 문제, 순서에 상관없이 점을 고르는 문제, 요거 이제 캐치하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구조들을 바라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풀었던 평행선에서 평행사변형 만들어내는 문제처럼 도형이랑 관계된 매우 고등학교스러운 문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 문제는요, 소단원 실전 테스트 1번 문제인데, 이 문제부터는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하준이네 반 학생이 운동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인데, 전체 학생 2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운동 시간이 9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20명 중에서 운동을 90분 이상 하는 학생은 6명이니까 확률은 20분의 6. 전체 중에 특정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을 확률로 쓸수 있는 너무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확률 어때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수를 그냥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표를 읽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확률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앞에 우리 배웠던 단원, 경우의 수를 충실하게 복습한다면 확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어느 야구 선수는 현재까지 100타수 중에 26개의 안타를 치고 있는데 올해 50타수가 더 남아있고 안타를 칠 확률이 0.3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남은 50타수 중에서 안타를 몇개 이상 쳐야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안타를 몇 개? X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50타수인데 그 150타수 중에서 안타를 몇개 쳤을 겁니까? 지금까지 이미 26개를 쳤고 새로 X개를 더칠 거다. 그게 안타 칠 확률이 0.3 이상, 즉 10분의 3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10분의 3을 분모를 150으로 맞춰 놓는다면 150분의 45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50분의 26 더하기 X가 150분의 45 이상이어라 라고 우리는 식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26 더하기 X가 45 이상이다 생각할 수 있고, X는 19 이상이다 라는 결과 얻을 수 있겠죠. 안타를 몇개 이상 쳐야 합니까? 19개 이상 안타를 쳐야 안타를 칠 확률이 0.3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19 이상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자, 다음으로 가자. 3번 봅시다.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가 33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서로 다른 두 자리 자연수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33보다 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분수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치? 우리 보통 전체 경우의 수를 n이라고 많이 표현했었으니까 n이라고 쓰면서 생각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는데요.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아. 근데 뽑을 때 순서를 고려해야 돼. 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1, 1을 뽑는 것과 2, 1을 뽑는 건 숫자가 달라지니까. 선생님, 저는 이 문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맞아. 우리 지난번에 문제를 지난 시간에 풀면서 생각의 아이디어를 조금은 고등학교스럽게 맞춰가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 앞에 마지막 그 중단원 문제들 마지막 문제 풀 때, 그때도 계속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었죠. 지금도 생각의 아이디어를 한번 맞춰볼 겁니다. 실제로요, 이네 개의 숫자를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중학교스러운 생각은 여기에 들어갈 숫자 4개 중에 하나, 여기에 들어갈 숫자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4, 3, 12, 12가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고등학교스러운 생각은 이래요. 내가 4개 중에 숫자 2개를 고르는데, 고르는 순서가 상관이 있구나. 아, 대표 뽑기가 아니라 반장, 부반장 뽑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4 곱하기 3 해서 전체 경우 12가지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33보다 큰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그럼 34라는 거 하나 존재하고 40몇 하고 쓰는 게 바로 33보다 커지겠죠. 40

0: 몇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역시나 세 가지 존재한다. 34 한 가지와 세 가지 총 네 가지 경우가 33보다 크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확률을 생각해보면 확률 보통 P라고 쓰는데 너 12분의 4, 즉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자, 이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 생각의 흐름을 좀 고등학교스럽게 맞추어 가 보겠습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 그런 생각들을 진행할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사건.
1: 물놀이 재밌다.
0: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1: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0: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아, 간식 먹어야지.
1: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0: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1: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0: 응? 어,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1: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아,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1: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0: 그건 나도 잘 모르지.
2: 손가락.
0: 어? 어, 손가락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2: 손가락 핏줄.
0: 어? 손가락 핏줄 닦기는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겠다. 자, 가자! 이야!
1: 누나, 같이 가!

0: 여기가 어디지? 아,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1: 손손손손.
0: 똑똑. 왜 우시는 거예요?
1: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어, 깜짝이야!

0: 형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1: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됐구나!
2: 명탐정 세포! 어서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1: 헛! 손가락이!
3: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1: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2: 아이고.
4: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냐고요? 왜?
5: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안녕!

0: 오른손 공장님의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네.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 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2: 추추추! 나는요,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5: 짜짜짜! 소금물방울! 추추추! 배추님을 뵙습니다!
2: 오! 짠 소금물방울! 나를 푹! 절여주시오!
5: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 2, 앞 현상이지요.
2: 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1: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0: 삼투압 현상.
1: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3: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1: 물? 준 적? 없지.
3: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뿐이잖아요.
6: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7: 메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0: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1: 두다!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2: 뭐?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3: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2: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1: 왜 갑자기 깜빡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어허! 그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2: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5: 아니, 아니, 아니 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2: 네! 이얍!
1: 이얍! 요!
4: 사라졌다! 어디 갔어?
1: 여기는?
6: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7: 엄지손가락!
6: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7: 피부세포들이야!
2: 아, 근데 넌 크고
1: 넌 작고
2: 넌 크고
1: 넌 작고
2: 들쑥날쑥하네.
6: 밖에서 보면
7: 쪼글쪼글할 거야.
1: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8: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7: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서서
6: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2: 짚고 잡고
6: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9: 떨리고 누르는 힘을 느끼고
6: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10: 왜 땅아?
4: 아우 차가워. 아우
9: 아이, 아우 미끌미끌.
4: 축축해.
9: 뭐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11: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4: 아우 저리 차.
9: 아이 얼른 가.
4: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9: 뇌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7: 피부세포들 안녕.
3: 비상 비상 비상.
4: 갑자기 피부세포
6: 피부세포
4: 다들 조심.
6: 너 왜 내려가 있어?
9: 빗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1: 빗줄이 좁아지면서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2: 비사총사, 갑자기 왜 빗줄이 좁아진 거죠?
4: 우리도 몰라. 갑자기 빗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12: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5: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빗줄이 좁아지잖아.
2: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병용하신 건가?
6: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5: 뭐?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2: 그렇습니다!
1: 범인은 바로
5: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소.
12: 교감 장군이? 아니 왜?
5: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소.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2: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1: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어?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12: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5: 걱정 마시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12: 정말이요?
4: 다행입니다.
2: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5: 그건
12: 다음 시간에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안녕, 도돌.
1: 우와, 안녕, 그린. 근데 그린아,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도돌.
0: 나 억울해.
1: 억울해? 왜?
0: 내 친구 준이라고 있거든?
1: 응, 근데?
0: 근데 걔가 블럭에 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쌓았다? 근데 블럭이 실수로 무너진 거야.
1: 어이.
0: 아, 근데 나한테 화를 내잖아. 왜 자기 거 무너뜨리냐고.
1: 헐,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0: 그러니까.
1: 우리 그린이 정말 억울했겠네.
2: 도와줘! 그린정기 구조대!
3: 양쪽에서 다?
1: 그러게.
4: 나 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못 살겠어.
5: 나 너무 화가 나. 화가 나서 못 살겠어.
1: 어허. 여긴 화가 나고 저긴 억울하고. 어디부터 가야 하나?
0: 억울한 쪽. 화난 건 좀 참으면 되지만 억울한 건 진짜 못 참아.
1: 알았다, 너. 그럼 억울한 친구 먼저 만나보자. 그린조끼 구조대 출동! 출동!

0: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우와.
3: 나무가 왜 쓰러져 있지?
2: 나무가 왜 이러지? 억울한 친구야.
1: 어딨니?
2: 어딨니?
4: 여기.
2: 똑똑. 누구세요?
4: 나 비버.
2: 안녕 비버.
4: 안녕. 하, 너희들 비버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
1: 비버는 귀여워.
4: 어야. 내가 좀 귀엽지? 또?
2: 또 비버는 귀여워.
4: 아, 귀여운 게 다야? 아, 너에 대해 이렇게들 모르네. 나도 억울해지려고 하네.
1: 잠깐만.
2: 그래, 우리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직접 얘기해 주겠도도?
1: 응, 말해줘. 궁금해.
5: 궁금해요, 비버. 사랑해요, 비버. 비버짱, 비버짱.
4: 야, 알았어. 말해줄게. 나 비버는 말이야, 아주 강력한 주황색 앞니를 갖고 있어.
1: 우와.
4: 이 앞니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6: 우린 이 앞니로 나무를 갈가서 나무를 쓰러뜨려.
1: 우와, 멋지다. 네 이빨이 진짜 강하구나.
2: 오, 그러게. 근데 말이야, 이빨이 세다고 나무를 막 쓰러뜨리면 안 되지 않을까?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4: 장난? 나 또 억울해지려고 하네.
1: 근데 장난으로 나무 쓰러뜨리는 거 아니야?
4: 아니야.
2: 어? 그럼 왜 그러는 건데?
4: 집! 나무로 집을 지으려고.
1: 집?
6: 우리는 이빨로 잘라낸 나뭇가지를 쌓아서 집을 지어. 어때, 우리 집?
1: 우와, 멋지다.
6: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는 집 주위에 댐을 만들어.
1: 댐? 그게 뭔데?
6: 댐은 흐르는 강물을 막기 위해 쌓아둔 시설물이야. 사람들도 댐을 만들지만 비버도 댐을 만들어. 나무로 물길을 막은 다음 나뭇가지 틈새를 진흙과 돌로 꼼꼼하게 메꾸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호수 한가운데 집 완성!
7: 안전하긴 내가 널 잡아먹으러 갈 건데.
4: 그렇긴 안 될 건데. 우리 집으로 오려면 이 물속을 헤엄쳐서 와야 될 건데.
7: 정말 그러네. 혹시 나 못 오게 하려고 일부러 집을 이렇게 만든 거야?
4: 응, 그런 건데. 야구르지.
7: 야구르라. 망했다. 아우.
2: 우와. 비버가 만든 집이랑 댐 정말 멋지도도.
4: 그치. 근데 내가 만든 댐은 도움도 된다.
1: 어? 무슨 도움?
4: 비가 많이 올 때면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비가 안 오는 가뭄에는 저장해 놓은 물을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거든.
1: 우와.
2: 그렇구나.
4: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날 미워하다니 억울해.
1: 누가 널 미워하는데?
4: 저
2: 범인을 찾습니다.
8: 우리 동네 댐을 만들어 모두에게 피해를 준 범인을 찾습니다. 범인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 바랍니다.
2: 우와, 이거 누가 쓴 거, 도도?
1: 그러게.

0: 그린 조끼 구조대 왜 이렇게 안 와? 나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났다고.
1: 아, 맞다. 주친구한테도 가봤는데.
2: 저게 누군데?
3: 가봐야 알아. 미안하지만 우리 저기 좀 갔다 올게.
2: 나도 같이 가.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1: 그래, 같이 가자. 그린 조끼 구조대
2: 그리고 리본
4: 실버.
3: 저기야, 저기.
4: 좋아.
3: 화가 많이 난 친구!
2: 어디니?
0: 여기 있어요, 여기! 아우, 진짜 속상하다, 정말!
3: 북극곰, 뭐가 그렇게 속상한 건데?
0: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 좀.
3: 도도도, 이건 댐이잖아!
0: 맞아, 누가 나뭇가지로 자꾸 이렇게 댐을 만들고 있거든? 누가 만들었는지 꼭 좀 찾아줘라.
1: 그럼 당연히 찾아줄 수 있지.
3: 이 댐을 만든 건?
0: 그래, 누가 만들었는지 꼭 좀 찾아줘. 내가 이 댐 때문에 골치가 너무나 아파요. 오죽했으면 이것까지 만들었다니까.
3: 범인을 찾습니다.
1: 그거 네가 만든 거야?
0: 너무 속상해서.
3: 그렇구나. 아니, 근데 댐을 만드는 게 왜 문제도더?
1: 응, 댐을 만들면 도움 되는 거 아니야?
0: 다른 지역에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북극에선 아니라고.
2: 북극에서는 왜 댐을 만들면 안 되는데?
0: 왜냐하면 댐을 만들면 물이 고여서 호수가 생기겠지. 호수는 열을 아주 잘 흡수하거든. 그렇게 되면 북극 지방에 얼어있는 땅들이 녹게 되고, 얼어있는 땅이 녹으면 그 안에 갇혀있던 탄소들이 밖으로 날아가면서 지구는 더 더워지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 누군가 와서 이렇게 댐을 만드는 거야. 누구야? 누가 만들었어?
2: 미안해. 내가 그랬어.
0: 에? 정말? 비버,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2: 나는 몰랐어. 북극에 댐을 만들면 안 되는지.
1: 맞아. 그래서 비버가 억울하고 속상했어.
0: 아, 그랬구나. 잠깐만. 근데 어쩌다가 비버 너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댐을 만든 거야? 너는 이 동네 살지도 않잖아.
2: 그러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3: 이게 다 지구가 더워져서 그런 거더더.
4: 지구가 더워져서?
3: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원래는 북극에 살지 않던 비버가 북극까지 헤엄쳐가게 된 거지. 그래서 북극에는 지금 비버가 만든 댐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해.
1: 우와, 북극에 비버가 만든 댐이 진짜 많네.
2: 미안.
0: 아니야. 아니, 도도 얘기 들어보니까 비버 네 잘못도 아니네.
1: 맞아. 우리가 미안해.
3: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더 노력하게 떠져.
0: 아, 그래, 그래.
2: 고마워, 그린조끼 구조대.
0: 아, 그나저나, 우리 비버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오해가 싹 풀렸다.
2: 나도 억울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
3: 그린아, 너도 아까 억울한 마음 든댔지? 너도 준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때?
1: 그래? 그럼 억울한 마음이 좀 풀리려나?
3: 아마도.
5: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과학 공부 신나고 재미있게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 과학 그중에서도 대표 탐구 활동과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함께 만나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함께할 친구는요, 바로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했었던 티라노 기억하고 있나요? 티라노 친구? 이 친구는요, 티라노 친구의 친구, 티티라노입니다. 티티라노. 우리 티티라노 친구와 함께 열심히 과학 공부 같이 해보자고요. 자, 오늘의 대표 탐구 활동과 단원 정리 평가 1회 티티라노 친구와 함께 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단원 정리 평가 문제 풀어보기 전에 대표 탐구 활동부터 샥 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표 탐구 활동은요, 수평 잡기 활동을 통해 물체 무게 비교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 수평 잡기 활동을 통해 물체 무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나무판, 받침대, 무게가 같은 나무 도막 3개 준비되어 있고요. 탐구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첫 번째 결과는, 자, 무게가 같은 나무 도막을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놓으면 나무판이 수평을 이룹니다. 라고 있는데요. 수평이라는 뜻,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나요? 자, 수평이라는 것은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수평이라고 말한다고 했지요.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해요. 라고 한그 수평입니다. 자, 이때 다시 보면은요, 무게가 똑같은 나무 토막을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놓으면 수평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왼쪽도 4번 자리, 오른쪽도 4번 자리,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수평.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무게가 다른 나무 토막은 물체와 받침점과의 거리를 다르게 해야 수평을 이룹니다. 그림을 보면은 왼쪽은 나무 토막 하나를 4번 자리에 놓았지만 오른쪽은 나무 토막 두 개를 2번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받침점과의 거리입니다. 물체가 이쪽이 더 무겁지요. 여기는 나무 토막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쪽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해야 수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렇다면 기운 쪽의 물체가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쪽에 있는 물체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정리하면요,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에서 더 가까이 놓아야

프림 기역에서 나무판 왼쪽 4번에 나무 토막을 놓았다면 수평을 잡기 위해서 나무 토막을 놓아야 할 위치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티티라노와 함께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왼쪽 그림은 이거예요. 왼쪽 그림 기억에서 그림을 잘 보세요. 나무판 왼쪽 4번에다가 놓았대요. 그런데 수평을 잡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른쪽에다가는 몇 번에 놓아야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나무토막을 놓았어요. 어디에? 4번에다가. 그런데 수평을 잡고 싶어요. 받침점과의 거리를 갖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4번에 놓아야 해요. 라고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오른쪽 4번 자리는요, 바로 4번이지요. 따라서 1번에 4번 적어주면 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이겁니다. 왼쪽 그림 니은에서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무거운 물체를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운 것과 먼곳중 어느 곳에 놓으면 좋을까라는 문제인데요. 역시 수평을 잡고 싶어요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무거운 물체는요, 가벼운 물체보다 이렇게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놓아야 수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이 문제는 아니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더 가벼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더 멀리 두면 또 역시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할수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2번 정답은 가까운 곳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탐구 활동 문제 1번과 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 정리 평가 문제 풀어볼까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티티라노 준비됐지?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준비됐죠? 자, 그럼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자, 다음 그림 중 일상생활에서 물체를 힘을 주어 밀거나 당겨본 예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배운 내용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자, 물체에 힘을 주어야 물체가 움직입니다. 이때 밀거나 당길 수가 있는데요. 1번은요, 신나게 꿀단지 친구 두 명이서 까르르 까르르 그네 타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밀어줄게! 밀고 있지요. 미는 경우. 2번, 장난감 자동차를요, 샥샥샥샥샥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는 경우. 다음, 3번은요, 아, 여기 휠체어가 있는데요. 그냥 휠체어가 가만히 혼자 있어요. 아무도 이걸 누가 밀거나 당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겠죠. 자, 4번은요. 아기가 탄 유모차를 밀고 있습니다. 미는 예. 5번은요. 바퀴가 달린 여행용 가방을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는 예.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요. 그냥 그대로 있는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요, 2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로 알맞은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보죠. 책상 위 책에 미는 힘을 주면 책은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이렇게. 밀면 밀수록 점점 책은 이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따라서 멀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중에서는요,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므로 알맞은 기호는 기역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죠. 무게가 다른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한 실험 결과를 바르게 설명한 학생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원무와 예지 장민이라는 꿀단지 친구가요. 이렇게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무부터 보죠.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보다 작은 힘이 들어.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읽을 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끊어 읽어보죠.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끊고,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보다 작은 힘이 들까요? 무거울수록 더큰 힘이 들겠지요? 들렸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예지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끊고,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보다 큰 힘이 들어 큰힘 맞네요. 예지가 바르게 말했습니다. 장민이는요,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끊고,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와 같은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큰 힘이 들겠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예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죠. 무게가 같은 두 개의 나무 토막으로 수평 잡기를 하려고 합니다. 왼쪽 4번에 나무 토막 한 개를 올려놓았을 때 수평을 잡기 위해서 다른 나무 토막을 놓아야 할 위치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어느 곳입니까? 자, 그림을 보니까 나무판이 있고요. 번호가 쓰인 나무판, 받침대가 있습니다. 나무판과 받침대가 맞닿는 부분, 바로 이곳이 우리 점은 점인데 받침점이라고 배웠지요. 받침점. 자,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4번 자리에 놓았대요. 그런데 수평을 잡고 싶어요. 무게가 같은 다른 나무 토막 하나는요, 어디에 두어야 수평이 될까요? 두 물체의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아야 수평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왼쪽이 4번이라면 오른쪽도 4번 자리에 놓아야 해요. 선택지를 보면 4번이 오른쪽 4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탐구 문제와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 무게가 다른 물체의 수평잡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로 알맞은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받침점 여기라는 건 확인하고요. 무게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니까 말이죠. 자, 보죠. 무게가 다른 나무 토막은 물체와 받침점의 거리를 다르게 해야 수평을 이룹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물체와 받침점과의 거리도 이렇게 다르게 놓아야 합니다. 자, 이때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에 더먼 또는 가까운 곳에 놓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이해해 보죠. 자, 무거운 물체, 나무 토막 두 개가 하나보다 더 무겁겠지요? 이렇게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과의 거리를 받침점에 더 가깝게 두어야 수평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받침점에 더 가까운 곳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알맞은 기호는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 다 수평잡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실수해서 자주 틀리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4번 문제와 5번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꼭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5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 수평을 이루고 싶다면 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에 더 가깝게 두거나 아니면 반대로 말해서 더 가벼운 물체를 받침점에 더 멀리 두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무거운 물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받침점에 더 가깝게 둬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수평잡기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그림을 보고 무게가 더 무거운 물체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았습니다. 여기도 5번 자리, 여기도 5번 자리. 만약에 두 물체의 무게가 똑같다면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았으니 당연히 수평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같은 거리에 놓았는데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기운 쪽의 물체가 더 무겁다라고 배웠지요. 따라서 기운은 니은이 정답이다. 니은이 더 무거워요라고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요, 수평잡기를 이용한 저울, 양팔 저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이름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받침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울대와 받침대가 만나는 점, 받침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체를 올려두는 저울 접시가 보이고요. 자, 기억은 뭐냐면요. 저울대가

수평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수평 조절 장치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수평 조절 장치를 찾으면 5번에 있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에 있는 고리라던가, 그리고 뭐 용수철이라던가, 손잡이라던가, 이 1번과 2번, 3번은요, 다 용수철 저울에 대한 얘기고요. 이 전원 단추는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전자저울에 관련한 용어이지요. 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죠. 다음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기역과 니은 그림을 보니까요, 방금 보았던 우리 양팔 저울에다가 직접 두 물체를 올려놓고 직접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가위는 풀보다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어느 것이 제일 무겁고 어느 것이 제일 가벼운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자, 기역을 보니까요, 가위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요, 가위가 지우개보다 더 무거워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요, 풀 쪽으로 기울었어요. 풀이 가위보다 더 무거워요. 따라서 제일 무거운 건 풀, 제일 가벼운 건 지우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대요. 자, 선택지 1번. 가위는 풀보다 가볍다. 가위는 풀보다 가볍다. 맞습니다. 다음 2번. 풀은 가위보다 무겁다. 맞습니다. 풀은 가위보다 무겁지요. 3번. 풀은 지우개보다 가볍다. 풀은 지우개보다 무거운데요. 틀렸고요. 4번. 지우개는 가위보다 가볍다. 제일 가볍지요. 맞습니다. 5번. 가위는 지우개보다 무겁지요.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무게가 일정한 기준 물체인 클립을 사용해서 무게를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물체의 무게 비교 결과를 알맞게 써보세요, 표시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방금 본 8번 문제처럼 직접 두 물체를 올려놓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준 물체를 이용할 수도 있지요. 기준 물체가 많이 필요할수록 더 무거운 물체지요. 수평을 이룰 때 말이죠. 자, 그림을 보니까 수평을 이룰 때 가위는 30개, 그리고 풀은 46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 많이 클립이 필요한 풀이 더 무겁기 때문에 풀 쪽으로 더 무거워요라고 표시해주면 9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 우리 생활에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자, 선택지 1번은요, 학교에서 키를 측정할 때입니다. 키는요, 길이일까요? 무게일까요? 키는 바로 무게가 아니라, 그래요,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울이 아니라 자가 필요합니다. 줄잖아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우체국에서 우편물에 무게 저울 측정 맞고요. 3번, 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의 무게를 측정할 때 무게 저울 맞습니다. 4번, 마트에서 과일이나 고기 등에 무게 저울 맞고요. 5번, 빵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의 양양 무게 저울 맞습니다. 따라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요, 1번이라고 10번 문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저울로 무게를 측정해야 하는 까닭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학생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원이 지한 현태 꿀단지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원이에요. 자, 문장이 길면 어떻게 읽자고요? 끊어 읽어볼게요.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야. 물론, 손으로 들어보고 어림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울이 있으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죠. 맞습니다. 지안이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하면은 사람마다 무게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정확한 무게를 알수 없기 때문이야.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지요. 맞습니다. 잘 말했어요. 현태 볼까요? 물체의 무게를 눈으로 어림하면 사람마다 무게를 느끼는 정도가 모두 같아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만 탁 봐도 물체의 무게 정확하게 알수 있나요? 사람마다 또 심

심지어 같나요? 사람마다 다를 뿐더러 정확하게 물체 무게를 눈으로만 봐선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학생은요, 현태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자저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 그 다음 니은 여기 있고요. 디귿 여기 있고, 리을 여기 있고, 미음 여기 있습니다. 선택지 1번은요. 니은은 물체를 올려두는 부분이 아니라 물체 무게를 읽는 화면 부분입니다. 틀렸고요. 자, 2번 기역은 무게가 숫자로 표시되는 부분이 아니라 물체를 올려두는 부분입니다. 들렸고요. 디귿은 받침대와 저울대가 만나는 부분이다. 이 받침대와 저울대는요, 전자저울이 아니라 바로 양팔저울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리을은 0점 단추로 전자저울의 0점을 맞추는 단추이다. 0점 단추 맞습니다. 자, 5번은요, 미음은 전원 단추로 전자저울의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는 단추이다. 전원 단추는요, 디귿이지요. 따라서 옳은 것은 0점 단추를 설명한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용수철 저울이에요. 보죠. 자, 1번은요, 손잡이 아래 이 나사, 바로, 뭐다? 무슨 나사다? 0점을 조절하는, 0점을 맞추는 나사다. 표시자가 0점을 가리키도록 하는 0점 조절 나사. 여기다가 이어주고요. 자, 2번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금을 읽게 도와주는 표시자입니다. 표시자 연결해주고요. 3번은요, 여기 있습니다. 무게를 재고 싶은 물체를 매달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고리 부분이지요. 고리에다가 이어주면 이렇게 바르게 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 순서를 묻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죠. 자, 먼저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역입니다. 스탠드에 용수철 저울을 겁니다. 기역이 먼저고요. 자,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자,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요. 이제 바로 고리에 물체를 걸어야지! 니은으로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더 중요한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표시자의 눈금이 0에 쫙 오도록 맞춘 다음에 고리에 걸어줘야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다음에 미음이고요. 그 다음에 고리에 물체를 거는 게세 번째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걸었기 때문에 표시자가, 물체가 매달렸다. 용수철아, 늘어나라. 띠용! 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바로 눈금을 읽는 것이 아니라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디귿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역, 미음,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찾으면 바로바로 5번에 있지요. 따라서 14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꼭꼭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자저울은 0점 단추가 있었어요. 그걸 누르면 띡! 화면에 0이 딱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용수철 저울에서는 그 0점 단추 대신에 이러한 0점 조절 나사를 통해서 먼저 표시자의 눈금을 0에 맞추고 그 다음에 고리에 물체를 걸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꼭꼭꼭 기억해야 됩니다. 14번 문제 5번이라고 잘 적어주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지뢰를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이래요. 힘의 크기를 알맞게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봐, 비교해봐라고 했습니다. 자, 꿀돼지 친구가 이렇게 서 있고요. 오른쪽은 그냥 손으로 들겠어! 하고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릴 때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그림은요. 지뢰를 이용한 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기다란 막대가 의자에 이렇게 딱 맞닿아 있지요. 이 부분이 바로 전문점인데 받침점이에요. 받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대고 촥촥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바로 그냥 직접 들어 올릴 때보다 이렇게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첫 번째 상황이 조금 더

0: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힘의 크기를 비교해봐라고 했으니까 그냥 들 때가 더 힘의 크기가 커. 오른쪽이 더 커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뢰 기억하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빗면입니다. 빗면, 비스듬한 면, 빗면. 빗면은 위 그림과 같이 비스듬히 기운 면으로 경사면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억은 그래서 빗면이라고 적어주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빗면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어떤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함이냐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뢰도 그렇고, 빗면도 그렇고, 둘 다, 원리는 조금 다르지만, 둘다 공통적으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라는 것 함께 기억하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지뢰를 이용한 예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싹둑싹둑 어떤 종이를 자를 때 자주 사용하는 가위입니다. 가위도요, 지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이렇게 받침점을 이용해서 쉽게 물건을 자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지뢰 원리 맞습니다. 자, 2번은요, 장돌이라는 도구입니다. 받침점을 이용해서 역시 쉽게 못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지뢰 원리. 자, 3번은요, 역시 받침점을 이용해서 병을 쉽게 딸수 있게 도와주는 병따개입니다. 지뢰 원리 맞습니다. 다음 4번은요, 여기 보니까 유모차를 이렇게 밀고 있는데요. 그냥 유모차를 들 때보다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빗면의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4번은 지뢰를 이용한 예가 아니겠네요. 다음 5번은요, 우리 탁탁탁탁 찍는 이 스테이플러라는 도구인데요. 이것도 역시 받침점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지뢰 원리가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므로 여기다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에 만나볼 차례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빗면을 이용한 예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풀입니다. 풀은요, 빗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를 잘 붙게 해주는 것이죠. 도구이죠. 틀렸고요. 자, 2번은요, 가위입니다. 우리 아까 17번 문제 풀어본 것처럼 지뢰 원리를 이용했어요. 아니고요. 병따개 역시 지뢰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빗면의 원리는요. 4번 장돌이 역시 아까 17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지뢰 원리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바로 5번 구불구불한 산길이 바로 빗면의 원리, 경사면을 이용한 빗면의 원리를 이용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예이기 때문에 바로 5번이 정답이겠다. 따라서 18번 문제 정답은요,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지뢰와 빗면을 이용하는 예는요, 몇 가지 외워두면 문제를 푸는데 편리하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둘, 지뢰와 같은 도구가 쓰이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줄 것, 쪽? 티티라노와 함께한 오늘의 과학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죠?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단원 정리평가 문제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모두,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새롭게 외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외심 처음 들어본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외심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겁니다. 보통 이두 개를 합쳐서 정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외심의 작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외심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성질들을 증명하고 머릿속에 기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외심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죠. 그러려면 외접, 그리고 외접원,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외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깥쪽에서 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세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삼각형 ABC의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 ABC의 바깥쪽으로 원이 하나 그려지죠. 이렇게 삼각형의 세 점을 동시에 지나갈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원이 삼각형에 외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외심은 뭐예요? 맞아요. 외심이라는 말은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가 바깥쪽에 있는 원의 세 개의 꼭지점 ABC를 지나가는 원의 중심이 되고 그게 바로 외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아,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자, 근데 그거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외심은 도대체 어디 있니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외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려면 우리 중학교 1학년으로 살짝 돌아가 볼까요? 중학교 1학년에서 원이 있고 원에 현이 존재하는데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그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어디를 지나가게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아, AC가 현이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OF라는 직선이니까 이 OF라는 직선 위 어딘가에 외심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근데 이런 일이요. 한 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 변에서도 이루어져야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외심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겠죠. 저세 개의 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OF라는 선, 그리고 DO라는 선, 그리고 EO라는 선, 요선 위에 외접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선 위에 동시에 있으려면 당연히 세 선의 교점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입장에서 현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근데 그세 개의 현이 있으니까 세 개의 선이 겹쳐지는 지점이 원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삼각형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원이 삼각형의 세 점을 모두 지나가면서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변이 세 개의 현이고 결국 세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새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더라.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걸 뭐라고 하겠다? 외심이라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죠? 그럼 이 외심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 당연히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꼭지점까지의 이 길이들이 반지름으로써 모두 같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또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합동인 삼각형들이 이렇게 양쪽 옆에 한 변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니까 RHS합동으로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동이고요. 아래쪽 두 개 이렇게 합동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 두 개도 서로 합동이더라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합동인 삼각형이 어디에 있는지도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괜찮나요? 이게 바로 외심에 관련된 정의 및 그리고 위치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점호가 삼각형의 외심이다. 각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OA와 OC의 길이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O가 외심이니까 외접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두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똑같아요. 지금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삼각형 ABC를 이렇게 동시에 지나가는 원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이 그려지면 OA와 OC가 반지름이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러면 27도가 아래로 옮겨오게 되겠고 X라는 각은 180도에서 27도 두 번 빼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각 X의 크기가 126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외심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역시나 점호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고 그때 각각 XY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Y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더니 각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이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이 Y도가 아래쪽으로 옮겨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렇다면 Y도와 56도를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될 겁니다. 넌 직각일 테니까. 결국 Y도는 34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단위를 떼면 Y값이 34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더불어 X의 값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선분 BD의 길인데 이 O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외심이라면 외심은 어떤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니까 아, 3과 X cm가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구나. 이등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X값은 3이다 결정할 수 있겠죠. 두 개 더한 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37을 정답으로 써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외심에 대해서 정의와 위치 생각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할 만하세요? 좋아, 이게 바로 외심의 정의와 위치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좀 특별하게 외심의 위치 중에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이건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각형 ABC의 외심 그려보면요. 삼각형 안쪽에 들어있고요.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일 때 안쪽에 들어있고요. 둔각삼각형일 때는 바깥쪽에 나와 있게 돼요.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게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빗변의 중점에 우리 외심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외심에서부터 새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증명하는 건 중학교 3학년에 가서 우리 원주각과 중심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다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증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꼭지점 자체, 여기 있는 이 외심 자체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의 상황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그 삼각형이 있을 때 긴 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아, 나머지 하나의 각이 직각이고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는구나라는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에서 지금 이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진 않지만 시험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 해놓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요, 우리 자세하게 막 뭔가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금방, 그래,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지라고 읽고서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에 적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직각삼각형이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시험 문제 하나를 맞고 틀리는 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부와 외부에 어떤 삼각형일 때 외심이 존재하는지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인 경우가 직각삼각형일 때다라는 사실 눈여겨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는 각시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O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O라고 이야기하는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빗변의 중점에 있어야 되니까 OB의 길이와 OA의 길이는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외심이니까요,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똑같아야 돼서 OC의 길이하고도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OA의 길이가 5cm, OB의 길이도 5cm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문 AB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야? 1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cm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이 문제를 푸는데 만약 빗변의 중점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몰랐다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내용이 여러분한테 익숙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천차만별이 될 거라는 거지.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개념 확인 문제 2번과 같이 간단한 문제조차도 그 내용을 꼭 기억해야지 풀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있는 삼각형들이 그렇죠. 맞아요. 예각삼각형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그리고 그런 경우에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위치한다라는 사실인데 이거 참이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이거 두 개의 길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두 개의 각의 크기도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외심이 어디 있냐?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꼭지각의 이등분선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랑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랑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같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삼각형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 어딘가에 외심이 존재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외심의 위치가 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직 이등분선이고 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의 크기의 이등분선이다. 그 같은 선이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면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위치한다라는 얘기 참이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뭐니까?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자, 됐나요? 자, 그래서 3번 이야기 참이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일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선위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밑줄 그은 이 부분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쓰여져도 맞고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 즉 꼭지각이 마주 보고 있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4번 보기 보자.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외부에 존재한다 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 맞는 이야기죠.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 4번 하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할 이야기는 5번 이야기다. 직각삼각형의 외심, 빗변의 중점 위에 있다라는 사실 꼭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내부에 있다.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 외부에 있다. 요 정도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시험에 정말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유제 3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유제 4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는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선분 AB는 5, 선분 BC는 12, 선분 CA는 13cm로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 이거 되게 뜬금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외접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텐데, 자, 예쁘게 그려지지 않네. 자, 이렇게 외접원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얘들아, 이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반지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 지름의 길이를 알수 있고 그러면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외접원의 중심이 빗변의 중점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아지니까 반지름이 2분의 13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2분의 13cm야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때?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2πr이었으니까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이야기한다면 2배 해서 파이 붙여주면 우리 13파이 센티미터다라는 정답 얻어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선분 AC가 외접원의 뭐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네가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구나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가면요, 지름에 대해서 원 위에 있는 점과 만들어내는 각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라는 이야기는 올해만 공부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이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유제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외심이면 도대체 어떤 성질들이 성립하고 어떤 공식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시험 때 시간들을 좀 아낄 수 있을까? 이런 외심의 성질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심의 성질을 보자. 첫 번째, 점오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각 X, 각 Y, 각 Z의 합이 90도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질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90도냐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이등변 삼각형들이 눈에 띄어야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이쪽으로 옮겨와요. Y는 이쪽으로 옮겨가죠. Z는요, 이리 옮겨오겠죠. 어떤 일 벌어져요? 각 X와 각 Y와 각 Z가 전체적으로 두 개씩 있는 게 삼각형의 세 개의 내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값이 380도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제 양변 2로 나누면 우리는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의 크기가 90도다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겠죠. 괜찮은가요?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세 개의 각의 크기 합이 90도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식은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외심을 바로 우리 선을 그려보면 같은 각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고 어떤 것들을 더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 180도가 되는지 눈에 보여지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기보다 그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을 구할 때 같은 각들을 표시하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선생님은 이 공식보다는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선생님이 완벽하게 XYZ가 다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림에 표시해 놔서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Y가 표시가 안돼 있고, Y 자체가 표시가 안돼 있고, X가 두번 표시되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30도, 3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양쪽에 똑같은 두 밑각인지 아니면 하나의 각, 다른 각 Y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아,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생각은 하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삼각형에서 같은 각들을 표시해서 세 내각의 크기 합이 같아진다라고 적용해 주는 게더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각 BOC가 각 A의 두 배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외심이 만들어내는 각을 우리 외심각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리고 요 반대쪽에 있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그냥 쉽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각이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공식적인 용어들은 아닙니다. 이것도 외심각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다른 책에 쓰여져 있지 않고요. 얘도 꼭지각은 아니죠. 꼭지각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들어내는 각이에요. 근데 외심각이라고 하면 다들 떠올릴 수 있는 위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심각의 저 반대편 쪽에 있는 각, 그 편하게 그냥 저 끝에 붙어 있는 각, 그래서 꼭지각 혹은 반대편 각,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줄 겁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반대쪽에 있는 각과 외심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인데, 이두 번째 성질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까지 해두세요. 증명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자, 그럼 증명부터 한번 해보자. 지금 현재 외심이 5였으니까, 자, 이두 개의 각이 동그라미로 같아질 겁니다. 그렇죠? 왜? 삼각형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렇다면 각 BOD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삼각형 ABO에서 하나의 외각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아, 이 각이 동그라미 두 개짜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해 본다면요. 삼각형 AO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도 세모가 될 거고요. 그럼 오른쪽 삼각형에서 역시나 각 COD가 외각이 되고 삼각형 두 개, 이 세모 두 개의 각이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보세요. 각 A는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각 BOC는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그러니까, 아, 외심각이 각 A의 두 배구나. 외심각이 반대편에 있는 각의 두 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는, 그렇지, 외심각의 절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렸죠? 그리고 결과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니?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실은 첫 번째 얘기했던 공식은 몰라도 되는데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오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있는 X의 크기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아, 65도에 두배 하고 써서 각 X의 크기는 130도야 라고 그냥 정답 쓰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됐나요? 네, 이걸 원리를 한 번만 여기서 더 설명하면 A와 O를 선을 그려서 연장시켜준다면 65도가 동그라미와 세모로 나누어질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동그라미 두 개, 이쪽은 세모 두 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동그라미와 세모 더하면 65도인데 동그라미 두 개와 세모 두개 더하면 당연히 두 배에서 130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매번 이걸 그림 그리고 표시하는 게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공식의 결과까지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수학 시간에 항상 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이렇게 명쾌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얘기 꼭 원리와 결과까지도 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유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OBC가 20도, 각 ACO가 14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아, X랑 14도랑 20도랑 더하면 90도가 되어야지라고 공식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20도가 여기 있는 X도와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것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절대 안 헷갈려요. 이거 외심이니까 당연히 반대편에 있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 지금은 우리가 외심만 배웠으니까 그런데요. 내심을 같이 배우면 뒤섞여서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내심에서도 비슷한 공식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건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요. 같은 크기의 각을 써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 여기 있어. 14도 여기 있어. 예, 20도 이쪽에 있어. 그래, 20도도 두 개, X도 두 개, 14도도 두 개구나. 라는 걸 체크한 다음에, 아, 그래? 그러면 14도와 각 X와 20도까지를 더해준 게 90도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두 개, 두 개, 두 개씩 다 있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식을 쓰면 좋겠다. 그러면 각 X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34도를 넘어가서 빼면 되니까 각 X의 크기가 56도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죠. 할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공식을 너무 맹목적으로 외우진 말고 요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크기가 같은 각들을 다 표시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개씩 다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그때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두 개씩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게 공식을 썼다라기보다 20도 더하기 14도, X도, 각 X 더하기 14도, 각 X 더하기 20도까지 이세 개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유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그리고 각 A가 32도로 주어져 있다. 자, 여기에는 이 각의 크기가 32도로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BOC라는 외심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정답은 얼마인지 알죠? 반대편에 있는 각의 두배 하면 되니까 정답 BOC의 크기는 64도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근데 이거 증명하는 과정과 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모칸 해놓고요. 박스를 채워서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봐라. 네가 한번 채워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외심이 아니라 내심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내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와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풀면서 강조해 보도록 하자. 보자.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AO와 BO와 CO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외심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삼각형 AOB라는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 삼각형 AOB에서 각 BAO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는 뭐랑 똑같겠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대쪽에 있는 각과 똑같겠죠? 그래서 BAO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는 각 ABO하고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각 BOD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외곽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BAO라는 각의 크기의 두 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이건 외곽이고, 그럼 이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랑 똑같은데 그두 개의 각이 같으니까 하나의 각의 두 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세모라고 한다면 너 세모니까 세모 두 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식으로 쓴다면 각 삼각형 AOC에서 각 COD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자, 이렇게 만들어진 COD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요 꼭지각 쪽에 있는 세모의 두 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CAO의 두 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BO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각 A의 크기의 두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A의 크기를 문제에서 32도라고
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니까 32도의 2배 하면서 64도라고 정답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네모칸 채우기 문제는 선생님이 보여드린

드렸던 증명 과정을 식으로 쓴 거고요. 결과는 32도에 두 배하고 바로 답으로 쓰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하고 암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삼각형의 내심에 관련된 이야기 할 텐데, 이 오늘 배웠던 것과 같은 패턴으로 공부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분야 예술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무려 3개의 글을 만나봐야 합니다. 마음이 좀 바쁘네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만날 3개의 글,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고 느끼고 즐기다. 풍경작용으로 즐기는 한옥입니다. 예술 분야의 글이다 보니까 제목도 되게 좀 예술적인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 글 모두 읽어보고 왔죠? 자, 첫 번째 글에 대한 독해 지식부터 만나보도록 합니다. 열거라는 설명 방식이에요. 열거. 여러 가지 내용이나 사실을 낱낱이 쭉 늘어놓아서 설명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해요. 열거했다, 나열했다 라는 거죠. 열거를 활용하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종류, 그리고 예시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설명할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늘어놓아서 설명하는 거니까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용의 종류와 예시를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뭐 국어에서 문제를 풀 때 예문이 나와요. 이 예문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헷갈리는 거지. 이거 예시야, 열거야? 여러 가지 예를 늘어놨단 말이지. 그럼 예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늘어놨으니까 열거도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둘 다 됩니다. 예시, 열거 두 가지가 다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열거가 글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 제목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되게 뭐 훌륭한 예술 작품을 봤을 때도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보면 뭔가 좀 놀랄만한 일이 있거나 뭔가 되게 멋있거나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 때 와 그거 진짜 예술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왜 이런 예술이다라는 말을 쓰는 걸까? 예술이 대체 뭘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글에서 해결을 해줄 것 같아요. 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술은 원래 기술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자, 예술이 바로 제목에도 있지만 이 글의 중심 화제인데 기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대요. 근데 예술하고 기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데, 그쵸? 자, 어쨌든 예술의 어원입니다. 기술에서 유래했네요. 자, 기술이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어떠한 재료를 가공하고 형성하여 객관적인 성과나 물건을 산출하는 능력 또는 활동을 기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안에 예술에 대한 의미는 잘 찾을 수가 없는데, 그쵸? 18세기에 들어와 예술은 기술의 의미를 바탕으로 음악, 문예, 연극, 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18세기 이때 정립이 됐네요. 포함해 미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기술로 이해된다. 아, 기술이라는 말 들어갔어. 미적 기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그래, 뭐 기술이라고 그렇게 하면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술. 자, 여기 예술에 포함되는 영역, 음악, 문예, 연극, 무용 등이래요. 자,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갈래를 어떻게 했어? 쭉 나열했네요. 이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식 열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1문단 예술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따라서 예술은 그 창작 원리를 미의 아름다움의 토대를 두고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미,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감각적 즐거움만이 아닌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 이게 바로 예술의 효과예요. 근데 여러분 국어 시간에 소설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소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삶의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소설도 문학 작품이잖아요. 예술이에요. 아 정말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기는 하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의 효과예요. 진실이

표현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넘어갈게요. 예술은 그 창작 원리에 따라 내용과 형식을 갖춰 작품을 만들어낸다. 자, 예술의 특성입니다.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뜻이죠. 예술의 내용은 현실을 토대로 하는데, 그렇죠? 현실을 반영해서 예술을 만들잖아요. 예술가는 현실에서 소재를 찾고 실제 존재하는 것과 유사, 비슷하게 재현,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즉, 예술가는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자신의 개성과 감정, 관점에 따라 새롭게 변형하여 내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술의 특성이네요. 이때 예술가의 의도나 관점이 반영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도 이해가 돼요. 봐봐. 그 실제 존재하는 현실, 바다. 바다라는 현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학 작품들, 예술 작품들이 나왔습니까? 다 다르죠. 어떤 바다는 되게 슬픈 바다예요. 어떤 바다는 너무 아름다운 바다예요. 어떤 바다는 너무 장엄한 바다예요. 어떤 바다는 너무 무서운 바다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자신의 관점이나 감정을 담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실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네요. 작품의 내용이 명료하게 전달되고 감동을 줄수 있으려면 형식을 통해 잘 구성되어야 한다. 예술의 내용이 작품에 포함된 정신이나 정서. 내용은 정신이나 정서야. 그렇다면 예술의 형식은 뭔데? 내용이 감각적으로 드러난 모든 표현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용은 뭐가 있고 형식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예술의 첫 번째 특성, 산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술은 내용과 형식을 통해 감상자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한다. 예술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감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감상자 역할을 하잖아요.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요. 뭔가 보고 감정이 울릴 때, 예술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성적으로 막 판단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그 노래가 왜 좋은지 설명하라 그러면 못해. 그런데 나는 그 노래가 좋은걸? 저 그림이 왜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색깔도 좋고, 뭐, 그림도 너무 내 스타일이고, 막, 그게 내 스타일이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이 사실은 좀 어렵죠. 감상자는 예술에 대해 진위 판단이 아닌, 그러니까 진짜야, 가짜야,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렇게 감상자는 예술 체험을 통해 일상적 경험과는 다른 특별한 감동을 맛본다. 예술을 체험하면서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작품의 형식에 귀를 기울이는 미적 체험, 아름다움의 체험, 그래서 심미적 체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체험에서 어떤 작품은 감상자의 정서를 뒤흔드는 감동을 주게 되며, 어떤 작품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알거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대요. 여기까지 내용은 예술 체험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의 인생, 뭐, 인생 영화가 뭐야? 뭐, 인생 노래가 뭐야? 이런 묻잖아요. 그게 정말 지금까지 내 삶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줬던 그 예술의 어떤 분야가 뭐냐? 이런 거죠. 자, 3문단입니다. 예술의 특성 2, 그리고 예술 체험의 효과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예술적 감동에 관해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갑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했대요. 들어봤죠, 여러분? 예술적 감동. 이것은 감정을 정화하고 고상한 차원으로 인간성을 고양시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카타르시스의 의미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효과로 제시한 이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은 오늘날 전 예술 장르의 미적 체험을 일컫는 중요한 개념이 됐대요.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이 갖는 가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 예술 장르에서 뭐, 뮤지컬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느꼈어. 너무나 아름다움을 느꼈어. 그럴 때 카타르시스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릴케, 어마어마한 그 천재 시인이죠. 릴케라는 시인은 뭐라 그랬냐. 고대의 아름다운 조각품인 아폴론 토르소를 감상했어. 예술 작품을 감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작품이 감상자에게 너는 삶을 바꾸어야 한다. 라고 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릴케가 아폴론 토르소를 감상하고 나서 느낀 그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저 작품은 나한테 삶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대. 릴케가 느낀 예술의 감동입니다. 이렇게까지 느낀다고요?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진정한 예술 작품은 사람들의 예술 감각을 일깨우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술 작품 감상의 효과와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참그 예술 작품, 예술이 없었다면 삶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타이타닉에도 보면은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도 거기 그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끝까지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가려고 하거든요. 아, 이제 우리도 좀 어떻게 좀뭐 피해보든 뭐 어떻게 해보자. 삶을 뭐 정리하다 해보자. 하고 안녕하고 갔다가 다시 모여요, 결국. 끝까지. 되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걸 느꼈어요. 네. 하, 예술이 참 멋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문단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갈게요. 스텝 3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보기를 보면 조선 후기에 창작된 춘향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전소설이다. 줄거리를 살펴보면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 기생의 딸 성춘향이 신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지만 이몽룡이 한양으로 가게 되면서 잠시 이별한다. 그리고 남원에 새로 부임한 탐관오리 변사또는 춘향의 미모에 반하여 수청을 강요하나 성춘향은 일부 종사를 앞세워 거절하다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변사또를 파직하고 성춘향을 구출한다. 이 고전소설은 탐관오리가 횡행했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절개나 지조 등의 유교적 이념, 성춘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함께 신분 상승이라는 민중의 소망을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춘향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나눈 신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은 선이나 미의 예술적 요소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건 보면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선이나 미라고 볼수 있겠죠.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이별한 성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의 행태는 악이나 추의 예술적 요소다. 그쵸?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의 행태. 보면 인생의 어떤 그 더럽고 추악한 면모에 해당하니까 악이나 추라고 볼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자, 춘향전에 반영된 유교적 이념, 뭐야, 절개나 지조라고 했는데 작품을 체험한 감상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작가의 정신이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는 것은 조선 후기 탐관오리가 횡행했던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해낸다? 여러분, 예술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3문단에 보시면 자신의 개성과 감정, 관점에 따라 새롭게 변형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춘향전에 미적 체험한 민중들이 신분 상승의 소망을 지니게 되었다면 감상자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쵸?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은 어떠한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글 만나볼게요. 일단 독해 지식부터 보면 관심 유발이라고 하는데 글쓸때 글쓴이는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해요. 의문문의 형식으로서 대상을 소개한다거나, 속담 명언으로 글을 시작한다거나, 널리 알려진 말뜻을 일부러 반대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참신한 관점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글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유도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제목은 아름다움을 알고 느끼고 즐기다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미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 느끼는 마음, 즐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게 제목의 내용이죠. 자,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 느끼는 마음, 즐기는 마음. 바로 중심 화제. 여러분들이 미술을 알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미술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놀라게 될 거래요. 여기까지 1문단. 미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죠. 넘어갑니다. 미술을 알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은 이제 아는 마음이겠죠?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대요. 여러분, 미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알려주죠. 여러분의 생활용품인 옷, 가방, 신발 등이 모두 미술과 연관이 있고, 자동차, 지하철, 비행기, 자전거, 상점의 진열장, 광고, 포스터도 마찬가지래요. 이 정도면 우리 생활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치? 미술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아마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를 살 때에는 예쁜 것을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심사숙고 뭐예요? 깊이 잘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요. 평소에 뭐 미술에 대해서 뭐 조예가 없다 하더라도 아, 이게 예뻐? 이게 예뻐? 묻는단 말이에요. 더 예쁜 걸 사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움을 아는 그 마음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다 여기까지. 일상생활 속의 미술 행위. 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어때? 맞아. 나도 그러는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아,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흥미 유발 요소 가운데 하나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넘어가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미술 행위인 것입니다. 지우개 하나를 고를 때도 예쁜 것을 고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미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술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고 나면 주변에서 볼수 있는 미술과 관련된 것들에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아름다운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의 효과입니다. 이 문단, 미술을 알기 위해 필요한 마음 첫 번째,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아름다운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죠? 미술을 알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마음은 느끼는 마음입니다. 자, 느낀다는 건 뭔데?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그렇죠? 구체적인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래, 어떤 것? 좋은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다. 추상화의 색상과 형태를 보면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전원 풍경을 그린 그림을 보면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 산수화를 보면 마치 내가 깊은 산속을 걷는 것 같다. 이런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느낀다의 예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내용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전원 풍경을 그린 그림을 봤을 때 누군 외할머니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친할머니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누구는 이모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느껴보는 것,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려보는 것, 이게 느낀다라는 것. 이러한 느낌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넉넉하게 해준대. 그래서 좋은 거라는 거죠. 느끼는 마음의 효과입니다. 사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로움을 가졌다는 거래요. 여유가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조건이에요. 경직된 생활을 한 어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어? 왜? 어른들도 아름다움 많이 느끼는데? 좀 글쓴이가 좀 그러네요. 어? 그런데 학생들은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지. 누가? 학생들이. 왜 꼭 학생들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계속 어떤 추론적인 읽기, 숨겨진 내용, 생략된 내용을 찾으면서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비문학 독해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왜 학생들에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을까? 아마도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지금 되게 이야기하듯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글을 쓸 때 예상 독자를 학생들로 설정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라고 표현을 한 걸 거예요. 그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 예쁘다라고 느꼈던 거랑 지금 어른이 되어서 예쁘다라고 느끼는 것,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 좀 그 대상이 다르지 않나. 또 정도가 좀 다르지 않나. 이거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그 사춘기를 흔히 그러잖아. 뭐 낙엽이 구르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그런 거 보면 좀 감수성이 예민하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있겠죠. 어릴 때 키운 감성이 평생을 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인공의 아름다움, 어떤 대상을 통한 감동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느껴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 느끼는 마음.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마음 얘기 나와야죠. 세 번째는 즐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즐기는 마음이란 표현하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즐기는 마음의 의미네요.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만드는데 소질이 없는데 어떻게 즐기나요? 저는 표현할 줄을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 여기는 질문 활용했네요. 미술을 알고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그 느낌을 이제 표현해 보아야 합니다. 형태를 담게 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틀에 얽매여서는 즐겁게 그리거나 만들 수 없대요. 그러니까 즐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표현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고 채색도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추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형태를 변형시켜 구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표현 재료를 구김이나 붙임을 통해 입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틀에 갇혀있지 말고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그 감정에 충실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느끼는 감정에 충실할 것. 그래서 세 번째 마음, 바로 즐기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스텝 3, 2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와 B를 평가한 내용 알맞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A는 옷이나 생활용품을 살 때 참으로 탁월한 선택을 한대. 어떤?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의 물건을 잘 사지 않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에서 예쁜 것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저렴하게 샀다는 A의 말을 믿지 않을 정도래요. 되게 잘 고르나 봅니다. 그렇죠?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잘 선택하는 것이죠. 반대로 B는 예쁘다고 생각한 옷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서 입고 다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지만 안목이 낮은 선택. 아주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하죠. 자, A는 미술 행위를 했으나 B는 미술 행위를 하지 않았다. 아니죠. B도 예

사귄다고 생각한 걸 사긴 샀어. 다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론 거죠. 그래서 알맞지 않고요. A는 B에 비해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미술 행위를 그쳐 보다 효과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A는 B에 비해 미술을 느끼는 마음이 많아서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느낌이 다양하다? 미술을 느끼는 마음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B는 A보다 즐기는 마음으로 미술 행위를 함으로써 더큰 만족감을 얻는 삶을 살고 있다? 더큰 만족감을 얻었는지 어쩐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고 즐기는 마음인지도 나오지 않았죠. B는 A에 비해 미술과 관련된 것들에서 깊이는 아름다움을 찾느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깊이는 아름다움을 찾느라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글 만나볼게요. 배경 지식부터 봅시다. 한옥의 마루와 온돌입니다. 자, 한옥의 마루 모습이죠. 한옥의 특징 중 하나는 마루와 온돌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다. 마루는 집체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나 그 널빤지를 깔아놓은 곳을 의미한다. 한옥에서 몸체의 방과 방 사이에는 큰 마루를 대청마루라고 하며 이게 대청마루죠. 집의 중심이면서 모든 동선의 중심이기도 하다. 한옥의 마루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발전하였고 주로 여름에. 그쵸, 여름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자, 온돌은 어때요? 따뜻한 기운이 방 밑을 통과하여 방을 덮이는 장치. 한옥의 온돌은 추운 북쪽 지방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음식을 만드는 일과 실내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하는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대요. 자,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떼서 음식을 하잖아. 그럼 여기에 따뜻한 기운이 방바닥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야. 온돌 끝까지. 어디? 굴뚝으로 나가는. 그러면서 방을 데우는 거죠. 마루는 남쪽 지방에서 발전해서 북쪽으로 갔죠? 온돌은 추운 지방인 북쪽에서 발전해서 남쪽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이두 개가 이제 오늘날 한옥의 특징으로 발전했다는 건데, 자, 그러면 글 내용을 봅시다. 한옥은 다양하고 가변적인 풍경을 제공한다. 가변적이라는 거는 그 변하는, 그렇죠? 그래서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풍경을 제공한다. 다양하고 가변적인 요소는 한옥의 풍경작용에서 잘 드러난다. 한옥의 풍경작용, 뭡니까? 제목에도 있죠? 이 글의 중심 화제네요. 집을 하나의 풍경요소로 파악하여 생활을 즐기며 집과 주변 환경을 하나의 풍경화처럼 만들어낸다. 라는 거예요. 한옥의 풍경작용은 관찰자가 집밖 멀리에서 집으로 접근하면서 일어나는 작용과 관찰자가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작용으로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풍경작용의 유형인데 이렇게 개념과 유형을 먼저 설명했죠. 그럼 이제 이 유형에 대해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겠네요. 이어지는 내용 봅시다. 집 밖에서 일어나는 풍경작용은 뭔데? 전경에서 시작된대요. 전경은 뭐야? 먼 발치서 집의 전체 모습을 하나의 풍경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경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풍경이냐? 한옥이 산세, 산의 모양에 순응하고 어우러져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산세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한옥이 있는데 이게 되게 튀거나 이게 아니라 이 산의 모양과 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풍경이 된다. 그런 다음 대문이 보일 만큼 집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전경 요소는 사라져. 그럼 어때? 대문을 통해 여기 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안 내부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뭐냐? 대문에서 집 안에 집 안까지 보이게 되는 풍경 작용이 되죠. 대문이 액자 역할을 해. 집을 큰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부분을 통해 집 안의 풍경의 일부를 초점화해서 마치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때 원근의 차이, 멀고 가까움의 차이나 시선의 각도에 따라 마당이 더 많이 보이고 행랑채가 더 많이 보이고 안채가 더 많이 보이고 이런 다양한 풍경을 드러낸대요. 자, 집 안의 모습이 왜 다양하게 보이느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문단, 한옥 풍경작용에서 전경에 대한 설명이죠. 이어서 볼게요.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풍경작용은 그럼 뭐냐? 한옥 풍경작용에서 이게 차경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한옥의 창이 대표적이다. 창은 외부로 향한 창의 설치 방향, 높낮이,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한 외부의 풍경을 빌려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차경이라고 해요. 빌릴 차자를 써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풍경작용, 차경입니다. 특히 창은 사람이 스스로 여는 정도를 달리해 변화무쌍한 풍경을 연출한다. 그런데 창은 스스로 풍경이 되기도 한대요. 자, 이렇게 창을 여닫는 정도를 달리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 있고요. 한옥의 창은 대개 창호지로 만들어지는데 창호지는 반투명이죠. 빛을 받으면 창살의 조형성, 창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한편 두짝으로 되어 있는 창의 경우 외부의 풍경과 나란히 병렬을 이루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그러니까 두짝으로 되어 있으면 한 짝만 열면 열린 곳에는 밖의 모습이 보이고 안 열린 곳에서는 창살의 모습이 조형적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아름답게. 자, 창호지에 어리는 빛의 종류와 색이, 계절적 상황 등에 따라 창의 색이나 분위기가 달라지며 감성작용을 일으켜 하나의 심미 요소로 둔갑해 버린대요. 창호지를 통한 다양한 풍경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가 산문담 풍경작용에서 차경과 창의 특성입니다. 이쯤 되니까 그 한옥에 좀 앉아서 이런 걸 실제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넘어갈게요. 한옥의 다층적 풍경작용은 관조의 입장에서 자연을 이해하려는 결과라고 할수 있대요. 그럼 관조가 뭔데? 자, 관조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거야. 조용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걸 관조라고 하는데, 이성적인 시비 판단이나 이해 타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또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저 내 마음을 텅 비워 대상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분석해서 우열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며 좋고 싫음의 차별도 하지 않아.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서 느껴보는 것. 그게 바로 관조입니다. 자, 이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져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즐기는 전통적 가치관을 구현한 것이다. 아울러 실용적 목적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냥 단지 예쁘라고 한 거냐? 아니야. 실용적 목적도 있대.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잘 받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집안 깊숙이 끌어들여 계절에 따른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옥 풍경작용의 실용성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사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한옥의 풍경작용은 집 스스로 풍경을 만들어 집에 그림을 가득 채우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한옥 풍경작용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시시각각 변하는 살아있는 실체죠. 아침, 점심, 저녁 햇빛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고,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거다 다를 것이고, 이렇게 살아있어요. 집과 사람, 자연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한옥은 다양하고 살아있는 풍경을 즐기며 사람이 살기에 즐거운 곳이라는 애착을 느끼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효과가 나와 있네요. 한옥 풍경작용의 목적과 효과였습니다. 자, 한옥 너무 좋은데?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문제 스텝 3, 2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제시된 사진은 한옥의 전통 한옥의 장점을 살려 현대적으로 건축한 한옥의 마루 모습이래요. 네 개의 문 중에서 두 개만 열었어. 햇볕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겠죠? 문에 비친 햇빛을 통해 문살의 모습이 또 아름답게 나타나요. 열린 문을 통해 바깥의 경치 구경할 수 있게 했어요. 마루에서 바라보는 바깥의 경치를 풍경으로 빌리고 있다는 점에서 관찰자가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보는 풍경작용 맞죠? 사람이 문을 여는 정도를 조절한다면 자신이 보기 좋아하는 풍경과 보기 싫어하는 풍경을 가려내어 감상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까 이쪽에 보기 싫은 게 있어. 여기는 문 닫으면 되고 여기는 보고 싶어. 그럼 문 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맞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틀렸어요. 자, 이 문제 뭐라고 나와? 윗글을 읽은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문학 독해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윗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내 배경지식이 작용해버리는 거야. 그럼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에는 뭐라 그랬냐면 창은 사람이 스스로 여는 정도를 달리해 그냥 변화무쌍한 풍경을 연출한다라고만 했지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보기 싫어하는 거는 뭐 가리고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헷갈리지 않도록 윗글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 열어볼까요? 심사숙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깊이 잘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를 살 때에는 예쁜 것을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 잘 생각할 것입니다. 가변적은 이 변자가 변한다는 거죠.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 그래서 한옥은 다양하고 가변적인 풍경을 제공한다.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풍경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예술 분야의 두 개의 글더 만나보겠습니다. 꼭 읽어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영어 실력이 된다. 이복화 중학 기본 강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Day 4, Personality,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들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word mission 다들 도전해 주셨나요? 바로 정답은 Yuna is a teenager. 유나는 10대이다. 우리가 teenager, 이 10대라는 단어는 13살에서 19살 사이의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I am not a child. 저는 아이도 아니고 I am not an adult. 저는 어른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있는 15살의 유나는 teenager. 우리가 10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월드 미션은 자, 여러분을 잘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 골라보는 겁니다. Pick a word that best describes you.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지금은 이 단어들의 뜻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단어들의 의미를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한번 잘 보면서, 이 중에서 나를 잘 나타내는 단어는 이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단어, character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character 발음해 볼까요? character. 바로 성격, 기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특징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의어로는 우리 personality. 오늘의 주제가 되죠. 자, personality. 성격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personality, character. 성격, 기질이라는 의미가 된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t takes time. 자,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하는데? To judge. 판단하는데. 누구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Someone's character이 되겠죠. It takes time to judge someone's character. 누군가의 character, 성격을 판단하는 데는 takes time, 시간이 걸립니다라는 예문이에요. 자, 다음은 good. good. 형용사로 좋은 또는 맥락에 따라서는 착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제니는 좋은 사람이다. 이때 우리는 Jenny is a good person 이라고 할수 있죠. 자, good, 좋은, 착한이란 뜻이고요. 자, 함께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be good at 이에요. be good at something. 무엇을 잘하다 또는 무엇에 능숙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kind란 단어 볼게요. 자, 발음해 볼까요? kind, kind. 형용사로 친절한이란 뜻이에요. kind. 자, 유의어로는 nice도 있죠. nice, kind. 자, 그리고 우리 반이어도 좀잘 알아둘 겁니다. 오늘은 특히 선생님이 이 반이어들을 많이 소개할 거예요. 함께 암기하시는 겁니다. kind, 친절한, unkind, 불친절한. 자, 예문 볼게요. 너는 나에게 매우 친절하다. You're so kind to me. You're so kind to me. 넌 나에게 매우 친절하다란 뜻이죠. 불친절하는 un을 붙여서 unkind가 돼요. unkind. 자, 다음은 honest. honest. 자, 지금 쌤이 h 발음했나요? 네, h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h를 무음 처리하고 그냥 honest라고 발음합니다. honest. 솔직한, 정직한이란 뜻이고요. 우리 반이어도 함께 알아둘게요. this를 붙여서 어떻게 쓴다? dishonest. dishonest. 정직하지 못한. 자, 이 발음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 나와 있죠. H는 발음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관사를 앞에 붙이게 될 때는 어가 아닌 무엇을 쓴다? 언을 써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honest. 자,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치, person. An honest person. 이렇게 쓰는 겁니다. H를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는 그쵸, on을 써준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솔직했다. 자, 이때 우리는 he was honest라고 표현할 수 있죠. He was honest about his mistake. 그의 실수에 대해서 솔직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honest, dishonest. 함께 암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responsible 이란 단어 볼게요. 자, 조금 길죠? 발음해 볼게요. responsible,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책임감 있는 것은, 자, 주어가 책임감 있는 것은 이라고 할때 우리는 being responsible 이라고 하죠. being responsible takes practice and patience.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practice, 연습이에요. patience는 인내죠. 자, 책임감 있는 것은 takes practice and patience. 연습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자, 다음은 polite.

polite 발음해 볼게요. polite. 바로 예의 바른 공손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무례한은 뭐라고 할까? 그쵸? 임을 붙여서 impolite라고 해. impolite. 무례한. 또는 다른 말로 rude라는 표현도 있어요. impolite, rude. 둘다 무례한이란 뜻이고요. polite. 예의 바른 공손한이죠. 자, 버스에서 조용히 말하는 것은 예의 바르다. It is polite라고 표현을 합니다. It is polite to speak quietly on the bus. 자, polite, 예의 바른, 공손한,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자, 이어서 rude가 나오죠. rude. 방금 봤던 단어입니다. rude. 무슨 뜻이다? 무례함 또는 버릇없는이에요. 자, 유의어로 impolite도 나오죠. 자, 남의 말을 가로막는 것은, 그치, 굉장히 무례하죠. 남의 말을 가로막는 것은 무례하다. It is rude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It is rude to interrupt someone. 자, 여기서 interrupt라고 하면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방해하다, 가로막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 friendly. 형용사로 우호적인, 다정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 단어 봤었어요. 바로 friend, 친구라는 단어 배울 때 그때 함께 나왔던 단어인데요. friendly, 다정한이란 뜻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세요. Be friendly to others. 자, 이렇게 friendly까지 봤고요. 자, 이어서 helpful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help라는 동사 봤었어요. 바로 도와주다란 뜻이었는데요. helpful이라고 하면, 그쵸, 도움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도움이 되는 또는 유용한.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의미로 유의어 useful 있습니다. useful, helpful, useful. 자, 예문 볼게요. 곤충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니? Can insects be helpful to humans? 자, 이때 helpful,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음은 gentle이란 단어가 나와요. gentle, 온화한, 부드러운입니다. 자, 그는 얼마나 온화한지, 이때 우리는 how gentle he is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이 문장의 형식이 조금 독특하죠. 이런 걸 우리는 영어에서 감탄문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탄문, 감탄을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형식을 보면 how 뒤에 gentle과 같은 형용사 그리고 주어와 동사 형태로 써줍니다. 이러면은 그가 얼마나 뭐뭐한지 이런 의미가 돼요. How gentle he is. 그는 얼마나 온화한지 감탄문의 형태이다. 자, 다음 이어서 romantic이란 단어 볼게요. romantic. 자, 발음해볼까? romantic. 로맨틱한, 낭만적인 형용사죠. 자, 여러분 떠오르는 명사 있나요? 그렇지, 바로 romance. romance. 연애, 사랑이라는 명사고요. 여기에 romantic이라고 하면 네, 낭만적인, 로맨틱한 형용사입니다. 자, 영화 속 로맨틱한 장면들은 romantic scenes가 되겠죠. Romantic scenes in movies mak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자, 다음 단어는 violent예요. violent. 자, 발음해 볼까요? violent. 자, 뭔가 발음할 때부터 느낌이 좀 어때요? 네, 좀 폭력적인, 난폭한 이런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violent, 폭력적인, 난폭한이란 형용사가 돼요. 자, 예문 보면 그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다. He suddenly became violent. violent. suddenly는 갑자기요. He suddenly became violent. 그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smart란 단어 볼게요. smart. 똑똑한, 영리한이죠. 자, 나는 리더가 똑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 think leaders should be smart. 자, 예전에 선생님이 요 should라는 조동사 의미 알려줬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should be smart. 똑똑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음은 wise예요. 자, 발음해 볼까? wise. wise. 현명한, 슬기로운. 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아래 플러스에 나와 있는 단어도 좀 같이 볼게요. 지혜는 wisdom이라고 합니다. wisdom. 지혜. 그리고 wisely. 자, wise 뒤에 ly가 붙으면 현명하게라는 부사가 돼요. 자, wise, 현명한.

wisdom 지혜, 그리고 wisely 현명하게가 되는 거죠. 자, 예문 채워볼게요. 그 남자는 현명한 선장이었다. The man was a wise captain. The man was a wise captain. 이때 wise는 그치,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자, 이어서 볼게요. talented란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볼까? talented. talented. 재능이 있는 이란 형용사야. 자, 이때 우리가 함께 알아두면 좋을 단어. talent요, talent. talent가 무슨 뜻일까? 재능 또는 재주죠. 그래서 talented라고 하면 이 재능이 있는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유형어로 gifted도 있는데, gifted. 재능이 있는. 자, 우리가 gift. 무슨 의미일까? gift. 선물이란 명사예요. 그래서 이때 gifted라고 하면 재능을 선물 받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talented, gifted. 둘다 재능이 있는 이란 뜻이다. 자, 예문 볼게요. Jason은 재능 있는 테니스 선수이다. Jason is a talented tennis player. A talented tennis player. 재능이 있는 테니스 선수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curious란 단어가 나옵니다. curious. 자, 발음해볼까? curious. curious. 바로 호기심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자, 너는 달에 대해 호기심이 많니? 이때 우리는 Are you curious about the moon? Are you curious about the moon? 자, curious가 들어가고요. 이 curious라는 형용사는 be curious about 무엇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 많다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문을 보면 너는 무엇에 대해 호기심이 많니라고 할때 원래는 be curious about인데 의문문이잖아. 그래서 이 앞에 있던 비동사가 문장 앞으로 가서 Are you curious about?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curious 무슨 뜻이라고요? 호기심이 많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어리석은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 볼게요. foolish. foolish. 어리석은이에요. 자, 명사로 fool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 그쵸? 바보예요, 바보. fool, 바보입니다. 그래서 foolish. 어리석은이 되는 거죠. 자, 유형어로는 stupid, silly. 다 비슷하게 어리석은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It was foolish behavior. 자, 이때 behavior 행동이란 뜻입니다. It was foolish behavior.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자, 다음은 calm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 볼까요? calm. calm. 그쵸? L을 발음하지 않아요. 그냥 calm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두 가지 품사가 있어요. 형용사로는 침착한, 차분한, 동사로는 진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예문에 보면 그는 시험을 보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했니? 제때 remain 유지하다요. 그래서 did he remain calm이라고 질문을 하죠. Did he remain calm during the test? 자, 이때 calm이라고 하면 형용사로 침착한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동사의 의미로 쌤이 예문을 하나 적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music. 자, 음악을 듣죠. 음악이 나를 진정시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까? Music calmed me. 자, 이때는 calmed라고 해서 동사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Music calmed me. 음악이 나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shy라는 단어 가볼게요. shy 해볼까? shy. shy. 형용사로 수줍어하는 또는 부끄럼을 많이 타는 이에요. 우리 outgoing, 외향적인, 사교적인, outgoing한 친구들도 많죠. 반면에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 shy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예문을 보면 그 수줍어하는 소녀는 spoke in a quiet voice.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라고 해요. 이때 우리는 the shy girl이라고 합니다. the shy girl. 수줍어하는 소녀. the shy girl spoke in a quiet voice. 자, 반의어로 outgoing은 그렇죠. 외향적인, 사교적인이다. 자, 이어서 quiet 볼게요. quiet. quiet. 조용한 말이 별로 없는이란 뜻이고요. 유형어로는 silent가 있어요. silent. 나중에 또한번볼 텐데요. silent라고 하면 이제 과묵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quiet, silent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문 보면 지수는 멋지고 조용해. 지수 is cool and quiet가 되죠.

quiet, 조용하다. 저 조용한. 자, 이어서 silent 바로 나오죠. silent 무슨 뜻이다? 그쵸, 과묵한. 그래서 과묵한, 조용한, quiet의 유의어였어요. 자, 그녀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과묵합니다. She is usually, 자, usually라고 하면 보통이란 뜻이요. 보통. She is usually silent around others. Usually silent around others.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보통 과묵하다, 조용하다. 이런 의미죠. 자, 이어서 funny입니다. funny. 자, funny. 형용사로 웃기는, 재미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유의어로 humorous. humorous. 발음해 볼까요? humorous. 말 그대로 유머 있는 이런 뜻이에요. 유머가 있는, 즉 funny. 뭐 재미있는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그 영화 속 등장인물은 웃기다. The character in the movie is funny. 자, funny, 웃기는, 재미있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다음. brave, active, lazy. 자, 마지막 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brave 해볼게요. brave, brave. 용감한 이란 뜻이에요. 용감한. 자, 예문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감한 행동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We want to show.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요. truly, 진정한이요. 자, 진정한, 용감한 행동이니까. A truly brave act가 되죠. A truly brave act. 진정으로 용감한 행동. 자, brave 무슨 뜻이다? 용감한. 그쵸, 용감한. 자, 다음은 active예요. active. 발음해 볼까요? active. active. 적극적인, 활동적인, 활발한이에요. 자, 지금 유형으로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outgoing이 나옵니다. outgoing. 그쵸, 외향적인, 사교적인 이런 뜻이었고요. passive가 이제 반이어예요, 반이어. passive는 수동적인. 자, active, 적극적인, passive, 수동적인이 됩니다. 자, 예문 보면 수업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라고 하죠. 이럴 때 우리는 be more active라고 할수 있어요. be more active in class. be more active in class. 수업 시간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우리 마지막, 네, 100번째 단어예요, 100번. 우리 벌써 100개의 단어들을 함께 본 겁니다. 너무너무 뿌듯하죠? 자, 100번째 단어는 lazy예요, lazy. 자, 발음해볼까요? lazy. 바로 형용사로 게으른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게으른. 자, 반이어 볼게요. 근면한 또는 성실한 이런 의미로 우리는 hardworking 이란 표현을 써요. hardworking. 근면한. lazy, 게으른이죠. 자, 나는 오늘 아침 너무 게을러서 침대 정리를 안 했다. I was too lazy. I was too lazy to make my bed this morning. 우리가 make my bed라고 하면 이제 침대 정리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to 구문이라고도 합니다. to라고 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too lazy to make my bed. 너무 게을러서 침대 정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를 봤는데요. 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점은 선생님이 유의어뿐만 아니고 이렇게 반의어들을 좀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아이쿠, 외워야 될 단어가 좀 너무 많네 싶었을 텐데요. 여러분, 내일쯤 돼서 이제 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좀 헷갈리는 단어들 유의어, 반의어와 함께 꼭 복화, 노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한 단어를 이용해서 다음 빈칸을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저 오늘은 조금 독특한 형태의 낱말 퍼즐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passive라는 단어가 나와요. passive. 자, 무슨 뜻일까요? passive. 수동적인이란 뜻이야. 그럼 수동적인이란 단어의 반의어는? 적극적인, 활동적인을 적으면 되겠죠. 자, A로 시작하는 무엇이다? active가 되죠. active. 자, active, 적극적인, passive, 수동적인. 자,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2번. 자, silent, 무슨 의미죠? 과묵한, 조용한이지. 자, 이 표시는 무엇이다? 비슷한 단어, 즉, 유의어를 뜻해요. 자, silent의 유의어, 조용한, quiet가 있었어요. quiet. quiet. 이렇게 되겠죠. quiet, silent. 자, 그 다음 3번. polite. 무슨 뜻이에요? 예의가 바른 이런 뜻이에요. 그럼 polite의 반이요. 물론 우리가 두 가지 봤어요. impolite도 있어요.

R로 시작한 단어 뭐가 있었죠? Rude. 네, rude. 바로 무례한 또는 뭐 버릇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Gentle 무슨 뜻이야? Gentle. 네, 온화한이란 뜻이죠. 온화한. 반대로 V로 시작하는 좀 폭력적인, 난폭함. 어떻게 쓰죠? Violent라고 합니다. Violent. 자, 그래서 violent, 폭력적인, gentle, 온화한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5번부터 또 9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 5번은 gifted. 자, gifted 무슨 의미죠? 선생님이 gift, 선물이라 그랬잖아. 재능을 선물 받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라 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재능 있는 유형, talented가 있었죠. talented. 자, talent는 재능이고요. talented, 재능 있는 이란 뜻이죠. 재능 있는. 자, 6번, hardworking. 무슨 뜻이다? hardworking. 근면한, 성실한 이런 의미였어요. 자, 그럼 반대로 반이어는 게으른이 되죠. 자, 게으른. lazy입니다. lazy. 자, 6번은 lazy. 자, 이어서 7번, smart, wise. 똑똑한, 영리한, 현명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반이어가 나와요. 반이어. F로 시작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foolish. 어리석은이죠. 어리석은 foolish. foolish, 어리석은, smart, wise, 영리한, 똑똑한 이런 의미죠. 자, 8번입니다. honest. 자, 발음에 주의한다. H는 발음하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honest의 의미는 솔직한, 정직한. 자, 반이요. honest 앞에 이것을 붙입니다. 바로 this를 붙여요. 그래서 dishonest가 되죠. dishonest, 정직하지 못한. 자, 마지막 9번입니다. outgoing. 자, 말 그대로 out, 뭔가 바깥이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outgoing, 외향적인, 사교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반이어로는, 그치, 수줍어하는, 부끄러움이 많은 이런 의미로, 네, shy가 되겠죠. 자, shy, 부끄러움이 많은, outgoing, 외향적인. 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 이어서 B로 가서, 아, daily practice로 가서 이제 A, 빈칸에 알맞은 단어들을 같이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자, 이것도 지금 단어들의 관계를 잘 보면서 적어야 합니다. 자, 1번은 unkind란 단어가 나와요. 자, kind가 무슨 뜻이다? 그쵸. 친절 아니고, unkind는 불친절한이에요. 자, 그러면 친절한? 그렇지. kind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kind, 친절한, 그리고 unkind, 불친절한. 자, 2번은 impolite, 무례한이 나와요. 자, 그럼 반이어 예의 바르는, 그치, 임을 빼고 그냥 polite가 되죠. polite, 예의 바른, impolite, 무례한. 자, 3번, romance, romance는 연애, 사랑이라는 명사고요. 자, 지금 이 둘의 관계를 보니까 로맨틱한, 아, 명사랑 형용사의 관계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로맨스의 형용사는 romantic이 됩니다. romantic. romance, romantic. 자, 4번으로 가서 personality, 성격, 인격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또 성격, 특징이라는 단어, 유의어로 character. 아까 우리 맨첫 번째로 봤던 단어였습니다. personality 또는 character. 자, 다음. humorous. 자, humorous. 무슨 뜻이다? 유머러스한 이란 의미죠. 자, 유의어로 웃기는 F로 시작하는데요. 그렇지. funny가 있었어요. funny. humorous, funny. 둘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A의 단어들 다 한번 채워봤고요. 이어서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1번부터 보면 조용한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 조용하는 저 quiet, silent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기에 quiet가 되겠네요. A quiet place. 조용한 장소. 자, 2번. 용감한 병사. 용감한 brave죠. brave. 자, 여기 있네요. A brave soldier. A brave soldier. 자, 3번. 현명한 지도자. 자, 현명한. 그렇지. wise가 되죠. A wise leader, 현명한 지도자. 자, 4번에 a highl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highly는 매우란 뜻이야. 매우, 매우 재능 있는 학생이다. 자, 재능 있는 talented가 됩니다. 자, talent, 재능이라 그랬어요. talent.

재능이 있는 A highly talented student. 매우 재능이 있는 학생.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어리석은 실수를 하다. 자, 어리석은. 그렇지. Foolish가 되죠. Foolish. Make a foolish mistake. 어리석은 실수를 하다. 자, 이렇게 우리 B에 있는 단어들도 같이 한번 잘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C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보기가 없어요. 자,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 텐데요. 자, 1번을 읽어볼게요. 나는 다른 문화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무엇에 호기심이 많은이란 표현, be curious about 이란 표현을 배웠죠. 자, 빈칸에는 그렇지, 호기심이 많은 curious가 들어갑니다. I am curious about other cultures. 여기서 culture이라고 하면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자, 2번.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잘한다. 자, 무엇을 잘하다라는 표현. Be good at 이라는 표현을 봤었어요. 그럼 이때 빈칸에는 그렇지, 굿이 들어가죠. She is good at speaking in public. Be good at something. 무엇을 잘하다죠. 잘하다. 자, 3번. 그녀는 동아리에 적극적인 회원이다. 자, 적극적인 A로 시작하는 무엇이 있죠? Active. Active. She is an active member of the club. Active. 적극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는 너무 게을러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자, 이때 선생님이 투투 어떻게 해석한다? 너무 뭐뭐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게을러서 게으른 lazy가 되죠. lazy. He was too lazy to do his homework. 게을러서 숙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이죠. 이 책은 초보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자, 도움이 되는 helpful이라는 형용사가 있었어요. helpful. This book is very helpful for beginners. 이 책은 초보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 10번까지 문장을 잘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여러분이 골라서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물론 이 단어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저는 이 중에서 저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찾아서 알려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닉네임과 함께 Day for Mission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 가지 형용사들 봤는데요, 여러분. 복습하는 거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복습 잘하고 복화노트 완성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에서 봐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한센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 Day 4 단원 주제는요, Daily Actions, 일상적인 행동들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행동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급히 서둘러서 학교에 가고, 또 점심도 맛있게 먹고 친구와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을 영어로도 표현해보자. 그래서 오늘은요, 동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feed. 자, feed라는 이 단어는 동사로 먹이를 주다입니다. 우리 애완동물 기르는 친구들 있죠? 이제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다. feed the do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명사로 동물의 먹이라는 뜻도 됩니다. feed를 동사로 사용할 때요, 3단 변화형도 같이 알아두세요. 불규칙 변화에서 feed 하면 이제 동사 원형, fed 과거형, 그리고 fed에서 과거 분사형 feed, fed, fed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면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Please do not feed the animals 하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chew. chew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씹다라는 뜻의 동사이죠. 우리 bite라고 하면 이건 음식을 한입 베어 물다. 그런데 chew는 이제 계속 씹는 겁니다. 너는 음식을 잘 씹어야 한다. You should chew your food well.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chewing gum이라고 하는 거, 씹는 껌이잖아요. 이 단어에 chew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 같이 확인해 볼게요. raise. 자, raise 하면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들어올리다, lift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주 쓰이냐면, 만약 질문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이런 문장으로 많이 쓰여요. Raise your hand.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다. 자, 그리고 그럼 들어 올리다의 반대말로는 put down이 되겠죠. 내리다 라고 할 땐 put down. 자, 그리고 이 raise라는 단어는 또 아이나 동물을 키우다 라는 뜻도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다, raise a dog.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떤 돈 같은 것을 모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We raise money 하면 돈을 모으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fundraising 이라는 말 들어보았을까요?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fund, 기금을 모으는 거, 기금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aise에는 돈을 모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뜻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모카 플러스 한번 보시면 raise와 혼동하기 쉬운 단어 rise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우리 raise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they raised the flag. 그들은 깃발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raise 뒤에는 어떤 목적어가 오게 돼요. 한편 ri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주어가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문으로 우리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라고 할 때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 뒤에 목적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동사 뒤에 만약에 목적어가 와요. 뭔가를 들어 올리다 라면 raise 써주시면 되고요. 한편 주어가 그냥 목적어 없이 혼자 움직이면 그때는 뭔가가 올라가다, rise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reach. 자, reach라는 이 단어는요. 자, 일단은 여러분 rich라는 단어와 비교해 주세요. rich 하면은 부유한이잖아요. 이거는 짧은 아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rich, rich인데 이 reach라고 하는 것은 긴 아이 발음이에요. reach. reach 하면 이건 무언가에 손이 닿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할 땐 arrive라는 동사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문 보시면 그는 선방 꼭대기에 손이 닿을 만큼 충분히 키가 크다 할 때 he is tall enough to reach the top shelf 이렇게 되네요. 이때는 reach가 손이 닿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참고사항 한번 보시면 이 reach라는 동사가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쓸 때는요, 그때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arrive, 도착하다,
이때는 반드시 전치사와 함께 써주어야 합니다. 우리 두 가지 비교해 보시면 공항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요. reach를 쓰면 reach the airport. 바로 이렇게 목적어를 써주거든요. 그런데 arrive를 쓸 때는 뒤에 at을 붙여서 arrive at the airport.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twist. twist 하면 이건 비틀다 또는 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명사로 돌리기라는 뜻도 됩니다. 너는 그 병을 열기 위해 병뚜껑을 비틀어야 한다. You need to twist the bottle cap to open the bottle.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발목을 삐다라고 할 때도 twist를 쓸수 있어요. 선생님, 저 발목을 삐었어요. I twisted my ank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음절의 강세, deliver. deliver 하면 동사로 배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세요. 요즘 이것 없이는 살수 없잖아요. delivery. delivery 하면 배달이란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98번 단어입니다. slide. slide라는 이 단어는 미끄러지다,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3단 변화형은 slide, slid, slid 또는 slide, slid, slidden 둘다 가능하고요. 또는 미끄럼틀을 나타내기도 해요.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슬라이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린이들은 눈 오는 날에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좋아한다. Children love to slide down the hill.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lide down,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Rush. 자, rush 하면 급히 가다, 급히 움직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는 명사로 돌진, 분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제임스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급하게 갔다라고 할 때, James rushed to the bus stop to get to school.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리고 같이 알아둘 표현으로 rush hou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급히 가기 때문에 혼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rush hour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0번 단어이네요. shout. 자, shout 하면 소리 지르다 또는 외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유의어로 yell 그리고 scream이 있는데요. yell 같은 경우는 보통 화나서 고함치다 할때 자주 쓰이고, scream 하면 뭐 놀라거나 또는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다 이럴 때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 팀이 마지막 골을 넣었을 때 기쁘게 소리 질렀다. We shouted happily when our team scored the final goal.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tare. 자, stare 하면 무언가를 빤히 쳐다보는 것, 빤히 응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문 보면 그 고양이는 움직이는 장난감을 소리 없이 조용히 빤히 쳐다보았다. 고양이들이 어떤 움직이는 걸 빤히 쳐다보는 그런 습성이 있죠. 자, 이때 우리 빈칸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The cat stared quietly at the moving toy. 그래서 무언가를 빤히 쳐다보다 할 때는요, stare 뒤에 이제 at이란 전치사 써서 stare at이라고 표현해 주고요. 한편 우리 stare와 발음이 같은 이 stair가 있잖아요. 이건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발음은 같지만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같이 써볼까요? 우리 빤히 쳐다보다라고 할 때는 stare. 이렇게 써주고요. 한편, 계단이라고 할 때는 stair. 이렇게 써줍니다. 자,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appear. appear 하면, 짜잔! 하고, 나타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show up. 나타나다.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고, 우리 반대말로는 앞에 this를 붙여서 disappear 하면, 이건 사라지다가 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보통 하늘에 먹구름이 나타난다 할 때, dark clouds usually appear in the sky.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appear 뒤에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appearance, 이렇게 명사형이 됩니다. appearance 하면 무언가가 등장하는 것, 등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appearance 하면 외모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103번 단어 보겠습니다. prepare. prepare 하면 이건 무언가를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get ready 유의어로 볼수 있고요. 우리 예문 보면 아빠와 나는 엄마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My father and I prepared dinner for my mother.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다라고 할 때는 prepare 다음에 목적어 바로 써주시면 되고요. 한편 prepare for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할 때, prepare for the exam. 이건 시험 자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을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니까 그때는 prepare for the exam입니다.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scratch. 자, scratch라는 이 단어, 이 고양이의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네요. 무언가를 긁다, 핥기다라는 동사가 되고 또는 긁힌 자국을 scratch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작은 고양이는 의자 다리를 긁었다. The little cat scratched the chair leg.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scratch와 관련해서 알아둘 유용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Start from scratch 하면 이건 처음부터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우리가 옛날에 뭐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출발선을 땅에다가 긁어서 출발선을 만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출발선부터 이 스크래치부터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처음부터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Start from scratch 표현 같이 알아둡시다. 자, 다음으로 우리 105번 단어 보겠습니다. Pause. 자, pause 하면 이건 동사로 잠시 멈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play 하면 재생 버튼이고 stop 하면 완전히 멈추는 버튼인데 중간에 pause 하면 이건 일시정지 버튼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pause 하면 잠시 멈추다 또는 멈춤, 정지 버튼이란 뜻도 됩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짧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동안 그 영상을 멈춰라. Pause the video for a mom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뭐 쉬지 않고 끊임없이라고 할 때는요, without a pause.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15개 단어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그림 퀴즈입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떤 손이 병뚜껑을 돌리고 있는, 비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단어는 정답! twist. twist 하면 비틀다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피자 박스를 들고 온 모습이네요. 띵동, 배달 왔어요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deliver. deliver 하면 배달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우리 버튼 중에서 손가락이 이 중간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있네요. 이 단어는 정답은 pause. pause 하면 잠시 멈추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요. 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책꽂이에 옆에 있는데 맨위 선반에 손이 닿고 있습니다. 손이 닿다라고 할때이 단어는 정답은 reach. reach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단어들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106번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avoid. avoid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를 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할 때, we should avoid eating too much fast foo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우리 여기 보캅 플러스 보시면 avoid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 나와 있네요. avoid 뒤에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요, 반드시 동명사 ing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윗문장에서도 원래 eat은 먹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을 피하다라고 할 때는 avoid 뒤에 이렇게 ing 형태로 동명사 형태로 써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문 보시면 나는 실수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할 때요. I avoid make mistakes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I avoid to make mistakes 이것도 안 돼요. to 부정사도 올수 없고 avoid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I avoid making mistakes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avoid ing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lean. 자, lean 하면 이건 어딘가에 기대다 또는 기울다, 몸을 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3단 변화형은요, lean, leaned, leaned 또는 lean, lint, lint. 규칙, 불규칙 둘다 가능하네요. 우리 예문 보면 너의 안전을 위해 문에 기대지 마라. Don't lean against the door for your safety.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무언가에 기대다라고 할 때는 lean on이라는 전치사도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leap. 자, leap 하면 이건 뛰어오르다 또는 건너뛰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점프보다 조금 더 멀리, 좀더 힘차게 높이 뛰는 걸 leap로 표현합니다. 우리 3단 변화는 leap, lift, lift, leap, lift, lift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예문 보면요. 그 고양이는 그 높은 울타리를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할 때, the cat can leap over the high fence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우리 참고할 표현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말하게 되면 look before you lea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점프하기 전에, 뛰기 전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look before you leap 우리 속담도 같이 알아둡시다. 자,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snap. 자, snap 하면 무언가를 부러뜨리다 또는 무언가가 부러지다, 끊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3단 변형으로 snap, snapped, snapped인데, 자, 우리 예문 보면 나는 그녀가 연필을 반으로 부러뜨리는 것을 봤다. I saw her snap the pencil in half. 이렇게 됩니다. 이 snap이라는 단어는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찰칵 하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해요. snap a photo 하면은 사진을 찰칵 찍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snap 하면 찰칵 하는 소리 또는 딱 하는 소리라는 뜻도 있어서요. 손가락을 튕기는 것처럼 어떤 갑작스러운 소리나 동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대요. 우리 snap your fingers 하면 뭐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고 튕기는 거 snap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seek. 자, seek 하면, 자, 일단은 이 단어는 우리 sick 이란 단어랑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우리 sick 하면 아픈 이란 뜻이잖아요. 이때 짧은 아이 발음입니다. sick. sick인데, 이건 긴 아이 발음이에요. seek. seek 해서, 자, 이 단어는 무언가를 구하다, 추구하다 라는 뜻도 있고, 무언가를 찾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3단 변화형이요. seek, sought, sought. seek, sought, sought이고요. 우리 예문 같이 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스미스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한다라고 할 때, 무언가를 구하고 찾는 거죠. Many students seek help from Mr. Smith.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같이 알아둘 표현으로 hide and seek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릴 때 많이 했죠. 숨고 찾는 거니까 hide and seek 하면 숨바꼭질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111번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beg. 자, beg 하면 무언가에 대해서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또는 구걸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3단 변화 beg, begged, begged입니다. 그 어린이는 새 장난감을 사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The child began to beg for a new toy이고요. 또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I beg your pardon. 우리 pardon 하면 용서란 뜻이 있어서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 이건 죄송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만약에 의문형으로 말하게 되면 I beg your pardon? 이건 죄송한데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chase. chase 하면 무언가를 뒤쫓다, 추적하다 또는 추적, 추격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예문 보면 The dogs are chasing each other 해서 개들이 서로를 뒤쫓고 있다. 이렇게 쓰이네요. 또 우리 꿈을 쫓아, 쫓아가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Chase a drea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scape. Escape 하면 이건 어딘가로부터 탈출하다, 달아나다 또는 명사로 탈출이란 뜻도 됩니다. 그 새는 새장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했다. The bird tried to escape from the cage. 어디로부터 탈출하다라고 보통 하니까 escape from 이렇게 덩어리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단어입니다. berry. 자, berry 이 단어 일단 발음을 주의해 주세요. berry가 아니라 berry. 우리 berry 하면 무언가를 땅에 묻다, 매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땅에 베려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3단 변화형 있습니다. bury, buried, buried이고요. 이것의 반대말로 파다라고 할 때는 dig 같이 알아둡시다. 우리 예문 보면 몇몇 동물들은 땅속에 음식을 묻는다. Some animals bury their food.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bury 발음 주의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Surround. Surround라는 이 단어, 무언가를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뜻입니다. 큰 나무들이 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할 때, tall trees. 자, 어떻게 쓰면 돼요? Tall trees surround the small lake near our tow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무언가를 둘러싸다, surround, 다음에 목적어 써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116번 단어입니다. Bother. 자, bother 하면 누군가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동생이라는 단어는 brother잖아요.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여러분의 남동생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끔 그러거든요. 남동생을 괴롭히면 안 된다. Don't bother your brother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 내가 공부하는 동안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Please don't bother me while I'm study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Sorry to bother you.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음절에 강세 두고 disturb. disturb 하면 무언가를 방해하다라는 뜻인데요. 시끄러운 소음이 그의 잠을 방해한다라고 할 때요. loud noises disturb his slee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평온한 상태를 방해하는 것, disturb예요. 우리 보면 호텔에 가면 문고리에 do not disturb 이렇게 푯말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에서 쉬고 싶으니 방해하지 마라. 청소를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 replace. replace 하면 여러분, 다시 무언가를 놓다.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체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무언가를 대신하다, 대체하다도 됩니다. 예문 보면 낡은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자. Let's replace the old battery with a new 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단어 함께 볼게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분리하다, 동사로도 쓰이고, 분리된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발음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분리하다라고 할 때는 separate 이고, 반면 분리된, 별개의, 형용사로 쓸 때는 separate입니다. 자, 우리 예문 보면, 쓰레기를 캔과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주세요. Please separate the trash into cans and plastic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예문 보면, 표현 보면, separat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이럴 때는 from 이라는 전치사를 써주네요. 이 separate라는 단어 철자 헷갈리는 친구들 많거든요. 여러 번 쓰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20번 단어입니다. Hurry up. Hurry up 하면 무언가를 서둘러 하는 거. 빨리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아까 나왔던 rush라는 단어랑 비슷하고요. 이것의 반대말로는 slow down. slow down 하면 무언가의 속도를 늦추다입니다.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넌 학교에 지각할 거야. 서둘러라고 할때 hurry up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단어 모두 배워 보았고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문장 퀴즈입니다. 우리 화면에 떠오르는 어떤 문장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 child began to 뭐뭐 for a new toy. 그 아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고 뭐 하기 시작했다. 자, 빈칸에 bag. bag라는 단어는 간청하다, 애원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자, 다음 문장 드릴게요. We should 뭐뭐 eating too much fast food. 우리는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걸 피해야 한다. 빈칸에 어떤 단어일까요? 정답은 avoid. avoid 하면 피하다입니다. 우리 다음 문장 드릴게요. The bird tried to 뭐뭐 from the cage. 그 새가 우리로부터 뭐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빈칸에 탈출하다라는 뜻의 단어 escape. escap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Daily Practice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입니다. 우리 A번 문제 볼게요. 다음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 골라 체크 표시해 볼까요? 자, 1번에 기대다 라고 할 때는 lean입니다. 우리 leap 하면 이건 점프하다, 뛰어오르다 라는 뜻이었죠. 다음 2번에요. 묻다, 매장하다 라는 단어는요? 정답, bury이죠. 우리 dig는 반대말, 파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들어올리다라고 할 때요. 정답은 raise이네요. 이건 무언가를 들어올리다.

0: 이고 한편 rise는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였죠. 올라가다. 다음 4번의 교체하다란 뜻의 단어는요. 정답 replace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place는 장소란 뜻이 있고요. 우리 5번에 나타나다라고 할 때는 정답 appear입니다. disappear는 사라지다란 뜻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B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 체크 표시해 볼게요. 1번에 people 뭐뭐 danger. 사람들은 위험을 뭐 한다? by staying away from it.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써 위험을 피한다 해야 되겠네요. 우리 피하다 할때 avoid입니다. snap 하면 딱 하고 부러지다 이런 뜻이 있었죠. 다음 우리 2번 보면요. Parents, 뭐뭐, their babies. 부모님들은 그들의 아기를 뭐 한다? By giving them milk. 그들에게 우유를 줌으로써 먹인다 해야 되겠네요. 우리 먹이다 라고 할때 feed라는 단어입니다. 슬라이드는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었죠. 다음 3번입니다.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뭐뭐, the thief, to catch him. 어떤 도둑을 뭐 했대요? 그를 잡기 위해서 쫓아갔다 해야 되겠네요. 우리 쫓아가다란 뜻의 단어 chase 골라야 됩니다. escape 하면 이건 탈출하다란 뜻이었죠. 다음 4번입니다. She 뭐뭐 for a moment. 그녀는 잠시 뭐 했대요? To think about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해야겠네요. 이때 멈추다란 뜻의 동사 pause 골라주시면 됩니다. balance 하면 이건 균형을 맞추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C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을 참고해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1번에 나에게 소리치지 마라고 할 때, 우리 소리치다란 뜻의 동사로 shout 배웠죠? Don't shout at me. 다음 2번입니다. 나는 맨위 선반에 닿을 수 있다. 어딘가에 손이 닿다라고 할 때요. reach 있었습니다. I can reach the top shelf. 다음 3번입니다. 그들은 매일 음식을 배달한다. 자, 배달하다라는 뜻의 동사 deliver이죠. They deliver food every day.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 시끄러운 소음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할 때, 자, 괴롭히다라는 뜻의 동사 bother 있었습니다. That loud noise bothers me.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흰 옷을 다른 옷들과 분리해라라고 할 때, 우리 분리하다 동사로 쓰려면 separate이죠. Separate the white clothes from the others.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오늘 단어도 열심히 공부해 보았어요. 친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우리가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일상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 있죠.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단어 세 가지를 골라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거예요. 제일 안 외워졌던 단어, 그 단어와 뜻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리입니다. 포텐 수학 14번째 시간은요. 두 1차식의 곱셈 진행할 겁니다. 오늘 엄청 긴 공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공식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외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의 미션 확인하고 개념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는 두 1차식의 곱을 계산할 때 1차식의 개수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를 곱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분배법칙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B를 뒤쪽으로, A를 뒤쪽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결과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질 때 결국 X의 2차항, X의 1차항, 그리고 상수항으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X의 2차항, 1차항, 상수항 꼴로 나누어 쓰자라는 거, 그게 바로 오늘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식은 앞쪽에 배웠던 공식들에 비하면 훨씬 조금은 공식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요. 머릿속에 뭘? 그렇지.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차수를 잘 생각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예제 한번 볼게요. x-2, x 플러스 3을 곱해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x의 2차부터 상수항까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야 x제곱이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1차항과 상수를 곱해야 1차항이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은 x제곱, 1차항은요. 마이너스 2x와 3x를 더해줄 거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수항은요, 숫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식을 기억한다라는 것보다 차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 공식은 선생님이 한번 잘 써놓도록 할게요. 왜? 다른 단원에서 좀 활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에 네모를 더하고 x에 세모를 더했다면 만들어지는 식이 x제곱 그리고 네모 더하기 세모 x 그리고 네모 곱하기 세모라고 아, 저기 있는 네모와 세모의 합과 곱이 식에 쓰여지는구나라는 구조를 눈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식을 한번 볼까요? 다음 식은요. 1차항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요. 와, 식이 정말 복잡하죠? 좋아. 이 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식을 외우는 게 그다지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싹 지워버릴 거예요. 어? 선생님, 식이 없으면 문제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 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항들을 쫙 지워보는 겁니다. 자, 2x와 x를 곱하면 2차항 만들어지죠? 그래요. 두개 곱하면 2x제곱하고 만들어져요.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1과 x, 2x와 2를 곱하면 1차항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2x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x하고 쓰면서 1차항 3x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은요. 역시 상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공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나타날 수 있는 계수들을 확인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공식을 대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은 위에 있는 두 공식을 암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공식 두 개는 절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어떻게 곱해야 x제곱이 나타날까? 어떻게 곱해야 x의 1차항이 나타날까? 어떻게 곱해야 상수항이 나타날까를 상상하면서 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야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도 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선생님의 요령을 몸으로 익혀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식을 전개하여라. 그랬는데 1차 식들 4개를 곱해라 이야기하고 있죠. 엄청 복잡해요. 자, 저거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낸다면 정답이 나오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통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시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를 곱하면요. 그렇죠. x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뒤에 플러스 4 붙어 있는 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다음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을 곱하면요. 역시나 x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상수항 6이 붙어 있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순서를 좀 바꿔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의 곱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의 곱으로 순서를 바꾸고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전개합니다. 그렇다면 x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뒤쪽에 있는 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고 쓰여지면서 X제곱 더하기 5X라는 공통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직접 식으로 손으로 써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통 부분이 나타나는 것들을 잘 짝지을 수 있어요. 자, 공통 부분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짝지었다면 이제 그 공통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죠. 자, 그러면 이 복잡했던 식이 a 플러스 4와 a 플러스 6을 곱한 형태로 간단하게 바뀌어지고요. 이제 또두 1차 식의 곱을 생각하면서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a가 원래 x제곱 더하기 5x였기 때문에 원래 식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a 자리에 x제곱 더하기 5x 대입해서 그거 제곱합시다. 자, 이게 뭐예요? a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10a 와야 되니까 1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뒤에 24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완전제곱식 전개합시다. x제곱을 제곱하니까 x의 4제곱. 그리고 그 다음은 2개 곱해서 2배 할 거니까 플러스 10x세제곱. 그리고 5x 전체 제곱하니까 25x제곱 하고 쓰여집니다. 그 다음 10을 분배해야겠죠? 10 분배해주면 플러스 10x제곱. 그리고 50x. 자, 뒤에 상수항 24 하고 만들어지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나요?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이식 전개해놓고 항상 뭐 해야 돼? 동류항 계산 진행해야죠. 동류항이 있나 하고 봤더니요. 25x제곱과 10x제곱은 서로 동류항입니다. 그럼 저두 개의 항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계산해보자. 자, 그럼 x4제곱, 그리고 플러스 10x3제곱, 그 다음 25x제곱과 10x제곱 더하니까요. 35x제곱 하고 쓰여지고,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 50x 플러스 24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답이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동류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류항 계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완벽한 전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두 1차식의 곱셈 진행해 봤는데요. 뭔가 공식에 대입한다기보다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들 잘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줄 보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5학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번 시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의 개념을 다 져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어리마기에서 울림, 버림, 반울림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은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를 풀어보고 교과서 속 응용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예요. 울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5728이 있습니다. 울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럼 10의 자리 아래의 수 8을 10이라 보고 올려주세요. 그럼 5730이 되죠. 또 5728을 울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0의 자리 아래에

아래의 수 28을 100이 아니지만 100이라 보고 올려라. 그래서 5,800이 되고 5,728을 이번에는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그럼 천의 자리 아래의 수 728은 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천이라 보고 올려라. 따라서 이럴 때에는 6천과 같다라고 나타내 줍시다. 2번, 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낼 건데 이번에는 소수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6.429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아래의 수 0.029를 0.1로 보고 올려라. 따라서 6.5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6.429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아래의 수 0.009를 0.01로 보고 올려라. 따라서 이럴 때는 6.43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림해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요. 어림한 후에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해 주는 문제예요. 먼저 어림부터 해봅시다. 4,439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100의 자리 아래의 수 39를 100이라 보고 올려라. 따라서 4,500이 되겠죠. 4,532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그럼 10의 자리 아래의 수 2를 10이라 보고 올려라. 그러면 이럴 때는 4,54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을 어림한 후에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4,500하고 4,540은 4,540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어림한 후에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해 주었어요. 이어서 4번은 두 수를 각각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합을 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6,001이 있어요.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0의 자리 아래의 수 1이 있죠? 1은 100이 아니지만 100이라 보고 올려라. 그러면 6,100이 되고요. 5,137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0의 자리 아래의 수 37을 100이라 보고 올려라. 그럼 5,200이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두 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들의 합을 구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11,300이다라고 표현해야죠. 11,300으로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중요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물쇠 비밀번호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7,350이고, 비밀번호의 1의 자리 숫자는 2입니다. 자물쇠 비밀번호를 구해 보세요. 그러면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7,350이 되는데, 이때 이 비밀번호에 1의 자리 숫자가 2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우,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10의 자리 아래의 수 2를 10이라 보고 올려 주었을 때 7,35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시 써볼게요. 여기에는 7, 3, 4. 이렇게 그 수를 써놓어 주어야겠죠. 왜일까요? 10의 자리 아래의 수 1을 10이라 보고 올렸을 때 7,350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의 수는 7,342였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물쇠의 비밀번호는 7,342와 같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죠. 올림의 방법을 알면 문제 해결이 쉬워지죠. 자, 이제 6번 볼게요. 버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10의 자리 아래의 수 1을 0이라 보고 버려라. 7,830. 또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 아래의 수 31을 0이라 보고 버려라. 그러면 7,800. 버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1,000의 자리 아래의 수 831을 0이라 보고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때는 7,000 버림의 방법이에요. 그렇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볼 건데, 소수도 버림에서 표현할 수 있다. 2.581을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아래의 수를 0이라 보고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때는 2.5가 되고, 또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둘째 자리 아래의 수를 버려라. 0이라 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2.58과 같다. 소수도 버림에서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럼 8번의 문제 볼까요?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기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어림부터 먼저 하고 그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5268을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의 자리 아래의 수 8을 0이라 보고 5260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5736을 버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 경우는 1000의 자리 아래의 수 736을 0으로 보고 5000으로 표현해 준답니다.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5260이 5000보다 크다. 이렇게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수 있겠습니다. 9번,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00이 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써보세요. 그럼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이때 100의 자리 아래의 수를 0이라 보고 버린다. 그렇다면 1000이라고 하는 수는 100의 자리 아래의 수가 0이기 때문에 원래 수 그대로 써서 1000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또 1099도 100의 자리 아래의 수 99를 0이라 보고 버려주면 역시 100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1000이 되는 자연수는 1000부터 1099까지의 자연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수니까 바로 1099로 나타내주면 된답니다. 버림의 방법을 익혀 답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연필의 길이는 약몇 센티미터인지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연필의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한쪽 끝이 0에 맞춰져 있으니까 다른 한쪽 끝에 자의 눈금을 읽으면 10.7cm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약몇 센티미터인지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그렇다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보면 돼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이럴 때는 올림, 그러니까 약 11cm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구하려고 하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반올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필의 길이는 약 11cm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11번 역시 반올림에 관련한 문제로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3408이 있어요.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럼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8이니까 이럴 때는 올림. 따라서 3410이라고 나타내고 또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이때는 1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가 0이니까 버림. 그러면 3400이 되겠습니다.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그럼 이럴 땐 100의 자리 숫자만 보면 돼요. 그 숫자가 4니까 버림. 그래서 이럴 때는 3000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반올림에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300이 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순서대로 써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는데 300이 된다. 300보다 작은 수도 있을 거고 300보다 큰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 10의 자리 숫자를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 2가 쓰였을 때에는 10의 자리에 5, 6, 7, 8, 9가 오면 올림. 그래서 300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50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300보다 큰 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300 몇십 몇 이렇게 했을 때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여기는 이 10의 자리 숫자를 봐야죠. 그런데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300이 되려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10의 자리에 뭐가 올수 있을까? 0, 1, 2, 3, 4까지 올수 있겠네요. 그러면 4일 때 가장 크게 되려면 1의 자리에는 9가 와야겠죠? 250부터 349까지의 자연수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300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가장 작은 수는 250이고 가장

가장 큰 수는 349입니다라고 나타내 준답니다. 13번. 2일 동안 야구장에 입장한 관람객의 수입니다. 입장한 관람객의 수, 사람의 수, 이런 것들은 보통 반올림에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이럴 때 바로 100의 자리 숫자를 봐야죠. 1일차, 100의 자리 숫자가 4니까 이럴 때는 버림. 그래서 약 17,000명. 2일차, 100의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이럴 때는 올림. 그래서 약 22,000명. 이와 같이 표현하는 방법이 반올림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한달 동안 체험센터에 방문한 학생 수가 157,426명이다. 체험센터에 방문한 학생 수를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그럼 천의 자리 숫자를 보고 천의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올림. 그러면 16만 명. 이렇게 16만 명으로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 볼수 있어요. 반올림의 방법 익혀둘 수 있죠? 15번.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다른 하나 찾기. 그럼 이때 10의 자리 숫자를 보세요. 기억, 10의 자리 숫자가 9니까 올림. 그럼 2500. 니은, 10의 자리 숫자가 2니까 버림. 그럼 2500. 디귿, 10의 자리 숫자가 0이니까 버림. 그러면 2600. 다른 하나를 골라라. 2600인 것을 골라서 디귿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반올림의 방법, 요거를 알수 있는 문제. 그럼 16번, 중요 표시 있습니다. 수카드 관련한 문제인데요. 수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4자리 수를 만들고, 만든 4자리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3, 4, 6, 9. 수카드의 수가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죠? 그럼 가장 큰 4자리 수는 큰 수부터 높은 자리에 차례대로 써서 9,643 만들었고요. 만든 4자리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럼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1의 자리 숫자가 3이니까 그것을 0으로 보고 버림. 그러니 9,640. 이렇게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17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 보세요. 3,570 몇? 요네 자릿수가 있네요.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580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의 자리 숫자를 봐야죠. 만약에 1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였다면 버림. 그럼 3,570이 됐을 거예요. 1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이면 올림. 그럼 3,580 되었겠죠. 지금 보면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3,580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면 5, 6, 7, 8, 9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다. 또 18번의 문제를 봐요. 올림의 방법으로 구해야 하는 친구의 이름을 써 보세요. 상황을 잘 판단해야죠. 이게 올림인지 버림인지 반올림인지. 지형이를 볼게요. 귤 257개를 한 봉지에 10개씩 넣어서 팔려고 한다면 최대 몇 개를 팔수 있을까요? 10개씩 넣어서 팔 건데 10개가 안 되는 것을 담아서 팔수 있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있는 7개는 한 봉지에 10개씩 넣어서 판다고 했기 때문에 한 봉지에 넣어서 팔수 있는 개수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버림이 적용되는 경우로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250이니까 최대 250개까지 팔 수가 있는 거죠. 음미, 문구점에서 3,650원짜리 수첩을 한권 사려고 해. 1,000원짜리 지폐로 수첩값을 내려면 최소 얼마를 내야 할까? 3,000원 내면 안 되겠죠. 650원 부족하니까. 그러면 1,000원 더 내야겠네요. 그래서 얘는 올림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4,000, 즉 1,000원짜리 지폐로 수첩값을 내려면 최소 4,000원은 내야 하는 것이다. 올림이 적용됩니다. 올림의 방법으로 구해야 하는 친구의 이름을 써라. 따라서 이럴 때는 음미, 이름 쓰기 완성됐어요. 19번. 큰 수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기억에 8,601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그럼 100의 자리 아래의 수 2를 100이라 보고 올려라. 그러니까

8,700이 되죠. 8,875를 버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그러면 천의 자리 아래의 수 875를 0으로 봐라. 그러니까 얘는 8,000이 되는 거예요. 8,719를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0의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올림. 그래서 이럴 때는 9,000이라고 표현하죠. 큰 수부터 9,000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8,700, 가장 작은 것은 8,000입니다. 따라서 디귿, 기역, 니은의 순서로 큰 것부터 나타내 볼 수 있답니다. 20번은 문장이 주어졌는데요. 샛별이는 31,700원짜리 운동화를 사려고 해요. 이 운동화 값을 만원짜리 지폐로만 내려면 지폐가 최소 몇 장 필요할까요? 3만원 내면 물건 못 사요. 1,700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4만원을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바로 4만을 활용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4만원, 즉 만원짜리 지폐로만 내야 한다면 지폐는 최소 몇 장 필요할까요? 4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 이것은 올림이 활용되는 경우의 문제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21번, 호두 과자가 117개가 있대요. 호두 과자를 한 봉지에 10개씩 담아 6,000원에 팔려고 합니다. 호두 과자를 팔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일까요? 그러면 한 봉지에 10개씩 담아 팔 거기 때문에 10개가 안 되는 7개는 팔 수는 없어요. 즉 그 얘기는 110개까지 팔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한 봉지에 10개씩 담아서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11봉지만큼을 팔 수 있겠구나. 한 봉지에 6,0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6,000 곱하기 11 해주면 66,000원. 호두과자를 팔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66,000원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호두과자가 117개 있는데 10개씩 담아서 팔 거야. 그럼 나눠보니까 몫은 11이 되고, 자, 몫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7이 남아요. 10개씩 11봉지 7개 남는데 7개는 한 봉지에 담아 팔 수는 없어요. 11봉지까지만 팔 수 있으니까 이럴 때 팔아받을 수 있는 돈은 6,000 곱하기 11로 66,000원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 즉 생활 속에서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라고 구분해 둘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도 볼까요? 22번이에요. 도전 써 있어요. 민찬이네 가족은 12세인 민찬, 17세인 누나, 45세인 어머니, 50세인 아버지로 4명. 민찬이네 가족이 모두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버스 요금을 1,000원짜리 지폐로만 낸다면 최소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게 어리막이 중에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 알겠죠? 1,000원짜리 지폐로만 낼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올림이 적용되는데요. 일단 버스 요금이 모두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줘야겠죠. 12세 민찬이, 그럼 8세 이상 14세 미만이니까 어린이 요금을 내야 해요. 그래서 민찬이는 550원. 그 다음에 17세, 14세 이상 20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17세인 누나는 청소년 요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45세 어머니와 50세 아버지는 어른 20세 이상이므로 이때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 각각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맞습니다. 1,500원씩 내야 합니다. 그러면 버스 요금은 550에 900을 더하고 1,500 두 분이시니까 이렇게 3,000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럼 얘가 1,450원에다가 3,000원 더하니까 4,450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1,000원짜리 지폐로만 낼 거기 때문에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5,000이라서 최소 5,000원을 내야만 한다. 이렇게 올림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정리까지 해두면 되겠네요. 자, 23번. 어림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친구를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어림의 방법 뭐가 있죠? 올림, 버림, 반올림 구분해 볼게요.

서준, 고구마 108kg을 남김없이 한 상자에 10kg씩 담으려면 상자가 최소 몇개 필요할까요? 남김없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08을 10으로 나눴더니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8이야. 10kg씩 10상자에 담았는데 남는 8kg도 담아야 돼. 왜냐면 남김없이 담는다라고 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최소 상자는 11개가 필요해. 즉, 그 얘기는 108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110을 활용하는 것이더라 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따라서 이럴 때는 올림이 적용된다 라고 표현해야죠. 정우, 내가 사려는 책은 24,000원이야. 만원짜리 지폐로 책값을 내려면 최소 얼마를 내야지? 2만원 내면 안 되죠. 3만원 내야 되죠. 바로 이것도 올림이 적용되는 거예요. 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3만을 활용하는 것이다. 수연, 상자 한 개를 포장하려면 색테이프가 10m 필요해. 색테이프가 74m 있다면 상자를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을까? 4m로 상자 한 개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결국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자를 최대 7개까지 포장할 수 있지요. 바로 이런 경우는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예요. 어림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친구를 찾아라. 수현. 이렇게 이름을 써서 답하면 되겠습니다. 또 교과서 속 응용 문제를 살펴볼게요. 어림한 수의 범위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80이 되는 수의 범위, 몇 이상, 몇 미만인 수라고 했거든요.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80이 되는 수는 280보다 작으면서 1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중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275 이상, 또 280보다는 크면서 1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중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285 미만. 그러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275와 285가 된다라고 표현해 주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490이 되는 수의 범위 이상과 미만을 활용해 볼 거예요. 그럼 490보다 작으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1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이면 올림 해서 490이 돼야 하기 때문에 485 이상 그 다음에 몇 미만인 수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495 미만인 수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건 왜냐면 이때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1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림에서 49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85 이상 495 미만인 수로 나타내 줄게요. 또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730이 됐대요.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수의 범위? 그럼 이런 경우는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1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려서 730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725 이상 735 미만인 수.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이와 같이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또, 600 몇십 7을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700이 되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합을 구해 봅시다. 600 몇십 7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가 이 경우는 5, 6, 7, 8, 9 중에 어느 하나가 들어갔을 때 올려라. 그래서 700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죠. 만약 이 네모 안에 0, 1, 2, 3, 4가 들어갔다면 버림. 그럼 700이 아니라 600이 됐을 거예요.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 6, 7, 8, 9이고 그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14, 14 더하면 28, 7을 더해서 35. 따라서 이때 구해야 하는 합은 35로 나타내 줍시다. 다음은 어림하기 전에 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자연수의 9를 곱한 후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0이 된다. 어떤 자연수를 구해보자. 그럼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60이 되는 자연수는 60부터 69까지의 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9의 배수가 되는 건

0: 에다가 7을 곱했을 때, 그럼 30부터 3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결국 7의 배수가 되는 건 35잖아요.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35를 7로 나눈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수연이가 처음에 생각한 자연수는 5예요. 5에다가 7을 곱하면 35,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30이 된 것이죠. 또 어떤 자연수의 9를 곱한 후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50이 됐대요. 그러면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50이 되는 수는 50부터 59까지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자연수에다가 9를 곱했단 말이에요. 그럼 50부터 5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건 9의 배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54.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건 54를 9로 나누어 6이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자연수 6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자연수의 8을 곱한 후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60이 됐대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60이 되는 자연수는 60부터 69까지의 자연수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8의 배수가 되는 건 64란 말이죠. 따라서 64를 이렇게 8로 나누면 8. 그러니 어떤 자연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8이 된다. 8에다 8을 곱하면 64,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0이 된 거죠. 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구해 8로 답해 주는 거예요.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올림하는 방법.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수를 0으로 만들고 그 윗자리 수에 1을 더해 주세요. 버림하는 방법.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0으로 만들거나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원래 수를 그대로 써서 표현해 줍니다. 그 방법들을 살펴둡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습니다. 문제가 좀 많았으니까 스스로 복습하면서 한번더 푸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생금한 EBS 6학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챙쌤입니다. 자, 우리 분수의 나눗셈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풀이 가볼 건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개념을 정리했어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 분수 나누기 분수, 대분수 나누기 분수. 자, 우리 친구들 계산 방법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자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거 선생님하고 약속 지키고 있죠?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7번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8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갑니다. 자신 없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설명 먼저 들어도 좋고, 내가 자신 있다, 저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쭉 먼저 풀고 그다음 선생님 설명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8번부터 갑니다. 자, 8번에서 9번까지는 하나의 같은 문제인데 이야기가 있네요. 밀가루 11분의 8kg을 빈통에 담아보니 통의 3분의 2가 채워졌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은 몇 킬로그램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그림으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원리를 찾아보는 게 8번입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밀가루의 양 11분의 8kg을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이만큼의 양은 3분의 2, 통의 3분의 2니까 한 통을 3등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이만큼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한 통을 마저 다 채운다라는 건 여기까지 밀가루

밀가루를 채웠을 때 몽땅 몇 킬로그램이냐라는 걸 알아내는 거니까 먼저 3분의 1 통을 채웠을 때를 알아보려면 지금 3분의 2의 양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1분의 8 나누기 2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1분의 8 나누기 2, 4kg이 되겠고요. 보세요. 11분의 8 나누기 2는 우리 친구들 11분의 8에 2분의 1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11분의 4kg이니까 자, 한통다 채우려면 이만큼이 몇번 있어야 돼요? 그래요. 세번 있어야 되네요. 세 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요, 11분의 4 곱하기 3을 하면 되기 때문에 11분의 4 곱하기 3. 바로 11분의 12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1분의 8에 2분의 1에 곱하기 3을 하자. 이 계산을 했을 땐 11분의 12가 되니까, 자, 대분수 1과 11분의 1, 킬로그램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1과 11분의 1, 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 원리 알았다면 이제 바로 식으로 계산하는 게 9번입니다. 네모난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 통을 가득 채우는데 밀가루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11분의 8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11분의 8 나누기 1을 계산했다. 그것은 곱하기 2분의 1이고 여기에 3배를 했다라는 건 3을 곱하는 거죠. 2분의 1을 곱하고 3을 곱하는 건 결국 2분의 3을 곱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2로 약분했을 때, 자, 11분의 4, 3, 12니까 1과 11분의 1kg으로 정리하자. 어때요? 원리에서 찾았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원리를 통해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익혔습니다. 그러면 10번. 자, 이제는 원리 알았으니까 계산 방법으로만 문제 해결해 볼 거예요. 7분의 6 나누기 9분의 7과 계산 결과가 같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곱셈으로 바꿀 때 7분의 6,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 9분의 7이에요? 아니죠. 부모분자 바꾸니까 7분의 9입니다. 그러면 7분의 6 곱하기 7분의 9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계산 결과가 더큰 나눗셈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계산해보죠. 뭘로 계산할까? 통분해서 분자끼리? 이번에는 우리 통분해서 분자끼리 계산하는 건 지난 문제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볼게요. 기억은 9분의 5 나누기 15분의 4니까 곱하기 먼저 선생님이 쓰기 전에 우리 친구들 지금 말로 따라서 큰 소리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 맞죠? 4분의 15입니다. 약분 되나요? 3으로 되네요. 3, 3은 9, 4, 5, 15. 그러면 3, 4, 12분의 5, 5, 25. 그래서 대분수 2와 12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니은은 곱셈으로 바로 바꿔볼게요. 14분의 13 나누기 35분의 26이니까 곱하기 26분의 35 계산을 해보자고요. 약분돼요? 됩니다. 13으로 약분하고요. 7로 약분하면 7, 2, 14, 7, 5, 35. 그래서 분모끼리 2, 2는 4, 분자끼리 5가 되어서 1과 4분의 1이네요. 둘다 대분수니까 자연수 부분을 비교하면 2와 12분의 1이 1과 4분의 1보다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더큰 나눗셈의 기호는 바로 기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제 계산한 다음에 결과를 비교해서 답을 찾았어요. 자, 12번은요, 네모 안에 알맞은 분수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식을 계산하는 거는 할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는 문제예요. 7분의 2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그 곱이 11분의 3이 나왔을 때 이때 이 곱하는 수를 알아내려면 거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곱인 11분의 3 나누기 7분의 2를 계산해야 돼요. 자,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11분의 3 곱하기 뭐죠? 7분의 2? 아니, 2분의 7. 분모끼리 곱하면 22분의 분자끼리 21. 어때요? 그대로 22분의 21로 나타내면 되겠죠? 갑은 수니까 정답은 22분의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나눗셈으로 계산해 봤고요. 자, 13번은

시간 왔네요. 우리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쳐 가면서 문제 파악해 보자고요. 국어 사전의 무게는 15분의 8kg이고, 영어 사전의 무게는 20분의 7kg입니다. 문제. 국어 사전의 무게는 영어 사전의 무게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나눗셈 하는 방법. 몇은 몇에 몇 배요? 라는 건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네모는 세모의 몇 배요? 라고 물어보면 몇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네모 나누기 세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는 국어 사전의 무게는, 그러니까 15분의 8kg은 영어 사전의 무게의 20분의 7kg의 몇 배? 이렇게 나눠보면 됩니다.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15분의 8 곱하기 7분의 20이고, 약분 되나요? 되죠. 5로 되네요. 5, 3, 15, 5, 4, 20. 그래서 7, 3, 21분의 8, 4, 32가 됩니다. 그럼 21분의 31을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21분의, 자, 32에서 20을 빼면 1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1과 21분의 11, 그리고 또는 21분의 32로 가분수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자, 몇 배까지 꼭이 배라는 글자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4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더 많이 이제 몸에 익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또 잊은 건 아니겠죠? 반드시 방법은 다 우리 친구들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두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한 다음에 분자끼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분모를 보면 4, 8로 8이 4의 배수니까 8로 통분할까? 4분의 5는 8분의 10이네. 그럼 이제 분모가 같으니 분자끼리 계산하자. 10 나누기 3으로 3분의 10이구나. 따라서 대분수 3과 3분의 1로 몫을 구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곱셈으로 바꿨죠? 나누기 8분의 3은 곱하기 3분의 8. 계산해 보면 4로 약분할 수 있어요. 4, 2, 8이니까 3분의 5, 20. 그래서 3과 3분의 1이라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15번 또. 앞에 대분수가 있어도요, 우리 친구들 이 방법 두 가지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과 9분의 2 나누기 5분의 4를 14번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뭐죠? 통분한 후 분자끼리. 두 번째 방법은 그래요. 분모의 곱셈으로. 자, 그런데 단 대분수가 있을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래요. 가분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분해서 분자끼리 계산하는 것부터 출발해 보죠. 1과 9분의 2 나누기 5분의 4를 계산할 때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면 9분의 11 나누기 5분의 4를 하는 거랑 같아. 분모를 볼까? 9와 5니까 45가 최소 공배수네? 그래, 45로 통분하자. 그래서 45분의, 자, 9분의 11은 45분의 55. 5분의 4는 45분의 36. 그런 다음 분자끼리 계산하자. 55 나누기 36은 36분의 55네. 아, 가분수니까 대분수를 정리할까? 1과 36분의 55에서 36 빼면 19.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구나.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갑니다. 마찬가지로 대분수 1과 9분의 2 나누기 5분의 4를 계산할 건데, 대분수는 무조건 가분수로 먼저 바꿔야지. 그래, 9분의 11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볼까? 앞에 있는 분수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곱하기, 나누는 분수의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거지. 그런 다음 약분이 안 되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9, 4, 36, 분자는 분자끼리 55, 그 다음 대분수로 똑같이 나타내면 1과 36분의 19가 되겠네. 두 가지 방법 과정은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세요? 라는 말이 특별히 없으면 그냥 내가 편한 방법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그랬는데, 이 빈칸에는 화살표 따라가 보면 7 나누기 13분의 2를 계산할 거예요. 우리 두 가지 방법 해볼게요. 먼저, 저는요, 그냥 7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곱하기 13 할래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7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곱하기 13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7 나누기 2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2분의 7 곱하기 13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7 곱하기 13이니까, 우리 7 곱하기 13 계산해 볼까요? 21, 7, 그래서 91이거든요. 2분의 91 대분수로 바꿔보면 91 안에는 2가 45번 들어가고요. 남는 수가 1이니까 45와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 좀 불편하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곱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자, 7 곱하기 2분의 13이니까요. 어때요? 이 과정 안에서 자, 2분의 91이라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45와 2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네모 안에는 45와 2분의 1 또는 가분수 2분의 91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4개의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크기 비교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형태를 보니 대분수, 대분수, 진분수, 가분수입니다. 그럼 일단은 대분수보다는 진분수가 이제 1보다 작으니까 더 작을 텐데,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꿔서 좀 비교하는 게 편하겠어요. 7분의 45는 6과 7분의 3이므로, 대분수 중에서 자연수 부분을 비교하면 4하고 3하고 6이니까 6이 가장 크죠. 그래서 7분의 45가 가장 크고요. 가장 작은 수는 진분수인 10분의 3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가장 큰 수를, 즉 7분의 45를 가장 작은 수 10분의 3으로 나누세요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니까 우리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까요? 7분의 45 곱하기 3분의 10. 자, 약분 되나요? 네, 3으로 되네요. 3,1은 3. 3으로 나눠보면 15입니다. 그래서 분모 곱하면 7이고요. 분자 곱하면 15 곱하기 10이니까 150이 되겠어요. 자, 150 안에는 7이 몇번 들어갈까요? 15 나누기 7을 하면 2가 되겠고, 10 나누기 7은 1이니까, 자, 거기에서 빼주면 7분의 얼마? 3이 남죠. 그래서 7분의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몫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21과 7분의 3 또는 가분수로 7분의 151이라고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18번. 18번은 우리에게 어떤 분수의 나눗셈이 주어졌는데, 아니, 잘못 계산했나 봐요. 자,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어디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3과 4분의 1? 대분수예요. 나누기 8분의 5. 그럼 우리 대분수 나누기 이렇게 진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정을 보니까 곱셈으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곱셈 바꿀 때 8분의 5의 분모 분자 위치도 바꿔야 되는데 잘 바꿨나요? 네, 잘 바꿨는데요. 아니, 거기다가 4로 약분도 잘했고요. 그러면 여기는 3만 남아가지고 3에다가 뒤에 5분의 2가 남았으니까 3과 5분의 2 맞는 것 같은데요. 실수를 아주 크게 했어요. 쌤이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좋다.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제일로 해야 되는 게 뭐다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지 않고 계산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결과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진짜 맞나, 틀린가 한번 볼까요? 3과 4분의 1 나누기 8분의 5. 가분수로 먼저 바꿔야 되니까 바꿔보면 4분의 13이에요. 이제 곱셈으로 바꿀게요. 4분의 13 곱하기 5분의 8. 약분 4로 됩니다. 분모끼리 곱하면 5, 분자끼리 곱하면 26이니까요. 어때요? 대분수로 바꾸면 5와 5분의 1.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면 완전 틀린 답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강조했던 거예요. 무조건 대분수는 가분수로 먼저 바꾸자라고 했던 거이 문제 통해서 나도 저렇게 계산하지 말아야지. 그래, 실수하지 말아야지. 우리 다짐해요.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죠. 19번은 기역은 니은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니, 기역 니은이 식으로 나왔으니까 계산 결과를 구한 다음에 또한번 나눗셈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럼 기역부터 계산해봐요. 기역 니은 모두 앞에 대분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18번을 통해서, 그래, 가분수로 먼저 바꿔야 돼 라는 거 다시 한번 다짐했잖아요. 그대로 먼저 바꿔보면 4분의 9 나누기 7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9 곱하기 분모 분자 바꿔서 3분의 7 계산하면 되는 거죠? 3으로 약분. 3, 1은 3, 3, 3은 9. 그러니 4분의 3, 7, 21입니다. 대분수 5와 4분의 1로 바꿔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니은. 2와 2분의 1 나누기 6분의 5니까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면 2분의 5 나누기 6분의 5예요.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곱하기 5분의 6으로 바꿔주면 약분할까요? 자, 5로 약분, 2로 약분, 어머! 그러면 그냥 자연수 3이 나왔네? 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제 기역은 니은의 몇 배냐? 라는 거는 5와 4분의 1은 3의 몇 배냐?를 구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몇 배를 구하는 식은 5와 4분의 1 나누기 3입니다. 이것도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먼저 바꿔주면 4분의 21 나누기 3이죠. 자, 4분의 21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3분의 1이 되면서 3으로 약분. 그래서 4분의 7. 대분수 1과 4분의 3배.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과 4분의 3 또는 4분의 7이라고 가분수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계산한 다음에 한번더 나눗셈 계산해서 답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번은 도전 문제인데 한번 진짜 도전해 볼까요? 드리가 10리터의 물통에 물이 3분의 2리터 들어 있습니다.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드리가 1과 5분의 2리터인 그릇으로 물을 최소 몇번 부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왜 도전일까? 우리 친구들 지금 보세요. 10리터인 물통에 이만큼인 그릇으로 몇번 부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냥 10 나누기 1과 5분의 2 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미 3분의 2리터 들어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보세요. 물을 가득 채우려면 더 넣어야 되는 물의 양은 뭐냐? 일단 드리에서 지금 들어있는 물의 양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더 채워야 하는 물의 양부터 구해줄게요. 채워야 하는 물의 양은 전체 들이는 10리터인데 이미 3분의 2가 있으니까 얘는 9와 3분의 3에서 3분의 2를 빼는 것과 같으니 9와 3분의 1리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바로 이만큼인 그릇으로 몇번 부어야 하냐라는 거는 또 9와 3분의 1을 1과 5분의 2로 몇번 덜어낼 수 있느냐를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더 채워야 되는 물의 양을 그릇의 들이로 나눠줍니다. 둘다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꿔볼까요? 9와 3분의 1은 3분의 28 나누기 1과 5분의 2는 5분의 7입니다. 그럼 곱셈으로 바꿔보면 3분의 28 곱하기 7분의 5가 되잖아요. 약분할까요? 약분해 보면 3, 7로 약분할 수 있네요. 7, 그 다음에 4. 그래서 3분의 얼마? 2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대분수로 바꿨을 때 6과 3분의 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물을 최소 몇번 부어야 하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붓는 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자연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섯 번을 붓고도, 그리고 3분의 2만큼을 더 부어야 되는데, 아니, 3분의 2만큼 붓는 거 그냥 한 번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분의 2를 한 번으로 봐야 하므로, 여섯 번과 한번 더, 즉, 정답은 1번입니다.

번 부어야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 왜 도전 문제인지 알겠죠? 일단 더 채워야 되는 물의 양을 구해야 되고 여기에서 1과 5분의 1로 나눠야지 10에서 나누는 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몫이 이렇게 대분수로 나왔다면 6과 3분의 2번이 아니라 바로 자연수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3분의 2만큼도 한 번이라고 나타내야 되는 것. 이 부분 주의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 응용 문제입니다. 가고 됐죠? 이두 가지 유형을 우리 딱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꽉 만들어 봐요. 먼저 물건 1kg의 가격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딸기 7분의 6kg의 가격이 6,000원이에요. 그러면 딸기 1kg의 가격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딸기 7분의 6kg의 가격이 6,000원이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바로 1kg의 가격을 따지지 말고 7분의 1kg의 가격부터 먼저 알아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6,000을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면 1kg의 가격을 알려면 7분의 1kg의 가격에다가 뭘 곱해줘요? 그렇죠. 7을 곱해줘요. 그래서 7,000원이다 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단계를 나눠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7,000원이란 거 이해했으니까 한 번에 계산하려면 이렇게 한번 보죠. 만약에 딸기가 7분의 6kg이 6,000원이 아니라 2kg에 6,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kg에 얼만지는 2kg의 가격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요.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1kg의 가격을 구할 때는 가격 나누기 무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원이라는 거는 6,000 나누기 7분의 6이라는 것과 같아요. 곱셈으로 바꿔보면 6,000 곱하기 6분의 7을 하면 되니까 6으로 약분해서 1000이 되고 여기에 7배를 해서 7000이 된다라는 이러한 단계가 이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7000원.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유형 더 보죠. 민석이가 젤리를 1kg 사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라고 그랬는데 3분의 2kg이 4000원이래요. 우리 방금 구했어요. 1kg의 가격은 지금 여기 4,000을 뭘로 나누자? 무게로 나누자. 3분의 2. 그럼 이거 곱셈으로만 바꾸면 4,000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약분. 그래서 2,000 곱하기 3을 하여 6,000이라고 나오는 거죠. 가격이니까 단위는 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6,000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23번 마지막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돼지고기 한 근이 600g이에요. 돼지고기 한 근의 가격이 12,000원일 때 1kg의 가격은 얼마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격을 알려면 1kg, 즉 1000g이 몇 근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근이 600g이니까 바로 1000을 뭘로 나누자? 600으로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600분의 1000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5. 그래서 1과 3분의 2근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 근의 가격을 여기다 곱하면 되기 때문에, 아, 가격을 따져주려면 1과 3분의 2 곱하기 12,000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의 5 곱하기 12,000이니까 약분, 곱셈이죠? 그러면 400에다가 5를 곱해서 2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요, 1kg의 근이 몇 근이냐라는 거 알아보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2만 원. 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 복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유형은 바르게 계산한 것 구하기인데 이 유형은 뭐 여러 단원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떤 수 모르니까 이렇게 네모라고 하고 5분의 4로 나눠야 될 것을 잘못해요 곱해서 결과가 주어졌으니까 결과로 어떤 수를 구한 다음 바르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래 계산해야 되는 건 네모 나누기 5분의 4인데 잘못해서 곱했어요. 그랬더니 10분의 7이다. 그럼 여기에서 네모는 거꾸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10분의 7 나누기 5분의 4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곱셈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5로 약분합니다. 그러면 8분의 7이라서 이제 슝 집어넣어주세요. 8분의 7을 나누기 5분의 4니까 곱하기 4분의 5 계산하여 32분의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분수 1과 32분의 3으로 나타내도 괜찮고요.

0: 가분수 32분의 35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더. 어떤 수를, 네모를 3분의 2로 나누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곱했대요. 그랬더니 2와 9분의 1이 되었다. 바르게 계산 한번 갖고 해보세요. 그럼 네모는 거꾸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9분의 19, 나누기 3분의 2니 바로 곱셈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3으로 약분돼가지고 6분의 19입니다. 그래서 3과 3분의 1로 나오는데요. 자, 6분의 1로 나오죠? 그럼 얘를 그대로 어때요? 이제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6분의 19 나누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럼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19가 되어서 대분수 4와 4분의 3 또는 4분의 19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도 똑같아요. 근데 수가 좀 대분수로 나온 것뿐인데요. 원래는 어떤 수를 3과 4분의 3으로 나눠야 되는데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4와 8분의 3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어떤 수를 구해보면 대분수니까 가분수 8분의 35 나누기 3과 4분의 3도 4분의 15. 그럼 이제 곱셈으로 바꿔줄까요? 약분되죠? 4로 약분, 그 다음에 5로 약분됩니다. 그래서 6분의 7이에요. 자, 이거 대분수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넣어주면 6분의 7 나누기 4분의 15니까 자, 6분의 7 곱하기 15분의 4로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약분 2로 해주면 45분의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5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식, 바른 식, 반드시 두 개를 다 써서 계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플러스 개념 한입 뚝딱은 우리 친구들 네모 제곱미터를 칠하는데 세모리터의 페인트를 사용했다. 1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페인트 양을 구하는 거, 우리 이거 뒤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제풀이 마쳤는데 틀린 문제 꼼꼼하게 복습하는 거 잊지 않았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응용력 높여보는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계사와 관련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A부터 D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는요, 뭘 봤어요? 슈퍼모델을 봤는데 후 이렇게 왔어요. 일단 선행사가 슈퍼모델 사람이니까 후 괜찮아 보여요. 일단 who was very tall and fashionable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주 키가 크고 그러니까 패셔너블하다 이렇게 영어를 그냥 그대로 많이 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약간 유행을 잘 선도하는, 유행을 잘 따라가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키가 크고 유행도 잘 따라가고 이런 슈퍼모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고 후 주어 자리라서 주격 관계대명사 다 올바르게 잘 쓰여 있습니다. 동사도 단수, 그죠?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다잘쓴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B는요. He likes a dress. 그는 그 드레스를 좋아해요. 근데 what she is wearing today가 왔어요. 그런데

얘는 선행사가 있으므로 what은 절대 절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더 dress를 빼거나 아니면 what을 빼고 어떻게 해요? She is wearing. 그녀가 입고 있어요. 무엇을 입고 있는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라든지 which라든지 아니면 생략하든지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 C는요, 나는 한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장소 뒤에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왔어요.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 볼까요? I can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쵸? 즉,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다. 아주 잘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는요, I love you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just the way you are. 이거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가 있는 그대로, 우리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부사 how가 생략되어서 얘가 the way라는 선행사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할때 the way you ar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얘도 올바른 문장. 따라서 정답은 2번, 한 개. 1번만, A만 틀렸죠? 그래서 한 개,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26번으로 넘어가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과 관계사를 이용하여 관계사라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가능해요. 그걸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그 눈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만들었다. 일단 주어 동사예요. 자, 그 눈사람을 목적어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이미 쓰여 있고요.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그 눈사람을 만든 거죠. 그 눈사람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는 이미 있어요. In front of our house 있고요. 서 있는 이 부분만 우리가 영작을 하면 됩니다. 자, 얘가 서 있는 거죠. 주어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즉, 주격 관계대명사와 동사가 필요하겠죠? 선행사가 사람은 아니네요. 따라서 which나 that 중에 하나 골라 쓰시고요. 서 있다, stand라는 괄호 속에 동사를 쓰는데 선행사가 단수이죠. 그래서 s를 붙이는 거죠. 지금 눈사람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 27번은요, 그는 운전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 길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동안에 while driving 이미 나와 있고요. 그는 택할 것이다. 그 길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일단 운전하면서 앞에 이미 있고요. 그는 뭐할 거다? 택할 것이다. 그 길을. 근데 그 길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 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뒤에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도 이미 있거든요. 그럼 얘를 연결해줄 무언가만 쓰면 돼요. 근데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게 문장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 길이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와야겠죠. 따라서 선행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ich 대 쓰고요. 단수이므로 비동사는 is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으로 넘어가서요. 문장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보기에는 세 가지의 쓰임이 나와 있습니다. 얘가 의문사냐? 아니면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관계부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28번에 What you did to her was wro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어가 어디까지고 동사가 뭐예요? 일단 동사는 이 문장의 동사는 was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앞까지가 주어일 텐데요. 자, you did to her. 네가 그녀에게 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자, 네가 그녀에게 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쵸? 자, 네가 그녀에게 한 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자, 원래대로라면 선행사가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왔을 수 있는데 그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다 수행할 수 있는 what을 쓴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구나. 따라서 be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녀에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29번도 볼까요? March is the month. 3월은 달이래요. 달이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뭐 하는 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달은 달인데 어떤 달이에요? 우리 아빠가 오시는 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3월마다 아빠가 오시거나 이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the month가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부사 when을 쓴 거죠. 따라서 C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3번에 How do you feel? 이라고 했습니다. 너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When you see a rainbow. 네가 무지개를 볼때 기분이 어때? 물어보는 거야. 기분이 어떠니? 어떻게 어떤 이런 의미의 의문사가 되겠죠? 의문문에 있으니까 얘는 의문사입니다. 따라서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은 The staff didn't hear 이라고 했습니다. 스태프는 듣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Where to meet for the business meeting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이거 배웠죠? 그쵸? 어디에서 만날지를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For the business meeting 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업회의, 사업 미팅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만나는지,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where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투부정사 형태로 쓰여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32번으로 가서요.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당신이 산 가장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무엇이 뭐뭐입니까? 이렇게 가야 해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되겠네요. 그러면 what을 일단 제일 앞에 써야 해요. 그럼 주어는 뭐예요? 당신이 산 가장 좋은 것. 이건 주어가 아니죠. 즉, 무엇이 뭐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what is가 되는 거예요. what이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고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산 가장 좋은 것, 이것만 우리가 영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what is는 이미 쓰여 있다라고 보시고요. what is 써주시고요. 자, 당신이 산 가장 좋은 것. 일단 가장 좋은 것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신이 산 것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 뭐예요? The best thing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산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당신이 샀어요. 뭘요? 무엇을? 목적어가 비어 있겠죠. 그 가장 좋은 것을 사실은 산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빼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합니다. that이 있죠? So that you bought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는 친절하게 물음표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물음표도 까먹지 말고 꼭 써야겠죠. 따라서 What is the best thing that you bough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at만 써야 해요. 왜냐하면 최상급이 선행사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33번은요. 판다는 대나무 먹는 것을 즐기는 동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도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판다는 동물이다. 이다가 동사예요. 그쵸? 동물이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영작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에요? 대나무 먹는 것을 즐기는 동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panda is 하고요. 동물이다. an animal. 그럼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 뭔가를 수식해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주어져 있네요. which를 합니다. 근데 대나무 먹는 것을 즐긴다잖아요. 누가가 없죠. 즉, 판다가 이 동물이 즐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뒤에 동사가 옵니다. enjoys가 오는 거죠. 그리고 eating bamboo 이렇게 연결합니다. 따라서 a panda is an animal which enjoys eating bamboo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34번을 보면요.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친절하게 보기도 줬고요. 관계부사를 이용하라라고도 명시해 줬어요. 자, Italy is the country. 이탈리아는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샀어요. 무엇을? 기념품을 샀어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죠. 그쵸? 그 나라죠. 그쵸? 그래서 그곳에서라는 말이 얘가 일단 부사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곳이 결국 어디냐? 이렇게 고쳤어요. 이탈리아는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 내가 그 기념품을 샀 어떤 나라다 이렇게 고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there이라는 부사를 빼면서 관계부사 where를 쓴 겁니다. 왜? 선행사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엄마는요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그죠? 그리고 내 여자 형제는 화가 났어요. For that reason. 그 이유로 화가 났어요. 그 이유로 화가 났어요. 어떤 이유로 화가 났는데 그 이유를 엄마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합치면 얘네 둘이 같은 대상.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관계 부사를 써야 하니까 전치사까지 해서 얘를 하나의 부사구로 보고 얘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My mom didn't tell me가 돼요. 그리고 선행사는 the reason이에요. 그리고 관계 부사는 why죠. 선행사가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날라가면서 나머지 my sister was angry를 써주시면 되는데, 관계부사는요, 선행사가 별로 특별한 의미가 아닐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생략해서 써도 되고요. 원래는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되죠. 이 문제에서는. 왜요? 관계부사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부사를 꼭 이용하라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생략되는 걸 배워서 얘를 우리가 생략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감점 또는 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조건을 꼼꼼히 보시고, 얘는 생략해도 돼요. 얘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선행사는 생략하셔도 되고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35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He taught his keys the way라고 했어요. 그의 아이들을 그 아이들에게 그 방식을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방식에 대한 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 방식이 밑에도 나와요. 그의 grandfather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그의 할아버지가 배를 모셨는데, 배를 몰았는데, in the way, 그 방식으로 몰았어요. 즉, 할아버지가 배를 몰았던 그 방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the way가 같아요. 근데 우리 관계 부사를 위해서는 전치사까지 포함해서 이 부사구를 날려 보내면서 관계 부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따라서 he taught his keys까지 씁니다. 그리고 원래는 the way가 선행사라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The way와 how는 하나만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둘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더라. 동시에 쓸 수는 없다. 근데 우리는 관계 부사는 써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the way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how만 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남아있던 문장 그대로 써주시면 문장이 올바르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어서 37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생략되었을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문장을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생략되었을지까지 찾아야 되네요. 자, she is the only one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인 문장이 또 와요.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Matt가 기다렸던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매트가 그녀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waiting for 뒤에 이 for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런데 걔가 그러면 여기에 생략이 되어서 이두 문장이 연결이 되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단독으로 생략이 됐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혼자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쵸. 그럼 어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살려주면 될까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댓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얘는 선행사가 the only를 가지고 있어요. the only가 들어있는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that만 쓰죠. 따라서 she is the only one that Matt has been waiting fo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으로 넘어갑니다. 39번은 생략되어 있을 관계부사를 넣어서 문장을 다시 쓰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I don't remember the day. 나는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문장상 뭐 어법상 어색한 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힌트가 있죠. 뒤에 여기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을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가 관계부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그날에 만난 거였겠죠. 그날이라는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이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I don't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썼고요. 원래대로라면 the day도 생략할 수 있고 when도 이렇게 생략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40번으로 가서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했습니다. 어색한 부분 찾아볼까요? 자, my brother's friend라고 했어요. 내 남

친구인데요. Whose name is Billy라고 했네요. 이름이 빌리인 내 남동생 남자 형제의 친구는 is like a hero. 마치 영웅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선행사 하는 사람이라서 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후가 주격이라면 뒤에 바로 동사가 와야 되고, 목적격이라면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비동사는 애초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그내 남자 형제의 친구의 이름인 거죠. 누구누구의 이름이 빌리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후가 될수 없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를 whose로 바꿔서 올바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빌리인 내 남자 형제의 친구는 마치 영웅 같다. 이렇게 해석이 잘될수 있겠죠. 자, 이어서 41번도 볼까요? 자, Can you lend me?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니? 근데 무엇을요? 제인에어라는 소설이에요. 그죠? 그런데 Who you recommended가 왔네요. 네가 추천했던 그 제인에어라는 소설을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니?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설. 사람이 아닌데 후가 왔어요. 그쵸? 일단 후가 틀렸습니다. 얘를 고쳐야 하는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요. 얘는 무슨 격이에요? 주어 동사가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가 없죠. 네가 추천했어. 무엇을?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야 하는 거죠. 따라서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 이렇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를 which that으로 써주시고, 아니면 사실 삭제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냥 삭제해도. 얘 생략 가능하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그냥 생략하고, you recommended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4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밑줄 친 that의 쓰임과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A, B, C 이렇게 있는데요. A를 보시면, I like bananas라고 했어요.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요. That are a little sweet이에요. 뭐예요? 약간 달달한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동사가 나와 있고요.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자, 그다음 B는요. Do you understand the words? 너는 그 단어들, 그 말들을 이해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That he said예요. 여기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가 말했던 그 말들을 너는 이해하니? 이렇게 되네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C는요.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무엇을 몰랐어요? That you left for Vietnam이라고 했어요. 네가 베트남으로 떠났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네요. 그러면 뒤에 you left for Vietnam. 얘도 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럼 얘의 정체는 접속사더라. 그렇죠? 뒤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43번의 that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Can you believe? 너 믿을 수 있니? 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을 믿을 수 있니? 이걸 믿을 수 있니? 뭐 이렇게 되어야 되죠. 목적어가 필요해 보이는데 맞는지 볼까요? That he became a model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elieve의 목적절을 이끌고 있는 대시기 때문에 C와 같은 쓰임이겠죠? 정답 C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접속사고요. 그 다음 44번은 어때요? I love this cake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케이크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데요. That이 왔어요. 수잔이 나에게 만들어준 이 케이크를 나는 정말 정말 좋아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수잔이 만들어줬어요.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우리 B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죠? 따라서 B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5번은요. We should know the rules라고 했어요. 우리는 규칙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That everyone has to follow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그 규칙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두가
따라야 한다. 여기가 다 동사 부분이겠죠? 근데 무엇을 따라야 해요? follow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that도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더라.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이 어법상 어색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그죠? 어색하면 밑줄을 치고 바르게 고치시오 했네요. 1번에는 she didn't believe가 있어요. 그녀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요? 자, which he said at the restaurant라고 했습니다. 자, which가 왔어요. 그리고 he said가 왔어요. 그가 말을 했는데 어디에서요? 그 식당에서.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쓴이 문장을 썼을 때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예요? 자, 그녀가 믿지 않았는데 그가 그 식당에서 말했던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 막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거나 너무 뭔가 과장된 얘기를 한것 같아. 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그녀가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일단 여기서 which는 안 돼요. 그렇죠? 아, 뒤에 he said at the restaurant 있고요. 그가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는지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어를 대신해서 뭔가 관계대명사가 오는 건 맞는데, which 앞에는 또 선행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일단 안 돼. 그렇죠? which가 틀렸어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선행사가 없이도 뒤에 목적어 자리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가 되어서 두 문장을 연결해 줄수 있는 아이는 what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위치의 밑줄을 긋고 what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돼요? 뭐뭐 하는 것이니까 그가 말했던 것, 그가 식당에서 말했던 것을 그녀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번은 Did you receive the letter? 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 편지를 받았니?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편지예요? Which I sent to you 라고 했어요. 자, 내가 보냈어요. 너에게. 근데 무엇을 보냈는지가 없네요. 그럼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괜찮아요? 선행사가 the letter이니까 괜찮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적혀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으로 갑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했는데요. 자, 우선 관계 부사를 쓸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에요. 자, 조건은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단 관계 부사를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단어를 너무 많이 줬어요. 항상 단어를 많이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요. A lot of 많은이고요. 자, love가 왔어요. 얘는 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겠죠? 그리고 play the guitar 이렇게 썼어요. 이걸 써야 한다. 그다음 열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어 수도 명심하면서 우리말을 한번 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기타 치는 방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가 주어죠. 자, 그리고 사랑한다. 아, 그러면 love를 동사로 써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a lot of가 있어요. 많은이라는 의미가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아, 이때 써야겠다. 주어에. 그러면 a lot of people이 되겠죠. 벌써 네 단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love죠. people은 복수니까 그냥 love 쓰면 돼요. 벌써 주어 동사만으로 다섯 단어가 채워졌어요. 그럼 나머지 다섯 단어를 채워야 하는데요. 그가 기타 치는 방법을 이렇게 이 목적어에 다섯 단어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 그러면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the way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방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방법? 그가 기타를 치는 방법이에요. 뭔가 선생님은 기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뭔가 좀 독특하게 친다거나 이렇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매우 좋아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타 치는 방법. 그 방법을 수식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가 주어는 있어요. 자, 그리고 기타 치는 동사도 있어요. 그럼 주어 동사란 이런 문장을 이 지금 원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주어 동사와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때 관계 부사를 써야 하는데, 여러분, the way. 방법과 관련된 부사는 뭐예요? how죠. 자, 그런데 문제는 the way와 how는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관계 부사를 써야 해요. 그렇죠? 그럼 the way를 생략을 해서 how만 살려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how가 왔고요. 그 뒤에 뭐 오면 돼요? 완전한 문장 와야 되죠.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얘를 단독으로 떼놓고 봐도 어법상 뭔가 빠진 요소나 이런 게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가 기타를 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가 기타를 친다. 뭐 빠진 거 없죠. 그렇죠? 그가 친다 또는 연주한다 기타를. 너무나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0: 는 how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한 영장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조건이 3개 정도 나오잖아요. 작으면 2개, 짧으면 2개 정도, 아니면 좀 많으면 4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선 사실 단어 수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더 쉽게 가라고, 더 쉬운 답을 더 쉽게 알려주려고 쓰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1번, 2번, 이런 조건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를 써야 하니까 얘가 생략이 된다라는 걸잘 정리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교과서 우리 본문에 있는 교재 본문에 있는 문제는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부사가 섞여 있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비슷한 요소를 공유하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완전 또 다르죠. 얘는 대명사고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얘가 섞여서 나올 때좀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영작할 때. 사실 보고 우리가 찾는 것은 좀 연습도 되어 있고 알수 있거든요. 쉽게. 그런데 영작을 하는 게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관계부사 대명사를 써서 긴 문장을 영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북에 있는 우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연습하는 워크북 문제, 선생님과 풀이는 못하지만 반드시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관계부사를 쓰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 하면서 뭔가 탁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관계사 어려운데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워크북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 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6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다음 시간이 우리 5학년 1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과학 네 번째 단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단원정리평가 문제 풀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회 문제 1번부터 18번 문제까지 18문제 열심히 풀어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 지금 거의 이제 5학년 1학기 공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아직 남아있고요. 다음 시간도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처음에 그 마음가짐 기억하면서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 잘 기억하면서 우리 1번 문제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자, 먼저 오른쪽은 우리 몸의 일부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래요. 자, 사진 확인하고요. 기억이 가리키는 뼈의 이름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뼈들을 배웠습니다. 여기 선택지에 있는 것처럼 척추뼈, 갈비뼈, 다리뼈 이런 것들 배워봤는데요. 자, 기억은 보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 모양의 뼈, 바로 척추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결국 척추뼈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척추뼈를 골라주면 되겠고요. 1번과 2번 중에 무엇이 바른 설명을 하고 있는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뼈가 길게 이어져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한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고요. 이 몸속 여러 기관을 보호하도록 좌우로 둥글게 연결되어 공간을 만들어주는 뼈는요, 척추뼈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갈비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리뼈는요, 팔뼈보다 더 길고 두꺼우며 위쪽은 한 개, 아래쪽은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다리뼈가 아니라 바로 척추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지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부터 3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팔을 굽힐 때 근육의 길이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이거 기억나죠? 우리 직접 팔을 이렇게 막 움직여 봤잖아요. 한번더 해볼까요? 자, 팔을 하나 쫙 펼쳐보고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쭉 올려봅니다. 그럼 어때요? 팔 안쪽 근육이 요렇게 줄어들었다 느낄 수 있고, 바깥쪽 근육은 팽팽하게 펴졌죠. 늘어났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 아래쪽 팔뼈가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변화를 알맞게 짝지은 것 묻고 있는데요. 팔 안쪽 근육, 이 근육은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봉긋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팔 바깥쪽 근육은 길이가 팽팽하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안쪽 근육 길이가 줄어든다. 바깥쪽 근육 길이가 늘어난다. 따라서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2번 맞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뼈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뼈가 막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뼈에 붙은 근육이 줄어들고 늘어나면서 뼈가 움직이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게더 중요한 활동입니다. 어쨌든 2번 정답은 2번이고요. 이어지는 문제 3번으로 가보죠. 이 현상에 대해 옳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원우 현진 도윤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수 있어. 우리 원우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며 뼈가 움직이는 것이죠. 맞습니다. 현진이는 근육의 크기와 생김새가 모두 같지 않죠. 다르고요. 도윤이, 뼈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우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죠. 따라서 옳게 설명한 사람 원우라고 적어주면서 친구들도 한번더 배웠던 내용 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해 보죠. 다음은 우리 몸속의 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고요. 4번 문제인데요. 자, 위와 같은 우리 몸속 기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지금 배운 내용을 총동원하면서 풀어보는 단원 정리평가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요.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선택지 1번에 소화가 있습니다. 소화 기관. 흐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소화 기관. 음식물이 어디로 들어가죠? 먼저 입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입.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식도. 주머니 모양인 위. 다음 작은 창자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큰 창자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항문으로 배출됩니다.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이렇게 외워두고요. 다음은 2번 호흡입니다. 호흡기관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몸 밖에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순관, 순관 가지, 그리고 폐. 그리고 내쉴 때는 몸 안에 있던 공기가 거꾸로 폐, 순간 가지, 순간 코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기관의 흐름이고요.

세 번째, 순환 기관도 배웠죠. 크게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몸 안에 혈액을 쭉쭉쭉쭉쭉쭉 운반해주는 역할 두 가지 기관, 심장과 혈관 기억하자. 우리 배웠죠. 심장은 무슨 작용? 펌프 작용 배웠고요. 혈관은 마치 우리 몸의 고속도로처럼 곳곳에 촥촥 펼쳐져 있죠. 심장과 혈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배설기관입니다. 배설기관. 자,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배설기관은 먼저 혈액이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죠. 그리고 그 노폐물이 어디로 가요? 쭉쭉쭉쭉 오줌관을 통해 어디로 모이나요? 공 모양의 방광으로 모입니다. 방광의 일정량이 차면 이제 우리 몸의 뇌로 신호를 보내고요. 이제 배출해야 돼. 방광에 달린 요도를 통해 오줌이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설기관의 흐름이죠.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이렇게 흐름으로 꼭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 모두 다 배웠습니다. 아직도 선생님, 저 아직 흐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친구들은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다시 교재를 훑어보면서 내가 헷갈리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입으로 되뇌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자, 암기는요. 누가 와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줄 수 없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공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납니다. 선생님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주는 것도 친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 배웠던 흐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은 입은 입이 있고요. 식도를 지나 위가 있고요.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관? 소화기관이죠. 따라서 선택지 1번 골라주면 되고요. 이어지는 문제 5번으로 바로 가보죠.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 배출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기관을 찾아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를 직접적으로 지나가냐면 같이 해보죠. 입을 지나 식도로 갑니다. 리을 적어주고요. 식도에서 위로 갑니다. 미음 적어주고요. 위에서 작은 창자로 가죠. 비읍 적어주고요. 작은 창자에서 큰 창자로 갑니다. 시옷 적어주고요. 이제 항문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배출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안 적은 게 있죠. 뭘안 적었나요? 니은을 적지 않았습니다. 니은은 뭐예요? 간입니다. 이런 뭐 간, 여기 있는 쓸개, 이런 이자 같은 것들은 음식물이 직접적으로 지나가진 않지만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소화를 돕는 기관이다라는 것도 우리 함께 배웠죠. 함께 떠올려 보고요.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 가보죠. 자, 다음과 같이 분류했대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기관은 방금 5번 문제에서 적었던 그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찌꺼기가 나가는 항문 모두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기관이지만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더라도 소화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은 바로 간, 쓸개, 이자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간에 표시가 되어 있는 니은이 정답이겠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 바로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바로 뭐다? 니은의 이름은 간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쓸개, 여기 있는 건 이자. 그러니까 간, 쓸개, 이자 모두 소화를 돕는 기관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잘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 보죠. 아,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리 몸속 기관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설명인지 볼까요? 첫 번째 도움말. 숨을 들이쉬면 부풀어 오르고, 내쉬면 쪼그라든대요. 자, 큰 도움말이 나왔습니다. 숨을 들이쉬고요. 내쉰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기관일까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소화, 호흡, 배설, 순환. 자, 두 번째 도움말.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호흡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

호흡기관이고요. 호흡기관의 흐름 한번 떠올려 보죠. 그림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자, 코로 들어옵니다. 공기가 순간을 지나 순간가지로 갑니다. 그리고 폐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 폐에서 바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바로 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 기관 기호를 쓰면 폐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을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리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기호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코고 순간이고 순간 가지고 여기 폐입니다. 순간 가지는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폐에 효율적으로 산소를 전달하기에 좋지요.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 정답은 리을, 폐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오른쪽과 같이 주름 빨대 두 개의 끝에 종이 봉투를 연결해서 호흡기관 모형을 만들었대요. 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삐삐 아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보면 호흡기관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 바로 이 종이봉투가 우리 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주름빨대가 순간, 그리고 순간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기억부터 보죠. 이 모형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후, 불어넣으면 종이봉투가 부풀어 오르겠죠. 맞습니다. 자, 니은 주름빨대는 순간과 순간가지를, 종이봉투는 폐를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부풀어 올랐다가 내쉬면 후 쪼그라드는 것처럼 이 종이봉투도 불면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쪼그라든다라는 거죠. 디귿. 공기를 불어넣으면 공기가 폐 순간 순간가지를 순서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설명했네요. 공기를 불어넣으면 우리가 코, 순간, 순간가지, 폐로 가는 것처럼 순간, 순간가지, 폐를 순서대로 지나가는 걸알수 있죠. 폐가 먼저 오는 것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디귿, 디귿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숨을 내쉴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기관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호흡기관의 흐름을 잘 알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숨을 내쉴 때라고 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코, 순간, 순간까지 폐인데, 내쉬는 거니까 그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코, 순간, 순간까지 폐. 이것에 거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폐, 순간까지, 순간, 코로 골라주면 바로 선택지 5번에 있죠. 거꾸로 폐, 순간가지, 순간, 코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5번 골라주면 되는데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많은 친구들이 1번을 골라서 많이 틀립니다. 문제를 읽을 때 숨을 내쉴 때인지 숨을 들이마실 때인지 잘 봐야 됩니다. 선택지 1번은 들이마실 때. 그러니까 들이마시면 먼저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오죠. 먼저 코를 골라줘야 되고요. 반대로 내쉴 때는 어디서부터? 폐부터 코까지 순서대로 갈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지 5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다음은 10번 문제 가보죠.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보면 이거란 혈액이 온몸으로 이동해서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큰 도움말 나왔습니다. 자, 어떤 도움말이냐면 혈액이 온몸으로 이동해서 우리 몸 곳곳에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한다, 배달해준다, 운반해준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배웠던 기관 중에 이렇게 운반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죠. 계속해서 보죠. 우리 몸의 이 기관은 바로 대표적으로 심장과 혈관이 있습니다. 아하, 무슨 기관? 순환기관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순환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펌프 작용을 하는 심장, 그리고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인 혈관, 대표적으로 심장과 혈관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죠. 자, 그림은 우리 몸의 순환 기관을 나타낸 것이래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방금 10번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심장과 혈관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기억은 바로 주먹만한 심장입니다. 우리 가슴의 왼쪽에 치우쳐 있죠. 심장이 있고요. 그리고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가 우리 몸 곳곳에 이렇게 혈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기억은 심장, 니은은 혈관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기억, 그러니까 심장은 크기가 주먹만 하다. 맞습니다. 맞고요. 2번,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 작용을 통해 순환시킨다. 역시 맞습니다. 자, 3번. 심장은 몸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알맞지 않고요. 4번. 니은은 혈관은 긴관 모양으로 굵기가 굵은 것도 있고요.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또 혈관은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로 온몸에 퍼져 있으며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11번 문제 정답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3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배설기관 나왔습니다. 배설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자, 노란색 소 물에 붉은색 모래를 넣고 거름망에 걸러보았대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2번 문제. 위 실험에서 거름망과 가장 유사,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배설기관을 찾아 오른쪽 그림에서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 각각의 역할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실험을 보죠. 자, 노란 색소물에 붉은색 모래를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노란 색소물은요, 우리 오줌을 의미합니다. 노폐물 오줌을 의미하고요. 이 붉은색 모래는요, 혈액을 의미합니다. 혈액. 그러니까 거름망, 즉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져서 여기에는 붉은색 모래, 깨끗한 혈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폐물, 즉 오줌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름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몸의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름망 역할을 하는 바로 콩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름망. 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붉은색 모래는 혈액, 거름망은 콩팥, 노란색 소물은 오줌, 노폐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름망과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배설기관은 바로 콩팥이다. 콩팥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이제 이 그림에서 콩팥을 골라볼까요? 콩팥은요, 좌우 한 쌍이고 강낭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기억이 정답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기호, 기억을 적어주면 되고요. 이름은 콩팥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정리, 콩팥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름망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노폐물이 어디로 가느냐? 이 오줌관, 니은은 오줌관입니다. 오줌관을 따라 디귿, 작은 공 모양인 방광으로 모이고요. 방광에 오줌이 이렇게 차면은 이제 오줌을 놓아야 되겠다. 요도를 통해 오줌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라는 배설기관의 흐름도 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냐? 배설기관은 혈액에 있는 뭐를 걸러내어 몸 밖으로 내보내냐면 세 글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노, 폐, 물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뭐다? 배설기관이다.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배설기관이고요. 대표적으로 오줌이 있지요. 따라서 정답 세 글자, 노폐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꺾은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전, 운동 직후, 운동한 후, 5분 동안 휴식한 후에 체온과 1분 동안의 맥박수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보죠. 자, 1번. 운동을 하면 체온이 높아진다.

그래프 볼까요? 운동을 하니까 체온이 올라갔습니다. 맞고요. 2번. 운동을 하면 맥박수가 증가한다. 맥박수는 파란색이죠. 올라갔습니다. 증가했습니다. 3번. 운동한 후에 휴식을 취하면 체온이 운동하기 전과 비슷해졌고요. 비슷해졌습니다. 맞고요. 4번. 운동한 후에 휴식을 취하면 맥박수가 운동하기 전과 비슷해졌습니다. 비슷해졌죠? 맞고요. 5번. 운동한 직후 맥박수가 가장 낮나요? 가장 높고요. 휴식을 취하면 맥박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맥박수가 다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5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운동 직후 맥박수가 이렇게 변한 까닭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은요,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빨리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위해서 심장이 빨리 펌프 작용을 하고요. 그만큼 체온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적어주세요. 운동을 하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빨리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와 산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심장이 펌프 작용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심장이 빠르게 뛰며, 혈액이 빠르게 이동한다. 그래서 운동 직후에 맥박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혈액이 빠르게 이동한다까지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보자고요. 1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그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민이의 일기라는데요.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볼까요? 강가에 있는 트랙을 따라 1000m 달리기를 했다. 목표 지점을 통과하고 나니 확확 숨이 차고 체온이 낮아지지 않죠? 방금 본 문제처럼 체온은 올라가겠죠? 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땀이 많이 났다.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몇 분간 벤치에 앉아서 쉬었더니 우리 방금 본 문제처럼 호흡과 심장이 뛰는 속도가 모두 평소와 운동 전과 비슷하게 돌아왔다. 체온이 낮아진다라고 한 니은이 틀렸네요. 니은이라고 15번 문제와 연계해서 풀어주는 16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7번과 18번 문제 이제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17번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질병과 가장 관련 있는 우리 몸의 기관 묻고 있습니다. 볼까요? 혈관 질환 환자 급증, 혈관 나왔고요. 생활 습관 개선이 예방 핵심. 한 병원에서는 혈관 질환은 정통적으로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환자도 자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혈관 또 나왔고요. 혈관을 좁히거나 막히게 할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목에도 혈관, 내용에도 혈관, 심장과 혈관 관련 있는 기관은 바로 혈액이 쭉쭉쭉쭉쭉쭉 이동하는 그 혈관, 바로 순환기관이지요. 따라서 선택지 4번 순환기관 골라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위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 묻고 있습니다. 다시 기사를 보니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예방한다고요? 혈관이 좁혀지거나 막히게 되는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잠이 정말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잠을 충분히 자야 우리 몸의 기관들도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겁니다. 충분히 자고요. 좋아요. 2번. 음식물을 골고루 먹어요. 음식물을 골고루 먹는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3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요.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운동을 하는 것. 좋고요.

스타프요. 4번, 식사 후에는 바로 눕는다. 아이고, 안 좋아요. 해롭습니다.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소화에 방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혈관이 좁혀지거나 막히게 되는 그런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알맞지 않고요. 5번, 탄산음료, 과자 등의 섭취를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음식도 적당히 가려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식사 후에는 바로 눕는다. 바로 선택지 4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뜨끔하는 친구 없겠죠? 자,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했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후에는 조금씩 실천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8번 문제까지 모든 문제 만나보았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전에 오늘의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이요. 어느새 70강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과학 4단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질문은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우리 몸이 이런 기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또 이런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등등등등등등등.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억이 가장 남는지 궁금한데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서술형 문제를 마저 풀어보고요. 이제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 시간이니까요. 꼭 같이 함께 해줄 거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요. 과학 2단원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과학 2단원, 혹시 단원명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바로 2단원은 물체의 운동입니다. 우리 물체의 운동 단원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과학에서 정의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그 다음 속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내용까지 함께 해결을 해볼 겁니다. 어때요? 재밌겠죠? 그러면 우리 이 단원 핵심 정리로 먼저 시작할게요.

단원 물체의 운동 핵심 내용을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제일 처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나 어제 운동했어 라고 하면 뭔가 내 몸이 힘들어지거나 땀이 나거나 그래서 내 몸에 열량을 좀 소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과학에서는요, 운동을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불러요, 과학에서는. 자, 두 가지 낱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물체의 위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면 우리가 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운동하는 물체와 운동하지 않는 물체를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런 그림의 모습이었는데 1초가 지난 다음 이렇게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 1초 뒤가 됐으니까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면 만약 물체의 위치가 변했다면 아, 그 물체는 운동을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물체와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와, 여기 산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원래 이쯤에서 걷고 있었던 사람이 이만큼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동을 한 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볼게요. 원래는 이 위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1초 뒤에

이렇게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있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달려 나갔네요. 위치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운동하지 않는 물체는 무엇이냐? 시간이 지났지만 위치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던 이 운동기구 그대로 위치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고요. 여기 놓여 있는 이 가로등 위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그 다음 나무 아래 이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운동하지 않은 거예요. 위치가 그대로니까요. 나무와 그다음 의자도 위치가 처음과 1초 뒤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는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물체의 위치 변화로 표현한다. 자, 물체가 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몇초 동안 또는 몇 시간 동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물체의 위치 변화는 시간에 따른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버스가 원래 가 정류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5분 뒤에 나 정류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버스는 5분 동안 가 정류장에서 나 정류장으로 이동함이라고 운동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그 다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써주면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물체의 위치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조금 전에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였잖아요. 이번에는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나중 위치의 방향과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여기에 있었는데, 5초 동안, 자, 동서남북이죠?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만큼 갔어요. 한 칸이 1m니까 5m만큼을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향과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5초 동안 시간이죠. 사람은 처음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5m 이동했다. 이렇게 운동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 강아지의 운동도 한번 살펴볼게요. 강아지가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자, 여기로 위치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북쪽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북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한 칸이 1m일 때 3m만큼 이동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는 처음 위치에서 북쪽으로 3m 이동함이라고 운동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개념 3입니다. 물체의 빠르기 비교. 자, 어떤 물체가 더 빠른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요, 이동한 거리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더먼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빠를까요? 아니면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빠를까요? 당연히 더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더 빠른 것이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다면 더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더 빠르다.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자전거, 자동차, 배, 기차로 나누어서 알아봤어요. 자, 2시간 동안 자전거는 30km를 갔고, 자동차는 120km를 갔고, 배는 80km를 갔고, 기차는 160km를 갔어요. 자, 그러면 2시간 동안 가장 먼 거리를 간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기차죠. 그 다음은요, 자동차고요. 그 다음은 배고요. 그 다음은 자전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다면 더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더 빠른 것이기 때문에 기차, 자동차, 배, 자전거 순으로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한 기차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요,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물체가 더 빠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볼게요.

드릴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친구가 같은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걸린 시간이 더 짧은 친구가 먼저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빠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상황처럼 이동거리가 50m로 동일할 때 걸린 시간이 9초, 10초, 8초라면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이 친구가 1등이에요. 가장 빠른 것이 되는 거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8초인 학생이 가장 빠르다라고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물체를 이렇게 시간이 동일하다,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 아니면 같은 거리만큼을 갔다라고 전제를 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걸린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 거리가 다를 수도 있는데 매번 이걸 똑같이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물체의 속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속력은요,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100km를 2시간 동안 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니까 100 나누기 2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0 나누기 2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분수의 나눗셈, 우리 6학년 1학기 수학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였죠. 자, 그러면 2분의 100이구나 라고 분수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약분을 했을 때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속력은 50이네. 그런데 이 속력에도 단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따 배울게요. 자, 이렇게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이 다른 물체의 빠르기는 속력을 구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력의 단위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일단 킬로미터, 그 다음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그리고 H를 썼어요. 이것은 H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킬로미터 매시라고 읽어줍니다. 자, 이 경우도 그렇죠. 이 자동차는 50km 매시의 속력으로 달리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1시간마다 이 몇 킬로미터만큼을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미터, 그 다음 막대기 S가 있는데요. S는요, 초를 의미하는 세컨드의 S를 딴 거예요. 그래서 미터 매 초라고 읽는데요. 1초마다 몇 미터씩을 가는지 나타낼 때에는 이러한 단위를 써줍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물체의 속력을 알아봅니다. 교통수단의 속력을 구해 빠르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아, 속력으로 빠르기를 비교하자. 교통수단은 자전거, 자동차, 기차가 있습니다. 속력을 구해 볼게요. 자전거는 1시간 동안 20km를 이동했어요.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었더니 20 나누기 1이 되고 그래서 20이니까 20km 매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2시간 동안 145km를 이동했어요. 그럼 이동거리 145를 걸린 시간 2로 나누었을 때 145 나누기 2가 72.5이므로 72.5km 매시다 이렇게 속력을 표현할 수 있고요. 기차는 3시간 동안 450km를 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동거리 450km를 3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150이 되어서 150km 매시다 이렇게 속력을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몇 킬로미터 매시라고 읽었는데요. 이건 다르게 읽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시속 20km, 시속 72.5km, 시속 150km 이렇게도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기차, 자동차, 자전거 순으로 속력이 크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정해서 직접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비교해 본 적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해봤겠죠? 물체가 두 지점을 지나는 동안의 속력을 구하려면 먼저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거리와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속력을 구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리를 달릴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속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m를 가는데 4초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속력을 구한다면 간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야겠죠. 10 나누기 4를 했어요. 그랬더니 2.5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m를 갔어요. 10초가 걸렸네요. 그러면 20 나누기 10을 해서 2m 이렇게 2m 매 초 이렇게 속력을 구해보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언제가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2.5가 더 크기 때문에 10m를 달릴 때가 더 빠르다.

이렇게 우리가 속력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할 때 태엽 자동차에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속력을 비교해 봅시다. 자, 태엽 자동차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있어요. 이동 거리가 100cm로 동일하다면 걸린 시간이 4초, 5초일 때 속력은 각각 25cm 매초, 그 다음 20cm 매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속력이 더 큰 파란색 자동차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속력을 구하기 전에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걸린 시간이 더 짧으니까 파란색 자동차가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속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수칙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속력과 관련된 다양한 보행자의 안전수칙이에요. 보행자는요, 걸어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너기. 2번, 보행 중에 스마트기기나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스마트기기나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요, 자, 위험한 소리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3번,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차가 완전히 멈추면 건너야 합니다. 무작정 초록불이라고 건너가게 되면 집중하지 않고 있던 이 운전자 때문에 차에 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멈추는지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4번, 자동계단에서 뛰지 않고 바로 서서 이동하기. 자, 자동계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이죠. 바로 서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속력과 관련된 다양한 운전자의 안전수칙도 알아볼게요. 자, 운전자는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에는 안전모,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km 매시 이하로 천천히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30km 이하로 아주 천천히 운전을 하는 게 바로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죠. 3번, 자전거를 탈 때나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다가 쉽게 넘어질 수 있고요. 운전할 때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4번,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 정지해서 좌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다면 진행을 해야 하는 거죠. 5번,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자, 가끔 친구들 보면 횡단보도를 그냥 그대로 자전거 타고 빠르게 질주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 쪽이 아니라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속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설치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먼저 안전띠는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면, 승용차 타면 착용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갑자기 멈출 때 탑승자를 자동차의 좌석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에어백은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기주머니가 순식간에 부풀어서 탑승자를 보호해줍니다. 만약 에어백이 없다면 그대로 핸들이나 이런 데에 얼굴을 부딪힐 수 있는데 또는 앞좌석에 얼굴을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에어백은 마치 커다란 풍선과 같아요. 그래서 폭신하게 우리 다치는 것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자동긴급 제동장치라는 게 있어요. 앞차와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자동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해서 충돌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후방 카메라는요, 뒤쪽에 있는 카메라를 말하는 거예요. 후진할 때 보이지 않는 보행자나 장애물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줘서 사고를 예방해주고 또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장치도 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라는 게 있죠. 학교 주변 도로에 설치해서 자동차가 시속 30km 이하로 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과속방지턱도 있죠.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력을 줄여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합니다. 과속방지턱은요, 여러분 도로 보면 살짝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런 설치된 물건이에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차가 덜컹 하면서 아주 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를 일부러 줄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되죠. 또 옐로 카펫이에요. 초등학교 근처에 횡단보도 양쪽 바닥과 벽을 노랗게 칠해서 보호자를 보호합니다. 자, 어떻게 보행자를 보호하냐면요. 이 노란색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 어린이가 이렇게 서 있게 되면요. 주변이 노랗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서 있는 것보다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옐로 카펫을 많이 설치해 두었어요. 안전 울타리는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안전 울타리를 많이 볼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물체 운동 2단원의 핵심 내용들을 선생님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간단한 확인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1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이것이 또는 이거가 변할 때 물체가 운동한다고 한대요. 자, 과학에서 운동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무엇이 변한다? 그렇죠. 바로 위치가 변한다. 그럴 때 우리가 운동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위치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운동장의 운동기구, 가로등, 의자, 나무 등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운동하는 또는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운동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운동하지 않는 것이죠.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세요. 3번, 달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함으로 운동하는 또는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자,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5초 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5초 뒤에는 저기만큼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변했죠. 그러면 이것은 운동하는 물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애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겠네요. 4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이것과 물체의 위치 변화로 표현한다. 자,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때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갔던 거? 그렇죠.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물체의 위치 변화였죠.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 바로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5번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친구, 처음에는 이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3초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했으니까 운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운동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운동하는 물체가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지금 운동하는 물체였어요.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운동했는지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전거는 3초 동안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몇 미터 이동했다? 8미터 이동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까지의 방향과 거리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맨 처음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방향은 동쪽이 되죠. 동쪽으로 몇 미터만큼? 바로 8미터만큼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6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이것으로 비교할 수 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래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빠를까요? 아니면 짧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빠를까요? 당연히 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한 거리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동한 거리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해 보자. 7번,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이 다른 물체의 빠르기는 이것을 구해 비교할 수 있대요. 자, 우리가 이동 원리가 같은 것끼리 비교할 수 있고요. 걸린 시간이 같은 것끼리 비교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것들이 둘다 달라요. 그럼 물체의 빠르기는 무엇을 구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속력을 구해 비교를 한다고요. 속력. 알겠죠? 8번,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속력을 구해서 비교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혹시 식을 쓰는 거 어렵지 않았나요? 자, 속력은 이렇게 구합니다. 속력. 바로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동한 거리를 바로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라고 쓰면 바로 알맞은 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9번, 표를 보고 파란색 태엽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태엽 자동차가 파란색, 빨간색 두 가지가 있어요. 파란색 태엽 자동차는 100cm를 5초 동안 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속력을 구하려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야 하잖아요. 이동 거리는 100cm, 걸린 시간은 5초이기 때문에 100 나누기 5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5 곱하기 20이 120.

이 때문에 몫이 20이 되는데, 이때에 우리 그 단위는요. 자, 센티미터 그리고 초가 있죠? 그러면 1초마다 20cm씩 운동했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cm 매 초라고 단위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20까지만 써주면 정답이에요. 다음 10번. 충돌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났을 때 공기주머니가 부풀어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쓰시오. 자, 공기주머니가 부푼데요. 마치 풍선처럼. 그렇죠. 바로 에어백입니다. 자, 에어백은요, 말 그대로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알겠죠? 이렇게 확인 문제 10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함께 만나볼게요. 수행평가입니다. 1번,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 그리고 하나는 5초 뒤입니다. 꽃게, 강아지, 사람을 운동하는 물체와 운동하지 않는 물체로 분류하여 쓰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꽃게, 강아지, 사람은 시간이 지났을 때 위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먼저 여기 꽃게를 볼게요. 꽃게 보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5초 뒤에도 똑같네요. 그럼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그럼 꽃게는 운동하지 않은 물체가 되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물체. 그다음 강아지 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만큼 위치가 변했죠. 그러면 이 강아지는 운동하는 물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강아지. 그다음 사람도 볼까요? 사람 맨 처음에 어디 있었나? 그렇죠. 사람은 맨 처음에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이동을 해서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면 사람도 바로 운동하는 물체였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위 1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시간, 방향, 이동 거리를 포함하여 표현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운동하는 물체 누구누구 있었죠? 맞아요. 바로 강아지하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맨 처음 있었던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자, 그러면 강아지가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우리 동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5초 동안 동쪽으로 4m만큼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 볼게요. 사람은 맨 처음 위치 어디였나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이동했나요? 그렇죠. 바로 동쪽으로 3m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 걸린 시간. 그다음 처음 위치, 방향과 그다음 간 거리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자, 3번. 운동하는 물체의 공통점 쓰세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바뀌죠? 그렇죠.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주 좋은 정답입니다. 2번.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각 교통수단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비행기, 배, 기차,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의 속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속력은 우리 무엇을 무엇으로 나눠야 하나요? 그렇죠.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5시간 동안 4,500km를 날았다? 그러면 4,500 나누기 5를 계산하면 900이 되고요. 그래서 비행기는 바로 900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 배가 4시간 동안 138km를 이동했대요. 그러면 138을 4로 나누어 줘야겠죠. 그러면 4, 3, 12, 그 다음 4, 4, 16, 그 다음 4, 5, 20이니까 34.5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차로 3시간 동안 450km를 이동했대요. 그렇다면 450 나누기 3을 계산했을 때 바로 150이 되니까 기차는 150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구나. 다음, 자동차로 2시간 동안 145km를 달렸다? 그러면 145 나누기 2를 계산했을 때 2, 7에 14, 그 다음 2, 2는 4, 그 다음 2, 5, 10이니까 72.5이구나. 72.5km 매시의 속력. 마지막, 자전거로 1시간 동안 20km를 달렸다? 그러면 20 나누기 1이니까 바로 그대로 20이죠. 20km 매시 이런 속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 나타낸 그림을 보고

0: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2단원의 핵심 내용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2단원 단원평가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저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자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만나봤죠? 오늘 5단원 다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 6번부터 20번을 모두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만자막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번 단어는요, 마음을 짐작해요 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요, 이글 속에 있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6번에서 10번은 여기 보이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며칠 뒤 콩이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콩이는 조금 어떤 눈치였어요. 여러분, 이글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강아지 돌보기라는 글이었죠? 우리 이어서 한번 내용 볼게요. 나는 콩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가장 먼저 콩이가 좋아한다는 간식을 주기로 했어요. 간식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밀자 콩이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바닥 냄새도 맡고 내 주변을 돌면서 살폈어요. 한참을 서성이던 콩이는 마음이 놓였는지 그제야 간식을 먹었어요. 그 뒤로 콩이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셨어요.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강아지 돌보기의 앞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물의 마음 한번 짐작해 볼까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지? 두 번째,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길 보니까 콩이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바로 주영이네 집으로 온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콩이가 무언가 집이 낯설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간식도 안 먹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엔 간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 뒤로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니까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주영이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요, 바로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안심하는 마음.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주영이의 말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도 이어서 볼게요. 어느새 콩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나는 아침부터 너무 슬펐어요.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이제 콩이랑 안녕 이별을 해야 해요. 그래서 주영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여기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과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아, 주영이의 마음? 아쉬웠겠구나. 슬펐겠구나. 슬픈 마음. 또, 아쉬운 마음.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6번입니다. 콩이가 간식을 먹기 전에 한참을 서성이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콩이가 간식을 주니까 바로 받아 먹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성였어요. 주변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1번, 몸이 아파서 할까요? 콩이가 아프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서 할까요? 아니요, 콩이는 이제 막 와서 배가 부른 건 아니었을 거예요. 3번,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서 콩이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진 않았고요. 간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런 말도 글에는 나와 있지 않았죠. 5번, 낯선 곳에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죠.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5번, 낯선 곳에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러니까 주영이네 집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간식 먹어도 되나? 뭔가 고민이 되었겠죠. 다음 7번 문제예요. 기억에 들어갈 말, 낱말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인가요?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먼저 빈칸 봐야겠죠? 며칠 뒤 콩이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콩이는 조금 이런 눈치였어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 한번 볼게요. 조금 설렌 눈치였나요? 설렌다는 건 뭔가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두근거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콩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으니까 뭔가 설레고 기대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긴장되고 익숙하지 않은 눈치였겠죠. 1번 설레는 옳지 않고요. 기쁜 눈치? 기쁜 눈치도 어울리지 않죠. 슬픈 눈치? 아, 슬픈 눈치도 어울리지 않아요. 전에 본 기억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이게 꼭 슬픈 것은 아닙니다. 친한 눈치였나요? 그렇지 않죠. 익숙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친하다는 말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아요. 마지막 5번, 낯선 볼게요. 낯선 눈치였어요. 아, 낯선 눈치, 익숙하지 않은 눈치. 잘 어울리죠? 그러니 알맞은 것은 바로 5번, 낯선이 됩니다. 8번 중요한 문제예요. 니은에서 알수 있는 나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그럼 니은을 한번 봐야겠네요. 니은.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와, 드디어 콩이가 간식을 받아 먹고 나서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주영이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은요, 뭔가 슬픈 마음이랑 비슷하죠. 콩이가 잘 적응했는데 내가 슬픈 마음이 들 리는 없겠죠? 우울한 마음 어울리지 않고요. 안심하는 마음은 어때요?
그렇죠. 안심했겠죠. 와, 이제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니까 콩이가 우리 집에서 잘 지낼 수 있겠네. 안심하는 마음이죠? 3번,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건요. 콩이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기대될 때, 그때는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콩이가 와서 밥도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은 떨리는 마음과는 어울리지 않죠. 4번, 불만스러운 마음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마음도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콩이가 잘 지내는데 내가 기분이 상할 리 없잖아요. 5번도 알맞지 않고요. 정답은 바로 2번, 안심하는 마음이 됩니다. 9번이에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알맞게 번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읽었다면 일이 일어난 순서도 잘알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1번, 콩이가 나의 집에 왔습니다. 나의 집에 왔네요. 두 번째, 2번, 콩이가 나의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 나는 너무 슬펐습니다. 3번, 나는 콩이와 친해지기 위해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대로 읽어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인 것 같은가요? 그래요. 바로 1번. 콩이가 나의 집에 왔습니다가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럼 여기에 숫자 뭐 쓰면 될까요? 그렇죠. 1 쓰면 되겠죠. 그럼 2번과 3번 중에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콩이가 왔어요. 콩이가 뭔가 낯설어 했는데 내가 간식을 주면서 콩이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3번이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2번은요. 콩이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나와 함께 지내는 마지막 날. 이별을 할것 같아요. 슬퍼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서 번호를 쓰면 1, 3,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0번 서술형 문제예요. 글 나의 나처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느꼈던 경험을 보기와 같이 쓰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이 글에서 나는요, 콩이하고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요. 슬퍼요. 눈물이 날것 같았대요. 그래서 여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보기 볼게요.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올 때 할머니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눈물이 났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나요? 누군가와 헤어질 때 뭔가 슬픈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친구가 전화 가는 날, 친구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쉬운 마음을 느꼈던 경험을 한번 답으로 써보세요. 11번부터 12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마운 유나에게. 누구누구에게로 시작하는 글, 대표적인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글 만나보았죠? 유나에게 누가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고마운 유나에게. 유나야, 안녕. 난 2학년 1반 김예린이야. 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진 나를 내가 도와주었잖아. 사실 어제는 삼촌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어.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그러다 꽈당 넘어진 거야. 다친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괜찮니? 하며 날 일으켜 주었잖아.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유나야, 그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이 편지는요, 바로 예린이가 유나에게 쓴 편지였어요.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글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한 낱말 찾았나요? 그래요, 선생님은 찾았는데요.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에 주의하면서 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11번 문제예요. 예린이가 유나에게 고마워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린이가 유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잖아요. 왜 고맙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넘어진 나를 도와주어서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고 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집에 함께 가줘서, 집에 함께 가줬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2번, 삼촌을 소개시켜줘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3번, 넘어졌을 때 도와줘서, 정답 여기 있었네요. 4번, 학교에서 함께 친하게 놀아줘서 아니고요. 자신과 같이 걸음을 빨리 걸어줘서도 알맞지 않습니다. 예린이는요, 자신이 넘어졌을 때 도와준 유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죠? 알맞은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12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역에서 디귿 중에서 잘못 쓴 낱말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기역, 어제 학교를 마치고. 여러분, 마치고, 마치다 라는 낱말은요,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 낱말 두 가지가 있어요. 마쳤다, 마쳤다. 첫 번째 마쳤다는 목표에 닿게 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마쳤다는 어떤 일을 끝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마치고, 학교가 끝나고 제대로 쓰였죠? 두 번째 니은 볼게요.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걸음, 걸음. 걸음도 역시 소리가 비슷한 낱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음은요, 밭에 뿌리는 비료를 말하고요. 두 번째 걸음은 걷는 동작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여기에서는 이 걸음이 알맞을까요? 아니요, 알맞지 않아요. 이 걸음이 아니라 두 번째 걸음이라는 낱말이 쓰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다친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 다친, 다쳤다. 첫 번째 다쳤다는요,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몸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다쳤다는 열려있던 것이 도로 제자리로 가 막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다친 무릎, 다친 제대로 쓰였나요? 그래요, 제대로 잘 쓰였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잘못 쓴 낱말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호, 니은 이렇게 써주어야 하고요. 바르게 고쳐 쓴다면 걸음이 이렇게 쓰인 걸음이 아니라 리을 받침이 있는 걸음 이렇게 써주는 것이 알맞겠네요. 다음 13번이에요. 낱말의 뜻에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자, 낱말 느리다, 느리다가 나왔네요.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죠. 첫 번째 느리다는요. 본디보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느리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동물이죠? 그래요, 귀여운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요, 첫 번째 느리다보다는 두 번째 느리다라는 낱말과 잘 어울리죠. 우리가 달팽이를 떠올리면 느릿느릿 느리게 가요.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팽이 그림은요, 두 번째 느리다와 이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그림인가요? 오, 어떤 친구가 고무줄, 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당겨서 원래보다 더 길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느리다와 어울리는 그림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어보세요. 다음, 14번.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동생이 꽃향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다도요, 소리가 비슷한 낱말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맞다는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맞다는요,
코로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꽃 향기를 코로 냄새를 느끼는 거잖아요. 코로 향기를 느끼다, 맞다, 맞습니다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찾았죠? 자, 두 번째, 컵을 쟁반에.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컵을 쟁반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받칩니다, 받칩니다. 받치다라는 건 신이나 웃어른께 정중하게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받치다라는 낱말은 물건의 밑이나 옆 다리에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컵을 쟁반에 받칩니다, 받칩니다. 무엇이 자연스러운가요? 그래요. 두 번째 받칩니다가 자연스럽죠. 정답 잘 찾아보세요. 15번. 다음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문장에 어울리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보기에서 찾아, 각각 찾아 쓰세요. 보기에는 때, 때 이렇게 낱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때에는 아, 이를 사용한 때. 두 번째 때는 어, 이, 에, 자를 쓴 때입니다. 자,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낱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때는 옷이나 몸 따위에 묻은 더러운 먼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때는요,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를 때, 어휘를 사용해 때라고 쓰는데요. 문장 한번 볼게요. 들판에 새, 무엇을 쫓으려고 허수아비를 세웠습니다. 들판에 새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행동을 함께 하는 무리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때가 아니라 두 번째 때. 여기에 있는 이 어, 이, 에, 자를 쓴 때를 씁니다. 아버지께서 수세미로 냄비 기름 무엇을 지우고 계셨습니다. 냄비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아, 이, 에, 자를 사용한 이, 때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정답 적어 보시고요. 16번에서 20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함께 볼게요. 또야너구리는 주와라 밤 5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와, 여러분 이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밤 5개라는 이야기였죠? 우리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무엇을 생각하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또야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이리 와. 삶은 밤 줄게. 골목길 여기저기서 애들이 모여들었어요. 아기 너구리 코야랑 후야랑 차야랑 찌야 뽀야 모두 다섯이었어요. 애들이 다투어 손바닥을 내밀죠. 또야는 밤 하나씩 나눠줬어요. 코야 한 개, 후야 한 개. 차야 한 개, 찌야 한 개, 뽀야 한 개. 에게게. 그러고 나니 밤 5개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야의 마음 어떨지 한번 짐작해 볼까요? 맨 처음에 좋아라, 밤 5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얘들아, 이리 와. 삶은 밤 줄게. 이때의 또야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 신나는 마음이었겠죠. 친구들에게 밤을 나누어주고 같이 먹을 생각을 하니까, 신나요. 즐거워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볼게요. 또야곳이 안 남았네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또야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걸 바라보다가 그만,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애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또야를 봤어요. 알고 보니 삶은 밤 5개 다 나눠주고 또야는 빈손이었죠. 애들도 갑자기 어쩔 줄 모르다가 그만 울상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또야의 마음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왜냐면 삶은 밤 5개 다 나눠주고 나니까 또야가 빈손이었거든요. 그럼 또야의 마음은?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슬펐을 거예요. 아니, 내가 먹을 밤이 하나도 없다니 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짐작할 수 있다고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6번. 또야가 빈손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또야는 왜 빈손이 되었을까요?
또야가 밤을 다 먹었나요?

아니요, 또야는 아직 밤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2번, 친구들에게 밤을 다 나눠줘서? 그렇죠, 친구들에게 밤 5개를 모두 다 나누어줘서 빈손이 되고 말았어요. 3번, 바닥에 밤을 다 떨어뜨려서? 그렇지 않았죠? 친구들에게 줄 밤을 잃어버려서도 아닙니다. 골목길에서 친구들에게 밤을 팔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또야가 빈손이 된 까닭은요, 바로 이번 친구들에게 밤을 다 나누어줬기 때문입니다. 또야가 마음이 굉장히 예쁜 친구인 것 같죠? 17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에 알맞은 표정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 또야는 밤 5개를 다 나눠주고 빈손이 됐어요. 애들도 갑자기 어쩔 줄 모르다가 그만 울상을 지었어요. 여러분, 울상은 어떤 것인가요? 그래요. 울상을 지었다는 건 이제 막 울려고 준비하는 표정. 이것을 바로 우리 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1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보니까 입을 삐죽삐죽 내밀고 있어요. 삐죽삐죽. 2번. 두 번째 친구를 보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갔고요. 뭔가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곧울것 같은데요. 그래요. 바로 이게 울상입니다. 알맞은 표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18번, 또야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였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야의 마음 선생님이랑 글 읽으면서 찾아봤죠? 또야가 맨 처음에 밤 5개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기쁜 마음, 신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막상 밤을 다 나누어주고 나니까 정작 또야가 먹을 밤이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그러면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었겠죠? 이렇게 마음의 변화, 제대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슬픈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 알맞지 않고요. 슬픈 마음에서 창피한 마음도 어울리지 않네요. 기쁜 마음에서 속상한 마음. 그렇죠. 우리가 밤을 나누어줄 생각, 친구들과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쁜 마음. 막상 다 나누어주고 내 것이 없으니까 속상한 마음. 3번이 정답이죠? 4번, 기쁜 마음에서 기대하는 마음. 어울리지 않고요. 불쌍한 마음에서 희망찬 마음? 빈손이 되었는데 뭔가 희망찬가요? 그렇지 않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야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3번, 기쁜 마음에서 속상한 마음으로 변했다. 자, 19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야기 속 또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여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고 나서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인물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또야가 우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또야에게 밤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 들었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서 답을 썼다면 정답 동그라미 해주세요. 20번 문제예요. 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은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은희와 효섭이가 띄어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이야기를 읽을 때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읽으려면 띄어 읽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띄어 읽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띄어 읽기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고요. 문장이 너무 길다면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한번더 쉬어 읽습니다. 여러분, 문장이 아주 아주 길다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끊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과 문장의

문장 사이에서는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어 읽을 때에는 이렇게 생긴 쇠기표를 표시하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조금 더 길게 쉬어 읽는다면 이렇게 생긴 겹쇠기표를 표시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은희가 어떻게 읽었나 보죠.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또야, 것이 안 남았네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은희는 대부분의 낱말을 띄어서 읽고 있죠? 뭔가 어색한 것 같아요. 효섭이 보죠. 또야 것이 안 남았네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효섭이가 제대로 띄어 읽고 있죠? 정답은 효섭.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국어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완점왕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한 권을 고르고 글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어보세요. 미션을 완료했다면 미션 완료라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투 실전책으로 만나볼게요. 문제 미리 풀고 만나줄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과학 4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중단원 개념 들어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구의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일정한 길을 따라 1년에 한 바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공전이라고 했죠. 자, 오늘은 우리가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 중단원과 관련 있는 실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별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별자리가 무엇이냐? 옛날 사람들이요, 밤하늘에서 별을 봤겠죠?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에 물이 지어 있는 별들을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물이 지어 있는 별들을 연결을 해서 신화 속 인물, 동물, 물건 등의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는 별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자리라고 하죠. 물이 지어 있는 별들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동물의 이름 사자를 붙여서 사자자리. 자, 지금 여기 보면 사자 머리, 갈기, 그리고 꼬리 이렇게 보이죠? 사자자리. 그리고 인물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정의의 여신입니다. 처녀자리.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머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긴 원피스,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죠. 다리 두 개. 처녀자리. 그리고 목동자리. 자, 목동도 이제 인물의 이름을 붙인 거겠죠. 목동은요, 소를 모는 사람을 목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몸이 이렇게 얼굴이랑 있고요. 다리 두 개 보여요. 이렇게. 목동자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물건의 이름을 붙인 별자리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천칭자리 알아요? 천칭자리? 자, 양팔저울 있죠? 양팔저울을 천칭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양팔저울 물건의 이름을 붙인 천칭자리도 있습니다. 즉, 물이 지어 있는 별들을 연결해서 인물, 동물, 물건 등의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는 별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별자리는요, 국제천문연맹에서 정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표준 별자리는 88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천공을 88개 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이제 대표적인 별자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별자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계절에 따라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절별로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찰

잘해 볼 거예요. 계절별이라고 했으니까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자리를 관찰한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계절별로 나가서 직접 밤에 관찰해도 되겠지만요. 자, 계절별로 관찰하려면 1년이 걸리잖아요. 따라서 교과서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계절별로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찰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어요. 스마트 기기 이용해서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자, 그럼 어떤 딱 화면이 나오지요? 항상 화면 가운데에 남쪽 하늘이 보이도록 조정해야 돼요. 자, 이렇게요. 딱 화면이 딱 있으면 남쪽 하늘이 가운데.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럼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임을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이렇게 펼쳐서 영어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가운데 남쪽, 그리고 왼쪽은 동쪽이니까 이, 오른쪽은 서쪽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웨스트. 자,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날짜와 시각을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계절별로니까 이제 봄 날짜, 여름 날짜, 가을 날짜, 겨울 날짜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시각도 설정해 줍니다. 뭐밤 11시 혹은 새벽 1시 이렇게 설정을 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잘 보이는 별자리를 관찰을 합니다. 또 날짜를 조정하여 계절별 별자리를 관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여기 아래쪽에 이쪽에 날짜를 변경하는 칸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쪽에서 쓸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봄에 잘 보이는 별자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4월 뭐몇 년인지는 뭐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세요. 4월 15일 그리고 이제 새벽 1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딱 별자리를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꾸면 되겠죠. 월을 뭐 7월로 바꾸면 여름에 잘 보이는 별자리, 그리고 10월로 바꾸면 가을, 1월로 바꾸면 겨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조정하면서 계절별 별자리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딱이 날짜를 선택해서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선생님이 뒤에서 계절별로 잘 보이는 별자리를 알려줄 거거든요. 그럼 그 별자리를 여기 검색창에 검색해서 그 별자리를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녀자리는요, 봄에 잘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처녀자리를 검색을 해요. 실제로 한글로 적으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적어야 되고, 우리 친구들이 별자리 영어 이름은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처녀자리는요, 벌고예요. 그래서 벌고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벌고의 움직임을 다 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봄에 잘 보이는 별자리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1월, 2월에도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제 동쪽에 일부분 보여요. 그리고 3월에서 6월까지는 진짜 잘 보입니다. 그리고 7월, 8월에도 일부 보여요. 서쪽에서. 자, 그런데 벌고가 제일 잘 보이는 때는 언제예요? 3, 4, 5월, 즉 봄입니다. 그래서 처녀자리를 봄에 잘 보이는 별자리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별자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30분 정도 투자해서 이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어떤 별자리든 검색해서 월마다 한번 살펴보세요. 몇번 하다 보면, 아! 하면서 정말 별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초등학생 때 이런 프로그램을 정말 손쉽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부러울 따름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그래서 꼭 천체 관측 프로그램 실행해서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잖아요? 그럼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아, 계절에 따라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별자리를, 별을 밤 하늘에서만 관찰할 수 있죠? 낮에는 별을 볼수 없어요. 그럼 별이 낮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태양이 떠 있는 낮에는요, 별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태양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태양빛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죠. 태양빛이 너무 환해서. 그래서 별은 밤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절별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나오는데요. 자, 봄철에는 4월 15일 무렵에, 뭐 여름은 7월 15일, 가을은 10월 15일, 겨울은 1월 15일 무렵에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꼭이 무렵에만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가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계절별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피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봄은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3월에서 5월을 봄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름은 6월에서 8월까지. 그리고 가을은 9월에서 11월까지. 겨울은 12월에서 2월까지가 겨울이잖아요. 지금 이 기간의 한 가운데예요. 3월에서 5월 한 가운데가 4월 15일이죠. 자, 6월에서 8월 한 가운데가 7월 15일. 9월에서 11월 한 가운데가 10월 15일. 12월에서 2월 한 가운데가 1월 15일이잖아요. 즉, 이 무렵에 계절별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피크 타임이다라고 하는 거지, 뭐, 다른 때볼수 없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 자,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계절별로 잘 관찰할 수 있는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봄에 우리나라에서 잘 보이는 별자리는요, 첫 번째 사자자리 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붙인 거죠. 여기 얼굴, 몸, 꼬리, 사자자리. 자, 처녀자리, 얼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원피스, 치마 같은 거 입었고요. 팔, 다리, 처녀자리. 그리고 목동자리,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얼굴에 뭐 몸이 이렇게 있고요. 다리 이렇게 있습니다. 목동자리. 다 봄철에 잘볼수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름철에 잘볼수 있는 별자리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잘볼수 있는 별자리, 백조자리, 동물이죠. 자, 백조, 날개. 잘 보이나요, 친구들? 백조자리. 자, 거문고자리. 거문고자리. 악기예요. 하프. 옛날에 이제 신화 속 인물이 연주했던 하프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거문고자리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다양한 사진들을 살펴보면 이 거문고자리 뒤에 이렇게 하프 악기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독수리 자리. 여기 날개 같나요, 친구들? 독수리. 독수리 자리도 이제 여름철에 우리나라에서 잘볼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자, 그럼 가을철에 잘볼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물고기 자리. 물고기 여기 한 마리. 그리고 물고기 또두 마리. 이렇게 물고기 자리 볼수 있고요. 또 페가수스 자리. 페가수스는요, 상상의 동물이에요. 날개 달린 말. 가을철에 이제 잘볼수 있는 페가수스 자리도 있고요. 안드로메다 자리는 이제 신화 속 에티오피아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이름을 붙인 거죠. 안드로메다 자리도 이제 가을철에 볼수 있는 별자리예요.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잘볼수 있는 별자리는요, 큰개 자리가 있습니다. 이 큰개 자리 사냥개입니다. 여기 머리 있고요. 몸, 꼬리, 다리 네 개. 보여요? 사냥개. 이 오리온이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입니다. 같은 계절에 볼수 있네요. 큰개 자리. 그리고 쌍둥이 자리. 쌍둥이에요. 우애 좋은 형제래요. 쌍둥이 자리. 이렇게 두 명. 보여요? 두 명. 쌍둥이 자리. 그리고 오리온 자리. 포세이돈의 아들인데요. 사냥꾼입니다. 오리온. 오리온 자리. 그래서 지금 여기 얼굴이고요. 잘 보세요. 몸 있죠? 다리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쪽에는 이제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있습니다. 몽둥이. 그리고 이쪽에는 방패. 들고 있어요. 오리온 자리도 겨울에 우리가 잘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즉,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거는, 아, 계절별로 우리나라에서 밤에 볼수 있는 별자리가 다 다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지구의 공전과 연결지어서 개념을 명확하게,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는 사자자리, 처녀자리, 목동자리. 여름에는 백조, 거문고, 독수리 자리.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냐면, 왜 계절별로 우리나라에서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지? 이것을 지구의 공전 개념과 연결지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고력. 물론 그렇다면 선생님, 뭐 봄철에 잘볼수 있는 별자리가 무엇이니?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기는 하지만
중점을 더 그쪽에 두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왜 그런가 이것을 공전과 연결시켜 볼게요.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요, 태양주위를 공전하죠. 공전을 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여기 태양이 있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주변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자리가 있겠죠? 자,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밤에 자, 지구가, 우리나라가 이제 밤일 때는 이쪽을 다 향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과 연결시킵니다. 자, 우리나라가 밤일 때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자, 그때의 보이는 모습들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북반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는 여름이죠. 여름. 자, 그리고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가을이고요. 북반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 겨울이고요. 이 위치에 있을 때는 봄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밤에 어떤 별자리를 볼수 있죠?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백조자리가 있구나. 백조자리를 잘볼수 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백조자리는 여름에만 볼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봄일 때도 늦봄에 백조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름에는 남쪽에서 아주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가을에 있죠. 뭐 9월이나 10월에도 백조자리를 볼 수는 있어요. 서쪽에서. 즉, 백조자리는요, 5월에서 10월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8월, 6월에 백조자리를 정말 잘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5월, 9월, 10월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여지는 시간이 짧거나 일부만 보이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백조자리를 우리나라 밤에 잘볼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백조자리는 여름에만 보는 건가요? 아니요. 봄에도 가을에도 볼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조자리를 볼수 없는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위치에 있을 때요. 밤이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는 백조자리가 밤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이제 자전을 하면서 낮이 될 때가 있겠죠? 자, 낮이 되면 이쪽 태양 쪽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럼, 백조자리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겨울에 낮에 백조자리가 하늘에 떠 있긴 해요. 하지만, 낮이잖아요. 태양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조자리를 낮에 볼수 없어요. 즉, 태양과 백조자리가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볼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름철에 잘 보이는 백조자리는 여름에 정말 잘 보여요. 그리고 봄과 가을에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공전 때문에 계절별로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 친구들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계절별 대표 별자리는 그 계절에만 관찰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그 계절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우리 여름에 백조자리 잘볼수 있지만 봄에도 가을에도 일부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름철에는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수 없는 까닭 얘기했죠? 자, 지금 겨울철에 볼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는 지금 지구가 이 위치에 있지요?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를 볼수 있나요?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을 때 밤일 때는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자, 오리온 자리 여기 있는데 볼수 없겠죠? 자, 낮일 때는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태양과 같은 방향의 오리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환해서 오리온 자리를 볼수 없는

있는 거예요. 즉, 여름철에 겨울철 별자리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으므로 낮에도 태양빛 때문에 볼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밤에는 당연히 못 보죠. 지금 밤에는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쵸?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전과 별자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사자자리, 처녀자리, 목동자리는 어떤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였죠? 봄철이었습니다. 4번,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모하면서, 그렇죠,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밤에 보이는 모습들이 달라지니까,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단원 개념 실전 문제로 풀어볼게요. 1번에서 3번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지구의 운동,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이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과정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자, 1번. 위 실험에서 전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전등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태양이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구본의 위치가 가, 나, 다, 라로 이동한다고 할 때. 왜 이렇게 이동해요? 그것이 공전이니까. 자, 우리나라에 붙인 관측자 모형이 나 위치일 때. 나 위치이면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그럼 관측자 모형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자, 한밤일 때 보이는 교실의 모습을 기호로 쓰시오. 자, 이쪽을 향하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아, 이 부분이 보이겠죠? 아, 창문이 보일 거예요. 자, 따라서 기호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 우리나라에 관측자 모형 붙였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관측자 모형이 향하는 방향에 보이는 모습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쓸게요. 자, 석주, 가와 라 위치에서 관측자 모형이 향하는 방향에 보이는 모습이 같아? 아니죠. 자, 밤일 때가 위치에 있을 때는 칠판이, 라 위치에 있을 때는 창문과 앞문, 뒷문이 보이죠? 달라요. 경민이 지구본의 위치에 따라, 지구본의 위치에 따라 관측자 모형이 향하는 방향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 맞아요. 따라서 계절별로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겁니다. 지금 태양, 지구, 주변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고요. 알았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은 누구예요? 경민이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거 뭐예요? 지구의 공전이죠. 지구의 공전. 5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태양 있고요. 지금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일정한 길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태양과 지구의 실제 크기를 고려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쵸? 태양이 훨씬 크죠? 자, 그럼 볼게요.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는 동시에 자전하고 있나요?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6번 문제입니다.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 틀린 것에는 가위표 할게요. 1번, 지구가 공전해도 지구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공전하면서 위치가 달라지죠. 아니고요. 2번, 지구의 위치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모습도 달라진다. 맞죠? 위치가 변화하니까 당연히 밤하늘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3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틀렸죠? 한 달에 한 바퀴가 아니라 1년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자, 이것도 틀렸어요. 남쪽에서 북쪽 아니고 서쪽에서 동쪽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죠.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밤 하늘에 무리 지어 있는 별을 연결해서 신화 속의 인물이나 동물이나 물건 등에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오늘 공부했잖아요. 바로 별자리라고 했습니다. 별자리.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8번, 9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여기에 백조자리, 페가수스자리, 오리온자리, 사자자리 있고요. 자, 지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한밤중에 남쪽에서 리을의 별자리를 볼수 있는 계절을 쓰시오. 자, 리을의 별자리는 오리온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지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 별자리를 한밤중에 볼수 있을까요? 여기 있을 때. 그쵸? 자, 우리나라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또 우리나라 북반구죠? 그리고 이제 밤일 때 이쪽을 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밤하늘에서 오리온자리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무슨 계절이냐? 여름, 가을, 겨울, 봄입니다. 따라서 겨울에. 밤에 오리온 자리를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입니다. 위 그림의 별자리 중에서 겨울철에 관찰할 수 없는 별자리의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가 그 계절에 잘볼수 있는 별자리를 그 계절에만 볼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오리온 자리 너무 잘볼수 있겠죠. 자, 사자 자리나 페가수스 자리 겨울에 볼수 있을까요?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어요. 하지만 남쪽 하늘에서 정확하게 오래 볼수 없는 것이고 일부만 보거나 아니면 보이는 시간이 짧은 것뿐이에요.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관찰할 수 없는 별자리가 있죠. 뭐 백조자리입니다. 자, 일단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우리나라가 밤이면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기 뒤에 있는 백조자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보고요. 자, 그럼 낮일 때 이렇게 자전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쪽을 바라봐요? 그럼 백조자리는 이제 보이기는 할 텐데 지금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잖아요. 그럼 낮이에요. 환한데 어떻게 백조자리가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즉 겨울일 때 백조자리는 절대 볼수 없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봄철에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자, 우리 그림을 좀 살펴봅시다. 어떤 별자리 같아요? 얼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뭔가 치마를 입고 있죠? 팔, 다리, 뭐예요? 처녀자리구나. 그럼 뭐예요?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 1번 처녀자리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거문고 자리는 우리가 언제 볼수 있냐면, 그래요. 여름에 잘볼수 있고요. 쌍둥이 자리는 겨울에, 페가수스 자리는 가을에, 안드로메다 자리도 가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1번입니다.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뭐 계절별로 대표적인 별자리를 암기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중점은 왜 계절별로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지를 공전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독수리 자리는 우리가 언제 볼수 있냐면, 그래요. 여름에 볼수 있어요. 그리고 목동 자리는 봄입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가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니은, 기역, 그리고 리을, 디귿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봤고요.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아래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모하면서, 그렇죠.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밤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공전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변에는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별자리도 있겠죠. 주변에. 이 별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태양도 그 자리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밤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죠. 이쪽에 있을 땐 여기가 잘 보이겠고, 이쪽에 있을 땐 밤에 이쪽이 잘 보이겠고, 때문에 계절별로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그쵸? 자, 오늘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베프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봐요. 베프는 왜 그렇지 않은데요. 아. 예, 이 두 가지의 말이 공존하는 게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베프인데 어떤 좀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1: 그쵸.
0: 라고 하면서 뭐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친구끼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자연스러운 네.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애니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 아이고.
0: 제 3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상담 할수
0: 그것도
1: 있거든요.
0: 있고 또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1: 아이고.
0: 오해가 벌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1: 이래서 진짜 친한 사이는 돈 관계에 맺는 거
0: 아, 그렇습니다.
1: 아니에요.
0: 그리고
1: 에이.
0: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1: 차라리.
0: Right,
1: 그래,
0: right.
1: 맞아요,
0: Okay. 자,
1: 맞아요.
0: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이것을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솔직히 얼마나 빌려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상황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0: Okay.
1: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0: Alright. 도전!
1: 도전! 아,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0: 응?
1: 애니, do you know
0: 애니?
1: Annie?
0: What
1: 응.
0: about 애니?
1: 애니가 애니, my money, borrow my money.
0: She borrowed your money.
1: And but she doesn't refund.
0: Refund?
1: Return.
0: Oh, she didn't.
1: Yeah.
0: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1: Yeah,
0: friends?
1: Annie is my best friend. 그랬지,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0: So she's your best friend, right?
1: Yeah, but I disappointed.
0: 아, because she didn't give you.
1: 와.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Call?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아, 말이 쉽지, 그거. It's too hard for me.
0: Just say, please,
1: Please, my money.
0: give me my money.
1: Come back my money.
0: Yeah, she's your friend.
1: But she, no, I 대신 좀 해줄래?
0: Sorry?
1: You call her.
0: Me?
1: Annie. Yes, please, please.
0: What?
1: I didn't.
0: 아, 이번 에피소드가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드라마 보듯이 즐기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Jenny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2: 자, 지금 뭔가 속상한 마음에 다른 제3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그렇죠.
2: 애니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 이게 진짜 또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mm-hmm. 그러면 또 주변에 빌려줬던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나요.
2: That's right. 네.
3: Annie,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3: 무조건 나눠야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and로 연결된 두 문장인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자, Annie가 내 돈을 빌려갔어.
2: 네,
3: 빌려간 거잖아요, 이미.
2: 아하.
3: 그러면 여기가 그거겠네요. 그 빌리다를 과거로 borrowed예요.
2: 와, 보통 이거 오. 동사 엄청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3: 그죠, 뭐 랜드, 렌트 빌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2: 오호, 그러면 저 대신에 내신 티칭 가능합니다.
3: 거의
2: 자, 여기는 and로 나누긴 했는데 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주어를 any를 share하고 있는 거예요.
3: 아, 그런 거군요.
2: 오케이. 그래서 거의 완성된 문장이죠, 거의.
3: 네.
2: 자, 그래서 애니가 뭔가 아무튼 빌렸다, 나의 돈을. 그리고 절대 페이하지 않았다는 느낌 같은데.
3: 오, 그러네.
2: 자, 일단은 빌렸다라고 하는 동사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3: 네.
2: 정답? Perfect. Okay.
3: Yes.
2: So, borr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리다. borrow가 아닙니다.
3: 네.
2: borrow, 빌리다가 borrow. 되겠는데 이거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사실은 뭐 rent 이런 단어랑 헷갈리는 건 그렇다 쳐도
3: 네.
2: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3: 랜드.
2: 많아요.
3: 네. 맞아요.
2: borrow와 len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borrow는 뭐라고요?
3: 빌리다.
2: lend는 뭐예요?
3: 빌려주다.
2: 맞아요.
3: 아.
2: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3: 예, 예, 예.
2: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잘못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3: 네네네.
2: So, 조심하셔야 돼요. Okay, so Annie가 my money를 borrow 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갚았대요 안 갚았대요?
3: No, never.
2: No, never, right? 절대 갚은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3: 네.
2: 일단 돈이 나오니까 money가 나와야 될 것 같고.
3: 그렇죠.
2: 자, 갚는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3: 돌려줘야 되니까 refund 아니에요?
2: 아, 그럼 환불 맞는데.
3: 아, 환불이구나.
2: 그건 뭐 어디서 뭘 사가지고 물건한 네. 것도 아니고요.
3: 네, 다르네요.
2: 그 친구가 무슨 뭐, 내가 본인이 무슨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3: 그건 아니죠.
2: 네. 그래서 무슨 돈. 이런 단어 아예 안 들어가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바로 뭐냐면 pay someone back.
3: 아,
2: 끝이에요.
3: 돌려주는 거니까.
2: 머니 같은 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 네.
2: back이라는 거 도로죠.
3: 네.
2: So 도로 pay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pay했다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3: 네.
2: 그다음에 내가 다시 pay를 하는 거죠.
3: Okay?
2: So pay someone back. 그리고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고요.
3: 자,
2: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돈을 갚아.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money 이런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도로 지불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3: Pay him back.
2: That's it. Pay him back.
3: 목적어니까.
2: Right.
3: 네.
2: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3: 네.
2: Pay의 과거가 뭐죠?
3: Paid.
2: Paid.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을 갚았어.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 갚았어.
3: I already paid them back.
2: 오, 그죠.
3: 아.
2: I already paid them back. 나 그 사람들한테 벌써 돈 갚았어요.
3: 오.
2: money란 단어 굳이 안 들어가죠?
3: 그러네요.
2: 훨씬 편합니다. Just like this.
3: Yes.
2: 그리고 pay 과거형도 여러분 스펠링도 그렇고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3: 네.
2: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Pay him back.
3: Pay him back.
2: I already paid them back.
3: I already paid them back.
2: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repay라고 하는 단어를 또 나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3: 네.
2: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갚는다는 느낌보다는 repay 한 다음에 뭐를 repay 하는지 뭐 나의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repay라는 동사가 우리 다이얼로그 어딘가에 나오면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3: 네.
2: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3: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자, 그랬을 때 다른 친구가 듣고 근데 그 아이는 너의 베프 중 한 명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친구가 좀 놀라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친구가 아닌데 의아했던 거죠.
1: 그렇죠.
0: Isn't she one of your
1: 그녀는
0: 그녀는
1: 뭐예요?
0: 한 명이야.
1: 한 명이 아니니?
0: 한
1: 이래죠.
0: 명 아니니?
1: 왜냐면 isn't she? 이랬기
0: 그쵸.
1: 때문에
0: 한 명이 아니니 너의 베스트
1: 누구 중에?
0: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1: 중에
0: 명
1: 한명
0: 아니니?
1: 아니냐?
0: 그럼 여기에 베스트 프렌드가 나와야겠네요. 베스트 FRIEND.
1: 정확해.
0: 그러면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 명이니까.
1: 오,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웃긴 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한 명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0: 맞아요.
1: right? 근데 그런 친구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0: 때에 따라 다른가요?
1: 그렇죠. So, 너의 best friends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정답. That's right. Okay. So, best friends.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줄여서 우리 그냥 사실
0: 베프.
1: 베프라고 많이 쓰게 되죠.
0: 네.
1: 자, 근데 이 best friend라고 하는 거가요. best이라고도 많이
0: 아,
1: 해요.
0: 네네.
1: 이거는 더 줄여서 하는 비격식 표현이고요. 실제로 완전 약자처럼 쓰는 거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0: 알죠.
1: 아하.
0: BF.
1: 오.
0: 예.
1: 틀렸습니다. BF.
0: 언제 바뀌었죠?
1: 한 3월 며칠부터 바뀐 게 아니라 원래
0: 아,
1: BFF입니다.
0: 그래요?
1: 이거는요, BFF는 best friends forever라고 하는 살짝
0: 아,
1: 오그라드는 그런 표현이고요.
0: 네네.
1: BF는 boyfriend 줄인 거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네, 헷갈리시면 안
0: 오,
1: 돼요.
0: 네네.
1: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냥 best friend가 최고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0: 네.
1: Alright.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도 있지만 패턴이에요. 지금 one of your best frien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of가 있잖아요. 무엇에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소유권을 느끼게 해주는
0: 네.
1: 그것도 있지만 뭐뭐 중에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of 자체가. 그래서 Isn't she 한명 아니야? 누구
0: 너,
1: 중에 your best friends
0: 베스트
1: 이렇게
0: 중에.
1: the of를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0: 네.
1: 거는 여럿 중에 하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를 쓰는 건
0: 그쵸.
1: 당연한 겁니다.
0: 그러네요.
1: right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분 뭐라 그래야 돼요?
0: Coworker.
1: 왜냐면 여러
0: 여러
1: 명이니까.
0: 명 중에 한
1: 다시
0: 명이니까.
1: 한번. 나의 coworkers 중에 하나. 그러면은
0: One
1: one of
0: of my
1: my coworkers
0: coworkers.
1: 이렇게 돼야 돼요.
0: 아하하.
1: 자, 그들 중에 한 명.
0: 네.
1: 그들 중에 한 명.
0: 그들 중에 one of them.
1: That's it.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면 방금 그것들을 주어로 쓰면 돼요.
0: 네네.
1: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야.
0: 오, 그 my 아니죠.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그렇죠. 자, 지금 왜 is 썼어요? are 안 쓰고?
0: 왜냐면 one이잖아요.
1: 맞아요. 중요한 건한 명이라는 게 중요한
0: 아,
1: 겁니다. 그게 뭐
0: 그러네요.
1: my Korean, 뭐 my 뭐 friends, my coworkers 상관없습니다.
0: 그 is all Korean 해야 되나요?
1: Korean은 형용사로 쓴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0: 아,
1: Okay?
0: 그러네요.
1: So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자, 이거 해볼게요. 그들 중에 한 명은 가수야. 어떨까요?
0: 아, 그쵸.
1: 일단 그들 중한
0: One of
1: 명이 뭐죠?
0: them. One of them is a singer.
1: 얘는 싱글, 어가 들어가야 되죠.
0: A singer.
1: 명사니까.
0: 네.
1: Just like this. So 여기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 복수로 써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하나. 이거는
0: 네.
1: 엄청 문법 책의 느낌 갖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요. 원어민들은 이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0: 알겠습니다.
1: 물론 뭐 조금씩 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수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게 practice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0: 네.
1: 읽어볼게요.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One of them is a singer.
0: One of them is a singer.
1: 자, 그리고 본문 가볼게요. 약간 의아한 느낌으로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자, 이랬을 때 아주 씁쓸한 말을 해요.
0: 네.
1: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랬지.
0: 그랬지.
1: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0: 과거로 쓴 이유 알겠어요.
1: 그러네, 그러네.
0: 이미 뭔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프였다.
1: 그렇게 됐네.
0: 과거 동사.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She was.
0: 약간 이런 느낌이죠. She was. 이런 느낌.
1: She was my best friend.
0: Yes,
1: 이런 느낌. Yes. I am really in her.
0: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하지만 네. 스펠링이 헷갈리는 그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자, 걔한테 나는 정말 뭐 했다고요?
1: 실망했어.
0: 그걸 써야겠네요.
1: 실망, disappointed인데요. Disappointment인가요?
0: 아, appointment도 아니고요.
1: Disappointment.
0: Disappointment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1: I am really disappointed. 네, in her.
0: 아마도 그 문법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1: 네.
0: 이거 좀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So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정답 볼게요. 스펠링까지 let me check. Okay.
1: Oh, yes.
0: 아, 좋습니다. Okay. P가 두 개예요. 그리고 S가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S 두 개 쓰시고 P 하나 쓰는 케이스 제가
1: 너무
0: 많이
1: 헷갈려요.
0: 봤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리고 disappointed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형용사로 실망한 이런 형용사인데 발음할 때 NT가 모음 사이에 붙어 있죠, 지금.
1: 네.
0: I와 E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 N하고 T가 붙어 있으면 T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sappointed 이렇게도 되지만 아예 소리 안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So disappointed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try 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Disappointed. Disappointed.
1: Disappointed.
0: Mm-hmm.
1: Disappointed.
0: Okay. 그거는 option일 뿐이다.
1: 네.
0: 라는 것이고요. 자, 덩어리 표현 아마 그냥, 계속 암기만 해왔다면 오늘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왔는데, 바로 be disappointed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 뭐 썼어요?
1: In.
0: In someon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실망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1: 네.
0: 겁니다. 오케이. Okay? So, 나 있잖아. 정말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I hate you.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1: 그래요.
0: 나 너한테 실망이야. 와. I mean, it hurts so much.
1: 진짜 듣기
0: more.
1: 싫은 말인데요, 근데. I am disappointed in you.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I am disappointed. 근데 어디에?
1: In you.
0: 자, how about this?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너 우리에게 실망했니?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그렇죠. us가 돼야 되겠죠. 우리니까. 그리고 you are가 아니라 are you? That's right. So, just like that. in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1: I am disappointed in you.
0: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네. 자, 여기서 뭐 하나 참고로 드릴 게 있는데요.
1: 네.
0: 주의하셔야 되는 게 with가 나올 때도 있어요.
1: 네.
0: 네. i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1: 아.
0: 이 사람한테. 오케이? 그런데 with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 예.
0: 어떤 결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1: 아.
0: 오케이? 그래서 I'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1: 열 결과가
0: 네, 뭔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grades
1: 성적
0: 같은 성적 이런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너 성적 너 실망이야 그거 자체에 본질적으로 실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에
1: 그쵸.
0: 의해서 실망이 됐기 때문에 so 아 어떤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그런 어떤 결과에는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서 she was는 she was.
1: My best friend네요.
0: She was my best friend.
1: Yes.
0: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동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네.
0: Well, she was 이렇게 쓴 거죠. Or she used to be 뭐뭐 하곤 했다. 이거 써도 되고요.
1: 네.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요. 딱 듣고서, 아, 야, 말했지? 야,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맞아요.
0: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Right? So,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
1: 그치.
0: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1: 양쪽 이렇게. 입장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쵸.
1: 혹시나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Just give her a call. 여기서 또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그, 좀 전화를 그녀에게 해봐. And 물어봐. 물어보는 거는 ask겠네요.
0: Okay.
1: Yep.
0: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1: 네.
0: So just give her a call and what? And ask.
1: 아하.
0: 정답.
1: Yes.
0: 물어보다 물론 이제 ask는 뭐 맥락에 따라서 부탁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Why didn't you pay me back? 오, 이렇게 물어보라.
1: 그렇죠.
0: 그리고 ask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발음할 때 실수하시는 분 많은데요. Ask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스크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나는 순간 아 내가 강세 어딘가 잘못 줬구나.
1: 그렇죠.
0: 이 생각하셔야 돼요.
1: 네네.
0: 아 강세는 자음이 아니라 무조건 모음에 두셔야 돼요. So A, S, K 중에
1: A.
0: 그렇죠. 거기에 강세를 꽝 주면 스크 이게 굉장히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ask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러네요.
0: Ask, ask. So sk, sk. 짧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Right. 한번 해볼게요.
1: 네.
0: Okay. Ask, ask,
1: ask.
0: Mm-hmm.
1: Ask.
0: 좋아요. 자, 누구에게 전화한다라고 할 때 call someone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못 썼죠?
1: Give her a call.
0: 그렇죠. 이거는 뭐 예전에 노래도 있었지만.
1: Give me a call.
0: Mm-hmm. 네. Give someone a call. 이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걸다가 예.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목적어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Her, him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 명작 갑니다. 나한테 오늘 밤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를 한 통 넣어라. 오늘 밤에.
1: Give me a call tonight.
0: 그렇죠. Give me a call tonight.
1: Yeah.
0: 뭐, right. 자, 두 번째. 그에게 연락하자, 전화하자, 하자를 넣어서.
1: Let's give him a call.
0: 그렇죠. Let's give him a call. Let's call him.
1: Yes.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Oka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 네.
0: 계속 쓰면 쓸수록 give가 들어간다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let's give him a call.
1: Let's give him a call.
0: 네. 자, 참고로요. Give someone a call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1: 네.
0: 조금 더 비격식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Give someone a ring,
1: 응?
0: buzz.
1: 와우.
0: 이런 것들도 씁니다. R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띠링띠링띠링 울리는 거잖아요.
1: 전화 벨이죠?
0: 그걸 준다란 느낌. buzz도, buzz라고 하는 게 zzz 이렇게
1: 진동인가요?
0: 울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격식으로 캐주얼하게 쓰실 수 있어요.
1: Yes. Okay.
0: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뒤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오가면은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좋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네,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애니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Okay,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누구에게 돈을 갚는다라고 할 때 money라는 단어 굳이
1: 안 쓴다.
0: 안 쓴다.
1: 네.
0: Pay someone back.
1: 음흠.
0: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됩니다.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1: 좋습니다.
0: Okay? 걔한테 돈 갚아. 자. 그에게 돈을 갚아라. 명령어로요.
1: pay him back.
0: Pay him back. 이런 느낌.
1: 네.
0: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나 벌써 걔네한테 그

0: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됨으로도 바꿔야 되고 paid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1: 네.
0: 자, 이번에 any 갈게요.
1: 응?
0: any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제가 나누겠습니다.
1: 응?
0: any는 내 돈을 빌렸다.
1: Annie borrowed my money.
0: 그리고 절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1: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1: 끊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0: 훨씬 나아요. 네, 그리고
1: 네.
0: 이 명작은요,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1: Yes.
0: 괜찮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ay him back. I already paid them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오케이. 자, 다음은요. 이거는 항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표현이라면
1: 네.
0: 이 명작으로 가야죠. So, be disappointed in someone.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다라는 느낌.
1: 네.
0: 그리고 이거 저는 실망을 했는데, 나 실망했다? 이거 아니죠?
1: 연기해야 돼요.
0: 아, 이거 연기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래야 뇌에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버려요.
1: 맞습니다.
0: 네. 자, 갑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거 현재형으로 상대방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나 너에게 실망한 상태다.
1: 신기한 게 지금 시작 전부터 한숨이 나와요. 이 연기 들어간 거거든요. I am disappointed in you.
0: 오, 강력해요.
1: 예.
0: I am disappointed in you.
1: 진짜 I hate you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0: 더 무서운 거예요,
1: 예.
0: 이거요. 네. 자, 다음은요. 걔한테 그녀에게 진짜 실망했어. 이것도 지금 실망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네.
0: 난 정말로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다.
1: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그렇죠.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Yes.
0: 오케이? 자, 세 번째.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현재형으로. 너 우리한테 실망한 상태야?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In us?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Are you disappointed in us?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3: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3: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All 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4: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Mm-mm,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4: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Go on, it's okay.
0: Oh, great job, you guys. 오늘도 성공입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귀엽다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saying you are cute?
0: 그렇죠.
1: 예.
0: Are you saying you are cute?
1: 약간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0: 살짝 들어갔을 예. 수 있습니다. 자, 뒤에가 Are you cute? 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1: 아이고.
0: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 재미있는 걸 공부할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까지도 충분히 재미있었다고 선생님은 믿고 싶지만 어쨌든 이번 시간부터 2시간 아주 재미있는 걸 공부하게 될 테니까 기대를 줬습니다. 요즘 영상 콘텐츠의 시대라고 할 만큼 영상 매체 자료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용자, 시청자 입장만 되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산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영상 매체 자료를 우리가 직접 제작해보는 것이죠. 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찍고 영상을 편집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거기 집어넣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거, 이 활동들 아마 학교에서 많이 해봤을 텐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가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기대되죠? 바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장면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카메라를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강의 제목이 슛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축구 경기인가 했더니만 카메라의 문법이라고 돼 있는데 카메라 문법은 또 뭐야 했는데 카메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강조할 수 있을까가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건데 카메라의 각도인데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 있죠?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보일 거야. 그렇죠? 화면이. 그럴 때는 작고 약해 보여. 대상이 좀 상대적으로 작고 약해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고 카메라를 시선에 맞춰서 그렇죠? 하면 자연스러운 전달이 가능하다. 뭐 대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할 때 이렇게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춰가지고 그 시선 높이에 맞춰서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번엔 반대로 밑에서 아래로 찍으면 훨씬 더 대상이 크게 보이고 또 장엄해 보이고 위압적으로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크고 위험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카메라 각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상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되죠? 본방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상 매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 매체 자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특성에 맞게 우리가 영상 매체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영상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네요. 영상 언어를 사용해요. 글, 말 대신 우리가 언어 그러면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이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영상 콘텐츠의 시대, 우리가 영상 매체에 너무너무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영상 언어라고 해서 영상으로 의미를 전달해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언어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의사소통하는 거. 우리가 기존에 문자 언어, 음성 언어와 더불어서 요즘에는 영상 언어, 이미지와 소리와 움직임이 결합된 영상 언어로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게 영상 매체 자료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달라진다. 표현 효과를 달리줄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음악을 어떤 음악을 쓰냐에 따라서 보는 이의 감정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감정과 해석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의도하고 카메라 각도나 또는 편집 방법이나 또 어떤 음악을 쓸 것인지 음악의 종류나 이런 걸 제작자가 결정을 하는 거겠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는 그런 영상 매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기술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카메라 숏 그랬는데, 숏. 카메라 숏의 종류 그랬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롱숏, 미디엄숏, 클로즈업숏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해요.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 하면 아, 대상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롱숏은 뭐냐면 멀어. 카메라와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전신이나 사람의 전신, 지금 선생님 상반신만 보이고 있는데 선생님의 전신을 보여주고 싶다면 롱숏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카메라가 뒤로 막 멀어져 가지고 선생님과 멀어지면 되겠지. 하지만 너무 피곤하지. 그리고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졌으니까 줌 기능으로 다 하는 거죠. 줌 기능으로. 그래서 멀리 찍어서 선생님 전체 모습과 이 스튜디오 배경 전체 감추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전체 모습을 지금 롱숏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보여줄 수 없어요. 어쨌든 멀리에서 찍는 게 롱숏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상의 전체적인 모습과 배경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이 어떤 스튜디오 환경에서 지금 강의를 찍고 있지 보여주고 싶다면 쫙 보여주면 돼. 하지만 보여줄 수 없어. 자, 미디엄숏 중간. 그러니까 카메라와 대상 사이가 롱숏과 클로즈업숏과 비교할 때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 애매한데 몇 미터지 중간이 이게 아니고 이둘 사이라고 보면 돼요. 상반신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때, 지금이 미디엄 숏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상의 동작이나 표정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 그래서 지금 강의 내용을 다 이렇게 미디엄 숏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 들고 있죠? 지금? 불안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클로즈업 숏. 자, 선생님의 어떤 특정 표정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들고 있는 뭔가를 확대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클로즈업 숏을 사용하겠죠.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가깝다. 물론 실제 카메라 들고 앞에 와도 되지만 줌으로 당기면 되니까. 대상의 세밀한 감정을 묘사하거나 특정 물건을 강조할 때 이렇게 클로즈업 숏을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은가 그 의도에 따라서 롱숏, 미디엄숏, 클로즈업 숏 선택해서 하면 된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다음 또. 이번에는 앵글, 카메라 각도와 관련된 걸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는 대상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그 각도의 문제야, 각도.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이 앵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 하이 앵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대상을 작고 약하게 보이게 한다. 우리 일상 공감 로그인 거기서 봤죠. 그 다음에 아이레벨, 눈높이, 아이레벨은 눈높이. 눈높이에서 촬영하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그 다음에 로우 앵글, 밑에서 위로 로우 앵글. 대상을 크고 위험 있게 보이게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숏과 앵글 기술을 우리가 익혔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제작에 앞서서 영상 제작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세 가지를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화면, 각도, 색감, 촬영 기법에 따라서 영상은 만들어지는 거고, 소리, 대사와 효과음, 배경음악을 어떻게 쓸 것인지, 편집, 장면 전환과 속도, 순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요것들을 지금 이렇게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공부한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 매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카메라를 잘쓸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상은 카메라로 이제 담는 거니까. 그렇다면, 카메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다룰 것인가? 카메라 숏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도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 각도와 관련해서 또 어떤 표현 효과를 주고자 하느냐 의도에 따라서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된 거 어떻게 숏과 앵글을 이용해서 좀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영상을 찍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발표하는 상황을 내가 이제 영상에 담고 싶어.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카메라 숍과 카메라 앵글을 고려해서 그 촬영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적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유용한 기술들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 시간 배운 거잘 기억뒀다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것까지 추가해서 여러분만의 멋진 영상 매체 자료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어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아이, 참. 우리 친구들 왔어. 이모, 안전모 쓰고 있었어. 너희들한테만 내가 왔으니까 특별히 얘기해줄게. 이모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니, 옆에 있는 오징어 책방에 재미있는 DVD가 들어왔다는 거야. 문어 이모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얼마나 재미있는 DVD가 들어왔는지 가서 봐야지. 재미있으면 우리 문어 책방에도 가져다 놔야지. 그래서 이모가 자전거를 타고 브릉브릉 브릉브릉 오징어 책방으로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꽈당 넘어졌다 이거야. 아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모가 자전거 탈때이 안전모를 잘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안전모를 샀는데 이거 작은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키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모 이야기는 끝났고, 우리 친구들 오늘 어떤 책 추천해 줄까? 오늘 혹시 DVD 보고 싶어요? DVD도 괜찮아요. 문어 책방에는 DVD도 많이 있다고. 얘기해봐. 이모가 다 보여줘. 응? 어?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DVD를 추천해 달라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주 뜨끈뜨끈한 DVD가 있지. 궁금해? 그 DVD의 제목은 바로 짜잔! 아이스크림 사오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DVD야.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DVD지.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길에 다양한 일을 겪는데 그 일들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다고. 보고 싶어? 좋았어.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문화 책방의 보배 전혜은 선생님과 함께 DVD 보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해. 문어 이모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거예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우리 문어 이모님이 추천해 주신 DVD, 아이스크림 사오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DVD 함께 감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감상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로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좋은 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래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적절한 목소리와 말투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니까 서로의 처지,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로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니까 상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상대방을 잘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때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전할 때에 어떤 목소리나 어떤 말투로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런 것들이 상황과 어울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이야기 읽고 인물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상상했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인물이 처한 상황이었죠.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았잖아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상황과 어울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가 서로 어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표정은 굉장히 겁이 가득 찬 표정, 무서운 표정이에요. 몸짓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막 무서워요. 자, 그런데 이때 목소리 말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누구세요? 그럼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목소리 말투도 이 표정 몸짓과 어울려야 합니다. 자, 무서운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이렇게 해야 어울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할 때 자신의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적절한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하고자 하는 목적도 생각하면서 말하고요. 자,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말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할 점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오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를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이 드라마에 여러 인물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그 인물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표현해 볼 거예요. 직접요. 자, 그러면 무엇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겠어요? 상황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죠. 어떤 상황인지, 또 인물의 마음은 어떠한지 파악을 하고, 알맞은 표정, 몸짓 생각하고, 목소리, 말투도 생각해서 인물의 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자, 오늘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를 해 보자고요. 자, 아이스크림 사 오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는요, 교통 안전 드라마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드라마인데요. 선생님과 각 드라마의 장면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지금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요, 도진이에요. 도진. 그리고 이 친구가 주하입니다. 자, 자전거를 타면서 도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녕, 난 도진이야. 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 내 친구 주하랑 자전거 타면 더 재미있어.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 도진이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표현해 보자고요.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친구와 자전거를 재미있게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또 친구랑 자전거 타서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한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표정이 어울릴까요? 행복한 표정. 자, 몸짓은요? 지금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손은 자전거 핸들 그립 잡고 자, 발은 어떻게 해요? 페달을 구르면서. 자, 이런 몸짓이 어울리겠죠? 자, 목소리 말투. 어떤 말투로 하면 좋을까요? 신이 난 말투로 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표정. 몸짓. 시작합니다. 안녕. 난 도진이야. 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 내 친구 주아랑 자전거 타면 더 재밌어.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 도진이의 말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직접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준비. 표정 지어 보세요. 좋습니다. 자, 몸짓. 좋아요. 자, 시작. 안녕. 난 도진이야. 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 내 친구 주아랑 자전거 타면 더 재밌어. 잘했어요, 친구들.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 1번 장면에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진이와 주아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 볼게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도진이와 주아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어떤 친구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이요. 서유리입니다. 자, 한번 대화를 볼까요? 서율, 안 돼, 내 아이스크림. 도진, 미안. 서율, 아깝다. 한입밖에 못 먹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 도진이와 주아가 자전거를 빠르게 타고 가다가 서유리가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서유리의 이 말을요, 알맞은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서유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속상하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좀 화가 날 것도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표정? 속상한 표정, 짜증나는 표정. 자, 몸짓은 어떤 몸짓이 어울려요?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아이스크림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자, 이렇게 번갈아 보는 몸짓이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목소리나 말투는 약간 짜증나는 목소리 말투, 화나는 목소리, 그리고 속상한 목소리. 자, 그런 마음을 담아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표정, 몸짓. 시작. 아, 아깝다. 한입밖에 못 먹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자, 이렇게 하면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친구들도 한번 서유리의 말을 표현해 봅시다. 자, 알맞은 표정 지어 보세요. 자, 몸짓도 생각하고 시작. 아깝다. 한입밖에 못 먹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잘했어요, 친구들. 오, 모두 다 연기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의 중심 내용을 선생님과 정리를 해 보자고요. 자, 중심 내용은요. 빨리 다가온 도진이와 주화 때문에 서유리가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 뒤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도진이와 주아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서유리에게 미안해. 대신 내가 아이스크림 얼른 다시 가서 사올게.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진이와 주아가 교통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요. 자,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세 명이죠. 자, 그럼 하나씩 먹으려면 아이스크림 몇개 사야 합니까? 그래요. 세 개를 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화가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세 개는 사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도진이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먹지 않기로 하면서 두 개만 구입을 합니다. 자, 주화 마음 어떠할까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는데 속상하겠죠. 자, 그래서 터덜터덜 속상해서 돌아오는데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주화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는데 건너편에 엄마가 보여요. 어떤 마음? 아싸! 나 엄마한테 돈 받아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겠다! 막 이런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그 마음에 주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건넙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자, 주화가요,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사고가 날 뻔했어요. 자, 친구들, 우리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로 바뀐다고 바로 건너면 되나요? 아니에요. 초록불로 바뀌어도요, 바로 건너지 않고 주변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건너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죠. 자, 중심 내용 보겠습니다. 주아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다가 반대편에 있는 엄마를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자, 주아 마음 어떠할까요? 놀랐겠죠?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주아 표정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장면 볼게요. 자, 지금 주아 어머니가 놀란 주아를 다독이면서 주아를 인도로 데려오고 있죠. 자, 그리고 주아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자, 이렇게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주아 어머니는 어떤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로 말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표정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표정이 어울리겠어요? 일단 주아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럼 어머니도 어떠하였을까요? 놀랐겠죠. 하지만 내가 너무 놀라면 주아도 더 놀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침착하게. 자, 그리고 몸짓은 지금 주아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아를 다독이면서 일으키면서 인도로 데리고 와야죠. 자, 이렇게 주아를 챙기는 몸짓. 자, 그리고 목소리 말투는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목소리 말투가 되겠어요. 자,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자,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그래도 명확하게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말투로 말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주아 어머니의 말을 표현해 볼게요. 자, 표정. 놀랐지만 애써 조금 감춥니다. 자, 몸짓.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친구들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주아 어머니가 됩니다. 야! 자, 표정 지어보세요. 자, 몸짓. 자, 목소리 말투 생각하면서 시작.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잘했어요, 친구들. 자, 그럼 네 번째 이 장면의 중심 내용 알아볼게요. 엄마는요, 사고가 날 뻔한 주하에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되어도 자동차가 없는지 좌우를 살피고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중심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교통안전수칙 드라마 한 편을 우리가 감상을 하면서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를 생각해 보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드라마에서 나온 새로운 낱말들을 공부해 볼게요. 자, 낱말의 뜻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겸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주아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요. 신호등 옆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전거 겸용. 자, 자전거 겸용. 무슨 말일까요? 자, 겸용이라는 것은요. 겸하여 이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겸용입니다. 자, 우리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겸용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횡단보도는요, 보행자가 건너도 되고요, 자전거가 건너도 된다는 거예요. 즉, 한 가지를, 그한 가지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전거가 건너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겸용.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 겸용입니다. 자, 두 번째, 차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차, 도는 길이라는 뜻이죠. 차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자동차만 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람이 다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양보하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양보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것을 남에게 미루어 주다입니다. 자, 주아가요, 아이스크림을 도진이에게 양보를 했죠. 우리 친구들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누군가에게 양보한 경험이 있나요? 자, 양보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것을 남에게 미루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낱말의 뜻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장면 1, 2, 3, 4에 알맞은 내용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여기에 중심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중심 내용을 읽고 순서대로 번호를 적고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장면 1, 2, 3, 4가
시간 순서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도진 주아 때문에 서유리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도진이와 주아는 아이스크림을 산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는데, 자, 이때 주아가 사고 날 뻔했죠? 그래서 주아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건널 때의 주의사항을 주아에게 말씀해 주셨다. 자, 이렇게 번호를 매겼어요. 자, 그러면 연결하자고요. 1번. 자, 이건 몇 번? 4번. 이거는 3번. 이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42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 뜻은 어떤 낱말인가요? 자동차만 다니는 길, 차만 다니는 길, 차도라는 뜻이죠? 1번, 차도 정답입니다. 자, 겸용은요, 겸하여 이용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겸용이고요. 양보하다는 나의 것을 남에게 미루어 주다. 양보하다입니다. 자, 42번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4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등장인물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는요, 서유리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자, 지금 아이스크림이 친구들 때문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화나고 짜증나고 속상한 상황이에요. 자, 어떤 표정이 어울릴까요? 가, 활짝 웃는 밝은 표정?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속상해요. 이런 표정은 아니에요. 자, 틀렸죠? 자, 그리고 몸짓은 두 명을 번갈아 쳐다보는 몸짓. 괜찮아요? 자, 나, 목소리, 말투. 따지는 듯한 말투. 괜찮죠? 다, 짜증나는 듯한 목소리. 이것도 괜찮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이것도 어울립니다. 자,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가가 되겠어요.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3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국어 활동 교과서에서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와 말투에 대해 더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 17쪽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정과 몸짓을 생각해 보재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어떠한 말은 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목소리나 말투는 생각 안할 거고요. 표정과 몸짓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의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장면 보겠습니다. 누구인가요? 멍멍! 강아지입니다. 자, 강아지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찌를 보세요. 찌가 막 움직이죠? 자, 찌라는 것은요, 우리가 낚시를 할때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낚싯줄에 걸어 놓은 것을 찌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찌가 막 움직여요. 자, 물 위에 떠 있거든요. 자, 이 찌를 보고 있는데요. 찌가 막 움직입니다. 뭐가 걸렸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강아지가요, 낚싯대를 들어 올리고 있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일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3번 그림 보면, 뭐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뭡니까? 통이 걸려 있네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물고기가 아니었어. 자, 그런데 네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물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네 번째 장면 봤더니요. 낚싯줄이 있고요. 거북이가요. 이 통을요. 찌에 걸고 있습니다. 아, 거북이가 강아지를 놀려주려고 이렇게 직접 통을 찌에 걸었네요. 자, 주변에는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아, 이 상황이 너무 웃기겠죠. 막, 웃기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장면에서 인물의 표정, 몸짓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1번 장면에서 강아지의 표정과 몸짓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표정일까요? 지금 강아지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찌가 움직입니다. 낚시하다가 뭔가 움직여요. 어떤 마음이에요? 반갑죠? 뭐가 걸렸나? 자, 반가운 표정. 자, 몸짓은 이제
낚싯대를 들어 올리려고 하겠죠.

0: 보겠습니다. 표정은 반가운 표정이에요. 오, 뭐가 걸렸나? 자, 몸짓은 낚싯대를 두 손으로 잡아 끈다. 자, 뭔가 걸렸으니까 이제 낚아야죠. 이렇게 잡아 끕니다. 자, 그럼 몸짓이 어울리겠어요. 자, 그럼 2번 그림 볼게요. 자, 2번 장면에서 우리 강아지의 표정과 몸짓 생각해 봅시다. 자,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도대체 뭐가 걸린 거야? 기대하는 표정이겠죠? 자, 그리고 몸짓은요? 낚싯대를 들어 올리면서 찌에 무엇이 걸렸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표정, 기대하는 표정. 아, 도대체 어떤 물고기가 걸린 거야? 몸짓, 낚싯대를 낚아채고 찌를 바라본다. 자, 이런 몸짓인데요. 3번에서, 자, 이제 어떠할까요? 3번 장면에서 강아지 표정 어때요? 물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통이 걸렸어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표정도 실망한 표정. 자, 몸짓은 어떤 몸짓입니까? 지금 낚싯줄을 잡고 찌에 걸린 통을 바라보고 있어요. 실망한 표정으로. 물고기가 아니었네. 이렇게. 자, 그럼 표정은 실망하는 표정. 자, 몸짓은요? 낚싯줄을 잡고 찌에 걸린 통을 바라보는 몸짓이 어울리겠어요. 자, 그러면 4번 장면에서 인물의 표정 몸짓 상상해 봅시다. 자, 4번에서는요, 거북이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옵니다. 자, 일단 거북이는요, 지금 찌에 통을 걸고 있습니다. 자, 어떤 표정일까요? 지금 강아지를 놀려주려고 해요. 하지만 걸리면 안 되니까 조용히 침착하게 해야 되겠죠? 자, 몸짓은 찌에 통을 건다. 자, 표정 보면 조용히 하는 표정. 그리고 조심스럽게 찌에 통을 건다. 자,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이 상황이 웃깁니다. 미소를 짓고 있어요. 진짜 웃겨. 이러면서. 자, 그런데 몸짓은요? 움직이면 들키겠죠?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바라보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알맞은 표정과 몸짓을 상상해 보았고요. 우리 문제 하나 풀어봐요. 다음 보기의 느낌과 관련된 감각적 표현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 보기와 관련된 감각적 표현을 찾으래요. 사과 씨앗이 사각사각 먹을 수 있는 싱싱한 사과가 되기 위해 기대하는 느낌이 든대요. 자, 이런 느낌이 드는 감각적 표현은 1번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2번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3번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 어때요? 바로 이것이 이 느낌이 들죠. 바로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 자, 바로 이 말이 사과 씨앗이 사각사각 먹을 수 있는 싱싱한 사과가 되기 위해 기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보기의 설명과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오늘도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봤는데요. 우리 문어 이모와 마무리해보세요. 친구들, 오늘 표현 정말 잘했어. 대단하던데.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낱말의 뜻도 한 번 더 보자고. 겸용은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때 겸용이라 그래. 차도는 자동차만 다니는 길. 양보하다, 자신의 것을 남에게 미루어주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자동차만 다니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일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 게시판에, 알았지?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문어책방 놀러 오라구.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구타 왕조의 성립과 힌두교의 발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굽타 왕조의 성립과 힌두교의 발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다시 북인도가 통일되었고 굽타 왕조가 성립되었습니다. 를 통일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찬드라굽타 2세는 북인도의 대부분을 장악해 나가며 최대 영토를 확보했죠. 이후 경제적인 번영과 교류의 모습을 볼게요. 특히나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나 동남아시아 중국과 교류했죠. 하지만 이민족이 침입하고 안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면서 6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굽타 왕조 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힌두교의 발전인데요. 힌두교에서 이 힌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힌두교는 인도인들의 종교라는 의미인 것이죠.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신앙이 융합되었습니다. 힌두교의 특징은요, 신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등 다양한 신을 숭배합니다. 각각의 신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비슈누는요, 세상을 구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모습을 조금 다르게 하고 나타난다고 해요.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부처도 바로 이 비슈누의 화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파괴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하면 딱 떠오르는 강 있지 않나요? 갠지스강 있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갠지스강의 수질이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는 거기서 빨래를 하고 누군가는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갠지스강을 정말 신성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도 힌두교 신화에 따르면 이 갠지스 강물이 어디에서 이어져 오냐면 그들이 사랑하는 이 비슈누 신의 발에서부터 이어져 온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차별을 인정한 것이 힌두교의 특징입니다. 카스트제는 인도의 신분제인데요. 특히나 브라만이 가장 위의 계층에 있고요. 크샤트리아라는 왕족과 무사, 즉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바이샤라고 하는 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수드라라고 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 자체가 이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차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힌두교의 발전으로 브라만의 지위가 상승하는데요. 브라만은 종교나 재산 등을 주관해 나가면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습니다. 또 중요한 특징은 만우법전이 정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우법전에서는 힌두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 생활규범 등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만우법전의 내용을 보면요, 카스트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존재는 이 모든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각각 타고난 의무를 정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라만에게 준 거는 배달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맡겼고 또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성을 지키는 일을 정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이샤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가축을 보호하고 농사짓는 일, 상업, 금융업 등을 바이샤의 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0: 아까 보았던 이 수드라, 노예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억울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선 세 신분의 사람들에게 봉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만우법전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힌두교 자체가 이 카스트 제도를 옹호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힌두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더욱더 발전합니다. 특히나 이 힌두교에서 이 왕을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 그 비슈누의 화신이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왕이라도 너 사실 비슈누의 화신이야, 너 사실 신이야 라고 하면 싫어할 왕이 있을까요? 실제로 굽타왕조의 왕들은 자신을 수호신인 비슈누에 비유하면서 자신들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로 앞선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굽타왕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굽타왕조는 북인도를 통일해 나갔었죠. 특히나 찬드라굽타 2세 때는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굽타왕조의 최대 영토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핵심,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서 힌두 자체가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인도인들의 종교였는데요. 힌두교의 특징은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딱한 명의 신, 즉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신교였죠. 다신교로서 비슈누, 시바, 브라흐마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카스트제를 옹호해 나갔어요. 특히 힌두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인 만우법전을 정비해 나갔는데요. 특히나 굽타왕조에서 왕들은 내가 사실 비슈누의 화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왕실의 보호를 받고 힌두교는 더욱더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럼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힌두교는 괄호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되어 성립되었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브라만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힌두교는 괄호에 따른 신분 차별을 인정하였습니다.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카스트제입니다. 여기까지 굽타왕조와 힌두교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황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교역과 문화 교류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구체적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송나라와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게 제목에서도 알수 있지만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교역이 확대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송의 경제와 해상교역의 발전이 교과서의 변화상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 좀 정치사, 중국의 정치사를 좀 가르쳐야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송나라가 어떻게 건국되고 발전했는지, 이 과정에서 북방민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해상교역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송나라와 북방민족을 몰아내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이 몽골 제국은 세계사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만 그 제국들이 강하긴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강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몽골 제국은 해당 지역, 한 지역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거의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문명 국가들의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은 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과 그 과정에서 동서가 어떻게 문화교류를 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중국과 이제 그 서아시아 유럽 간의 그런 교역로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원길도 있고요. 비단길, 즉 사막을 이용하는 비단길이 있고요. 바닷길, 세 가지가 있는데 비단길 같은 경우는 뭐 한나라라든지 당나라와 같은 강한 이제 중국 왕조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이 상선들, 그 상인들을 노리는 도적들이 존재했거든요. 혹은 바닷길에서는 해적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상인들이 언제나 좀 불안에 떨고 위협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몽골 제국이 되면서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 왕조처럼 실크로드의 일부분만 차지한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실크로드에 있는 모든 종착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이 시기 때 자유롭게 동서교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화의 이제 발전이 더 빠르게 된다. 융합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보면 되게 신나게 가고 있죠. 도적들이 아 상인들 공격해서 내가 돈벌수 있는 좋은 시절 다 갔다. 몽골군은 칸께서 그대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를 배우기 전에는 언제나 흐름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헷갈려요.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한부터 갈 건데, 후한 시기 때 황건적외란이 발생했었죠. 농민 반란인데, 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들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삼국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게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삼국시대라고 했었죠. 그러한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군현제가 아니라 봉건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분봉받은 왕들 혹은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틈이 타서 만리장성 북쪽에 사는 다섯 개의 북방민족 오호가 침략하게 되면서 진나라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진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는 동진시대가 열리게 되고 다섯 개의 북방민족은 만리장성 남쪽에 16개의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오호십육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남북조 시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거 북이 효문제 기억해야 됩니다. 한화 정책을 하면서 선비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국가가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는 대운하와 무리한 고구려 원정을 통해서 멸망했고 그 뒤에 등장했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자, 당나라는요 주변 국가들을 잘 제압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이 됐는데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을 바탕으로 절도사 세력이 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 계층들이에요. 이제 각지에 있었던 군인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 이 당나라도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나라에 이어서 다섯 개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들을 5대라고 부릅니다. 다섯 개의

왕조를.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 중원이랑 화북 지역은 5개의 왕조가 등장하는데, 주변 지역에는 또 10개의 지방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시대를 십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5대 십국시대라고 하는데, 또 혼란스러운 시기가 온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이어서 5대 십국시대라고 한세 번째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혼란을 극복했던 나라가 송나라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의 건국 부분을 보면, 조강윤이라고 한 사람이 카이펑을 수도로 건국하게 됩니다. 이 카이펑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남과 화북 지역에 연결하는 대운하가 있죠. 그 대운하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국을 했는데, 5대 십국의 분열을 수습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공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가 그 조강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세계를 통일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내가 이제 열심히 나와 전쟁해줬던 공신들, 이들이 오래 가고 싶은데, 이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중국 역사상 통일하고 나서 그런 공신들의 반란이 꽤 있었기 때문에 조강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왕조들은 그 공신들을 제거하면서 성장했거나, 혹은 제거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아서 멸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강윤은 어떻게 했냐면 정면 돌파합니다. 자기가 이제 열심히 전쟁했던 공신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한잔 합니다. 술 한잔 하면서 내가 그대들 덕분에 중국을 재통일하면서 황제 천자가 되었다. 그대들 덕이다. 근데 오히려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공신들이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하니까 너네들이 이제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된다.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마음의 평화와 돈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공신들이 그 말을 바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자신들의 군사권을 다음날 이제 황제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신들을 숙청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여러 이제 돈과 부귀영화를 주면서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문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절도사로 인해서 당나라에 혼란이 발생했고 급기야 당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군인들, 즉 무신들이 아니라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송나라의 가장 큰 특징, 문치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군을 주력 부대를 좀 유력한 장군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황제 직속으로 두게 되고요. 과거제를 개혁해서 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황제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게 되고요. 중요한 한계점은요, 이렇게 이제 무신들, 절도사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반란의 위험은 없는데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북방민족이 이때 많이 침입하게 되고,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하지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많은 비단과 은을 제공하고, 군사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 문치주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 그 변화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계속 북방민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자, 이 개혁에서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가 되는데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것, 상품의 유통을 국가가 관리할 것. 그 다음에 농민을 군에 편성하여 훈련을 시키거나 치안을 유지할 것. 이러한 정책들을 썼는데 당시 보수파들이 이거를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개혁이 실패하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뺏기고요.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송나라를 이전의 송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수도를 임안, 지금의 항저우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남송시대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한석의 개혁도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문치주의와 왕한석의 개혁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미출신 개혁이 추진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왕한석이란 인물은 송나라의 관리인데 1021년에 태어나서 1086년에 죽었습니다. 뭐 주요 활동은 여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번. 황건적의 난으로 정치가 혼란해졌다. 시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황건적의 난 후한 때죠. 틀렸습니다. 금나라의 공격으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 헷갈릴 것 같은데 왕한석의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의 일이니까 틀렸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갑자기 서양세왜 나왔죠? 틀렸죠. 고조선 등과의 전쟁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한나라 무제 때 일이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매제도 실시했습니다. 5번.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북방민족 어떻게 침략했는지 하나씩 볼게요. 일단 거란족이 대표적입니다. 거란족은 동쪽에 있던 발해와 여진을 침략하게 됐고,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도 차지하면서 중국의 위협이 됐었습니다. 자, 요 나라 한번 보면, 요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합하며 건국했고요. 연운 16주, 즉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송나라와 지속적으로 대립했습니다. 또한 서하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서하는요, 탕구트족이 건국했는데 비단길의 길목에 위치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했고요. 송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자, 요 나라와 서하 그리고 이제 송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균형을 깼던 국가가 바로 여기 있었던 이 여진족입니다. 이 여진족이 급속도로 강해져서 거란족을 몰아내고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까지 특히나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까지 지배하면서 금나라가 발전하게 되는데 금나라가 발전하면서 수도를 카이펑에서 이만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 시대를 남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 보면 아구다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건국합니다. 처음에는 송나라와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켰어요. 그 송나라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거란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금나라 여진족과 힘을 합쳐서 없애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금나라가 힘이 더 셌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면서 화북 지방을 차지했다. 만리장성 남쪽까지 엄청나게 많은 차지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는 이때 군사적으로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약했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농업이 발달했는데 새로운 품종의 벼가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농사법이 보편화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작물들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 상품 작물이 재배되면서 상업이 발전했다라고 할수 있고요. 바로 나오죠. 상공업 발달. 수공업.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요. 특히 비단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때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이때 등장했던 게 상업에 좀 원활하게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자라고 부릅니다. 이 교자는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세계 최초의 지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동전을 사용하면서 상품화폐 경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됐고요. 이때 대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대도시는 카이펑, 항저우와 같은 송나라,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해상무역의 발달,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조선수요가 항해술이 발달하고 나침반을 이용하면서 고려, 일본, 인도양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국제적인 무역항이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항저우와 치안저우와 같은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두 도시가 의미가 있는 거는 항저우 같은 경우는 남송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치안저우는 그 이후로도 계속 국제적인 무역항이거든요. 명칭 정도 기억하면 될것 같고요.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금과 교역을 관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한나라,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의 동서교류의 차이점을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했다면 정말 잘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한나라와 당나라는 비단길이라고 하는 육로 교통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송나라 때는 서하와 뭐 요나라, 금나라와 같은 북방민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비단길에 좀 주도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해졌다라고 한 차이점도 있으니까 함께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리학과 서민문화가 발달했는데 사대부가 성장합니다. 사대부는요, 사와 대부를 쪼개서 보셔야 돼요. 사는요, 선비라는 뜻이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는 간직에 나아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들이 이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면서 사회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발전했던 유학의 종류가 바로 성리학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사람, 즉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했고요. 이러한 성리학이 동아시아 각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뭐 한반도라든지 일본에 있는 여러 정치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 문화도 발달하게 되는데 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합니다. 왜?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구어체 소설이라든지 수필, 도시 공연장에서 오락 등이 성행하게 되면서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과학 기술도 발전합니다. 화약, 나침반, 할판 인쇄술과 같은 좀 소위 말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 송나라 시대 때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실용화까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건데 송대 상업 활동의 발달로 여러 곳에서 도시가 발전했대요. 특히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청명상하도를 통해서 카이펑의 청명절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그림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등 당시 대도시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서민 문화가 발달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도 이런 청명상하도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청명상하도의 내용은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제 송나라의 사회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품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맞고요. 서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맞고요. 농업에서 모내기법 보편화된 거 맞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자가 사용되었다.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등장하는 게 바로 몽골제국입니다. 몽골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금나라와 남송이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금나라 입장에서는 또 외적, 그 외부의 적들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 몽골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이간질하면서 그들이 세력이 확장되는 걸 견제했습니다. 그런 견제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태무친입니다. 이 태무친이 여러 어릴 때부터 되게 힘든 게 많았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몽골 부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되면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몽골 제국의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서하와 우리를 계속해서 이간질하면서 견제했던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칭기스칸이 죽은 후에는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라고 이제 이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울루스라고 하는 게좀 낯설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몽골 제국도 뭐 여러 국가 단 정치체가 이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정치체가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다. 같은 제국이긴 한데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울루스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제국을 건설했던 거는 칭기스칸과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할수 있는데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금나라를 결국 정복하는 데 성공하고요.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에 있었던 아바스 왕조까지 정복하면서 뭔가 이때까지 등장했던 여러 왕국들을, 여러 제국들을 다 지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인물이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쿠빌라이 칸은요 되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칸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즉위하기 전부터 막 대립이 많았어. 그거를 극복하고 칸이 되고 나서 수도를 중국이었던 대도로 옮깁니다. 이 대도가 지금 베이징이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중에서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울루스를 이제 원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원나라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던 남송을 제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남송을 공격해서 결국에 남송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는 이민족으로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요나라, 금나라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하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중국 전역을 지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몽골인은 소수고 한족은 많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활용해야 되고 이제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쿠빌라이 칸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몽골 제국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름 두 개,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민족의 지배 방식은 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족은

인족들은 보면 알겠지만 소수고요. 지배를 받는 그런 피지배 민족은 언제나 다수거든요. 이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몽골은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자, 촉이 딱이라고 하는 거에서 알수 있겠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몽골인이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몽골인 여기 있죠. 그리고 제국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종들,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약간 구분하는 거죠. 몽골인 바로 밑에 있었던 계층이 생목인이라고 하는 계층인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행정이라든지 재정 업무들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보장받았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밑에는 한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인은 좀 여러 민족입니다. 어떤 거냐면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 그 다음에 금나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려인들. 그러한 민족들을 한인이라고 불렀고요. 마지막으로 이 남인. 남인이 누구냐면, 이름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남송. 끝까지 원나라, 즉, 몽골 제국에 저항했던 남송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들을 남인이라 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인과 남인은 몽골인과 생목인에 비해서 좀그 간직 진출 어려움이 있었다, 또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원나라 경제와 사회 부분인데, 경제는요, 남송의 발전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되고 목화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면진업과 상공업 등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때도 지폐가 사용되는데 명칭은 교초라고 부릅니다. 송나라 때는 교자, 원나라 때는 교초. 그리고 서민문화도 발달하게 됐고 구어체 소설, 희곡, 잡극 등이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교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어떻게 쇠퇴하게 됐냐면, 몽골은 좀 왕위, 이제 황제, 관의 자리를 계승하는 게 일반적인 중국 왕조나 우리 한반도에 있는 왕조처럼 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 계승되는 게좀 부족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 분쟁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다른 왕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웠고, 지폐를 남발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혼란이 발생하게 됐고, 자연재해와 뭐 이러한 혼란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 이런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의 반란을 빨간 색깔 두건에 썼다라고 해서 홍건적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황건적의 난도 있고 홍건적의 난도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후한 때, 홍건적의 난은 원나라 때. 자, 이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그들로 인해서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교과서의 흐름상 중요했던 포인트가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 부분입니다. 자, 여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체크를 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중앙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역참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습니다. 이 역참은 쉽게 말하면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가 있고, 이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역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국 차원에서 역참을 설치했고, 상인들 혹은 사신들이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내륙의 대운하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상인들이 안전하게 많은 물자를 운송하게 되면서 물자 교류가 제국 내에서 엄청 활발하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저우와 치안저우 등의 항구 도시가 성장합니다. 남송 때 발전했던 그 항구 도시가 여전히 발전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에 흉노족, 초원길만 썼고요. 한나라, 당나라, 비단길이 메인이었습니다. 송나라, 남송, 바닷길이 메인이었는데 몽골 제국 이걸 다 합니다. 왜? 유목민족으로서 초원길 이미 장악하고 있고 금나라와 송나라 남송 장악했으니까 비단길 장악할 수 있죠. 남송까지 장악했으니까 인도양 바닷길까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이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역참을 이용하기 위한 통행증 폐자였고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인 대도. 초원길을 바탕으로 쭉 가기도 하고 비단길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저우와 치안저우를 바탕으로 바닷길도 발달합니다. 이 바닷길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좀 지리적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몽골 제국이 지금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큰 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를 알수 있겠죠.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인들이

중국 왕조, 중앙아시아의 국가, 서아시아의 국가까지, 그다음 유럽까지, 동유럽과 러시아까지 차지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대제국 건설하면서 도로망 정비를 잘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해졌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몽골 제국은 관용적인 간대한 태도를 취하게 됐는데, 티베트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마니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할 수 있게 됐고요. 원거리 여행이 활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여행가가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예요.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상인인데, 이제 몽골 제국에 와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몽골에서 관리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뭐 몽골에서 봤던 거,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책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동양에는 금으로, 이제 집이 완전 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됐고, 이게 신앙로 개척 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는 아랍인이에요. 이제 그 서아시아 사람인데,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선교사, 카르피니 등이 몽골 제국을 방문하면서 이런 원거리 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때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몽골 제국 들어오면서 이제 몽골에도 되게 국제적인 모습, 당나라의 장안도 국제적이었지만 더 국제적인 모습이 띄었던 게 몽골 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이슬람의 천문학과 역법을 참고하여서 곽수경이 수시력을 제작했고요. 중국의 화약 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파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좀 근대 문화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발전들이 나침반, 그 다음에 화약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몽골 제국 시기 때 넘어오게 되면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좀 단점 같은 것도 있는데,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지역 간의 교류가 적다 보니까 전염병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좀 확산이 덜 됐는데, 몽골 제국 때는 전염병의 확산이 이전보다 넓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인이 마르코 폴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전 세계 가장 진귀한 물건들이 모여든다. 인도에서 나는 보석, 진주, 향신료 등을 볼수 있으며, 비단을 실은 술에는 1000대가 넘게 들어온다. 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면서 유럽인들의 환상을 깨워줬던 것이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나라에서 나올 거, 이제 첫 번째가 몽골 제1주의이고 두 번째가 동서교류인데, 첫 번째 몽골 제1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몽골인과 한인 사이에 있었던 것, 생목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원대에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 남인이고요. 대부분 여진인, 거란인으로 구성되었다. 한인, 바이샤는 인도죠. 피지배 계층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1번이고요. 자, 밑줄 친 이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제국 내부에 광대한 도로망을 통해 카르피니 같은 서양의 선교사가 방문했다. 이제국에는 남중국에서 여러 인도양을 거쳐서 아라비아해까지 이르는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도 번성하였다. 이러면서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이 형성되었는데, 몽골 제국이죠. 역참을 설치하였다? 맞고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디귿, 룽먼 등의 석굴 사원은 남북조 시대고요. 유교 견전의 옛 글자를 해석하는 한 훈고학이 등장하였다? 한나라 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강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1: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운명처럼 만난 집. 평생 꿈꿔온 로망을 오롯이 쏟아보았답니다.
0: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주길놈의 취향이구나.
1: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다는 이화동 양옥집살이.
0: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 어린 시절을 보낸 서북동으로 다시 돌아와 만난 집.
2: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이들의 고향집이 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집이랍니다.
2: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좀.
3: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서울에서 오래된 양옥집에 둥지를 튼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종로구로 갑니다. 한양 도성, 그 중에서도 낙산성과 길인데요. 혹시 오늘의 건축주 성곽길로 산책 나오셨나? 동네 산책할 맛 절로 나겠어요.
4: 오늘은 아현동에 왔는데요.
5: 근데 소장님, 이화동인데 아현동이라고.
4: 네. 아, 이화동. 아, 죄송합니다. 뭐를 딴 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1: 아, 새로운 소장님이셨군요. 오랜만에 여성 소장님 환영합니다.
4: 건축가이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낙산성곽길 아래 이화동 벽화마을. 1950년대 후반 시멘트로 지은 최초의 서민주택단지가 들어선 동네입니다. 지금은 벽화로 더 유명해졌죠. 칠순을 바라보는 집들과 80년대 빨간 벽돌집들이 공존하는 근대 양옥의 박물관 같은 동네랍니다.
4: 여기 건축탐구집.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빨간 벽돌이 있고요. 네, 여기 다른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 옥상부터 눈이 환해지는 집. 한쪽은 정겨운 빨간 벽돌인데 이쪽은 설마 아직 공사 중?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4: 여기 있는 하얀 대문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아, 여기 포크가 손잡이로 되어 있네요.
1: 이런 발상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댁 주인장, 어떤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6: 멋있어서 감사해요.
4: 네. 4층? 총 4층인가요?
6: 맞아요. 일단은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이제 2층도 제가 홈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3, 4층은 저희가 구조를, 거주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화동에서 40년 된 양옥집을 고쳐 살고 있는 강미입니다.
7: 이런 빨간 양옥집의 경험이라든지 추억이 있으세요?
6: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역삼동에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거의 태어나고 계속 자랐는데 역삼동이 사실 저희 어릴 때는 테헤란로에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채집 같은 거 나이가 나오지만 네, 아무튼 곤충채집 하우라고 하면은 그 잠자리채 들고 가가지고 테헤란로에서 뭐 곤충채집해서 그 시절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이화동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뭐 연인이 이렇게 걷다가 하늘 맞닿은 그곳이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늘을 맞닿았다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가을인가? 그때쯤 왔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랗고 진짜 꼭대기까지 오르니까 정말 떠오른 이제 서울이 다 전경이 보이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화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흠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0: 2년 전에 벌써 차를 팔았습니다. 네, 주택, 이화동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딱 잡고 나서 아예 차를 팔아버렸어요.
1: 여기 근데 지금 밖에 부분에 상당히 옛날 부분을 남겨놓긴 했으나 되게 독특한 터치가 있는 것 같은데.
0: 벽돌, 레드브릭이 있는 빨간색 벽돌집을 살고 싶었어요. 네. 이 집이 딱 그런 곳이었는데 네. 요 보이는 부분만 네. 그 80년도에 부잣집에 있었다는 그 대리석, 넓은 네. 대리석으로 네. 쫙쫙쫙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덮방이었던 네. 것 같아요.
2: 아, 원래 이런 형태였군요. 외장재로 대리석을 쓴 거 보니 찐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0: 벽돌 위에 대리석을 붙인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떼내면 안쪽에 히끗히끗 빨간색 이제 벽돌이 보일 것이다. 듬성듬성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이 보이면서 구옥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을 찾고자 시안도 이제 독일 어느 집을 찾아서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을 딱 이제 찾은 거죠.
2: 요새 말로 힙하다, 힙해.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1: 보통은 집을 방문을 하면 커플이 나오시는데 혼자...
0: 아, 저도 짝꿍이 있기는 한데 아, 출근했습니다. 돈 벌러 가가지고. 아, 그는 돈을 벌고 그렇죠. 저는 원샷 받고.
2: 아, 네. 네, 오늘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집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어요.
0: 다 오셨습니다.
1: 네. 기대되네요. 우와. 야, 여기 정말 딴 세상이네요.
2: 현관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주방이 맞아주는 집이로군요.
1: 주방이 사실은 이게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0: 일단 그 이 집을 공사를 할 때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했을 때 집에 사람들 같이 음식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이 착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신기하셨죠. 네. 오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집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2: 깔끔한 화이트 톤에 레트로 감성의 가스레인지와 주방 도구들. 주방만 보면 어딘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요.
1: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정말 익숙하게 왔던 서울의 한 단면이 액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0: 예전 구옥들의 특징이 그 창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창을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액자처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은행나무가 네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온전하게 담고 싶어서 네네. 이쪽 창을 조금 더 크게
2: 격자무늬 창과 동네 풍경이 정겹게 잘 어울리네요.
0: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저쪽에 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창이 있는 주방을 해야겠다 해서 당연히 주방은 옮겨야 합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면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 센터로 가야 한다가 성립이 된 거죠.
1: 제가 보니까 네. 여기에 뭐 스토브도 있고 디쉬워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냉장고가 안 보여요?
0: 저희 집 가장 큰 특징이 네. 냉장고가 숨겨져 있다.
2: 아니 아무리 봐도 냉장고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0: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냉장고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창을 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나름대로 그 고민이 되게 오래 하다가 밑으로 넣어야겠다 해서 이 아일랜드 밑이 냉장고예요. 아, 네. 네. 네. 열어보시죠.
3: 열어볼까요?
0: 네. 이쪽은 이제 한식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1: 엄청 네. 크네요.
2: 옳지, 아일랜드 아래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군요.
0: 엄청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죠. 이거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인스톨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0: 여기가 원래 이렇게 주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작고
1: 예.
0: 여기가 좀 많이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이게 또 내력벽이야. 그래서 원래는 플랜은 요걸 다 뜯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공사가 돼버려서 재밌는 게이 패널로 된 집들이 해당촌에서 좀 많이 봤고.
2: 꼼꼼히 따져보고 취향에 맞게 구조를 직접 재구성했답니다.
1: 의자도 각각 다 다르네요.
0: 산 시기가 다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이 바닥에도 사놨던 것도 제가 해외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따로따로 사놨던 거예요. 얘는 영국에서 샀고요. 쟤는 미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협화음 같은데 이게 저는 이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서로 다른 소품을 매치시키는 감각. 어우, 한수 배우고 싶은데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도 오래 사용하던 세월이 묻은 것들이랍니다.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 업계에서 일했던 강미 씨. 최신 유행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취향은 늘 빈티지라네요.
1: 되게 특이한데.
0: 우리나라 창호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지만 미국에 살때그 오르내리기 창을 꼭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이 결국엔 좀 집의 포인트가 좀된것 같아요.
2: 아메리칸 스타일 창으로 내다보이는 정겨운 이화동 벽화마을. 이국적인 동시에 한국적인 일상 풍경입니다.

0: 여기는 또 어떤
1: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1년에 두 번씩 여름에 좀 오래 이제 겨울엔 좀 짧게 오는데 그때 이제 머무르는
0: 근데 침대가 없어 보여요?
2: 설마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건 아니겠죠?
1: 침대가 사실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고민을 하다가 매립을 해서 넣었습니다. I've been searching all my
2: life. Someone just like you. 아드님, 마침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군요. 오, 침대가 거기 있었구나. 좁은 공간 넓게 쓰기, 이거 괜찮은데요?
3: 사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새롭지만 거부감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내가 몰랐던 가능성을 체험한 약간 그런 거죠.
0: 저기 안에 저 공사가 아직 덜 된 부분인가요?
1: 우연히 이쪽 안쪽에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천정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마치 약간 한옥에 보면 석가래 같이 이 집에 뭔가 약간 히스토리를 담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뭔가 하나를 남기고 싶었군요.
2: 내부 인테리어 구경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맞아 이 집 오래된 옛날 양옥이었죠.
1: 정보에 의하면 84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화목한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이었대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기운이 여기 왠지 다 있지 않을까. 이 집이 겉은 그대로 유지가 돼도 안에가 싹 다 바뀔 건데 이 집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저걸 살려야겠다 해서 먼지만 나오지 않게 조금 코팅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0: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네네. 만들어낸 이게 되게 강해요. 이게 마치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 같아요.
2: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가 강렬한 계단이네요.
0: 올라가 볼까요?
1: 네.
0: 이야, 와. 여기 정말 딴 세상이군요.
2: 계단부터 뭔가 신상치 않다 했더니 역시 아래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군요.
1: 열놓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0: 네네.

0: 뭔가
1: 네.
0: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1: 이 공간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 있는데 도시 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스
0: 네. 아,
1: 호텔을 너무
0: 네, 알죠.
1: 좋아해요.
0: 예.
1: 그 호텔은 도시마다 그 버려졌던
0: 아,
1: 공공기관들을 네, 다시 호텔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0: 네.
1: 굉장히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문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열려 있으면서
0: 네.
1: 저를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매칭을 했죠.
0: 밑에 부분 어둡게 칠한 이 부분이 사실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여기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위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로 좀 뭔가 확장된 느낌? 답답하지 않은 느낌? 그런 걸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2: 건식 세면대에 분리된 욕실과 화장실까지 전부 미국 호텔 분위기로 꾸몄답니다.
0: 여기 침대 바로
1: 네.
0: 옆에 벽이죠?
1: 네,
0: 네.
1: 맞아요. 네.
0: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1: 세탁기를 돌리면서 음악을 듣는. 네, 제 짝꿍이 취미가 또 음악 트는 거고,
0: 네.
1: 벤치 앉아서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이 뒤에 여기 나무 보이시죠? 너무 예뻐서, 그래서 원래 여기도 창이 이렇게 작았는데, 제가 아예 이렇게 열수 있는 양개형 도어를 만들어서,
0: 네.
1: 앉아서 한번 보시면.
0: 네. 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딱그 타이밍에 낮잠을 한숨 자면 아주 좋을
1: 너무
0: 것
1: 좋아요.
0: 같습니다.
2: 잠깐 머물러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공간이랍니다. 돈 벌러 갔던 그 짝꿍님이시군요.
3: 음악 뭐 들어?
1: 밝은 분위기
3: 밝고
1: 좋겠다.
3: 잔잔한 브라질 음악?
1: 좋다. 딱인데?
3: 네.
2: 휴일에는 무조건 배짱이 모던데요. 모백화점 콘테스트 개발팀에서 일하는 짝꿍 정원 씨. 최신 트렌드의 한복판에 있지만 취향만큼은 역시나 아날로그랍니다.
1: 맛있다, 그치?
3: 맛있어.
1: 딱 좋네.
3: 응?
1: 오늘 같은 날씨에.
3: 아, 예.
2: 서로 취미와 취향이 같은 거 중요하죠, 아무녀.
4: 어때요? 이 빨간 영업집에 이렇게 있어 보면 뭐가 이렇게 좋은가요?
3: 감성도 있고, 그냥 조금, 하여튼 느리게 사는 삶? 동네도 되게 느리고, 예전 감성이고, 예. 그냥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원래.
1: 가끔 이제 이화동에만 있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아파트 단지 보면서 우와, 아파트다. 도시다. 이러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 치고는 너무 시골 같아서 사실 약간 진짜 시골지가 된 느낌인데 또
3: 강남 한번
1: 반면에
3: 넘어갔다고 완전 눈이
1: 깜짝
3: 휘둥그레
1: 놀랐어요.
3: 가지고.
1: 우와, 강남이다. 근데 이 골목을 딱 들어올 때그 주는 안락함도 너무 좋고, 예, 이 평화로운 이 풍경도 너무 좋고, 이 안에 또 이제 저희 아지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속도, 저희가 저희만의 속도로 이렇게 흐르는 것도 너무 좋고.
2: 누가 뭐라든 내 보폭대로 느릿느릿 걷는 일상.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랍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강민 씨가 한눈에 반했다는 이화동 벽화 마을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군요. 와!
0: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1: 맞아요.
0: 네.
1: 이
0: 여기 내리는
1: 동네로 이사
0: 모습이.
1: 오게 한 풍경이죠.
0: 네.
1: 옥상을 그래서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빠르면 3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이렇게 꽃이랑 식물이 계속 가득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조경을 조금 여기 설치를 했고요.
0: 지금도 너무 풍성하고,
1: 네.
0: 예, 마치 여기 한 적어도 3, 4년은 있었던 것 같은.
2: 누수 문제가 없도록 삼중으로 철저하게 방수 공사를 했고요. 건물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벼운 흙으로 채워 꽃.

0: 꽃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자동 급수장치까지 설치를 했대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옥상 정원이네요.
1: 작년에는 요만큼 정도밖에 키가 안 됐는데 올해 햇빛을 잘 받았는지 거의 뭐 숲이 된 느낌.
0: 햇빛도 듬뿍, 주인장 애정도 듬뿍인 정원입니다.
2: 저희 집이 코너집이라서 이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연결이 되는 시점인데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가 2층 이제 입구 들어오는 쪽이랑 이제 옥상 쪽에 제가 조경을 직접 다 바꿨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이 멋진 조경들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3: 집을 짓는다는 거는 글에 비하면 건축가가 작가가 되고 건축주가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건축주가 본인의 스토리를 쓰는, 직접 작가로서 쓰는 자전적 소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건축주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새겨 넣은 그런 과정이 정말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마치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그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그만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2: 소파에서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 창을 딱 바라보면 이 유아동 벽 한 마리 싹 보여요. 그 모습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한 10분, 20분 앉아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냥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이 오래된 전축을 저는 아침을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93.1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집은 결국 제 취향을 반영하는 마지막 그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다.
0: 약간의 불편함마저 나만의 특별한 일상이 되는 곳. 가장 나를 닮은 집에서 비로소 나답게 숨 쉬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북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동네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몇 안 되는 곳이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들과 7, 80년대 양옥집들이 한 골목에 사이좋게 이웃한 동네랍니다.
3: 이런 골목도 있네요.
0: 서울이란 도시 속속들이 볼수록 참 매력적이네요.
3: 여기는 오래된 집이라고. 건축가 승유상 건축가님께서 재생을 하셨군요. 여기에 이런 공간도 있고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같은 골목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데요.
3: 여기군요.
0: 소박한 양옥집을 기대했는데 제법 대저택 분위기인데요.
3: 나만 2층 양옥집을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꽤 크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회장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0: 대문까지 내려오는데도 한참이네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0: 회장님이시라기엔 젊은 부부시네요.
3: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아담하고 되게 좋아요.
4: 문화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전통적인 가옥들과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였고 부동산에서 이제 알려준 정보죠. 그래서 최초의 양옥 주택이라고.
0: 주변이 온통 한옥이던 1960

0: 1991년 당시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은 성북동 1호 양옥집이랍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65년 된 주택을 만나서 어린 시절 살던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온 미술하는 작가 이완입니다.
2: 남편을 따라 성북동 살이를 하게 된 디자이너 아내 구희선입니다.
1: 제가 작업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은 아파트였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과 작업실을 같이 결합한 구조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0: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완 작가. 손때 묻은 오래된 사물들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읽어내는 일이 그의 주된 작품 세계라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가 되면서 작업과 육아를 병행할 공간이 필요해졌답니다.
1: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3, 4살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에 있는 개울 같은 곳에 가서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가재를 잡으러 간다든지 골목길의 어떤 형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어떤 그런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3: 하지만 외관은 지금 새로 한 것처럼 보여요.
4: 이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벼락하고 대문 쪽을 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0: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차가 두 대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말끔하게 새 담장을 했답니다. 그 시절 회장님 댁 본격적으로 탐구해보자고요.
3: 마치 여기는 그 거의 옛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신 듯 싶은데
4: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이 집에 왔을 때 어서 집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고
3: 라인이 되게 모던하고 수평선 수직선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 벽돌이 일반적인 그 붉은 벽돌이랑은 좀 달라요.
4: 아마 그 저 벽돌은 지금은 좀 쳐다보기 힘든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한 벽돌.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 같이 한 번 구운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운 벽돌.
0: 그 시절 재벌집이라 벽돌 하나도 재벌한 걸로 쓰셨나 보다. 고급 대리석에 서양식 조명까지 65년 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1: 저는 사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이 되게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되게 크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5: 그래서 소름
1: 돋으려고요. 아내가 궁금했었는데 비어 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의 기운 같은 게 저를 좀 받아주는 느낌?
3: 저 아내도 아주 궁금한데요. 네, 아내 좀 볼 수 있을까요?
4: 그럼요.

0: 내부도 중환 옛날 회장님 때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가족의 삶에 맞춰 손을 봤답니다.
1: 여기 보면 창이 상당히 큰 창이 또 프레임도 없이 프레임 되게 얇은데
2: 이 집에 창문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창문에도 요만한 사이즈면 저쪽 방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여기는 28개의 창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0: 정말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 회장님 댁 글래스? 각기 다른 28개 창문에 일일이 세실을 맞춰다느라 고생 좀 했다지 뭡니까?

0: 화장실도 창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거예요.
1: 화장실에 전면 창이 아마 그때는
0: 뭐가 없었을까?
1: 건물이 없었을 테니까.
0: 그러니까
1: 그냥 다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프라이버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벽에 거의 한 3분의 1은 유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무실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택인데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썼고 일단은 보일러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라디에이터 시절, 그러니까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도 이 집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2: 아궁이에 고운 불을 대거나 연탄을 쓰던 60년대에 서양식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군요.
1: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었어요. 벽에 곰팡이 쓸거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2: 그런데 이 방은 용도가 뭔가요? 침대를 보면 안방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면 아이들만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정체성 대혼돈의 방인데요.
3: 여기는 아이방인가요? 아니면 부부 방인가요?
4: 저희가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아이들이 매우 어렸어요. 둘째는 이제 거의 두 돌, 그리고 첫째는 이제 네 살. 네. 그래서 이제 한방살이를 했었거든요.
3: 네네.
4: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네. 이제 2층에 네. 준비를 해주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3: 아, 네네.
4: 그 동안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네. 그래서 계속 좀 생활을 하고 있죠.
2: 그러게 아이들 크는 건 순식간이죠. 단칸방 생활 어서 청산하셔야겠는걸요.
3: 도어 뒤에 있는 그 공간이 왠지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
4: 사실은 이 공간이 네.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아니고
3: 네.
4: 사실 주방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3: 아, 저희는 원래 연결된 공간인가요?
4: 그건 아닌데 주방이 사실 상당히 좁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주방이 밀고 들어왔죠.
2: 설마 그래도 회장님 댁 주방인데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3: 오, 와, 여기도 지금도 결코 크지 않은 주방인데 원래는 더 작았다는 네. 거잖아요.
2: 왜 옛날엔 주방을 구석진 곳에 비좁게 두었잖아요. 회장님 댁 저 댁도 예외는 없었구만요.
3: 네, 그 어느 정도였었나요?
4: 그 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와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3: 네네네.
4: 그 정도. 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2: 냉장고 자리 양옆 빈 공간에는 알뜰하게 수납장을 짜놓았답니다.
1: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플랜 중에 하나는 이 마루가 전체가 주방인 것도 있었어요.
3: 맞아 맞아. 네.
1: 그래서 아일랜드 바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는 없고 그 대신 위에 마루를 쓰고.
5: 처음에 저건 어땠어요, 주방?
6: 근데, 제가 막 거대한 요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주방이 이것보다, 요즘엔 주방을 되게 크게 잡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사실 제가 쓰기에는 괜찮아요.
3: 여기 보니까 또 문이, 저기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인가요?
6: 아마 전에는 여기에서 그 밑에 층에 기사님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2: 그러니까 기사님의 전혀

0: 통로였군요. 계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차고가 있었다는데 장본 물건을 바로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겠죠? 차고였던 공간은 이제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을 한답니다. 한쪽에는 버려두고 간 회장님의 책상과 빛바랜 자료들을 고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1: 이 전 주인분께서 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기록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얼만큼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0: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와도 맞닿아 있네요. 65년 된 양옥집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는 날들. 아파트를 떠나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파의 방향을 창밖을 향해 돌려놓은 거였답니다.
2: 훨씬 편리함과 사실 되게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 멀고 뭔가 막 그랬었는데 이 성북동 자체도 되게 그런 옛날 동네 느낌이 있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 주거 형태가 옛날이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굉장히 구분이 확 명확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일상입니다.
3: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있네요.
1: 2층은 제 작업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네. 집과 그리고 이제 2층 작업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했는데 소음도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차단돼야 되니까.
3: 네. 이게 유리로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창으로 통해서 뷰도 있고 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와, 여기는 거의 미술관이군요. 오, 엄청난 예, 작품들이 오, 많네요. 와.
1: 2층은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공간인데요. 거실 안쪽에는 방 두 개를 하나로 터서 마련한 환하고 널찍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0: 아티스트의 그 아틀리에는 보통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들어오는 광량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아,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이제 남편분도 혼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투 안 나세요?
2: 이제 조만간 바꿀 거라서. 원래, 사실 여기가 방이 세 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는 너무 계단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팔 때가 됐다.
0: 아, 얼마 안 남으셨군요, 네. 기현이.
3: 쫓겨날 때가 돼서.
1: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전시가 코앞이라 2층 작업실에서 종일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4: 이렇게 창 많은 거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좀 잘 보이는데.
5: 너무 좋죠.
4: 도움이 돼요?
5: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풍경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양한 자연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또 날씨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1: 아니 그런데 2층 독점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옛 물건 수집이 작가로서 작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 수많은 소장품들은 이제 어떡하나요?
4: 보관해야 될 게 많고 유지할 게 많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장난 아니에요.
5: 창고에는 이제 제가 수집한 이제 수천여 개의 물건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2: 얼마 전에 이제 농담으로 그 짐들을 보며 이제 난 자기보다 하루 더 일찍 죽을래. 그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촬영 오시면서 저희가 이게 뭐 나름 정리를 많이 하면서 이게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빠진 상태에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여기서 늘리지 말자. 막 이러는데. 또 약간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0: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1: 조선시대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잠신에게 제의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2: 저는 이런 문화재 옆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얘네들이 커도 여기 오면 이 집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0: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아이들의 추억이네요.
1: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집 풍경이 되겠죠.
0: 와, 뷰가 엄청 좋네요.
2: 답답하지 않은 동네 뷰가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5: 네. 우리가 어떤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고향같이. 저는 기억의 구심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길을 잃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0: 정말 집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잇는 예, 구심점이 된다는 거 정말로 예, 마음에 와닿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오늘 성북동 집에서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0: 여기서 지금 같이 건축주 분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느껴진 점은 여행을 할 때 생가를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다 누구의 생가죠. 여기에는 또 이 건축주의 그 예술가님으로서의 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잘 자라게 될 그 자녀분들의 또 생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누군가의 삶이 스며있던 오래된 집에 또 다른 일상의 온기를 채워갑니다.
5: 이 집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저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집에 그리고 이 장소 이 동네 위치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가족 구성은 각자의 생가로 기억될지 어느 날 거진 혹한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처럼 문득 두 분 마주치는

0: 나는 행복이래요.
1: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2: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병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쾌속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진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오사카 위수연구소가 있던 터입니다. 그 당시에 윤복미 의사가 이제 수감됐던 곳이 육군 위수연구소인데, 그러니까 스루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위수연구소 터에서 이제 수감됐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예전부터 오사카성 내부에 있는 육군 위수 형무소 터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수 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 길을 그냥 오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0: 일본인들은 은봉기능사의 유해를 전몰자 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가 밑에 암장합니다.
1: 46년도에 은봉기능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천만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 암장제를 밟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챕터를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정리하게 될 챕터는 바로 12번째 챕터입니다. 유닛 1부터 5까지 있는데 한 번에 다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일치와 화법입니다. 특히 일치라고 하는 거 수일치와 시제일치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오늘 그 포인트 제가 다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화법 역시나 학교 내신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고요. 우리 바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닛. 주의해야 할 수의 일치라고 되어 있어요. 수일치라고 하는 건 주어와 동사의 짝을 지어서 이 주어의 수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를 맞춰주는 게 수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비동사부터 일반 동사, 자, 이러한 동사들의 수는 누가 결정한다? 바로 주어가 결정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수의 일치가 있습니다. 교재 내용을 한번 보죠. 먼저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그 뒤에 of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이렇게 묶어서 주어 역할을 할 때는요, 동사는 of 뒤에 명사의 수의 일치를 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표에 보면은, some부터 분수까지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의 부분인지, of라고 하는 전치사, 그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데, 어디에 수일치를 시켜준다. 자, 여기에 별표 한번 해볼게요. 단수명사,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of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단수이거나 혹은 셀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동사를? 단수동사를 써준다. 그리고 복수명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수동사를 써서 수의일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어디를 보면 된다. of 뒤에 명사의 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ne third of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of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를 봤더니 the apple, 그 사과라고 하는 단수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수의 일치를 시켜서 단수 동사를 써주고, 자, 이번에는요, 복수 명사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사과들인 거니까.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한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복수 동사를 써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온다. 그리고 of가 뒤에 이어진다면 이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맞춰서 수일치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항상 단수 취급하거나 복수 취급하는 말들을 알아두세요라고 하는데 이거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여기에서 일부분만 출제가 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모두 활용되어서 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단수동사와 짝이 되는 주어들을 보겠습니다. every라고 하는 말부터 each of, one of와 같은 말로 시작을 하면 어떤 동사를, 단수동사를 써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건 바로 the number of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아래 보면 a number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에 묶어 설명을 해볼게요. number라고 하는 건 숫자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그런데 the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쓰여서 the number of라고 하면 무엇의 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number라고 하는 말에 맞춰서 단수 동사를 써줘요. 그런데 a number of는 마치 a lot of처럼 많은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많은 무언가,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그에 맞춰서 복수 동사를 써주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서 a number of tourists, 많은 관광객들이죠. 이럴 때 자연스럽게 복수 명사가 나왔고 그 뒤에는 복수 동사로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the라고 하는 관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복수 동사를 써준대요. 그게 왜 그럴까? the young이나 the poor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young이나 poor와 같은 형용사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young은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the poor라고 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란 의미로 결국 의미 자체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수 동사를 써준다. 이것도 아마 교과서에서 본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형태는 복수이지만 의미는 단수인 명사라고 해서 과목명이나 나라 이름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S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복수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이걸 하나의 그냥 국가 또는 과목이구나라고 묶어서 생각을 한다면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문제 풀어 볼 건데요. 우리 A의 5번을 풀 겁니다. 제가 강조했었죠. The number of는 어떻게 해석한다? 많은이 아니라 무엇의 수? 방문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결국 그 수가 증가한 거니까 어떤 동사? 단수 동사인 is를 골라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B. 빈칸에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게 바꿔서 넣어야 하는데요. 현재 시제를 쓰라고 합니다. 잘 봐요. 3번을 볼 건데, half라고 하는 건 절반인 거죠.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된다? of 뒤에 말을 보면 된다. of the members. 그 부원들의 절반이요. a positive response. 긍정적인 반응을 줍니다. 보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복수명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어떻게 쓰면 될까? 형태 그대로 동사 원형으로 give를 써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C.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라고 합니다. 근데 없는 경우 XPO라고 하는데 6번은 틀렸어요.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Physics, 물리라고 하는 게요, are the most difficult subject to me. 내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자, 여기서 질문. 이건 복수명사인가요? S로 끝나니까 복수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단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과목 이름일 때는, 그래서 이 뒤를 바꿔줘야 돼요. are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를 써줘야 한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뒤로 가겠습니다.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여러분들 풀면서 따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우리말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자 완성해 볼 건데, most와 drive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most는 대부분이란 말이죠. 앞에 most를 써줄 겁니다. most of the employees. 직원 대부분이 뒤에 수일치를 시켜야 하니까 복수명사 왔네. 그러면 동사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drive to work. 운전해서 출근을 합니다. 자, 워크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요, 5번 문제에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쓸 건데, 이번엔 B가 나왔고요. Most of the furniture. Most는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 보면, furniture는요, 대표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를 시켜준다면 단수 취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제는 현재형으로 써야 하니까 is를 넣어주는 겁니다. furniture, 대표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 자, 그 다음에 시제일치와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를 보면은 주절이 만약에 현재 시제이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종속절의 시제, 그러니 대절 뒤를 본다면 이 시제는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미래형이든 편하게 쓸수 있대요. 그런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도 시제를 맞춰줘서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현재면 편하게 시제를 내용에 맞춰서 쓰면 되지만 과거일 때는 현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어색하고요. 과거나 과거 완료로만 가능하다. 이게 마치 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이미 주절에 딱 있기 때문에 여길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무엇이냐? 바로 예외입니다. 항상 현재, 항상 과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항상 현재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되는 겁니다. 뒤에 내용만 봤을 때, 현재에도 유효한 사실이거나 진리이거나 통용되는 속담이나 혹은 현재도 가지고 있는 습관을 얘기할 때, 즉, 한마디로 한다면 뒤에 있는 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는 알았는데요.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사실인가요? 아니죠. 현재에도 유효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주절이 과거라고 해도 여전히 통용되는 사실이기에 뒤에 현재 시제로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문제를 풀어볼 텐데 결국 시제일치를 할 때는 주절도 봐야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종속절의 내용을 보고 현재에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민하지 말고 현재 시제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과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현재형을 골라주면 되고,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절이 과거라도 해도 뒤에 종속절의 시제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내용을 잘 확인해 보면 꼭 예외가 아닌 거다.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볼 건데요. 2번 볼게요. 그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말한 건 과거 시점이에요. 그가요, will play the violin for the concert. 콘서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콘서트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맞춰줘야 돼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왠지 할 거다라고 하니까 will 그대로 쓰면 될것 같지만 will을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우리 가정법에서도 언급을 했던 조동사의 과거형 will을 would로 바꿔준다. 그래서 정답은 would이고요. 이 would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절 뒤에 will의 의미를 나타낼 때 어떻게 써준다? 주절이 과거라고 한다면 여기를 would로 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이어서 바로 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모나리자가 16세기에 그려진 것을 안다. I know라고 하는 말 뒤에 이제 종속절을 채워야 하는데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16세기에 그려진 것은요. 당연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어떻게 써야 할까? 수동태를 쓰라고 이렇게 비과거 분사를 주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그대로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was painted라고 써준다. 자, 그리고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핵심은 다 짚고 있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역시나 찾아볼 건데요. 잘 보면 대절 뒤에 있습니다. 나는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water was composed of. be composed of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구성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금은 바뀌었나요? 그거 아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water was를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준다? is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엇이다? 뒤에. 종속절의 내용을 보고 현재에도 유효한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현재형으로 써주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요. 일치가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는 화법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스텝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저 자세하게 막 하나씩 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문제를 또 이따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법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진수가 나에게 말을 했어. 너 오늘 되게 피곤해 보여라고 이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면은 직접 화법이에요. 대사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화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달자의 입장으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돌려서 내용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래를 보면 진수 told me that 또는 that 없이 I looked so tired then 이렇게 바꿔주었죠. 잘 보면 set me를 told로 바꿨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you가 I가 되었어요. 그리고 look이라고 하는 동사도 과거 시제가 되었고 now라고 하는 이 시점도 then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일련의 스텝으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오면서 어디를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간접화법으로 고쳤을 때 주의해야 할 시제 및 부사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일 때는 인용부호 안에 동사, 간접화법, 대절의 동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문제를 풀어오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건 일단 전달 동사의 시제가 과거일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제를 한 단계로 돌려주는 겁니다. 현재면 과거, 과거면 과거 완료, 현재 완료면 과거 완료로 돌리는데 이것도 역시나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감이 올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시점을 나타내는 말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 거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이 표를 보면서 연습을 해봐도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죠. B번을 풀어볼 건데, 간접 화법으로 바꾸어 쓴다고 합니다. 빈칸을 채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화법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출제가 될 거고요. 왜 이렇게 출제를 하냐? 문제 내기 정말 좋은 문법이거든요. 2번 볼게요. 웬디가 그녀의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뒤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I want to buy a bike for my birthday. 저요, 제 생일을 위해서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어요. 라고 웬디가 말했대요. 자, 그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웬디가 그녀의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said와 같은 표현은 어떻게 바꿔주냐면, tol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told라는 말을 쓴다. 지금 과거형을 썼죠? 그러면 내용만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알면 된다. 아이는 누구입니까? 웬디인 거죠. 그래서 주어를 이제 바꿔줄 거예요. 그녀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주어를 she로 바꿔줄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동사는 말하는 거니까 동사 원형, 현재형을 써 주었지만, 자, 여기는 시점이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시로 바꿔주고요. 그 뒤까지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는데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내용에 맞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내 생일은 이 아래 문장에서 웬디, 그녀의 생일이기 때문에 her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는요, 이렇게 지시하는 말들을 그리고 동사의 시제를 잘 확인해서 바꿔주는 게 포인트이다. D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은 간접으로, 간접은 직접 화법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간접 화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을 했대요. 그가 would enter the contest the next day. 다음 날에 대회에 참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대사를 쓸까요? 내가 내일 대회에 참가를 할 거야. 이 말을 할수 있겠죠? 그걸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He said는 똑같은데요. I will. 그의 입장에서 그가 직접 얘기한 거니까 I will. would도 will로 써줬습니다.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에 따라 동사는 원형이 되었고, the next day,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내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점도 바꿔주었다. 자, 바로 이어서 워크 문제 풀어볼 건데, 4번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이번에도 간접 화법으로 바꿔볼 거예요. 토니는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I can't go see a movie today. 오늘 내가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said to는 told로 바꾼다라 그랬죠? So told us that 그리고 그가 보러 가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합니다. He couldn't. 시제도 맞춰줘야 하고요. Go see a movie today는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요? 이렇게 that day 그날이라고 시점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벌써 네 번째 유닛입니다. 간접화법 전환 2라고 해서 이제 의문문을 바꾸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는요, if나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를 활용해서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은 이렇게 질문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아래 간접화법은요, 물어봤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ask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 주고, 그리고 물어보는 내용을 이렇게 뒤에 써주면 된다. 자, 이것도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문제를 풀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접속사 if나 whether를 써야 한다. 여기도 보면은 물어보기는 했는데 의문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상 어떤 접속사, if,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왔다. 자,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죠. C번 풀어볼 거고요. 직접은 간접, 간접은 직접 화법으로 바꾸는 게또 나왔습니다. 잘 보면 질문이 두개더 나와 있고요. 전부 직접 화법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Matt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Where do you live now? 너 지금 어디 살아?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물어본 거니까 주저를 이렇게. 이 핵심 동사를 ask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과거형으로 써주었고요. 자, 이 질문의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where라는 말이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는 주어와 동사의 어순으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잘 봐요. 주어를 she로 썼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어디 사는지 물어본 거기 때문에 내용상 she를 써주었고, 또 시점이 과거겠죠. now라고 하는 건 그때라는 의미가 되니까 then으로 바꿔주면서 시제도 과거로 써주었다. 이런 겁니다. 지시하는 말잘 확인하고, 그리고 동사의 시제도 확인해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식처럼 생각하지는 말고 내용을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매트가 그녀에게 그녀가 그때 어디에 살았는지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 베리가 내게 말을 했습니다. Have you eaten lunch? 너 점심 먹었어? 라고 물어봤대요. 자,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ask를 쓰는데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미상 내가 점심을 먹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니까 접속사 무엇? if나 whether를 활용해 줄 거고, 내가입니다. 그럼 여기는 you잖아요. 근데 듣는 나한테 물어본 거니까 I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whether, I. 자, 그리고 현재 완료는 어떻게 써준다? 과거 완료로 바꿔서 써준다. 이것도 역시나 내용을 생각하면 쉽게 풀수 있다. 자, 이어지는 문제의 워크북이고요. 똑같이 화법을 바꿔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He said to her. 그가 그녀에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질문입니다. Can you dance? 너 춤출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니까 동사를 이렇게 ask를 활용해서 he asked. 물어봤습니다. 그녀에게. 자, 그녀에게 물어봤는데 의문사가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의미상 그녀가 춤을 출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if나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질문을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녀인 거죠. 그래서 이 그녀에 맞춰서 주어를 she로 바꿔줘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can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시제를 과거로 돌려줘야 하니까 could를 바꿔서 if whether she could dance. 그녀가 춤을 출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역시나 내용을 생각하면 쉽게 바꿀 수 있다. 공식처럼 그 스텝 그대로 막다 떠올리지 말고요. 일단 어떤 말이 와야 할지부터 생각을 하는 게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유닛인데요. 간접화법 전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지시하고 요청한 등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죠. 자, 지금 여기서 직접 화법을 보면 she, he said to me.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Stop picking your nose. Pick one's nose라고 하면은 코를 파는 겁니다. 너코좀 그만 파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접 화법으로 온걸 보면 he told me. 그가 내게 말을 했습니다. 뭐 하라고 말을 했냐면 to stop picking my nose. 내가 코 파는 걸 이제 그만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told라고 하는 말을 써주었어요. 그 여기 지금 이렇게 지시하면서 tell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시하는 말을 쉽게 tell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to 부정사를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들, ask나 advice, 그리고 order, 자, 이러한 말로도 바꿔 써줄 수가 있다. 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간접화법으로 바꾸어 쓰라고 합니다. 1번부터 한번 내용 확인해보죠. The doctor said to me, 의사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work out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For your health.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명령이라기보다는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advice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볼 건데, advice 했습니다. D를 써서 과거형 써줄 거고요. 내가 무엇 하라고 라고 얘기할 때그 내용을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써준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동사로 시작되어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넣어줄 건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for까지는 괜찮은데,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your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듣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거니까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되겠죠. 그런데 아래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Advise me. 내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To work out regularly for my health. 나의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결국 me라고 하는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바꿔준다? 여기를 my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열심히 이런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를 그냥 your라고 남겨놓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법. 그렇게 된다면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 너의 건강을 위해서 나보고 운동하라 그랬다. 무언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your을 my로 바꿔줘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y said to the children, 그들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Don't ride your bikes in the parking lot. Parking lot이 뭐예요? 주차장이죠. 주차장에서 자전거 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자전거 주차장에서 타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order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명령을 한 겁니다. They ordered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The children. 그 아이들에게 얘기한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려고 봤더니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to 부정사를 써버리면 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to 부정사를 부정해줘야 하는데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to 앞에 not을 붙여준다. 그래서 not to write 그리고 이 부분도 포인트예요. your라고 남기면 안 돼요. 왜? 명령을 누가 듣는 겁니까? The children, 그 아이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시를 받는 대상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They ordered the children not to ride their bikes. 자,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었죠. 그들의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in the parking lot, 어디에서? 주차장에서. 그 내용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아, 이 부분을 there라고 하는 말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워크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한 이번에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화법이라고 하는 건 화법 전환이 포인트예요. The police officer, 그 경찰이 말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말을 했대요. Don't drive fast. 빠르게 운전하지 말아라. In a school zone. 스쿨 존에서는 빠르게 운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rder 활용해서 바꿔볼 건데, 시제에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ordered. 누구에게? The drivers. 그 다음에, 이번에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not to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not to를 활용해서 not to drive fast in a school zone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접적인 말이 이제 간접적인 말, 간접 화법으로 바뀐 것이다. 자, 오늘 호흡이 조금 빠르기는 했지만 중요한 개념인 일치와 화법을 같이 정리해 보았고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문제 풀려면서 챕터 12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북투 학교 시험 만점왕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10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왕관을 쓰려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만점 왕만 되면 정말 요거 드릴게요. 출발! 자, 지난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을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한 문제들이었지? 이야기의 흐름.

사회에 대한 문제, 또 갈등에 관한 것들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자, 지금 11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짜잔, 보시다시피 그냥 보세요. 그냥 이 제목부터 벌써 이야기의 제목하고는 영 아니게 생겼죠. 딱 봐도 아, 이거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제목부터가. 예, 여러분 이제 감이 오죠? 4학년쯤 되면 이 제목만 딱 봐도 이거는 이야기의 제목이야. 아니야, 이건 설명하는 글의 제목 같아. 아, 이거는 주장하는 글이 아닐까? 예, 머릿속에 탁탁탁 나와야 돼요. 자, 우리의 그릇 옹기. 자, 지금 이 책을 보면서 하윤이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기템 다시 한번 보세요.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무엇을 해라?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무엇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 미리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독서 방법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계속. 그러면 그냥 무엇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냥 하냐? 이게 아니라고 했죠? 무엇을 보고 질문할 수 있다? 여기. 제목. 우리의 그릇 옹기라는 이 제목을 보고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올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고요. 여기 그림도 있네. 그림에 나온 옹기에는 무엇을 담았을까? 이런 것들 질문을 할수 있죠. 또 하나, 제목도 그림도 아닌 이런 것들. 나 박물관에서 옹기 본적 있어.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와, 나 옹기 박물관에서 옹기 보길 잘했어. 뭐 이렇게. 자, 본 적이 있다. 이거 뭐라고요? 이것은 경험이다. 자, 경험에 비추어서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설명하는 글을 읽기 전에 그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방법, 요령, 팁이 있는데 무엇이다? 질문을 한다. 그림 보고 질문해보고, 제목 보고 질문해보고, 나 여기와 관련된 어떤 곳에 가본 적 있는데, 뭐, 본 적이 있는데, 들은 적이 있는데, 어른한테, 아, 나 이거 음식 맛본 적이 있는데, 만져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질문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하윤이는 무엇을 살펴보거나 떠올려서 질문을 하였을까요? 이미 다 앞에 설명을 했어요. 글의 제목 보고, 그쵸? 우리의 그릇 옹기. 자, 제목을 보고, 질문을 만들었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독서 방법이다. 라고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글의 제목 보고요. 그 다음에 책의 차례. 차례도 굉장히 좋은 질문의 하나의 그 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차례가 없어. 그래서 차례는 답이 아니고요. 배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사회 시간에 옹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 아 없었었죠. 자, 경험한 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그래서 4번. 책의 그림을 보고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하윤이는요. 우리 하윤이는 질문을 만들었는데 글의 제목과 그다음에 여기 경험한 일과 그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하윤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달리 말하면 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해볼까요? 왜 질문이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질문이 필요한가?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 그거는요, 글의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정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정리는. 다 읽고 나서, 다 읽고 난 후에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읽기 전에 그냥 책의 표지나 뭐 제목만 보고 질문을 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짐작할

때 필요한 작업이에요. 자, 이제 그책 내용이 일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옹기는 흙으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입니다. 설명하는 글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식,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의 그릇 옹기. 그랬으면 옹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 항상. 이게 설명하는 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옹기가 뭔데? 흙으로 만들었어.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이야. 이걸 먼저 짚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옹기는 말이야. 우리나라 고유 그릇인데 흙으로 만든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항아리가 대표적인 옹기입니다. 항아리 뭔지 알죠? 자, 항아리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어떤 것은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 항아리에 무엇을 넣었어요? 이 항아리에 장도 넣을 수 있고요. 술을 넣으면 술 항아리야. 그치? 장을 넣으면 장 항아리야. 그쵸? 근데 여기다가 뭐 고추장 넣으면 고추장 항아리 갖고 와. 간장을 넣으면 야, 간장 항아리가 어디 있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것만 넣나요? 쌀도 넣을 수 있어요. 예, 네, 쌀 항아리. 그죠? 근데 이것도 넣었어. 옛날 화장실 알죠? 옛날 화장실에는 아래에다가 큰 항아리도 넣었다. 무엇이 담겼을까? 난 모르겠어.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항아리가 대표적인 옹기다. 이 말이고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음식을 보관하는데 옹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음식들이잖아요. 다. 그쵸? 자, 옹기가 그럼 음식을 보관하기에 좋은 까닭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이걸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자, 이 설명하는 글의 목표가 뭐예요? 자, 이렇게 옹기에 음식을 보관해 왔는데 왜 음식을 보관하기에 좋은 것일까? 그 까닭이 너네는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기심이 생기죠. 그러게. 왜 하고 많은 그릇들 놔두고 옹기에다가 이런 음식들을 보관을 했을까? 우리 조상들이.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읽으면 이 글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먼저, 옹기는 말이야. 숨을 쉬는 그릇이다? 응? 아니, 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거잖아. 근데 딱딱한데 숨을 쉰다고? 궁금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글을 읽어 내려가게 이끄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말이야, 옹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이야, 아주 작은 구멍들이 보인다, 너? 그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여기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는데 구멍이 있다고? 신기하지? 이 옹기는 흙으로 만든단 말이야. 흙에 이 모래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 모래 알갱이들이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줘. 공기가 그 구멍으로 잘 통하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래알들이 이렇게 있어. 모래알들이 작은 이 모래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모래알갱이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무엇이 있을 수 있어? 구멍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빈틈. 요런. 자, 이 빈틈으로 무엇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 숨구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근데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물은 통과를 못 하는데 공기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옹기에 음식을 보관하면 말이야. 공기가 아주 잘 통해서 음식이 쉽게 상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장, 술, 쌀 등을 여기다 넣었다는 거 얘기야. 그리고 말이야, 씨앗을 넣어두어도 씨앗이 그 다음 해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니까?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옹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했구나. 이런 말이죠. 이러한 옹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자, 뭐예요? 옹기소. 이거 외우는 방법 뭐였어요? 장소할 때그 소예요. 장소. 아, 옹기 만드는 장소. 그럼 옹기를 만드는 기술자도 있겠네. 그 기술자를 뭐라고 해? 자, 장이 그러죠. 우리 전문가를 옛날에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장이를 붙으면 뭐예요? 전문가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를 옹기장이라고

라고 했어. 옛날에는 온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대체 그 그릇들이 많죠. 그래서 온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요. 온기장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기술자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온기소나 온기장을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게. 그래서 온기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온기 만드시는 전문가를, 기술자를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정이 뭐지? 정했다, 지정했다, 정했단 뜻인가? 정하다, 맞아요. 자, 정하다, 지정하다, 비슷하게 쓸수 있고요. 또 자격을 주다, 자격을 주다. 그래서 너 우리 반 회장으로 지정됐어. 그 말은 우리 반 회장으로 정해졌어. 우리 반 회장으로 자격을 주었어. 이런 뜻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온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흙으로 만들죠? 작은 구멍들이 있죠? 음식 보관하기 위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쉽게 상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었고요. 씨앗을 넣어두면 싹이 확 폈나요? 아니죠. 싹이 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럴듯한데 하지만 항상 설명하는 글에서는 그 글에 있는 내용만 답으로 인정한다. 아주 중요한 팁이야. 글에 있는 내용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싹이 튼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잘 보관이 된다고 했죠? 썩지 않는다고 했죠? 네, 정답은 5번. 온기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기장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라는 글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온기소를 만들었다, 온기장 대회를 연다, 그럴듯하죠. 학교 뒤편에 장독대 만들었다. 그럴듯하지만 내용에 있어요, 없어요? 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정답이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확인! 이 절차를 꼭 밟으셔야 돼요. 즉, 꼼꼼하게 급하지 않게. 네. 이것도 아주 좋은 말이야. 다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지만 글에는 4번만 나와 있으니까 4번이 답. 다음 질문과 질문을 만든 방법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 무엇을 보고 질문을 만드느냐? 예, 그거 물어보는 거죠. 지정하다의 뜻이 뭘까? 우리가 읽으면서 지정하다? 처음 듣는데? 이게 뭘까? 정하다가 있으니까 정하다랑 비슷한 말일까? 오케이, 뭐 이런 거. 자,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질문. 예,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낱말의 뜻을 짐작하기 위해 질문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국어사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국어사전이 없으면 앞뒤 문맥을 잘 살펴가면서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짐작하는 것도 국어 공부예요. 온기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을까? 자, 이건 뭘까요?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 중요하죠? 더 궁금한 점을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온기장? 요새 별로 없다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온기장은 몇명 정도일까? 이런 것도. 더 궁금한 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나가면서 그 글을 재밌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도 보세요. 이야기도 갈등이 뭘까?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쫄깃쫄깃하게 재밌게 읽어줄 수 있다라고 했죠? 설명하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거 궁금했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진짜 내가 궁금했던 점이 여기 나와 있네? 재밌다. 설명하는 글 재밌어.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 자체가 재미없다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글도 있겠지만, 그 똑같은 글을 누구는 재미있게 읽고, 누구는 재미없게 읽는다면, 방법의 차이가 있진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만들어졌을까? 더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죠? 사실 이 온기는요,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어요. 왜?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잖아. 그쵸? 선사시대 때부터 만들었고, 삼국시대, 신라시대,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이제 온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점점 발전하면서 막 거기다 유약도 바르고, 예, 막 반질반질하게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겠죠.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난본 적이 있어. 이거 뭐예요? 경험이라고 했죠. 온기소, 이거 뭐예요? 온기 만드는 장소죠? 온기소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을까? 자, 나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다? 독서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다. 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씨앗을 부탁해. 누군가를 부탁한다는 건, 우리 강아지 좀 부탁해. 나 좀 잠깐 여행 다녀올게.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아낀다는 뜻이죠. 그죠? 자, 씨앗을 왜 이렇게 아껴야 해야 될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 설명하는 글을 읽었어요. 기억나죠? 씨앗을 부탁해 하고 지금 기억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 이런 차례가 있었어요. 옆에 차례 있었던 거 기억하죠? 네. 사실, 여기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이책 제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씨앗을 부탁해라는 책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여기 교재에는 안완식 박사님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씨앗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 이 책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러시아, 그 옛날엔 소련이라고도 불렀죠. 전쟁 중에 이 씨앗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막 쫄쫄 굶는데도 이 씨앗만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씨앗을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남겨줄 수 있는 게 없다 해가지고 그 정도로 씨앗을 아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외국에서는 이 씨앗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소중하게 하고 있는지, 예,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글의 제목으로 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씨앗이죠? 그래서 이렇게 2번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뭐랄까, 이 문제는 너무 친절한 문제야. 왜냐하면, 글의 제목으로 보아. 씨앗을 부탁해. 했잖아. 글의 제목으로 보아. 이 글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하고, 그냥 쓰기만 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딱 쓰면 되지. 씨앗이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어부, 과자, 심부름, 공부, 막 이렇게 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마치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왕관을 좀 이렇게 좀 쓰게 해보려고 그런 그 노력이, 그러니까 그 노력하신 그, 뭐랄까요, 마음이 그냥 보이죠? 예. 씨앗!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요. 네. 자, 글의 제목을 보고 질문을 만들고 답하며 글의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의 제목을 보고라고 했어요. 이게 힌트죠. 글의 제목을 보고 질문을 만들고 답하며 내용을 짐작한 친구가 누구냐? 자, 짐작을 잘 해야 돼요. 뭘 보고? 제목을 보고. 제목이 뭐였어요? 씨앗을 부탁해였어요. 자, 그럼 지훈이가 씨앗을 부탁한다고? 이거 봐라. 근데 재밌다. 여기 동그라미 부분에 씨앗을 그려 넣었어. 왜 그렇게 씨앗을 아예 그려 넣었을까? 아하! 글씨 디자인에 관한 내용인가 봐. 이렇게 헛다리 짚는 거야, 이걸. 이거 뭐라 그래? 헛다리 짚는다 그러죠? 네. 자, 여기 씨앗 아까 우리 제목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기다가 여기 이응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굳이 씨앗을 이렇게 실제 예, 씨앗 사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여기서 씨앗 할때그 씨앗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많은 종류의 씨앗들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 많은 씨앗들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충실하게 이 씨앗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제목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 앞에 친구는 글씨 디자인에 관한 설명하는 글인가 봐. 이렇게 헛다리 짚은 거죠. 예. 여기 보면은 그 제목에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 뭐 금보다 더 비싼 씨앗 막 이런 제목이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씨앗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훈이 아니야. 자, 소윤이, 씨앗을 부탁한다는 뜻이 뭘까? 잘 짚고 있죠? 씨앗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제대로 짐작했어요. 그래서, 소윤을 써주겠습니다. 부탁한다? 소중하단 얘기죠. 우리 강아지 부탁해. 아유, 우리 아이 좀잘 부탁해줘요. 부탁해요. 뭐, 이렇게 소중하니까. 즉, 씨앗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잘 짐작을 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토종 씨앗을 찾아 되살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그의 이름을 외웠나요? 안, 완, 식. 예, 안, 완, 식 박사죠? 예. 토종 씨앗의 할아버지. 예. 우리나라의 토종 씨앗을 너무나 잘 아끼고 많이 연구하신 분이죠? 이분이요, 재미난 것은 어릴 때 굉장히 개구쟁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개구쟁이죠. 개구쟁이여가지고, 집안에 왜 족보 있잖아요, 족보. 족보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냥 그 집안에서 귀하게 여기면 그 족보를 찢어다가 제기 만들어서 제기차기하고 이런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귀중한 업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참 기분이 좋죠? 자, 그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토종 씨앗을 찾아 되살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전국의 논밭을 직접 돌아다니며 토종 씨앗을 찾고 모으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힘을 기울였어요. 자, 이분이 뭘 투자하셨어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을 기울이고 투자해서 무엇을 했어요? 자, 토종 씨앗을 찾고 되살리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셀수 없이 많은 종류의 토종 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떤 사실? 아, 많은 토종 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굉장히 힘든, 인정하기 힘든, 굉장히 슬픈 그런 사실이죠. 토종 씨앗들이 대부분 사라져 버리다 보니 농가에서 재배하는 채소 씨앗만 하더라도 대부분, 자, 우리나라 토종 씨앗이 없으니까 외국에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기사에 관심 있는 친구는 혹시 이런 걸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파프리카를 제대로 재배한답니다. 파프리카 알죠? 이 파프리카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꼭지 이렇게 하고 빨간색, 뭐 파란색, 녹색, 뭐 노란색 있잖아요. 수출을 한다는 거야. 너무나 잘 길러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파프리카 씨앗은 사들여 와야 돼.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씨앗이기 때문에 계속 사들여 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때 기술값이라고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특허비를 낸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로열티라고 하잖아요. 어떤 식물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체에서 가꾸고 심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를 돈을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우리나라 토종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토종의 그 식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겁니다. 예. 쌀도요, 우리나라 토종 쌀은 그냥 우리가 재배해서 먹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쌀을 우리가 가져와서 먹거나 심거나 뭐 이러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안완식 박사는 터늦기 전에 어떻게든 더 열심히 씨앗을 찾고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며 씨앗 속에 쌓아온 우리 민족의 역사와 지혜가 모두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씨앗을 찾아 모으기만 한다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야, 토종 씨앗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대. 빨리 모아, 빨리 모아. 아, 다 모았다. 끝. 내가 할 일은 끝. 아니죠. 이 씨앗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씨앗은 살아있는 생물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심고 나서 뭔가가 뭔가 열매가 생기면 그걸 거둬주어야 되지요. 그걸 계속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죽거나 망가져버리는 거니까. 안완식 박사가 토종 씨앗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힘든 일을 안완식 박사는 평생에 걸쳐서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박사님의, 안완식 박사님 덕에, 아, 이 씨앗이 그냥 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것도 있고, 외국 것도 있구나. 우리나라 것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식물을 심고 가꿔서 먹는 것이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쥐 이빨 옥수수라고 알아요, 혹시? 예, 쥐 이빨 옥수수는 우리나라 토종 옥수수예요. 말도 얼마나 이뻐요. 쥐 이빨 옥수수야. 이쁘잖아, 그치? 쥐 이빨 옥수수. 무엇을 닮았을까요? 쥐 이빨을 닮았겠죠. 이런 것들 먹어보는 거예요. 농가에서 재배하는 채소 씨앗을 외국에 돈을 내고 사는 까닭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토종 씨앗들 대부분이 사라져서 우리나라 씨앗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국 씨앗을 사들여 오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죠. 그죠? 로열티도 내야 되죠. 씨앗을 또돈 주고 사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사용료를 낸다는 거예요. 로열티를 낸다는 말좀 어렵죠?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종 씨앗들 대부분이 사라져서 농가에서는 채소 씨앗을 사온답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싹트는 과정을 알수 있었나요? 토종 씨앗의 남은 수를 알수 있었나요? 좋은 씨앗을 고르는 방법을 알수 있었나요? 세 가지 전부 다, 아니요. 자, 안완식 박사가 한 일과 그 업적, 어떤 거예요? 토종 씨앗을 모으고, 그쵸? 토종 씨앗을 모으고, 모으기만 하면 다인가요? 아니죠? 다 모았다, 끝!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두고, 요렇게. 이것까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계속 되풀이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토종 씨앗들이 계속 살아남으니까. 토종 씨앗을 외래종과 구별하는 방법, 이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 글을 읽으며 떠올릴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거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라? 질문을 해라. 거듭하다의 뜻은 뭘까? 우리 이거 낱말 뜻을 짐작하는 질문 아주 좋은 거죠? 안완식 박사는 왜 외국에 돈을 내고 씨앗을 샀을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다리 짚은 거죠? 자, 그래서 2번. 안완식 박사가 심고 거두기를 계속한 토종 씨앗들은 몇 종류나 될까? 이거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토종 씨앗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안완식 박사는 모은 토종 씨앗 중 튼튼한 씨앗을 어떻게 구별해냈을까? 물에 띄워봤을까? 뭐 아니면 굴려봤을까? 불어봤을까? 뭐 이런 거. 강낭콩을 심어보니 싸게 안 트는 씨앗도 많던데, 모은 씨앗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정답은, 예, 2번. 떠올릴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토종 우리나라 씨앗 한 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씨앗, 네, 토종 씨앗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알고 싶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그 무게를 견뎠습니다. 그래서 20문제까지 쫙 풀었어요. 20번 문제까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자,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두 번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다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합정역에서 내리신 다음에요, 지하철. 그러니까 한강 쪽으로요. 한강 쪽으로 딱 30초만 걸어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서 영면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호머 헐버트 박사란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대학 설립자 집안이고 대한제국 조선이란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와요. 당시에 고종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 나라 국립학교죠. 육영학원이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뭘 느끼셨냐면, 한글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다. 그거를 호머 헐버트 박사가 딱 아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어딨냐, 세상에. 이런 좋은 문자를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무시하냐? 왜 굳이 한자를 쓰냐? 한국어야말로 연설을 할 때 가장 적합화된 언어다. 라고. 에?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영어는요, 모든 문장의 핵심 주어 동사가 앞에 있어요. I went. 끝이요. 나머진 다 따라오는 부속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어음이 끝에 와요. 나는 출마합니다. 내일 언제 어디서 어쩌고 이 영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나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목적으로 출마합니다가 맨 뒤에 오잖아요, 동사가요. 이거야말로 진짜 임팩트 있는 언어다. 자기가 스스로 우리말을 공부를 합니다. 내가 영어로 수업을 하지만 한국말을 배워야지 더 지식을 전달 잘할 수가 있다.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계 지리서를 내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사민필지, 사민필지. 여기에 있는 한글들 있죠. 다 호머 헐버트 박사께서 쓰신 것들이에요. 다 이게 한글을요. 자, 이 사민필지가 뭐냐면 사, 선비사자, 민, 백성, 필, 반드시 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반이고 평민이고 모두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 사민필지고, 이게 지리서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도도 있죠, 이렇게요. 미국 지도. 이게 미국이란 나라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 거기는 수출 규모가 얼마고 수입 규모가 얼마다. 라는 걸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해요. 호머 헐버트 박사가 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3인 필지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뭔가 하나가 지금 우리의 한글과는 좀 달라요. 뭐 느끼시나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마침표와 쉼표가 없습니다. 영어엔 있잖아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진짜로 그 예를 드셨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 그 예 비슷한 예를 여러 개 드셨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 좋은 언어가 그 빛을 못 발한다 해서, 여러분들 한글 학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주시경 선생님이죠. 주시경 선생님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을 딱 보니까 언어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님께서 주시경 선생 등등등 다 여러 명과 공동 작업으로, 그럼 우리가 너희들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한글이라는 이런 언어의 문자에 띄어쓰기와 마침표와 쉼표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의 결정체가 뭐냐면 독립신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거든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야! 그 아라리오가 아니라 아라리오야!

0: 소리야, 야, 야, 하라리오야. 하라리오야.
1: 됐고, 이리 와요.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오선지의 악보화를 시키신 분도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업적이 또 뭐가 있냐면, 1895년, 국모가 경복궁 한가운데서 일본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국모 시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성왕후. 고종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경복궁 한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머 헐버트 박사예요. 들어오는 모든 수라상 제가 다 맛보겠다고 독이 들었는지, 그리고 밤에 제가 불침범 서드리겠다 해요.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맙고 믿음직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에게 어떤 임무를 주냐.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거 부당하니까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호소를 해달라라고 친서를 줘서 보냅니다. 안 만나줘요. 신서를 들고 온 호머 헐버트를. 왜? 바로 고해 7월 달에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맺어요. 호머 헐버트 박사를 만나면 더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좌절했겠죠.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조국 미국이 대한제국을 배신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호머 헐버트는 있어서는 안 될 요주인 인물이 돼요. 그래서 반강제로 미국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 내가 마음 고생이 심하셨대요.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정말 조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한제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리고 광복이 돼요. 광복이 된 다음에 광복된 조국, 내 제2의 고향, 내가 한번 이 독립이 된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배를 타고 한 달을 걸려가지고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여독이 힘들다 보니까 도착하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내 청춘을 다 바쳤던 이 한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해서 유언대로 지금 양화진에 영면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묘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라고 묘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요.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 언론인입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1904년에 러일 전쟁 취재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던 영국 언론 기자였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을 거의 정복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진짜 조선인이라는 이름 때 그 이유 하나로 두들겨 맞고도 아무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내 양심이 이걸 볼 수가 없다. 가만히 조선인을 돕자. 당시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본의 동맹인 영국 신문사 기자로 들어왔어요. 본국에서 명령 들어옵니다.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근데 양심이 그럴 수가 없어. 막 써요. 덕수궁, 당시 경운궁이라고 했는데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이 불지른 것 같다. 그냥 기사를 그냥 써버려요. 쫙. 난리가 나요. 야,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했지. 막 써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았어요. 미안해요. 안 쓸게요.

I'm sorry 하실게요? 하실 거예요? 아니요. 바로 사표 내버려. 사표 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아예 그냥 당시 우리 나라에서 신문사를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를 만들어요. 자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총무로 양기탁 선생님들 조선인 집필진을 또 기용을 해요. 일본 비판의 기사. 쫙! 일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동맹국인

어니스트 베델 사장님이 사장으로 계셨던 대한매일신보에서 매일 보도를 합니다. 지금 얼마가 모였고 어느 지역에서 모였고 어디에 가시면 여러분들 금반지를 낼 수가 있고 등등등을 매일 보도하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신 분이 또 베델 사장님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글부글부글 끌었겠지요. 여기 또 결정적인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호모 헐버트 박사와 함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쓰입니다. 이거를 다나카라고 하는 당시 일본 대신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140조각을 내고 가져가 버려요. 아무리 봐도 아니 문화재를 140조각이나 내가지고 허락도 없이 갖고 가? 호모 헐버트 박사와 어니스트 베델 사장이 손을 잡아요. 대서특필을 막 해요. 일본 언론에도 기고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 문화재를 가져가면 안 된다. 영국 언론은 막 얘기해요.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론화가 된 거예요. 일본이 한반도에 있는 정말 귀중한 문화재를 140조각을 내가지고 이거를 무단 방출했다. 두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일본이 영국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좀 하라고 너희 국민 그 영국인 베델 상해에 있던 영국 검사 판사가 출장 판사 재판을 와요. 그래서 베델 불러요. 너 한국인 선동한 죄 1차 재판 2차 재판을 거치면서 야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뭐냐? 상해에 있는 영국 감옥이 있었어요. 여기에 3주 동안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어니스트 베델 사장을 상해로 배 타고 보내요. 3주 있다가 돌아오라고. 근데 문제가 어니스트 베델 사장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이 재판 과정과 배 타고 상해 갔다가 또 구금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돌아가십니다. 같이 대한매일신보를 이끌었던 양기탁 선생님 손을 잡고 마지막 했던 유언이 그거였어요. 양기탁 선생님은 펑펑펑 우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난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인민들을 지켜라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요 유명해진 게 뭐냐면 장지연 선생님 신라 방송대곡 해봤자 아무 언론사에서 실어준 데가 없었어요. 근데 대한매일신보에는 실어서 이걸요. 베델 선생님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비문을 장지연 선생님이 쓰세요. 뒷면에. 앞에 보면요. 한자로 써있어요. 대한매일신보 사장 대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지금도 써있어요. 그 뒷편에 보면요. 장지연 선생님이 쓰신 비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도려내졌어 이게요. 왜? 일본이 가만 볼 수가 없었거든. 이걸 깨버려. 와장창.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광복된 이후에 우리 언론인들이 이거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해서 원래 써있던 장전 선생님의 그런 그 비문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시 써가지고 옆에 조그만 비문이 다시 있어요. 호모 헐버트 박사님도 그렇고 어니스트 베델 선생님도 그렇고 동료가 왜 네 고생을 하냐? 넌 영국인 아니냐? 했더니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약자를 돕는 거가 진짜로 우리 언론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 와서 목숨 걸고 남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셨던 이분들이 지금 거의 한 100년 동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역에서 영면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세요. 수많은 벽 안에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단지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저도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꼭 합정역에 내리셔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홍대 입구역이잖아요. 놀러 가시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30초만 걸으시면 돼요.

0: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국화꽃 몇 개 들고 가셔가지고 묵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책을 펼쳐서 영어를 한번 느끼고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공부가 필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영어를 느끼고 즐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도 영어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재미를 느껴보러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 루나가 이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 과거에 있었던 그 야생의 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뭔가 해피엔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 LY, 단어에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가 되나요? 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음원을 통해서 미리 한번 들어보고 글을 쭉 한번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원 들으러 출발해볼까요?
1: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2: Can I live here? Luna asked. She felt very happy.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3: But they are uncommon.

0: to me, said Luna sadly.
1: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0: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2: I will help them, she said.
1: Close your eyes,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0: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3: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루나가 자신과 동일하게 생긴,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그 유니콘 무리와 함께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아, 나는 유니콘이구나. 나는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유니콘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추가로 알려주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이라고 친구가 이야기해 주네요. 그래서 이제 lift. lift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이렇게 뭔가를 들어 올리다. Lift this fallen tree, 쓰러진, 넘어진 나무를 들어 올려봐라. With your horn, 너의 뿔로 한번 들어 올려봐. 루나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루나는 place, place라는 것은 장소도 되지만 동사로서 쓰였을 때 두다, 어딘가에 놓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었습니다. 그녀의 뿔을 just under the tree, 그 나무 바로 아래에다가 뿔을 넣었습니다. And she,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그리고 그녀가 일어설 때, the tree moved too. 그 나무가, 나무 또한 움직였습니다. 와, 이 쓰러진 나무라고 하면은 전혀 가볍지 않을 텐데, 그것을 아주 쉽게 뿔로 들어 올려버리는, 그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루나는 유니콘, 좀 다른 종류의 말이네요. 확실하죠? 넘어가 볼까요? Can I live here? Luna asked. 근데 이 루나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외로웠잖아요. 과거에 친구들이 괴롭히기도 했었고 놀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Can I live here? Luna asked. 루나가 물었습니다. 나 여기,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She felt very happy. 그녀는 너무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너는 여기에,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무리, 다른 유니콘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너는 여기에 매일 밤에 와도 괜찮아. 올 수 있어. But, 그러나, 밤에는 올 수 있는데요. But during the day, 그러나 낮 동안은, 여기서 day라는 게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But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you must, 너는 뭔가를 해야만 해. Protect, protect라는 것은 보호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보호를 해야만 해. 너의 무리, 때를 보호해야만 해. 여기서 너의 무리라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과거에 그 먼저 먹이를 찾으러 떠났던 야생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무리를, 너의 때를 낮 동안에는 보호를 하고 밤에는 여기에 놀러 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said 말했습니다. The friendly unicorn, 친절한 유니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friendly에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왜 쳐두었을까요? 우리 fun reading grammar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어떤 단어에 ly를 붙이면 무조건 부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어떤 단어에 ly를 붙이면은 무조건 부사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easy, 쉬운 형용사죠. 그런데 거기에 ly를 붙이면 쉽게가 될 거예요. 부사가 맞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 이 ly가 붙는 거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나왔었죠. friend, 친구인데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friend에 ly를 붙였다. 그러면 friendly, 친절한, 상냥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ly를 붙는다고 모두 다 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ly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단어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friend는 명사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친절한이 됩니다. 그러면 친절한 유니콘, 즉 친절한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되겠죠. 아, 명사에 ly가 붙으면은 바로 형용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month라고 하면 달입니다. 달, 한 달, 두 달 할 때 그 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0: month라는 것도 명사죠. 그런데 ly가 붙으면은 매월의가 되겠죠. 매월 열리는 행사 할 때, 그래서 매월의 한 달에 한번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에 ly가 붙는다면은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부사가 됩니다. 자, quiet. be quiet. 조용히 해. 그래서 quiet 하면은 조용히 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quietly. Can you speak quietly? 너좀 조용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 Can you talk quietly? 맞죠? 조용하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quiet라는 것은 형용사이고 거기에 ly가 붙으면은 부사가 된다. 뭐뭐 하게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개더 보여드릴게요. easy, 쉬운이 있습니다. 그럼 it was an easy test. 쉬운 테스트. 그래서 쉬운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은 easily, 쉽게가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형용사가 y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easy, y로 끝나죠. 그러면 그게 ly가 붙으면은 easily 할때그 형용사에 있었던 y가 i로 바뀐다는 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사인데 부사에 또 ly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hard, hardly, high, highly, late, lately. 한번 보도록 할까요? hard는 열심히 하는, 열심히, 어려운,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열심히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익숙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igh, highly. ly가 붙는다고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단어의 의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니까 조금 더 다르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암기라는 건 그냥 막 외워도 되긴 하지만 글에 나왔을 때그 문맥과 함께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igh는 높게라는 의미인데 high, 높게에 ly가 붙으면 매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late는 늦게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ately, ly가 붙으면 최근에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예외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더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냥 어떤 규칙을 통한 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Can I live here? Luna asked. She felt very happy.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0: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그런데 이 자신의 무리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낮에는 거기 있어야 된다. 밤에는 이 유니콘 무리에게 와도 된다. 라고 하니까 But, 이제 루나는 좀 불만인 거예요.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루나가 슬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Sadly. 이제 보이시죠? Sad가 형용사였잖아요. 거기에 ly가 붙으면 슬프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너무나 불친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unkind, un은 아니다 라는 의미고요. kind는 친절한이죠.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불친절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그런데 그 유니콘이 이야기를 합니다.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루나야, 지금 즉시 그들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해.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그들은 trap은 뭐냐면 가둬다. 가두다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가두어졌다. 그들은 갇혔다가 됩니다. 어디에, 무엇에 의해서 갇혔냐 하면 by heavy snow, 아주 무거운 눈, 이 폭설, 아주 엄청난 이 눈에 의해서 갇혔다. 큰 눈에 갇혔다. 이런 폭설에 갇혀버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나야, 네가 지금 가서 너는 보통의 말과 다르잖아. 거기로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누나도 그렇잖아요. 맨날 나를 놀리고 하면은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참 불친절하고 또 가면 또 놀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또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나가 안 가고 싶었는데요.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0: 그러나 그녀는 할 수가 없었어요. Leave her herd. 그녀의 무리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요? In danger. Danger이라는 것은 위험. 위험에 빠진 그녀의 무리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I will help them,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Close your eyes and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그녀의 새로운 친구. 그녀의 새로운 친구는 야생의 말이 아니죠. 이 유니콘이죠. 항상 이 흐름을 딱 느끼면서 가고 있으면은 said her new friend. 아, 누구겠거니?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른답니다. 그녀의 새로운 친구인 유니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close your eyes. 눈을 감고 say 말해라. wake up이라고 말해라. And you'll be back at home. 그리고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있을 거야. 즉 장소 이동을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상상만 하면.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Luna did. Luna는 했습니다. As she was asked. 그녀가 말한 대로, 요청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and woke up. 그리고 일어났고요. Back on the plains.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그 눈 덮인 평원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Surrounded by snow. 눈에 의해서 둘러싸인.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게 꿈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장소 이동을 탁한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아, 더 읽고 싶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 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 한번 들어볼까요?
1: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I will help them, she said. Close your eyes,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Lift. Lift.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Place. Place.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Protect. Protect.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Trap. Trap.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Danger. Danger.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on이 붙는 그런 단어들을 볼까요? on이라는 것은 단어 앞에 붙어서 그래서 접두사, 머리 두자, 접은 붙인다는 거죠. 단어의 머리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앞에 붙여서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가르쳐주죠. 말해줍니다. 그러면 on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가 아닌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unfriendly. friendly는 친절한인데 unfriendly. 그러면 unfriendly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unimportant. important라고 하면은 중요한이 되겠죠. 그런데 뭐뭐가 아닌, 아닌을 붙였습니다. unimportant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이런 단어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다음 마지막 unfair 있죠. fair이라고 하면은 it's not fair이라고 할 때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un을 붙이면은 뭐뭐가 아닌이라는 의미가 붙게 되겠죠. 그러면 unfair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친절한에 un이 붙었으니까 친절하지 않은이 될 것이고요. important가 중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un을 붙였으니까 중요하지 않은이 될 것이고요. fair은 공정한, 공평한인데 거기에 un이 붙었으니까 unfair이 되겠죠. 그래서 불공평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영어는 un이 붙고 어떨

때는 in이 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여러 접두사나 접미사가 있겠죠.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런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접두사나 접미사 뒤에 붙이는 걸 접미사라 하거든요. 이런 접두사나 접미사 이걸 활용해서 모든 단어를 외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모든 단어들을 그런 방식으로 외우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on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in 같은 것도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좀 외워두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해를 통해서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요. 좀더잘 외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아주 오래 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흔히 나오는 단어들은 이런 방식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EBSE 홈페이지에 가시면 1학습 자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매일매일 배웠던 이 자료들을, 이 내용들을 그대로 명령풀이, 그 다음에 문법 활용해서 쓰기, 그 다음에 가이드가 있는 그런 말 바꿔 쓰기까지 할수 있거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 했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수학 2단원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학 2단원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과 함께 복습해 보고, 그리고 나서 단원 평가 20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2단원에서 중요했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단원에서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선분, 반직선, 직선이에요.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인지 그 개념을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선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우리 점과 점을 이은 선이기 때문에 점을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단 선분이기 때문에 앞에 선분이라는 말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선분, 기역, 니은. 자, 또는 우리 니은에서 기역으로 이어도 여러분들 선분이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분, 니은, 기역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반직선은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즉, 기역에서 출발했다면, 자, 니은을 지나서 쭉 한없이, 끝없이 느린 곧은 선이 반직선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작하는 점, 기역을 먼저 읽어줍니다. 그래서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고 읽고요. 만약에 니은에서 시작해서 기역 방향으로 쭉 한없이, 끝없이 느린 선이라면, 우리 이런 경우엔 반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읽어주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있습니다. 자, 직선은요,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곧은 선을 말해요. 자, 이 경우는 시작점이 기역이 될 수도 있고, 니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직선, 기역,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각과 직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자,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 자, 볼까요? 우리 꼭지점 니은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점 디귿을 지나가는 반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이를 우리가 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각을 읽을 때는 각, 기역, 니은, 디귿 또는 우리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하지만 이건 안 되죠, 여러분들. 각, 기역, 디귿, 니은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꼭이선 순서대로 가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우리 거꾸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직각 공부했는데요. 직각은 종이를 반듯하게 우리가 두번 접어보면 우리가 각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직각이라고 한다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요, 바로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인데요. 자, 우리 직각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종이 두번 접어서 생긴 각을 직각이라고 했었죠. 자, 그 각이 있는, 한 각이 그렇게 두번 접어서 생기는 모양인 이런 삼각형은 우리가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다 해서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자, 네 각이 모두 이렇게 직각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각이 모두 직각인데 내 변의 길이마저도 다 똑같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원평가 1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교재 61쪽입니다. 반직선을 찾아 기호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자, 반직선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한 점으로 길게 이은 선을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하죠. 한없이 이은 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직선은 우리가 양쪽으로 느린 것이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과 반직선은 우리 친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 나, 다 중에서 일단 나와 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 반직선의 직선이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반직선 할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곧게, 즉, 쭉 뻗어서 우리가 그리는 것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양쪽으로 느린 것을 직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하는 것을 반직선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간은 곧은 선인데 반면에서 우리 나와 단은 굽어 있는 선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은 가가 되겠지요. 자, 우리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니은, 디귿을 그려보는 문제입니다. 자,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니은, 디귿 사이에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자, 선을 그을 때는요, 우리 친구들 그냥 그으면 안 되겠죠. 자, 곧은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를 이용해서 점 니은과 디귿 사이에 선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직선 배웠고요. 반직선 배웠고요. 선분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직선과 반직선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직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선, 시옷, 이응으로 읽어도 되지만 직선, 이응, 시옷으로 읽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느린, 한없이 끝없이 느린 선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반직선은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읽는 방법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우리 맨 위에 있는 시옷, 이응 사이를 이은 선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시옷에서 출발해서 이응 방향으로 한없이 끝없이 느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이거는 일단 반직선이구나. 자, 반직선인데 시옷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반직선, 시옷, 이응으로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시옷과 이응, 점을 넘어서 양쪽 끝으로 한없이 곧게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 이것은 직선이지요. 따라서 우리 두 번째는 직선, 시옷, 이응과 연결해줘야 되겠고요. 자, 우리 세 번째는 이응에서 출발해서 시옷 방향으로 한없이 끝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자, 반직선, 이응, 시옷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각이 있는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한 점으로부터 반직선이, 이렇게 양쪽으로 반직선이 생겼을 때그 모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했었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를 볼까요? 한 점에서 반직선 두 개를 통해서 도형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가 맞습니다. 가는 각이 있는 도형이 되겠고요. 나 보도록 할까요? 자, 나는 한 점, 꼭지점으로부터 자, 여긴 반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선은 곧은 선이 아니죠? 굽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각이라고 할수 없겠네요. 각이 있는 도형이라고 할수 없어요. 다 볼게요. 자, 우리 한 점에서 반직선으로 이렇게 각이 하나 생겼는데 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는 도형이군요. 아, 다 역시 각 있는 도형이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라의 경우에 역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곧은 선이 아니라 굽어 있는 선이죠. 따라서 각이 있다라고 할수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각을 바르게 읽은 것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각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자, 이쪽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주면 돼요. 자, 미음에서 출발하면 당연히 우리가 각을 그릴 땐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요 점, 리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반직선이 이렇게 이어진 건데요. 자, 우리가 읽을 때는 이 꼭지점이 여러분들, 각을 나타내는 이 꼭지점을 가운데 읽어줘야 돼요. 즉, 읽을 땐 각, 미음, 리을, 비읍이라고 읽던지 또는 각, 비읍, 자, 가면 어디가 나오네요? 리을, 미음 요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은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어떤 건가요? 자, 먼저 미음, 리을, 비읍, 각 미음, 리을, 비읍,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 비읍부터 읽으면 비읍, 리을, 미음이니까 비읍, 리을, 미음이니까 자, 리을이 아니고요. 디귿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각의 변과 꼭지점을 찾아서 네모 안에 써놓는 것입니다. 자,
디귿 있고요, 리을 있고요, 미음 있네요. 자, 각의 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꼭지점으로부터 반직선을 그은 것이 각이죠. 자, 그럼 꼭지점 어디일까요? 바로 리을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점 리을이 되겠고요. 자, 반직선은 우리 시작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반직선, 리을, 디귿.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반직선, 리을, 미음. 해서 우리 5, 6번 문제의 정답까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직각인 시각은 어느 것인가요? 해서 1시, 2시, 3시, 5시, 6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계의 모습을 떠올려 보아요. 자, 직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 종이를 두번 접었을 때처럼, 종이를 두번 접었을 때 나오는 각도, 그걸 우리가 직각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시계에서, 큰 시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계에서,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1시, 2시, 3시, 5시, 6시 중에서 몇 시인가요? 그렇죠. 바로 3시죠. 3시일 때 우리 직각을 이룹니다. 따라서 우리 7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자, 직각은 모두 몇 개인지를 찾는 것인데요. 자, 우리 도형에서 직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을 찾으면 우리 먼저 이곳에서 직각 찾을 수 있죠. 아, 일단 한개 찾았어요. 자, 그러면 또 직각 모양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런 문제를 좀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도형을 여러분들 돌려보시면 돼요. 즉,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을 이렇게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자, 돌렸을 때 여러분들 이 모양과 같은 모양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곳에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직각 모두 몇 개인지 찾았어요. 바로 두 개구나. 아, 이렇게 한 개, 두 개에서 총두 개구나라고 하는 걸 찾았지요? 자, 그럼 우리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직각 모두 몇 개? 두 개다라고 하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을 찾아 세모표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각 중에 한 각이 어떤 것? 직각인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의 삼각형 중에서 한 각이 직각인 친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직각. 먼저 첫 번째, 그렇죠. 우리 이곳이 바로 직각이네요. 아하, 그럼 이 친구는 직각 삼각형이구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 삼각형 볼까요? 자, 직각인 부분이 여러분 있나요? 없네요. 우리가 종이 두번 접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양 두 번째 삼각형에선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삼각형에 세모 표시해줘야 되겠고, 세 번째 삼각형 역시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직각이죠. 따라서 세 번째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9번 문제의 정답은 가운데 삼각형에 세모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려고 한다고 해요. 자, 직각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 그렇죠. 삼각형의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한 꼭지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직각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아야겠죠. 자, 1번, 3번, 2번, 4번, 5번 중에서 그럼 직각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렇죠.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2번을 중심으로 해서 반직선을 이렇게 쭉 그려볼까요? 자, 반직선을 그리면 여러분들, 짜잔! 이렇게 직각을 찾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의 정답, 몇 번을 꼭지점으로 해야 돼요? 2번을 꼭지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써보는 문제인데요. 직사각형이 무엇인지, 정사각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도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데 네 변의 길이마저도 모두 똑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친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다. 가 네 각 모두 직각이네요. 자, 나는 두 개는 직각이지만 두 개는 직각이 아니죠. 다 역시 직각인 부분이 없습니다. 라는요, 여러분들 직각 네 개.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구분 짓는 것은 변의 길이입니다. 자, 한 칸은 우리가 1cm라고 했을 때 가는 세 칸, 3, 세로도 3입니다. 3, 3. 길이가 같군요. 자, 그런데 라는 가로는 3, 세로는 네 칸이기 때문에 4네요. 아, 길이가 서로 다르구나. 자, 그럼 길이도 같고 내각이 모두 직각이다.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은 가가 되겠고요. 자, 직사각형은 여러분들 라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 문제 정답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도형이 정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는 문제인데요. 자, 정사각형이 왜 아닐까를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 정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역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공부했군요. 정사각형은 1번, 내각이 모두 어때야 돼요? 그렇죠. 직각이어야 됩니다. 직각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조건까지도 만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네 변의 길이가 어때야 됩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돼요. 모두 같다. 자,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정사각형인데, 그럼 1번, 2번 조건 만족하는지 볼까요? 먼저, 내각이 모두 직각이냐? 여러분, 이게 내각이 모두 직각인가요? 아니죠. 내각이 모두 직각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조건도 일단 만족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지, 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지 볼까요? 아, 네 변의 길이는 모두 같군요. 아, 두 번째 조건만 만족하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사각형이 아닌 이유 적어보면, 자, 내각이 모두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아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자, 정사각형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내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한다. 자, 그런데 내각이 모두 직각인 것은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정사각형이 되려면 여기에 조건이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되죠. 바로 어떤 조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주어진 선문이 몇 칸인지 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그렸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아, 정사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몇 칸의 길이로 그려야겠어요? 네 칸씩 그려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그냥 네 칸을 그리면 안 되고, 아, 우리가 직각이 네개 나오게 그려야 되겠구나. 자, 그럼 그렇게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렇죠. 자, 우리 이 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칸 위로 가서 직각 하나 만들고 또네칸 위로 가서 직각 하나를 만들면 직각이 하나, 둘, 그리고 또이 점을 이어주면 자연스럽게 직각이 또 생기죠. 그래서 직각 네 개의 변의 길이도 모두 같으니까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4번 문제 볼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두 사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서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두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사각형은 모두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하, 모두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자, 왼쪽도 직각이 네 개인 사각형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도, 직각이 네 개인 사각형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무엇인가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자가 있다면 이 자를 이용해서 한번 재보셔도 좋습니다. 자, 자를 이용해서 한번 재보면 우리 왼쪽에 있는 사각형은 그렇죠. 자, 서로 마주 보는 변의 길이는 같지만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보면 오른쪽은 내변의 길이가 모두 어떻습니까? 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왼쪽은 첫 번째 조건,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다라는 조건만을 만족하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내각이 모두 직각이고 내변의 길이도 모두 같으니까 아하, 정사각형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기억, 직각이 4개입니다. 맞고요. 2번, 내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내변의 길이가 같지만 왼쪽은 내변의 길이가 다르죠. 이유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디귿, 직사각형입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함정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도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변이 아니라 내각이죠. 네 개가 직각인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정사각형도 네 각이 여러분들 모두 뭐예요? 직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 역시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맞는 설명이 돼요.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걸 찾아 기호를 써야 되니까

24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이와 주리의 대화입니다. 기역, 니은, 티귿의 알맞은 수의 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주리야,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기역에 있어. 자, 직각삼각형에는 직각이 한개 있지요. 우리 직각삼각형의 의미가 각한 개가 직각인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기역은 1입니다. 도윤아, 정사각형은 직각이, 자, 정사각형은 직각이 4개고,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직각, 니은 몇 개? 4개가 되겠고, 변도 여러분들 몇 개예요? 4개가 같은 것이니까, 디귿은 4입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알맞은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4는 얼마예요? 그렇죠. 9가 되겠죠? 따라서, 15번 문제 정답 9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직각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찾으면 돼요. 그럼 우리 작은 직각삼각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안에서 작은 직각삼각형. 자,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자, 하나 찾았고요. 또 어딨어요? 그렇죠. 반대도. 둘. 자, 또 여기 찾으니까 셋 찾았고요. 자, 그다음 직각삼각형 네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직각삼각형 또 찾을 수 있어요. 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 큰 삼각형도 여러분들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죠. 자, 이건 역시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직각삼각형 작은 거 4개, 그리고 큰거 1개 해서 총 모두 몇 개? 5개다라고 하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변이 8cm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정사각형의 4변의 길이의 합은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각이 모두 직각이고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한 변이 8cm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요. 자, 그러면 8cm가 몇개 있을까요? 그렇죠. 4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은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그렇죠. 32c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풀이 과정 한 변이 여러분들, 자, 안 보이시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쓴식 바로 여기에 있죠. 가장 핵심적인 풀이 과정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줄글로 쓰셔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를 썼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아, 정사각형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걸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 식과 정답 얼마요? 32cm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8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자, 문제 잘 보세요. 직각삼각형과 정사각형에 있는 직각을 찾는 겁니다. 전체 다 찾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자, 정사각형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하나, 그 다음에 큰 거, 둘.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직각 개수 세보겠습니다. 직각, 한 개,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에다가, 자, 큰 정사각형 하나 더 있죠?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이렇게 해서 총 우리 직각삼각형과 정사각형이 있는 직각, 개수를 구하면 모두 몇 개가 돼요? 그렇죠. 13개가 되겠죠? 자, 13개 정답 우리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가볼까요?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한 변이 4cm인 정사각형을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정사각형은 여러분들 내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되고 4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야 합니다. 자, 지금은 직사각형이에요. 자, 모든 각이 다 직각이죠. 자, 그런데 이곳이 16cm입니다. 한쪽은 4cm고요. 자,

16cm는 우리가 4cm씩 잘라낼 수 있으니까 작은 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6cm를 4cm씩 만들어주면 4cm, 4cm짜리의 정사각형, 아, 4cm죠? 자, 4cm의 정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16cm로는 4cm짜리를 몇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4개씩 빼보면 4cm, 4cm, 4cm, 4cm. 9구단으로는 4, 4, 16이죠. 자, 4cm를 4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사각형 몇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4개 만들 수 있구나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4변의 길이의 합이 40cm라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건데, 자,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자, 어떤 수를 4번 똑같이 더했더니 40이 나왔어요. 자, 어떤 수를 4번 똑같이 더해야 40이 나올까요? 그렇죠. 바로 10cm죠. 10cm, 20cm, 30cm, 40cm. 자, 따라서 우리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얼마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 20개의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네모 안에는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잘 나타내는 모양을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모양의 물건들을. 그래서 직각삼각형 물건이 무엇이든지, 직사각형 물건이 무엇이든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찾아본 물건을 EBS 수강 후기 게시판에 그 이름이 어떤 종류인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학 2단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 2단원 단원평가 2회,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6단원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6단원은요, 5단원인 식물과 에너지에 이어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를 배우는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식물과는 다르게 동물들은 좀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많고 복잡했었던 것인데요. 우리 6단원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점은 또 무엇인지 선생님이 준비한 핵심 키워드 보면서 빠르게 정리한 후에 우리 대단원 정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핵심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앞에 소화, 순환이 나와 있고요. 뒤에 호흡과 배설, 그리고 세포호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소화순환, 그리고 호흡배설은요,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작용들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화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어떤 내용이 중요했는지 선생님이 빠르게 중요한 키워드를 짚어줘 볼게요. 소화 부분은요, 먼저 영양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영양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 검출 방법이 다양한 실험에 적용되어서 나오는데요. 이거 외우는 꿀팁, 수지포베 뷰단 노가도 선생님이 본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화란 세포호흡을 위해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쪼개는 과정을 의미했었는데요. 그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이 소화계의 기관들을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

암주간으로 나누어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서 흡수한 이 융털에서 흡수한 이 영양소가 여기에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필요한 곳에게 물질을 운반해주기 위해 이 순환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순환계는 크게 혈액과 혈관, 심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혈액도 혈장과 혈구를 나누어서 각각의 기능 정리해두시면 되겠고요. 혈관도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각각의 특징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의 구조 너무 중요하죠. 먼저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나누어서 심방과 심실 찾아 주는 거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판막의 위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혈액 순환이 바로 이 순환 부분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였죠. 이 혈액 순환은요,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순환에서 어떤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서 쓰는 이 정맥과 동맥과는 다르게 정맥혈, 동맥혈이 어떠한 의미며 어디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 변화를 잘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호흡이 등장을 합니다. 호흡계의 기관들 잘 특징별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 호흡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는 호흡 운동의 원리였었죠. 들숨과 날숨 때 각각 몸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좀더 세밀한 관점에서 기체가 어떻게 교환되는지 허파까리와 모세혈관, 조직세포 이세 가지 사이의 기체 교환을 잘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배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배설계에 해당하는 기관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프론은 바로 토리, 부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여기서 3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오줌이 생성되는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배설계의 하이라이트, 오줌 생성 과정이었죠.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 이 3단계 과정 정확하게 알고 어떠한 경로로 그리고 어떠한 물질이 이동하는지 이것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오줌이 어떻게 몸 밖으로 나오는지 배설 경로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기관계들은 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왜죠?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세포호흡이 무엇인지 그 식을 적을 수 있어야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관계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요성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6단원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게시판에서 이 핵심 키워드 다운 받으셔가지고 모든 키워드들에 대해서 안 보고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이 6단원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소화계에 포함되는 모든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대 영양소의 소화 요소가 모두 포함된 그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 어디겠느냐, 기호와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대 영양소가 누구였죠?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었거든요. 자, 이것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요소가 다 들어있는 무적의 소화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바로 이자액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탄단지, 이 3대 영양소 모두 분해하는 소화 효소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자, 이 이자액을 만들어내는 곳 어디였나요? 바로 C. 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을 여기서 만들었다가 그리고 작은 창자 쪽으로 분비를 해내게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옳게 짝지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가 볼게요. 위 소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입입니다. 여기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는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그쵸?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어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켰습니다. 2번, B는 위입니다. 위에서는 단백질의 분해가 처음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입에서는 녹말의 분해만 처음 시작되고 거기서 끝났고요. 나머지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와서 단백질의 소화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았었죠. 따라서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C, 이자였죠.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 완전 소화의 끝판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자액 속에는 라이페이스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며, 4번, D에서 작은 창자죠. 작은 창자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다. 이 작은 창자에서 이자에서 분비했던 이자액이 나오게 됩니다. 분비가 작은 창자 쪽으로 되면 그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 들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2는요, 큰 창자인데요. 큰 창자에서는 소화된 영양소

수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수분만을 흡수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화가 최종적으로 끝나고 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은 모두 다 어디였느냐? 바로 맞습니다. D, 작은 창자라고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표는 영양소가 한 가지씩 들어있는 ABC 용액을 혼합해서 영양소 검출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반응을 한 것이고, 마이너스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BC에 각각 하나의 영양소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혼합 용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와 아래 공통점으로 들어있는 게 누구죠? B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이 위에는 A가 들어있다는 점, 그리고 아래에는 C가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반응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공통점은 뭐죠? 둘다 아이오딘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용액 중에서도 B라고 하는 영양소 때문이겠네요. 자, 그런데 뷰렛 반응은요, 위에서는 일어나고 밑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여기서의 차이점이었던 A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단 3 반응은요, 위에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래 용액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이것 또한 위와 아래 용액의 차이인 C 때문에 일어났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수지, 포배, 뷰단, 노가로 암기를 했었거든요. 아이오딘 반응은 녹아에서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이었고, 뷰단에서 뷰렛 반응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단 3 반응은 수지에서 지방을 검출하는 반응이었거든요. 따라서 A, B, C를 각각 올바른 영양소로 짝지어 주면요, 단백질, 그리고 녹말, 그리고 지방이므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녹말의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녹말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만나면 포도당이 두개 연결된 엿당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화가 일어나는 소화 기관이 어디였나요? 바로 입, 그리고 작은 창자였었죠. 그래서 입 속에 침, 그리고 작은 창자에 있는 이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 때문이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소화 용액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이름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이 작은 창자가 소화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가 모두 일어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곳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흡수가 될 때는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들은 융털 중에서도 모세혈관이 아닌 암죽간을 통해서 흡수된다라고 해서 물에 잘 녹는 것과 잘 녹지 않는 영양소 구분되어서 흡수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창자 안쪽의 구조는요, 주름이 졌는데 그 주름조차도 굉장히 작은 융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발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4번, 작은 창자로 흡수된 영양소는요,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하고 심장으로 운반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심장으로 운반이 돼야 얘가 두근두근 하면서 온몸으로 운반을 해줄 수가 있겠죠.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4번이 정답이고요. 작은 창자의 소화효소는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쪼개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그림은 작은 창자의 융털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굉장히 작은 융털을 크게 확대해서 단면을 자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융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다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가운데 노란색 줄, 암죽관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그물망 같은 것이 이 A가 바로 모세혈관이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는 물에 잘 녹는 물질을 흡수하고, 암죽관으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흡수했습니다. 따라서 A를 통해 흡수되는 영양소를 고르라라고 하는 거는 물에 잘 녹는 영양소를 고르라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나요? 바로 포도당, 그리고 무기염류, 그리고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인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혈액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런 식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혈액 관찰한 사진 그림으로 딱 줘놓고 A, B, C 그리고 뭐 혈당까지 해가지고 특징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특징 정도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A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몸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식균 작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핵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는 누구인가요? 비는 바로 혈소판이었는데요. 혈소판은 공기와 만나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지혈작용을 하고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핵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온몸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온몸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것은 C, 적혈구의 역할이었습니다. 적혈구는 원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몸속에 가장 많고 혈구 중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산소를 운반해준다라는 특징이었죠. 핵이 또 없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붉게 보인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C는 핵이 없고, 색깔은 붉은색을 띈다라고 해야 되므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볼 건데요. 우리 이렇게 ABCD, 보자마자 심장을 위아래로 나누고 좌우로 나눠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이름 정도는 바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위아래로 나눴을 때이 위쪽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심방이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혈액을 반대로 내보내는 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판단할 때 누워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어서 각각 이름을 A, B, C, D 붙여주면 됐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는 좌쪽에 있는 심방이 아니라 우쪽에 있는 심방이고요. C는 좌쪽에 있는 심방이므로 두 개가 바뀌었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B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B는 우쪽에 있는 심실이고요. D가 바로 좌쪽에 있는 심실입니다. 둘이 또 바뀌었으므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3번. B에서 나온 혈액은 온몸을 거쳐서 C로 들어갈까요? 자, 우리 온몸 순환의 출발점은 바로 D 좌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B가 아니라 D라고 하셔야 되고요. 돌아올 때는 반대쪽 심방이므로 A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폐를 거쳐서 돌아가는 이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그게 바로 B였죠. B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거쳐서 반대쪽 심방인 C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허파순환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A에서 B로, 그리고 C에서 D로, 즉,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흐른다? 이것이 바로 맞는 방향이죠. 언제나 혈액은 심방에서 심실로, 심방에서 심실로 흐르게 되고요. 심실에서 동맥을 통해서 심장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9번 이어서 볼게요. 가나다라는요, 이번에는 혈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와나, 다와라의 이제 이름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좀 헷갈리니까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을 떠올리면서 한번 혈관의 이름 찾아보겠습니다. 자, D부터 시작하는 순환 바로 온몸 순환이었죠. 좌심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으로 펼쳐져 나가는 이 나는 대동맥이고요. 돌아올 때는 반대쪽 심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를 통해 A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가가 대정맥입니다. 자, 그럼 여기로 들어온 피는 다시 B로 이동을 하고 B에서부터 허파순환이 시작되죠. B에서부터 출발해서 다를 통해 폐로 가는데요. 폐와 연결된 다, 바로 폐동맥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땐 반대쪽 심방으로 들어오므로 라를 통해 C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라는 폐정맥입니다. 그래서 가가 대정맥, 나는 대동맥 맞고요. 다가 폐동맥, 라가 폐정맥도 맞는 설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혈관벽의 두께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얇을까요? 자, 가는 정맥인데요. 나는 동맥이에요. 따라서 동맥이 이 심장의 압박을, 압력을 견뎌내기 때문에 훨씬 더 두껍고 탄력이 강하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나가 더 두꺼움으로 가가 얇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그렇다면 산소의 양은 어떨까요? 산소의 양은 다의 혈액이 라의 혈액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폐를 향해서 가는 것이 폐동맥이에요. 폐를 돌고 산소를 싣고 돌아오는 것이 폐정맥이죠. 따라서 다보다는 라의 혈액에 산소가 더 많을 것이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고요. 자, 심장에서 나를 통해서 나간 혈액이 온몸을 거쳐서 그리고 가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온몸 순환의 경로였었죠. 따라서 원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호흡기관과 흉관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우리 흉관 속에 들어있으면서 수많은 허벅거리로 이루어진 호흡기관 누구였나요? 바로 이 중에서 C였고요. 이름은 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기관 중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로 찾아줄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보면요. 그림은 사람의 호흡 운동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갔네요. 자, 그럼 이 속의 공간,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간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부피 줄어들고요. 따라서 폐의 부피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폐의 압력은 반비례해서 높아짐으로 안쪽에 높아진 이 압력이 높아진 공기가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숨을 내쉬는 날숨의 원리입니다. 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의 부피 감소하고요. 흉강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날숨일 때 호흡 운동 나타낸 것이므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그림은 모세혈관과 그리고 헛박과리 사이의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 몸 바깥으로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우리 산소를 다시 몸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죠. 따라서 A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모세혈관일 것이고, 그리고 B가 바로 몸 바깥과 연결된 허파꽈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허파꽈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모세혈관과 허파꽈리 사이에서는 확산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 맞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볼게요. 사람의 배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배설계의 기관들, 콩팥, 오줌간, 방광요도 맞고요. 콩팥은 등 쪽에 좌우에 한 개씩 있었습니다. 오줌간이 바로 콩팥과 방광을 연결해주는 긴 관을 의미했고요. 방광에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한 세트로 묶어서 우리 네프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네프론은 바로 콩팥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요도를 통해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콩팥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가를 통해서 혈액이 쭉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어떤 혈관과 연결이 된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콩팥 동맥이고요. 그리고 쭉 물질 교환을 하고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이 혈관은 콩팥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콩팥 동맥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이렇게 공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혈관 B는요, 토리가 될 것이고요. 그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A가 바로 보먼 주머니가 될 겁니다. 자, 이 보먼 주머니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잘 보니까 선을 따라가 보니까 C와 연결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C는 세뇨관이고요. 이 세뇨관과 그물처럼 얽혀 있는 이 혈관의 이름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자, 이렇게 다 찾아줬다면 우리 보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A는 토리가 아니라 보먼 주머니고요. A에서 B 방향으로 포도당이 여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과는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로 크기가 작 작은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B에서 A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3번 C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C는 오줌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단백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애초에 여과가 되지 않아서 세뇨관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번 D에서 C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방향으로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과정 분비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나의 혈액이 가의 혈액 보다는 요소의 양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노폐물이 많은 피가 들어왔다가 이런 물질 교환을 통해서 요소를 몸 밖으로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 혈관에 흐르는 혈액은요, 더이 요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가나다 어떤 노폐물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분해로 만들어지는 가와 나는요, 지금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각각이 뭔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배설되는 경로를 보시면 됩니다. 폐를 통해서만 나가는 이 가는요, 기체일 거예요. 따라서 가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이고요. 나가 자연스럽게 물이 되겠죠. 자, 물은 필요한 만큼만 몸에 남고 남은 것은 폐와 콩팥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암모니아가 간에서 조금 독성

이 약해진 변환된 물질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요소라고 불렀거든요. 이 요소가 바로 콩팥을 통해 오줌의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요소 올바르게 골라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그러면 콩팥 기능이 정상인 어떤 사람의 오줌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A, B, C 이세 단계에 걸쳐서 오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A는 토리에서 봉헌주머니로 이동하는 여과 단계였고요. 그리고 B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재흡수 단계. 그리고 C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하는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A가 분비가 아니라 C가 분비고요. 니은 B가 일어나는 물질, 즉 재흡수 흡수가 일어나는 물질에는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여과되어 버린 것들 다시 내 몸으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도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재흡수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모세혈관에 남아 있는 노폐물이 바로 이 세뇨관으로 나가야 되므로 분비가 일어나는 주체가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으므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오줌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의 네프론에서는 혈액을 여과하고 재흡수하고 분비까지 거쳐서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오줌 생성 과정 3단계 맞고요. 재흡수란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혈구와 단백질은 토리에서 봉헌주머니로 여과될 수가 없죠. 왜죠? 우리 크게 큰 물질은 여과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낸 것인데,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이거 보자마자 가나다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영양소를 지금 흡수하고 분해하는 이러한 가 과정은 소화계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가는 영양소를 분해하고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소화계의 역할 맞고요. 자, 그럼 나는 뭘까요?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들 운반해주고 또 필요 없는 물질 또 전달해주는 이런 부분은요, 바로 나는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환계 설명이 맞나 봤더니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의 조직 세포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 운반, 바로 순환계 역할이므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단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어 물과 함께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단은 보니까 기체 교환을 해서 산소를 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어요. 호흡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하지만 이 보기는 배설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단원 서술 평가 답변 작성하는 방법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작은 창자 내부와 융털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작은 창자는 이렇게 굉장히 길다랗고요. 주름이 져 있는데 그 주름의 표면 자체도 이런 돌기 형태인 융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창자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까닭이 이 융털의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융털을 가지고 작은 창자 내부의 구조와 관련돼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구조, 특이한 구조로 하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주름진 구조랑 융털 때문에 음식물과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적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보겠습니다. 작은 창자의 주름진 구조, 그리고 융털은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물질 교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사이에 모세혈관에 혈액이 흐르고 있고요. 이 모세혈관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로 공급해 주는 거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고요. 그리고 다시 받아가는 것은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하는데요. 모세혈관이 물질 교환에 유리한 이유가 모세혈관의 구조와 관련돼서 무엇일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혈관의 혈관벽이 굉장히 얇은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얇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 교환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요. 모세혈관, 혈관벽에 한 층의 세포 되어 있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 유리하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호흡 운동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었던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C를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해당하는 호흡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 기관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고무막은 실제 우리 기관으로 비유를 하면은 가로막에 해당하잖아요.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들숨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들숨이 일어날 때 갈비뼈는 어떻게 되고 가로막은 어떻게 되고 흉강의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요.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갈비뼈는 올라가서 흉강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흉강의 압력이 낮아지고 흉강에 들어있는 폐 압력도 함께 낮아져서 결과적으로는 공기는 압력이 높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 어떤 사람의 오줌 생성을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면 오줌 속의 단백질과 포도당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과정 ABC 중에 해당되는 과정을 포함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백질과 포도당을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자, 단백질은요, 일단 크기가 커요. 따라서 A라는 과정, 이 여과라는 과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오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어때요? A라는 과정은 일어나지만 B에서 100% 다 재흡수되기 때문에 오줌 속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여과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포도당은 여과 됐지만 모두 다 재흡수되기 때문에 오줌에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단원 모두 다 마치게 되었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단원에서 또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64강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듣기와 말하기, 말하기와 듣기 순서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그 핵심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평소처럼 대화를 하나 듣고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오늘은 담화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자, 그리고 대화를 다 듣고 들으신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는 자,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씩 다시 들으면서 대화 내용을 저희가 좀 완벽하게 좀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까지 마무리가 다 되면 여러분들 성우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요 과정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러시면 자, 오늘 어떤 문제가 준비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면 500원인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듣고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는 선택지를 미리 보실 필요는 없지만 메모는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정답을 도출해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메모 잘 하시면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바로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풀게요.
1: How can I help you?
2: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Can you show me some?
1: Yes. Look at these two key holders. This metal one is $13, and this wooden one is $15. Which one do you prefer?
2: The metal one looks better.
1: How many do you need?
2: 20, please.
1: The total will be $260 then.
2: May I have a discount?
1: If you buy more than $200, you can have 10% off.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2: No, that's all.

0: Here's my credit card.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문제 풀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선택지 중에서 지금 대화 중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계산들을 잘 하셔서 자, 정답을 잘 도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들으면서 자, 저희는 좀 정답도 좀 찾아보고 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듣기 말하기 연습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2: How can I help you?
1: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익숙하다 못해 이제 지겹죠. 굉장히 많은 반복들이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How can I help you? How 빼고 그냥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요 정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점포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How can I help you? 자, 여기서 내용어는 how와 help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요? 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보통 점포에서는 이제 보통 뭐라 그래요? 그러면 I'm looking for.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죠. 나는 뭐뭐뭐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자, how can I help you? 라고 했을 때 no thanks, I'm just looking around.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도움 주신다고 해서 고마운데요. no thanks, I'm just looking around. 그냥 저는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하나요?
3: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1: 딱 여러분들, 자, 두 개의 단어처럼 들으면 너무 좋죠. I'm looking for, 그 다음에 dragon-shaped key hold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dragon shape. 뭔지 모르시겠으면 키홀더라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키홀더라고 하는 것은 키를 갖다가 우리가 꽂을 수 있는 그런 홀더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무슨 모양이에요? dragon shap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으셨나요? 사실은 의미상의 단위로 보자면 look for 우리가 하나의 수거라고 봤을 때 I'm looking for 그 다음에 A dragon-shaped key holders. 자, 이거는 열쇠고리 정도로 우리가 한국말로는 보통 번역을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두 단어로 들으면 되는데 자, 자음하고 모음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게다가 얘는 발음이 강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looking for a 이렇게 발음하는 원어민이 어디 있어요? I'm looking for 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럼 dragon shaped key hol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셨으면 잘 못 들으셔도 크게 문제를 푸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어구이기는 한데요. 자, 올해가 이제 용의 해이기 때문에 그런 용 모양의 shape이 이제 모양이니까 자, shaped라고 해서 이제 형용사가 됐죠. shape은 이제 뭐 동사 명사로 다 쓰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ed가 붙어서 용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열쇠고리를 찾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Dragon-shaped key holder 이렇게 되고요. 자, 항상 우리가 이제 발음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R 사운드는 입천장에 혀가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래곤 한번 해보세요. 입천장에 혀가 닿는지 안 닿는지 닿을걸요? 한국말은 우리말에는 R 사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래곤 이렇게 얘기하면 입천장에 혀가 닿습니다. 그래서 R 사운드는 가급적이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dragon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입천장에 혀가 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dragon shaped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드래곤이 아니라 dragon 정도의 발음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발음하실 때 자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좀 해보시죠.
3: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1: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원어민의 흉내를 자꾸 내시다 보면 이제 발음들이 이제 비슷해지겠죠. 물론 한국인이 한국인의 억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한국인의 억양을 가지셔도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자 소통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자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anyway 거기까지 하시고

0: 다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키홀더 찾고 있어요. 열쇠고리요.
1: Can you show me some?
0: Can you show me some? 나한테 좀 일부를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선생님, some이 형용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량을 나타내거나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원래 형용사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언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붙여서 쓰게 되면 위쪽에서 썼던 표현들이 너무 중복되는 언어적 낭비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용 모양의 열쇠고리를 찾고 있는데, Can you show me some dragon-shaped key holder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몇몇의 용 모양의 열쇠고리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수량을 나타내거나 부분을 나타내는 자, 그런 단어들은 실제로 뒤쪽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생략하고 대명사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몇 차례 반복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1: Can you show me some? Can you
0: Can you
1: show
0: show
1: me
0: me
1: some?
0: some?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금 저희가 세 문장을 뽀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전개가 어떻게 되나요?
2: Yes.
0: 있어요. 우리가 용해해니까 뭐 판매처에선 당연히 있겠죠.
2: Look at these two key holders.
0: Look at these two key holders. 뭐 요거는 제가 추가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look at these two key holders.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열쇠고리를 좀 보세요.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 열쇠고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쓰지 않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떤 여행지에 가서 우리가 기념품을 사오더라도 옛날에는 그 열쇠고리 같은 것도 많이 사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사오지 않아요. 그냥 사실은 마그넷 같은 것을 많이 사오죠. 마그넷. 원래 이게 자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자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냉장고에다가 붙이는 자, 그 마그넷, 그 자석을 우리가 기념품을 magnets라고 합니다. 자, 앞에 이제 냉장고를 가리키는 freeze가 붙으면 freeze magnets 이렇게 얘기하면 자,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기념품 자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혹시 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하나요?
2: This metal one is $13.
0: 자, this one is $13. 13달러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metal one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메탈이라고 해야 더잘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강세가 없는 모음 앞에 T 사운드가 오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metal, metal 이렇게 되죠. water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그래서 this metal one is $13.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 And this wooden one is $15.
0: 자, this wooden one, 이 나무로 된 것은 $15.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모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etal one $13, wooden one $15.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메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 Which one do you prefer?
0: Which one do you pref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 사운드가 다시 입천장에 닿지 않기 때문에 prefer가 아니에요. prefer. 이렇게 들린다고요. prefer, prefer. R 사운드가 입천장에 닿지 않기 때문에 real 사운드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ich one do you prefer?
2: Which one do you prefer?
0: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R 사운드 좀 강조 드렸고요. prefer는 더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 이제 점점 클라이맥스로 올라갑니다.
1: The metal one looks better.
0: The metal one looks b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탈 원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15달러짜리를 지우셔야겠죠? 13달러짜리가

0: 됩니다.
1: How many do you need?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etal one 자, looks better. 그 다음에 how many do you need? 그 들었잖아요.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13 곱하기
1: 20, please.
0: 20, please. 자, 13 곱하기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옆에다가 260 여러분들 써두시는데, 근데 쓰고 났더니 좀 허무하죠?
1: The total will be $260 then.
0: Okay, total will be. 자, will be. 강하게 발음 안 하죠? Total will be $260 then.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이제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가 이제 260달러가 됐어요. 오, 그래서 260달러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1: May I have a discount?
0: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변수예요, 이제. 클라이맥스까지 딱 올라갔고요. 마지막 변수가 나왔습니다. May I have a discount? 제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Yes냐 No냐에 따라서 추가 계산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될 텐데요.
1: If you buy more than $200,
0: 자, 충분히 잘 들으셨죠? If you buy more than $200, 200달러어치 이상을 사시면
1: If you buy more than $200, you can have 10% off.
0: 자, you can have 10% off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200달러 이상 사면 10% 깎아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스카운트에 해당돼야 한대요. 됩니다. 260달러 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잽싸게 메모하셔야 돼요. 260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없는지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0: 자, 이 문장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암기하셨으면 해서 자, 드린 문장이에요.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많이 얘기해요. An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거? 뭐살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점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원은 요거를 마지막에 물어보도록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저도 알바할 때꼭 그거 하라고 트레이닝 받았어요. 왜? 그것을 해야 혹시 까먹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팔수 있거든요. Anything els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짧게 얘기하면 anything els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길게 얘기하면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ything els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정답의 단서가 되는 문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자, 두번 정도 반복해보고 갈게요.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Do
0: Do
1: you
0: you
1: have
0: have
1: anything
0: anything else
1: else
0: to
1: to buy?
0: buy?
1: Do
0: Do you
1: you
0: have
1: have
0: anything
1: anything
0: else
1: else
0: to
1: to buy?
0: buy?
1: No, that's all.
0: No, that's all. 그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1: Here's my credit card.
0: Here's my credit car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대화가 끝났거든요. 얼마나 좋으시게요? 이랬으면 260에서 10%를 빼면 됩니다. 26달러를 빼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이 뭐예요? 234달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2번으로 좀잘 골라내셨나요? 네, 그러셨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쭉 끝까지 대화도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하게 제가 좀 뽀개드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쭉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 읽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How can I help you?
2: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Can you show me some?
1: Yes, look at these two key holders. This metal one is $13, and this wooden one is $15. Which one do you prefer?

0: 20, please.
1: The total will be $260 then.
0: May I have a discount?
1: If you buy more than $200, you can have 10% off.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0: No, that's all. Here's my credit card.
2: So, 오늘도 여러분들과 대화 하나를 놓고 계산하는 문제 자, 연습을 같이 해봤어요. 물론 이제 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등장했었던 괜찮았던 표현들, 앞으로 우리가 써먹기 좋은 그런 것들 반복을 통해서 익혀두시면 굉장히 좋죠. 자, 언제나 제가 강조드리지만 문제는 실행이에요. 반복하면 좋다는 거 다 아시는데 잘 안 하시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문제도 재밌게 평상시에 많이 웅얼웅얼 거리면서 다니시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

0: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벽대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감동세법으로 강의하는 강성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강에서 공부할 내용들은 또 제일 우리 중요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강의합니다. 그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우리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만 제가 자 이렇게 압축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계산 과정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계산 과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계산 과정을 묻는 서술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구조, 계산 과정에 관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또 우리가 계산 구조도 중요하고요. 양도차익 계산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하게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유특별 공제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또 2026년도에 또 화제가 되고 그래요. 또 이게 이슈화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라는 거.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특별히 공제해 주는 건데 요것과 관련한 내용들 또 역시 또 올해는 또 잘 보셔야 되는 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별표 실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세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와 관련한 내용, 납세 절차에 관한 내용 요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우리 계산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여러분요. 자, 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먼저 양도가액에서요. 필요경비를 빼고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 보유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은 금액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양도가액에서요. 자, 필요경비를 빼고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자,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이제 양도소득 우리가 과세표준을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또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자,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우리가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우리가 과세표준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 봅니다. 갑필차장소기관대요. 자, 여러분 갑을이 필요한 자 갑을이 필요한 옛날에 차장이 중요한데 여러분 차장이 중요한데요. 예전에 버스에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분들은 뭐 그 안내원 버스 안내원인 모습을 보시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예전에는 영화 같은 데 보셨죠? 드라마 7, 80년대 드라마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버스에 차장 안내원이 있어 가지고 요금도 받고 출발을 하이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자,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학비가 부족하다고 돈 좀 붙여달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뭐랍니까? 가불이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간다? 소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필차장소기과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라고 하지 말고 어디로? 소기과라고 하라 이렇게 외웁니다.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외운다? 시작! 가필차장소기과요. 요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33, 34, 35의 시험 때 요 과세표준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계산 과정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이 계산 과정을 서술형으로 또 묻는 문제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한 번 더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어떻게 외운다 이거요? 시작! 가필차장소기과 이렇게 외웁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그때는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는데 이 산출세 구한 이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 결정되면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세액 있으면 빼거나 자 그다음에 또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중되는 것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납부한 세액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넘어가는 과정인데, 자, 이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인데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렇게 외워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양도책 계산할 때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가세가 도입돼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이렇게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이렇게 이런 것들로 추계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기준 적용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있으면 이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해서에 따르고요. 취득가액도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이 취득가액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해서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자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게 이제 시험에 이미 이거는 출제가 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자 그리고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서 취득가액 등 우리가 이제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 우리가 자 양도차익을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을 만약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면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다? 자, 그러면 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고, 이 실지거래가액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걸 포함하고요. 자, 여기 취득가액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이 있으면 이걸 포함하고, 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기준시가,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그럼 취득가액도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지.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했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양도가액 실거래가, 출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 기준시가, 출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과산국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적용하느냐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콕 집어서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하냐? 그러면 매감기 이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합니다. 이거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를 이렇게 이제 순차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이렇게 순차로 적용해서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이 순차로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어떻게 나왔었냐면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양도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옳습니까? X입니다.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 매감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산 취득가액 들어서 틀렸어요. 매감기인데. 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기간매 틀렸습니다. 순서로 제가 바꿨죠?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감기 아닙니다. 환산 취득가액 제가 빠졌죠? 빠뜨렸죠? 환산 취득가액 빠져서 틀렸고.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환감기 아닙니다. 매감기인데. 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우리가 이제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감기. 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감환기.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물어봤고요,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이때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것은요.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합니다. 자, 그런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꼭 기억하고 이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매매 사례가액이 없어요. 취득가액 불명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데 그럴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경우에 필요 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인데요. 취득가액 등 우리가 기타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취득가액이 이제 불분명합니다. 자,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래서 확인이 안 돼서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그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가에 의했을 때만 취득가액 기준시가니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한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근데 불분명하다.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이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식입니다.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5억이에요. 근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다. 5억에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을,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식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나중에 계산 사례 문제 풀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양도가액에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계산 과정에서는 양도가액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했습니다.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 수급 금액에서 양도 수급 기본 공제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 수급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그처럼들 갑,
필차장 소기과에서 요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부터 봅니다. 자, 장특공제 대상은요, 우리가 흔히 줄여서 장특공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국내 소재 자산만 됩니다. 국외 소재 자산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서 장기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장기보유공제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단기 보유 1년 이내 단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자 현장에서 물어봅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 3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기 1년 이내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에 손을 둡니다. 단기 보유하다 파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5억이 어떤 사람 5억에 샀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자 팔면서 손해보고 안 풀겠죠? 한두 달 만에 팔면서 언제 팔고 한두 달 만에 언제 팔고 한두 달 만에 언제 팔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갑자기 10억이 됐어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갑자기 거품이 바꿔졌다. 5억으로 다시 떨어졌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9억 10억에 대출해진 은행 부실화되고 개인도 영끌해서 9억 10억에 집을 샀는데 5억으로 떨어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리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외 대사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안 써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국외자산은 국내 소재하는 자산 반드시 등기가 돼야죠. 미등기 한다면 배제됩니다. 또 장기 보유공제는 항상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험 보실 때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말을 봤다 또는 계산 과정 속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요 자 말풍선 항상 마음속으로 말풍선을 떠올립니다. 항상 뭐 3년을 떠올립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장기 보유공제라는 말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러면 아 답안지 뺏기고 쫓겨나가지고 5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시험장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라는 말을 봤다 그러면 항상 뭐 3년 항상 떠올립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다는 거. 계산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3년 미만 보유하도록 해야 나와가지고 장특공제는 고려하지 않도록 문제가 나오고 그럴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항상 3년 보유 계산 과정 속에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되고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토지요. 비사업용 토지도 포함합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상이 되고요. 자, 비사업용 토지 포함한 토지, 건물, 자, 다주택 포함이고요. 주택 포함이고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대상이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공제상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 토지 건물 조합 입주권 이외 나머지 양도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 보유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라는 거. 토지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고 건물의 주택 포함이고 그다음에 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돼요. 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 있어요. 내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의 주택이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 양도가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수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요. 자 어떻든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자 2026년 우리가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 2026년 5월 9일 자 지나서 양도했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은 10월 달에 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 방송이 언제가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게 되든 5월 9일
전에 보실 수 있고 5월 9일 지나서 보실 수 있는데, 자, 지나서 보게 되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여러분요, 10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그 전에 보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10월 달에 시험이 치러지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납부 불성실에도 가산세입니다. 아, 그럼 둘 다 다 해야 되는 건가? 자, 그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입니다. 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는요, 먼저요, 여러분. 신고기간을 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분기 X입니다. 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월 14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그럼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이게 2개월입니다. 그래서 원로하기 때문에 여러분 4월 30일입니다. 어떤 수험생분은 아니, 2월 달에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4월 28일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항상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원로하기 때문에 그 달에 항상 말일이, 자, 예정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분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은, 자,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 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상반기, 하반기. 자, 그래서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반기 말일은 6월 30일이고 그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주식, 상반기 판 주식의, 자,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되고요. 하반기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반기 말일은 12월 31일이니까 그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일이요.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이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데 역시 이것도 36개 시험 때 분기로 바꿨는데 분기 아닙니다.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자, 대금 청산일이 4월 13일이고 허가일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날이 5월 4일이다. 그러면, 자,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이때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우리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요, 이게 시험에 또 몇 번 나왔죠?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자, 말일로부터 요 3개월이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자, 부담부 증여만 요게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라는 걸 꼭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월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2개월로 바꿔서 나왔었고, 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데 분기의 말일로 바꿔서 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옳은 지문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얘만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다른 것들은 2개월인데. 자, 이 예정신고납부는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가 생긴 경우에도, 자,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여러분.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는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를 보겠습니다. 예정신고 납부에서 이거 마지막 또 마무리 또 보시면, 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자, 예정신고 납부가 이제 예전에는 임의적이었는데,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하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지금은 강행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우리 조세 총론 부분에서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1일 0.02%의 납부지연가산세 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만약에 수시부가 세액이 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다, 자, 그러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근데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고 바꿔서 시험에 놨습니다. 아니고 미리 세금 낸 거 있으면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공제하고
빼고 납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고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확정신고 납부는 자 양도리 속하는 과세기간에 여기 포인트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양도리 속하는 달에 말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합니까?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매과 합산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자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예요. 자 보세요. 자 누진세율 대상이면 과세표준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습니다. 합산하면 과표 달라져서 더 높은 세율 적용받습니다. 세금계산 달라진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쁜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해요. 서로 바쁜데. 자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경우요. 자 만약에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갑이란 사람이 자 요때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더 이상 양도한 거 없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요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를 뭐하러 또 해요? 서로 바쁜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뭐 요번에 또 건물을 팔았고 요건 요때 건물을 팔았고 요번에 또 토지를 팝니다.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양도소득세는 인세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때 합산해서 7천으로 해서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지 않고 따로 요것에 3천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따로 그걸 합산하지 않고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보세요.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7천으로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할 때 여기 보십시오. 36개 시험에 나왔지만 예정신고 산출세 미리 세금 낸 게 있다. 결정 경정한 세 또 자 수시부가 세 개 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을 때는 확정신고 납부할 때요. 그럴 때는 반드시 자 미리 세금 낸 것은 공지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자, 미리 세금 낸 게 있으면 자,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5월 달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납부할 때 미리 전년도에 양도리 속한 달 말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자, 산출세 세금 낸 게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제하고 빼고 납부한다는 거.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요게 36회 시험 때 요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물납이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납 안 돼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슬쩍 속아 넘어가도록 꼬십니다. 어떻게 유도하냐면, 자, 토지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꼬십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물납 된다 안 된다 토지 수용이든 뭐든 양도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자 분할납부는 여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 둘 다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50까지는 아니고 200 초과해야 되고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재산세 종부세 250만 원 넘게 내는 분 윙크 보내달라고 하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내는 거 우습습니다. 분납기한요.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세는 2개월 내 분할납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이거 분납기한 어떻게 외우냐면 362 이렇게 외웁니다. 362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362 분납기한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보시면요. 네. 250만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로 나눕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요. 자 보시면은 재산세 자 250만원 500 이하일 때는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납기는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재산세는
150만 원입니다. 납기내 250 내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막 분리하면 안 되고 제가 알려드린 결론대로만 딱 숙지하십시오. 납부할세액이 400이면 재산세 납부할세액 400이다. 그러면 최대 분할 납부하는 금액 이렇게 자 150만 원씩. 종부세도 자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뺀 금액. 400일 때는 250 빼니까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500 초과했을 때는 절반까지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요. 그래서 자 재산세 종부세 요거 자 납부할세액이 700 이면 최대 3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자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한 금액 분할 납부. 납기내 1천 내고 나머지요. 자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200이면 200, 1,800이면 800만 원 분할 납부요. 자 납부할세액이 2천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할 납부까지 봤고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여러분들 행운이 함께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인권보장과 헌법, 그리고요, 시장경제와 금융,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기 파트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는 파트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죠, 요거. 경제 관련된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포인트를 제가 짚어서 여러분들 걱정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권보장과 헌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시험 문제에 당연히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권의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바로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 보시면, 자, 인권은요, 천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적 권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나이,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는 나이가 어리다고,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불가침성입니다. 불가침성이라는 거는 요거죠. 타인이 함부로 빼앗거나 뭐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침성. 자, 다음으로 이제 항구성인데요.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보장되는 권리가 바로 항구성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자크의 인세대 인권 3세대 론이 있는데요. 먼저 1세대 인권, 그리고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분리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세대 인권입니다. 1세대 인권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먼저 시민혁명 이후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권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착각할까봐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은 일단 이거 자유권 설명이에요. 자유권. 근데 1세대 인권은요 자유권도 들어가고요 평등권도 들어가고 참정권까지 들어갑니다.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1세대 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1919년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서 이제 사회권이 명시돼서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2세대 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세대 인권이 바로 사회권입니다. 자,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약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자, 사회권이라는 건 뭐죠? 복지죠, 복지. 자, 복지를

지배한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세대 인권입니다. 저 요거 3세대 인권 같은 경우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유엔에서 다 모여 가지고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우리는 이제 국가 내에서만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국가를 떠나서도, 국적을 떠나서도 다른, 우리 지금 못 먹고 있는 아이들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바로 3세대 인권입니다. 그래서 연대해야 된다. 단결권,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인식 확산으로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 등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 보호에 주목하여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집단의 권리다. 그래서 연대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또 하나 오해하실까봐. 이게요, 여러분들, 2세대 인권은 사회 것만 딱 끝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3세대 인권은 연대권, 단결권이 딱 끝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세대 인권은요, 1세대 인권이 포함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3세대 인권은 1세대, 2세대 인권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세대 인권은 자유권이 없어, 평등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다음,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자주 되죠. 자, 먼저 자유권입니다. 이 각각 기본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자유권 같은 경우는요,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국가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설명드렸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게 방어적 권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방어적 권리다. 그리고요, 이 자유권 같은 경우는 이건 국가한테 나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해도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평등권입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바로 이제 평등권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정권인데요.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에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죠? 국가의 주인인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참정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참정권 같은 경우는요, 선거권도 있고, 그리고 피선거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피선거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후보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거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공무원이 돼서 국가에 일을 할수 있는 권리.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참정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청구권인데요.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뭐뭐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수단적 권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권인데요.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국가한테 적극적으로 뭐뭐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권리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이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각각의 특징.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유권하고 평등권 있죠? 요거는 이두 기본권은요, 국가가 없어도 지켜지는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국가가 있어야 돼요. 국가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참정권도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임권. 자, 청구권도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국가한테 뭐뭐 해주세요. 내 권리 침해당했어요. 재판해주세요. 국가한테 청구하는 거고요. 자, 사회권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해. 국가에 대해. 요거죠, 요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도 다 맞출 수 있다. 자, 다음 보시면 기본권 제한과 한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본권을 보셨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기본권을 보셨는데 이러한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제한.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제한이 되냐? 국가안전보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질서유지. 세 번째는 공공복리에 하나요. 공공복리에 하나요. 기본권이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침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침해의 권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은 시민불복종이 있는데요. 시민불복종 여러분들 이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일단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시민불복종의 의미인데요. 시민불복종이란, 자,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왜 법을 어길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시민불복종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법이 부정의라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야, 이 법이 부정의해.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알리는 행위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이 부정의한 법이 안 좋은 거니까 바꿔야 돼. 우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바꿔줘야 돼. 라고 하는 행위가 시민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지만 정의로운 행위예요. 정당한 행위며 합당한 행위입니다. 위법행위지만. 자, 그래서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포인트는 뭐다? 우리는 이 정도. 아,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게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당화 조건. 자, 첫 번째는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뭐,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불복종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행위예요. 야, 이게 잘못된 법이야라고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정당화가 되려면 비폭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폭력성. 자, 네 번째, 처벌을 감수해야 돼요. 왜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시민불복종은 마지막 순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정당한 방법을 다 사용해 봤는데 안 돼요. 법이 바뀌질 않아요.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바로 시민불복종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민불복종 주장한 사상가들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소로라고 있어요. 소로. 그리고 존 룰스. 그리고 피터 싱어. 뭐 이런 사상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간디죠. 간디의 소금법에 대한 위법 행위를 통한 시민불복종이 있고요. 자, 이 정도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데이비드 소로가 시민불복종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상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장 경제와 금융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한번. 자, 먼저 자본주의 발달과 시장 경제인데, 자,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의미를 보시면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체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있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있고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있다. 자본주의 반대가 뭐냐면 사회주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주의 공산사회는 사유재산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특징 보시면 사유재산제도의 법적 보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뭐랑 결합이 되냐면요. 시장 경제체제랑 결합이 돼요. 시장 경제체제랑 결합이 됩니다. 이 시장 경제체제는 뭐냐면 시장 문제죠. 시장 경제 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시장 경제체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유재산제도 법적 보장 플러스 시장 가격에 의한, 즉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거,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거.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자본주의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이 부분이 높습니다. 자, 자본주의가 상업자본주의, 산업, 수정, 신자유주의가 있죠. 자, 먼저 상업자본주의는 나올 확률이, 출제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상업자본주의는, 아, 그냥 물건을 사고 팔면서 자본이 축적됐구나 정도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때 뭐 절대 왕정, 뭐 힘이 센 왕이 자신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보호해줘요. 그러면서 상인들한테 돈을 받죠. 그 상인들은 자본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게 상업자본주의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산업자본주의부터, 여기부터 이제 중요하죠. 상업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자본이 축적되는 거면,
산업이라는 거는 물건을 생산

성장하면서 자본이 축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산업자본주의 같은 경우 특징은 뭐냐면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해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정부는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돼. 이 정도죠. 치안 유지, 외적 방어만 해. 뭐, 이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산업자본주의를 주장한 사상가가 애덤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 자, 이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게 보이지 않는 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시장 가격을 말해요. 그래서, 자, 시장 문제는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고, 그냥 시장 가격에 의해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산업자본주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요게요. 시장에 그냥 맡겨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929년이죠. 1929년에 시장에 그냥 맡겨놨더니 시장 실패가 일어나요. 즉, 세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케인스라는 사상가가, 야, 이거 지금 시장에만 맡겼더니 이런 시장 실패 일어나잖아. 이제부터는 누가 좀 개입을 해야 돼?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가 뭐를 하냐면요. 일자리를 막 만들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후버댐이라는 댐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막 창출하고요. 뉴딜 정책 막 시행하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막 개입을 합니다. 복지 활성화되고요. 그게 바로 수정자본주의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된다. 이게 포인트죠, 뭐. 이게 포인트. 자, 그런데 아주 좋아요. 흐름이 아주 좋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1970년대입니다. 1973년 그리고 78년에 석유파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석유파동. 즉 석유라는 건 굉장히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원료예요. 원료. 옷을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신발을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화장품, 약에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러한 석유가 원유가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즉 공급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다? 요것 때문에 발생한 게 석유 파동 때문에 야 이제부터 너네 때문에 지금 이거 정부 실패 일어났잖아. 석유 파동 일어나고 이제부터 정부 개입하지 마. 그래서 정부의 개입, 시장 개입 축소를 주장합니다. 축소. 축소.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에크라는 사상가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야 복지도 줄여.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는 거 줄여라고 하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요거예요. 정부의 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정부가 개입한다. 정부 개입이 다시 축소된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합리적 선택 관련된 내용인데요. 합리적 선택의 의미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바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최소 비용이죠. 그리고 최대의 편익이라는 건 뭐죠? 편익이라는 건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편익을 고려를 해야 돼요. 편익을.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비용이잖아요. 그럼 뭐가 큰걸 선택해야 되죠? 편익이 큰걸 선택을 해야 된다. 만족감이 큰걸 선택해야 된다. 자, 합리적 선택 고려 요인 좀 볼게요. 편익이라는 건 만족감이다라는 거. 그리고 기회비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회비용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발생을 해요.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 이게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은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회비용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시적 비용이 있고 암묵적 비용이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이게 명시라는 건 느낌이 딱 써져 있다라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명시라는 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바로 명시적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요,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을 편의점에서 쓱 그냥 가져오면서 사장님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가져올 때 뭐를 포기하죠? 돈을 포기합니다. 돈. 그 돈이 뭐죠? 바로 명시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암묵적 비용이에요.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걸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인데, 근데 내가 선택을 안 해서 포기한 그러한 비용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구매를 하면 만족감이 100원인데, 이걸 내가 안 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00원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 비용이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구분만 할줄 아시면 돼요.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들어간 비용. 암묵적 비용은 내가 획득
선택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매몰 비용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매몰 비용은 뭐냐면 한번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합리적 선택을 할 땐 매몰 비용은 고려 대상에서 빠져야 돼요. 계산을 할 때, 뭐가 어떤 게 지금 합리적 선택이지? 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를 순편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편익. 이 순편익을 계산을 할 때는, 자, 편익 빼기 비용입니다. 편익 빼기 비용인데, 비용, 요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비용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배운 것처럼 명시적 비용이 있고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있는 건데 매물 비용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대용에? 없죠. 매물 비용은 한번 들어갔다가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할 때는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까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다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역 발생 원리인데 절대 우위가 있고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이게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뭐 공식도 있는데 그런데 그 공식이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기억이 날까라는 걱정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절대 우위하고 비교 우위 계산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정의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만. 자, 지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절대 우위,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무역 발생 원리 중에서. 여기서 절대 우위는 뭐냐? 포인트가 이겁니다. 절대 우위란 여기 상대 국가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을 때 요거예요, 요거. 요게 끝입니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상대방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아 절대 우위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비교 우위는 이겁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기회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는 비교 우위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구분되시나요 포인트가? 자 다시 절대 우위라는 건 얼마나 더 낮은 생산비로 생산이 되냐가 포인트예요. 낮은 생산비 그리고 비교 우위는 낮은 생산비가 아니라 낮은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 가능하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두 포인트만 잡고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거 이외의 문제가 만약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문제는 다 쉽고 그 문제만 어려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틀리다고 해서 이게 불합격을 맞는다? 라는 확률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절대우위입니다. 특정 상품을 상대 국가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상품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진다고 하고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한 나라가 모든 상품의 생산에 비용에 절대 우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무역 발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나라가 모든 물건을 다 싸게 만들어요. 그럼 무역이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교입니다. 특정 상품 생산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은 상품을 생산하고 기회비용이 큰 상품을 수입을 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라는 건 쉬워요. 어떤 선택을 하면서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요. 그렇죠? 물건을 살 때 돈을 포기하는 게 이 돈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돈 많이 내면 좋아요? 조금 내면 좋아요? 조금 내면 좋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그리고 더 큰 기회비용은 상품은 수입을 한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산관리와 금융자산이 있는데요. 안전, 자산관리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있는데 자, 요 개념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먼저 안전성입니다. 이 안전성이라는 거는 원금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장이 되니라는 게 바로 안전성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예금 있죠, 예금. 예금이 안전성이 가장 높죠, 일단, 예금.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1억까지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이 예금 같은 경우는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다. 이자가 별로 붙진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예금에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뭐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고,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자,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은 얼마나 수익을 줄수 있냐, 이거죠. 수익성이 높은 게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주식이 있습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높아요. 네, 안전성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식에 투자라는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투자한 것도 손실이 굉장히 크겠죠. 자, 다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이제 환금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이제 유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유동성 같은 경우는 예금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거는 이제 부동산이 낮죠. 부동산. 부동산이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사회 정의와 불평등인데 이쪽 파트가 재밌어요. 재밌는데 시험 문제 출제는 어렵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어려운 부분은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시험 문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의의 사도? 정의라고 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준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으로 정의란 건, 야, 이건 일반적으로 정의란 건 준법 정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돼요. 법을 잘 지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정의는 준법 정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준법 정신. 자, 다음으로 이제 특수적 정의가 있는데 특수적 정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분배적 정의는 뭐냐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우리 어떻게 나눠 가질래라는 기준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나눠 갖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분배적 정의를 각자의 가치에 따라 나눠 가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예요. 그래서 기여도가 많으면 많이 받고요, 적으면 적게 받는다.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교정적 정의는 형벌하고 관련돼요. 형벌, 처벌하는 거. 그래서 잘못한 만큼만 처벌한다. 자, 교환적 정의는 물질적 가치나 정신적 가치를 교환을 할때 같은 가치끼리 교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배적 정의가 뭐고, 교정적 정의가 뭐고, 교환적 정의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러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쪽 일반적 정의나 특수적 정의 쪽에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지금 없습니다. 행복관에서 출제된 적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정의관이 있는데, 자유주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다가 포인트고요. 자유와 권리,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가 존 롤스가 있습니다. 롤스. 자, 롤스의 정의관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롤스 같은 경우는 복지를 찬성을 해요. 적극적인 복지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하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롤스 같은 경우는 가상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지의 베일을 씌웁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실을 모르게 해요. 특수한 사실이라는 건 자신의 재능, 가정 배경, 사회적 분위기, 성별, 국적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지만 바보가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실은 아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나눠가 될 텐데 어떻게 나눠 가질래? 또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래라고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1원칙, 2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원칙이 평등한 자유 원칙, 2원칙이 기회균등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는 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롤스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복지를 찬성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노직입니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소유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지를 반대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복지 반대.
되셨죠? 복지를 반대한다. 자, 저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점은 자유주의고요. 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차이점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롤스는 복지 찬성, 노직은 복지 반대.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동체는 공동체를 강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걱정되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독학사 현대사회와 윤리 이번 두 번째 시간은요, 서양 윤리입니다. 자, 서양 윤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대 때부터 볼 텐데, 오늘 주제 고대 때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윤리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노직, 왈처의 정의론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소국 조언에 관한 입장, 자선 입장과 의무 관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 유형이 살짝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가 잘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면서 두 명의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롤스, 노직 또는 약소국 지원에 대한 관점에서 의무론에서 보게 되면은 피터 싱어하고 롤스 뭐 이런 사상가들 비교하는 것도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고대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 서양 철학자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피스트가 있죠.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상대주의적 윤리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게 철학 윤리를 배우는데 좀 재밌는 게 소피스트 같은 경우 뭐를 추구하죠?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윤리라고 보고, 그게 행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으로, 상대주의적 윤리를 강조하는 사상가들은, 거의 다 경험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도 마찬가지죠. 자, 또한, 보편타당한 진리와 윤리 존재를 부정하고요. 요거 재밌죠. 이게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게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면 선생님이고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변호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변호를 하기 위해선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돈, 명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구를 합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봅니다. 자, 또한 이러한 변론을 잘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잘 꾸미는 수사학, 변론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피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프로타고라스가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고르기아스가 있고, 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트라시마코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잘 나갔던 소피스트는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강료가 굉장히 비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이런 이름 자체가 좀 공룡 이름이랑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공룡 이름이 그리스어예요. 자, 특징 보시면, 소피스트,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네요. 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비판했대요. 그러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슨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편주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고요. 뭐를 강조하죠? 성찰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자,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죠. 지식을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요. 이게 포인트가 주지죠. 알면 행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무지의 자각을 진리탐구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요.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무지의 자각을 왜 하냐면 일단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고대 그리고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하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하냐.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뭐가 행복이라고 보냐면 진리 또는 지혜를 아는 것이 이게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럼 보세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우리 행복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 내가 이걸 모르네 라는 무지의 자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탐구 기본 조건으로 일단 자신이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공부 좀 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지의 자각을 위해서 대화법을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하루 일과가 거의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주는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물어보고 다녀요. 그게 대화법이죠. 왜 물어보고 다니냐면 너 좀 모르니까, 너 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너가 무식하다는 걸 좀 알고 무지의 자각을 하고 공부 좀 해.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계속 다니는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원래 이게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산파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직업이 산파, 아이를 받아주는 직업인데 옆에서 이제 아이 낳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아, 이것처럼 무지에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의 이상주의 윤리 사상인데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두 개로 구분을 하죠. 세상을. 자,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요. 일단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이데아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요, 불완전해요. 이거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데아를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데아론이에요. 자,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경우 우리 시험 문제에 동굴의 비유가 좀 나와요. 근데 동굴의 비유가 나오고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는 동굴의 비유가 안 나오고요. 선분의 비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선분의 비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동굴의 비유와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동굴의 비유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국가론인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듯이 국가도 세 계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 일단 3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 3분설. 3분설. 그래서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데 머리 측면은 이성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가슴은 기계,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는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 욕망. 그런데 영혼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처럼 국가도 세 부분으로 나눠요. 국가도. 그래서 국가는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성에 해당하는 게 통치자가 되는 거고요. 통치자. 자, 기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방위자가 됩니다. 방위자. 배에 해당하는 게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 이렇게 돼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아이들을 낳아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운동장 같은 데 쫙 몰아넣고 같이 키워요. 같이 키우다가 절제가 있는 친구가 있다. 절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생산자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절제도 있는데 뭐가 더 뛰어나다. 절제도 있는데 용기의 덕이 좀 더 뛰어나다. 그러면 방위자를 시키고요. 그리고 절제도 있는데 용기도 있는데 오, 지혜도 있네. 지혜롭네.

라는 친구에게 통치자를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통치자 같은 경우는 누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죠?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철인 통치다라고 보시고요. 그게 뭐죠? 이상적 국가다.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철학과 정치가 일치하는 게 바로 이상적인 거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윤리 사상인데 우리 그 그림에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터넷에 쳐보면 잘 나오는데 이 아테네 학당 그림의 가운데 센터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플라톤은 이러고 있어요. 진리는 이데아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진리는 현실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하면서 참된 진리는 현실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건 다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식물은 동물 위에,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도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죠. 행복. 그렇죠? 자, 모든 건 다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죠? 행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록인데 덕론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서양 쪽 덕 있죠. 서양 쪽 덕은 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돼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도 지성적 덕, 품성적 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둘 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성 측면의 지성적 덕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지성적 덕은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철학적 지혜하고 실천적 지혜가 있는데, 뭐, 철학적 지혜 같은 경우는요,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천적 지혜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진짜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실천적 지혜가 뭐를 알려주냐면요, 되게 중요한 거. 중용을 알려줘요, 중용. 이 중용이라는 거는 과하거나 모자르지 않은 적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절한 상태. 그래서 용기라는 것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적절하게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상태가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에는 뭐뭐가 있냐면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긍지도 있고요. 용기, 긍지, 절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중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합니다. 실천. 실천을 하고요. 이러한 중용을 습관화해요. 습관화. 그럼 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감정적 측면의 품성적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중용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용어를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헬레니즘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뭐에 집착을 하냐면 영토 점령, 전쟁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 때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아우 전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행복이야.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알렉산드로스 때문에. 자,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요. 어떤 쾌락이냐면 첫 번째는 정신적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 쾌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극적 쾌락입니다. 소극적 쾌락. 자, 정신적, 지속적, 그리고 소극적 쾌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소극.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요. 고통은 유일한 악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됩니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제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타락시아라.

라는 용어인데 여기에다가 뭐도 같이 써주셔야 되냐면요. 평정심. 평정심 같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시험,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또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아학파인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쾌락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 또한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즉, 결정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모든 현상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라?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요거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냐면요. 스토아학파의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이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이냐.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아, 모든 세계가 다 결정돼 있어.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 이게 행복이야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세계시민주의예요. 이게 좀 긍정적인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막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그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유, 우리나라 이제 망했네. 망했으니까 산속에 우리 친구들하고 몇몇하고 같이 가고 살아야지 라는 은둔주의가 나타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근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망했어? 근데 어차피 망하게 결정돼 있었어. 받아들여야지. 긍정적이죠. 받아들여야지. 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도 망했고 다른 나라도 망했고 그럼 다 하나가 이제 합쳐지겠네. 그러면은 세계가 다 우리 하나의 시민이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이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 좋은 거죠? 자, 또한 이제 아파테이아를 강조하는데 아파테이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부동심. 이 부동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죠. 불필요한 감정, 즉 정념을 극복한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뭐라고 보냐면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 자, 어차피 다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을 드러내지 마. 그거를 극복해야 돼. 감정에 휘두르지 마. 그게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스토아학파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정의의 종류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의라고 하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 정의를 뭐라고 보냐면요. 준법 정신으로 봅니다. 준법 정신. 즉, 법을 잘 지키는 게 일반적으로 정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특수적 정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가 있는데, 자, 먼저 분배적 정의 같은 경우는 이거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기준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면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나눠 갖자라는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기하학적 비례.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분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교정적 정의인데요. 교정적 정의는 형벌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요건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처벌을 할 때, 아, 돈 많은 사람이 가치가 더 많으니까 조금 처벌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낮으니까 많이 처벌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할땐그 사람들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죄만 보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술적 비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술적 비례. 그래서 교환적 정의는 뭐와 관련된 거다? 형벌하고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환적 정의입니다. 교환적 정의는 이거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편의점에 가요.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물건에 대한 가격을 내요? 아니면 물건을 파는 사장님을 보고 어우, 잘생겼네. 어우, 이쁘네. 하고서 돈을 내요? 물건 가격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즉, 자, 교환적 정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본다라는 의미로 산술적 비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순수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요. 절차만 존재하고 결과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롤스 같은 경우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예시로 게임을 예시로 듭니다. 게임.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때 절차를 잘 따라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따고 누구는 돈을 잃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데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건 절차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잘 지켰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절차를 잘 지켰기 때문에 결과가 공정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순수 절차적 정의인데,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를 따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절차만 있겠죠. 그 절차가 뭐냐? 바로 원초적 입장입니다. 즉, 사람들한테 뭐를 씌우냐면요. 무지의 베일을 씌우게 됩니다. 무지의 베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무지의 베일을 씌우는데 이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만 모르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재능, 가정 배경, 자, 이러한 특수한 상황, 성별, 국적, 자신의 국적,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만드는 거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 사실은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심리학 같은 이러한 기본적 지식은 아는 상태가 되는 게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차만 만들어 놨습니다. 절차만 만들어 놨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요. 만장일치로. 어떻게? 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이론칙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다 같이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자유의 원칙이야. 이게 뭐죠? 기본적 자유죠. 기본적 자유야.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 자유. 이 기본적 자유를 짧게 얘기하면 이게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어떻게 분배가 돼야 돼?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원칙으로는 공정하게 다 뭐를 줘야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줘야 된다.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어떠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차등의 원칙. 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뭐죠?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해. 자, 이러한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야라고 주장한 게 바로 롤스의 주장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사회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노직입니다. 자, 로버트 노직 같은 경우는 롤스를 비판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 자, 롤스 너는 지금 복지 주장하잖아. 그런데 복지는 안 돼. 왜안 돼? 그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노직이 되겠습니다. 또, 자, 롤스 너는 지금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잖아.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자며. 그거는 정형적 분배야. 이 정형적 분배, 어떤 하나를 고정시켜서 분배를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다시 요구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롤스 너의 주장, 복지, 그리고 차등의 원칙, 즉, 정형적 분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노직이.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첫 번째, 소유 권리론을 주장을 하는데, 노직 같은 경우는 소유 권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은 재화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또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취득의 원리, 두 번째가 양도 또는 이전의 원리, 세 번째가 시정 또는 교정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취득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거죠. 최초로 어떤 재화를 취득할 때 타인에게 뭐를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취득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을 해야지만 정당한 배타적 소유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정당한 양도의 원리입니다. 또는 이전의 원리인데, 요거는 뭐죠? 취득을 했어요. 정당하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게 상속.
또는

증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가 될 때 정당하게 증여가 돼야 된다. 이럴 때는 뭐 상속세 안 받을게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 부정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때 누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아요. 그거를 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정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직은요, 복지를 반대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데, 복지를 반대하는 사상가들은 최소국가를 주장을 해요. 최소국가. 치안 유지와 외적 방어만 하는 국가가 그게 정의로운 국가야, 도덕적인 국가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직 같은 경우는 복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최소국가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왈처인데요.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예요. 일단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인데 이 공동체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공동체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 개듯이 분배적 기준도 다양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왈처 같은 경우. 그래서 왈처도 롤스를 비판해요. 아, 롤스, 차등의 원칙,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주는 건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면 안 되지. 공동체의 역사와 관습에 따라서 분배적 기준이 다 다양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왜 한 가지 차등의 원칙만 왜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니? 라고 왈처는 롤스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다양하듯이 다양한 뭐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복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회적 가치라고 보는데 자,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각각 영역별로 획득을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영역이 힘이 세서 권리라는 영역이 힘이 세서 이 한 가지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 또는 전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거죠. 다양한 가치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분배적 정의를 배운 거예요. 분배적 정의. 롤스 배웠고요. 그리고 노직 배웠고 왈처까지 배웠습니다. 자, 세 사상가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 또는 요즘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롤스하고 노직을 비교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비교를 할 정도까지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약소국 지원에 관한 입장인데 자, 약소국 관한 입장에서 자선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약소국을 지원하는 원조가 의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자선 관점 있죠? 자선 관점. 요거는 누구냐면 로버트 노직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노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죠. 국내 분배에서도 복지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국내에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배타적 소유권을 지녔기 때문에 반대해요. 원조도 의무로 보는 걸 반대합니다. 아, 그런데 스스로 원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조를 합니다. 제가 원조를 해요? 노직이 와가지고 저한테 욕을 할까요? 너 원조하면 어떡해? 큰일 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원조를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선행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무 관점으로 보는 사상가들이 두 사상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가 일단 피터 싱어라는 공리주의 사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존 롤스가 또 나오죠. 롤스도 마찬가지로 의무 관점에서의 원조를 주장합니다. 자, 비교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롤스 같은 경우는요. 돈을 원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를 원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돈을 원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올바른 거는 정치 체제의 변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롤스다. 질서 정연한 사회를

0: 만들어줘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쫙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감동세법으로 강의하는 강성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강에서 공부할 내용들은 또 제일 우리 중요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강의합니다. 그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우리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만 제가 자 이렇게 압축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계산 과정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계산 과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계산 과정을 묻는 서술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구조, 계산 과정에 관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또 우리가 계산 구조도 중요하고요. 양도차익 계산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하게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유특별 공제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또 2020년도에 또 화제가 되고 그래요. 또 이게 이슈화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라는 거.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특별히 공제해 주는 건데 요것과 관련한 내용들 또 역시 또 올해는 또 잘 보셔야 되는 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별표 실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세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와 관련한 내용, 납세 절차에 관한 내용 요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우리 계산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여러분요. 자, 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먼저 양도가액에서요. 필요경비를 빼고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은 금액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양도가액에서요. 자, 필요경비를 빼고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자,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이제 양도소득 우리가 과세표준을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또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자,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우리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우리가 과세표준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 봅니다. 갑필차장소기관대요. 자, 여러분 갑을이 필요한 자 갑을이 필요한 옛날에 차장이 중요한데 여러분 차장이 중요한데요. 예전에 버스에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분들은 뭐 그 안내원 버스 안내원인 모습을 보시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예전에는 영화 같은 데 보셨죠? 드라마 7, 80년대 드라마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버스에 차장 안내원이 있어 가지고 요금도 받고 출발을 하이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자,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학비가 부족하다고 돈 좀 붙여달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뭐랍니까? 가불이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간다?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가필차장 소기과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라고 하지 말고 어디로? 소기과라고 하라 이렇게 외웁니다.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외운다? 시작! 가필차장소

기과요. 요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33, 34, 35의 시험 때요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응용 문제 풀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계산 과정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이 계산 과정을 서술형으로 또 묻는 문제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한번더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 어떻게 외운다 이거요? 시작. 갑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외웁니다.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그때는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는데 이 산출세액 구한 이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특히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 결정되면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세액 있으면 빼거나 자, 그다음에 또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중대는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납부한 세액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과정인데, 자, 이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인데 특히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렇게 외워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양도세액 계산할 때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가세가 도입돼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이렇게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이렇게 이런 것들로 추계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이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있으면 이거 매매 사례 감정가액을 포함해서에 따르고요. 취득가액도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이 취득가액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해서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자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게 이제 시험에 이미 요거는 출제가 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이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자, 그리고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서 취득가액 등 우리가 이제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 우리가 자, 양도차익을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될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을 만약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게 되면요.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했다? 자, 그러면 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고. 이 실지 거래가액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걸 포함하고요. 자, 여기 취득가액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이 있으면 이걸 포함하고. 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기준시가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그럼 취득가액도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지. 양도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했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양도가액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도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과세국에서 이것을 자 인정하지 않거나 또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적용하느냐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콕 집어서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하냐? 그러면 매감기 이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합니다. 이건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를 이렇게 이제 순차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이렇게 순차로 적용해서 자,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이 순차로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어떻게 나왔었냐면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양도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옳습니까?

X입니다.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내감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들어서 틀렸어요. 내감기인데. 또,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에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로 정한다. 기간매 틀렸습니다. 순서로 제가 바꿨죠?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에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의 기준 시가를 순차로 정한다. 매감기 아닙니다. 요 환산 취득가액 제가 빠졌죠? 빠뜨렸죠? 예, 환산 취득가액 빠져서 틀렸고.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의 환산 취득가의 감정가의 기준 시가를 순차로 정한다. 매 환감기 아닙니다. 매감한기인데. 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자,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우리가 이제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감기. 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감환기.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물어봤고요,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이때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것은요,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합니다. 자, 그런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꼭 기억하고, 이 환산취득가액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요. 취득가액 불명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데, 그럴 때,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요. 취득가액 등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예, 취득가액이 이제 불분명합니다. 자,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래서 확인이 안 돼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그다음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가에 의했을 때만 취득가액 기준시가니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한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근데 불분명하다.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이 환산취득가액 구하는 식입니다.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정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5억이에요. 근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다. 5억에 2분의 1이니까 환산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을, 환산취득가액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환산취득가액 구하는 식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계산 사례 문제 풀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양도가액에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계산 과정에서는 양도가액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했습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그처럼들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요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부터 봅니다. 자, 장특공제 대상은요, 우리가 흔히 줄여서 장특공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국내 소재 자산만 됩니다. 국외 소재 자산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서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장기 보유특공제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단기 보유, 1년 이내 단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자, 현장에서 물어봅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 3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기, 1년 이내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에 손을 둡니다. 단기 보유하다 파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5억이 어떤 사람, 5억에 샀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자, 팔면서 손해보고 안 풀겠죠? 한두 달 만에 팔면서 언제 팔고, 한두 달 만에 언제 팔고, 한두 달 만에 언제 팔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갑자기 10억이 됐어요. 이거 안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거품이 팍 꺼졌다. 5억으로 다시 떨어졌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9억 10억에 대출해준 은행 부실화되고 개인도 영끌해서 9억 10억에 집을 샀는데 5억으로 떨어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 입장에서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리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외자산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 경제까지 신경 안 써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국외자산은 국내 소재하는 자산 반드시 등기가 돼야죠. 미등기한 다음 배제됩니다. 또 장기 보유통제는 항상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험 보실 때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말을 봤다 또는 계산 과정 속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요 자 말풍선 항상 마음속으로 말풍선을 떠올립니다. 항상 뭐 3년을 떠올립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장기 보유통제라는 말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러면 아 답안지 뺏기고 쫓겨나가지고 5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시험장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라는 말을 봤다 그러면 항상 뭐 3년 항상 떠올립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통제는 3년 이상 보유한다는 거. 계산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3년 미만 보유하도록 해야 나와가지고 장특공제는 고려하지 않도록 문제가 나오고 그럴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항상 3년 보유 계산 과정 속에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되고요. 장기 보유통제는 토지요. 비선용 토지도 포함합니다. 자, 비선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법령 규정하는 비선용 토지도 공제상이 되고요. 자, 비선용 토지 포함한 토지, 건물, 자, 다주택 포함이고요. 주택 포함이고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으로서 취득한 것은 대상이지만 조합원 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공제상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 토지 건물 조합 입주권 이외 나머지 양도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 보유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라는 거. 토지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고 건물의 주택 포함이고 그다음에 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돼요. 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통제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모두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이 있어요. 내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의 주택이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 양도가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수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요. 자, 어떻든 간에 조정상 지역 외 다주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자, 2026년 우리가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장기 보유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 2026년 5월 9일 자 지나서 양도했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은 10월 달에 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 방송이 언제가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게 되든 5월 9일 전에 볼 수도 있고 5월 9일 지나서 보실 수 있는데 자 지나서 보게 되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여러분요 10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그 전에 보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10월 달에 시험이 치러지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택 수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포함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주택 하나가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하나가 있고 주택 분양권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니까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3주택 양도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었다 그러면 장기 보유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이었다 주택이 그 주택이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꼭 숙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 대상을 봤고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여러분요 이제 신고 납부하는 책임인데 자,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입니다. 확정 신고 납부 불성실에도 가산세입니다. 아, 그럼 둘 다 다 해야 되는 건가? 자, 그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납부입니다. 자, 양도소득 예정 신고 납부는요. 먼저요. 여러분 신고 기간을 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분기 X입니다.

자, 양돌이 속하는 분기말일로부터 이결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 양도일로부터 이결도 아니고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결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2월 14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그럼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요게 2개월입니다. 그래서 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4월 30일입니다. 어떤 수험생분은, 아니,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4월 28일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항상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월로 하기 때문에 그 달에 항상 말일이, 자, 예정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 양돌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양돌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분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은, 자,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 합니다. 자, 그래서 양돌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상반기, 하반기. 자, 그래서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반기 말일은 6월 30일이고 그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주식, 상반기 판 주식의, 자,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되고요. 하반기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반기 말일은 12월 31일이니까 그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일이요.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요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데 역시 이것도 36개 시험 때 분기로 바꿨는데 분기 아닙니다.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자, 대금 청산일이 4월 13일이고 허가일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날이 5월 4일이다. 그러면, 자,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이때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우리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요, 이게 시험에 또몇번 나왔죠?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자, 말일로부터 요 3개월이요. 다른 건다 2개월인데, 자, 부담부증여만 요게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라는 걸꼭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월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2개월로 바꿔서 나왔었고, 또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데 분기의 말일로 바꿔서 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옳은 집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얘만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걸꼭 주의합니다. 다른 것들은 2개월인데. 자, 이 예정신고납부는요,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생긴 경우에도, 자,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여러분. 자,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일 때는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납부를 보겠습니다. 예정신고납부에서 이거 마지막 또 마무리 또 보시면, 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자, 예정신고납부가 이제 예전에는 임의적이었는데,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하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지금은 강행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우리 조세 총론 부분에서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이발의 정도에 따라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1일 0.02%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만약에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앞에서 세금 낸게 있다, 자, 그러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근데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고 바꿔서 시험에 놨습니다. 아니고 미리 세금 낸거 있으면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공제하고 빼고 납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고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입니다. 확정신고납부는, 자, 양돌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여기 포인트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양돌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납부했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합니까?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매입과 합산해서 마지막에 예정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자,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예요. 자, 보세요. 자, 누진세율 대상이면 과세 표준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습니다. 합산하면 과표 달라져서 더 높은 세율 적용받습니다. 세금 계산 달라진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쁜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해요. 서로 바쁜데. 자,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경우요. 자,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갑이란 사람이 자 요때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더 이상 양도한 거 없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요. 요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를 뭐하러 또 해요? 서로 바쁜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뭐 요번에 또 건물을 팔았고 요건 요때 건물을 팔았고 요번에 또 토지를 팝니다.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양도소득세는 인세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때 합산해서 7천으로 해서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지 않고 따로 요것에 3천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따로 그걸 합산하지 않고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보세요.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7천으로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할 때 여기 보십시오. 36개 시험에 나왔지만 예정신고 산출세 미리 세금 낸 게 있다. 결정 경정한 세 또 자 수시부가 세 개 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을 때는 확정신고 납부할 때요. 그럴 때는 반드시 자 미리 세금 낸 것은 공지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공지하지 아니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자 미리 세금 낸 게 있으면 자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5월달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 납부할 때 미리 전년도에 양도를 속한 달 말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자, 산출세 세금 낸 게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지하고 빼고 납부한다는 거. 공지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게 36회 시험 때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물납이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납 안 돼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슬쩍 속아 넘어가도록 꼬십니다. 어떻게 유도하냐면 자 토지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꼬십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물납 된다 안 된다 토지 수용이든 뭐든 양도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자 분할납부는 여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 둘 다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50까지는 아니고 250 초과해야 되고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재산세 종부세 250만 원 넘게 내는 분 윙크 보내달라고 하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내는 거 우습습니다. 분납기한요.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세는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이거 분납기한 어떻게 외우냐면 362 이렇게 외웁니다. 362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362 분납기한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 보시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눕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요. 자 보시면은 재산세 자 250만 원 500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납기는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재산세는 150만 원입니다. 납기내 250 내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막 궁리하면 안 되고 제가 알려드린 결론대로만 딱 숙지하십시오. 납부할 세액이 400이면 재산세 납부할 세액 400이다. 그러면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이렇게 자 150만 원씩. 종부세도 자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뺀 금액. 400일 때는 250 빼니까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500 초과했을 때는 절반까지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요. 그래서 자 재산세 종부세 요거 자 납부할 세액이 700 이면 최대 3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자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뿐 할 납부. 납기는 1천 내고 나머지요. 자,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200이면 200, 1,800이면 800만 원 분할 납부요. 자, 납부할세액이 2,0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할 납부까지 봤고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여러분들 행운이 함께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이제 학교에서 이 닮음을 좀 가르치다 보면은 이 닮음에 대해 도 같은 친구들이 나와요. 닮음 그거 그냥 어떤 도형에 닮았는지 직관적으로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닮음 비 얼마나 닮았냐 닮음 비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비례식만 세우면 끝나는 게임 아닌가요? 물어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항상 딱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이 두 도형이 닮았는지 어떻게 확신하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단 해답 바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인데요. 곧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아닌지 확신을 가지려면 딱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삼각형의 세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면 즉 AB 대 A'B', BC 대 B'C', AC 대 A'C'이 모두 각각의 길이의 비를 쟀더니 1대 2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삼각형이 닮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닮음 조건을 변 세 개가 닮았어요. SSS 닮음이라고 해요. 이거 비슷한 거 배웠죠. 바로 합동 조건이죠. 합동 조건에서 가장 처음에 배웠던 게 변 세 개, SSS 합동이었는데요. 비슷하게 갑니다. 닮음도 첫 번째 닮음 조건, SSS 닮음. 이렇게 가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즉 AB와 A'B', BC와 B'C'의 비가 같아요. 뭐 둘 다 1대 2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면, 즉 두 변 사이에 이 끼인 각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변 두 개의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됩니다. 무슨 닮음이냐면 SAS 닮음이라 그래요.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합동과 똑같이 가요. 그러면은 질문. 마지막 닮음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ASA 아닌가요? 대답할 수도 있는데 다 틀렸어요. 자, 3번, 세 번째 별표. 자, 닮음은 합동 조건과 달라지는 게 딱 세 번째 건데요. 우리는 원래 합동 조건에서는 두 쌍이 대응하는 각,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ASA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닮음 조건에서는요, 그냥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만 같다면 그러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변의 길이는 왜 안 보나요? 변의 길이까지 같다면 우리는 그걸 합동이라고 부를 거고 그냥 변의 길이는 보지 않고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만 같으면 걔를 닮음이 되네? 오케이, AA 닮음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겠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냐?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두 내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60도, 70도예요? 그럼 나머지가 50도겠네.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정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그럼 우리는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려면 총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변 세 개의 길이의 비, SSS 닮음. 두 번째는 변 두 개의 길이의 비를 주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SAS 닮음. 세 번째는 모양만 같으면 돼요. AA 닮음.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찾아주면 된다고요. 자, 바로 문제 풀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감을 잡아볼게요. 자, SAS 닮음을 찾자. 그러면 우리는 SAS 닮음,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